0: 장애인 지원 정책 한국 장애인 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6월과 7월 인구 사회서비스 분야 소혁신 3개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발급입니다. 오늘은 이와 연결해서 미성년 장애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소확신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 네. 소확신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행정의 줄임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일상에 직접 연결된 작지만 확실한 제도와 행정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법을 크게 바꾸거나 큰 예산을 새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지침 개정이나 요건 해석, 기관 간 협조 같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국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는 과제입니다.
0: 예,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요, 일상적인 돌봄 외에도 아이에게 필요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부 문서를 준비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장애인 증명서 제출이 필수인데 그동안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인증서가 없는 미성년 아이들의 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확신 과제로 선정됨으로써 내일이죠. 6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부모 본인의

0: 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서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 예, 이 소식 반기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성년 장애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0: 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국 공통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돌봄, 발달장애인 지원, 보조기기, 교육 지원 등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면 먼저 경제적인 지원부터 살펴볼까요?
0: 네, 대표적인 제도가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 아동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에게 지급되는데요.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매월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18세 이상이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요. 복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급액과 세부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예, 장애아동 수당은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는데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에게 언어, 청능, 미술과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아동이 대상입니다. 또 9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애가 예견된다는 전문의의 의료서와 검사 자료 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해서 할 수 있고요. 다만 지원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장애아 가족들 중에는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0: 네,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이때 확인할 제도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아 돌봄이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동 보호, 놀이 지원, 외출 지원, 가족의 휴식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본 대상이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 역시 실제 이용 가능 시간과 본인 부담 금액은 매년 사업 안내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사업 수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예,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지원도 있나요?
0: 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6세에서 18세 미만의 등록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인데요. 방과 후에 의미 있는 여가 생활, 자립 준비 프로그램,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또래와 함께 활동할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예, 장애 아동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는 어떤가요?
0: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있는데 자녀 양육에서 겪는 심리부담, 우울, 스트레스 등을 전문 상담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여가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도 있습니다. 가족이 지쳐 있으면 아이를 돌보는 힘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아이의 이동이나 의사소통 또 생활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중요하죠. 보조기기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보조기기 급여가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

0: 무기기를 구입할 때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복지료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고요. 단 이 역시 보조기기 품목은 장애 유형, 소득 기준, 내구 연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예, 교육 분야의 지원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장애 학생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통합교육, 치료지원,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은 학교나 보호자가 교육진흥청에 신청을 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예, 영유아가 있는 집이라면 어린이집 관련 지원도 확인을 해야겠죠.
0: 그렇죠.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와 보육료 신청은 복지로 아이사랑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것도 보육료 단가나 적용 기준은 매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 제도를 정말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부모님들이 어디서부터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너무 많은 거 말씀드렸죠.
1: 예.
0: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먼저 복지로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이나 발달재활서비스, 장애가족양육지원 등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길 권하고요. 두 번째 정부24에서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 일부 요금 감면, 각종 민원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 관련 복지 서비스를 확인하고 싶다 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은 학교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요. 이 밖에도 생활요금 감면, 교통과 문화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내용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되는 주요 제도 중심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자녀의 나이, 장애 정도, 소득, 거주지, 재학 여부,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또 지자체나 교육청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 교육지원청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장애인 지원 정책, 오늘은 미성년 장애인 자녀가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조재지의 한 잔의 노래.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겠습니까?
2: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28살 먹은 뇌병변 여성 장애인이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그 모습이 그 비참하고 장애가 수용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사례였다면 오늘 또 거의 그 비슷한 연령대의 뇌병변 장애인이 겪고 있는 그 여성 장애인인데요. 자신의 그 장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수용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잠자기 전에 그런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서 잠을 자기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또 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져서 자신이 한심하고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삶이 해이감이 느끼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만성적 무기력이 있다라고 호소하는 상담을 한 사례입니다.
1: 예, 내담자분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회의감이 들고 또 무기력한 상태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예, 그래서 그 저도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를 MBTI 검사를 좀 해보니까 이 내담자가 INTP형으로서 감옥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면서 많은 그런 지적 호기심도 있고 세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유형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논리적인 유형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온 가정들에서 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실패를 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내려진 평가가 두렵고 뭔가를 도전하고자 하나 의욕이 적어지고 혹시는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성향들로 인해서 자꾸 망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내담자는 어떤 성장 배경과 경험을 해왔길래 이런 감정들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2: 예, 그래서 이렇게 내담자를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 내담자가 7개월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때 이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이 어머니는 그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든 간에 장애를 최소화하려고 이 아이를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오가면서 이제 친정에서 아이를 이제 케어하면서 병원을 생활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친정으로부터 어머니가 비난받고 못 마땅한 시선들을 이렇게 받은 것을 이 아이가 이제 느꼈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힘들지 않게 하려면 내가 치료를 좀 잘 받아야

0: 되겠구나, 말썽 부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뇌병변 이제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뇌병변 장애의 진단을 받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 엄마는 걱정이 되니까 아이를 좀 완벽하게 시키려고 하면서 조금만 틀려도 이거 틀렸느냐, 왜 다 못했느냐, 그렇게 하는 게 어렵느냐, 이런 말들을 이제 자주 듣게 되고, 특히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제 가르치면서 넌 장애가 있어서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늘 하고 되고, 행대보다 너는 잘한 게 없다 이런 말들을 이제 늘 듣다 보니까 이 엄마로부터 내가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 마음에 지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겠는데 또 실패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니까 아예 나는 안 하기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기력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부모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고요. 더 이상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무기력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어떤 상담을 진행을 하셨나요?
0: 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이 내담자도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내담자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이것들을 꾸준히 이겨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겨내고 있는 부분들을 진실성 있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만성적인 무기력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다는 부모의 안백지적 기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생존의 방식으로 방위 규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통찰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인간 중심과 이제 강점 기반의 상담을 이제 시행했는데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안전한 기지 구축 및 수용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 그다음 남포 영성을 통해서 그 고통과 무기력을 타당하는데 이제 초점을 줘서 너가 무기란 게 아니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도록 했고, 중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상처와 강점을 이제 발견하고 그 상처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런 과정을 이제 갖도록 했고요. 종결 단계에서는 미래의 불안을 감소하고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줘서 안정된 직장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불안감을 구체화하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 성실성이라든지 관계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직업과 연결해서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이제 갖게 해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안배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경험을 이제 갖게 해서 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작은 목표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1: 예. 자, 부모의 완벽주의적인 기준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력을 선택한 내담자에게 3단계 상담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0: 예.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뭐 10회 정도 했는데요. 10회 정도의 상담으로 한 30년간 동안 갖고 왔던 내담자의 증언으로 왔던 깊은 상처와 어떤 생존의 방식을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하면 일관되고 진솔성이 있는 것들을 발휘해서 할 거냐에 초점을 준 결과, 첫째는 이 내담자의 생각이 이제 전환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난이 자기를 비난한 게 아니고 자신을 실제는 걱정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겪고 있는 장애가 우려돼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엄마의 그 표현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둬서 나는 한심하다가 아니고 나는 나를 보호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어떤 긍정적 대화가 일상적인 속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참 유연한 사고가 자리 잡게 됐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가 밤마다 괴로웠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제 가라앉히고 억눌렀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일상적인 이 생활 속에서 긍정적 그 어떤 자기 패배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닌 긍정적 감정의 표현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그래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라는 어떤 무의식의 죄책감으로부터 점차 벗어나서 호가분한 일상생활이 좀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자신의 생각과 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남으로써 이 작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무기력했던 행동에서 벗어나서 재택근무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작은 분량이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자기 그 혼자말로 자기를 예 긍정적 대화가 늘어남으로써 자기 돌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내담자처럼 장애가 있어서 더 잘해야만 가치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어떤 잘못된 비합리적 신념이 나의 무거운 짐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도 꽤 괜찮고 강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작은 자비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는 자기 대화를 많이 우리 장애인들이 한다라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그 다음에 즐겁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1: 예,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자연이 부릅니다. 여자는 눈물인가 봐.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1: 네, 서울 중구 길벗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길벗 자립생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현재 AI 활용과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원예 과정 이렇게 두 가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AI 활용법을 배우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교육을 받는 날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음성 파일을 AI 툴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하고 이를 다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자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영상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교육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2: 우리가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음악 같은 거죠. 오디오. 이런 것들은 저작권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생각하시면서 작품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 사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놀라운 무료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둘러보기는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진이든지 일러스트든지 아니면은 비디오 뭐 음악 여기 옆에 보시면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검색어 우리가 키워드라고도 하는데 검색어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둘러보기는 얘네들 전체가 다 나와버려요.
0: 네.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요. 또 어디서 네. 뭔가를 검색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저작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틀어서 스톡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매번 필요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직접 촬영을 하거나 디자이너에게 일을 맡기면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예. 스톡 사이트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는 콘텐츠 백화점 같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한 스톡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담당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 수강생들이 상당히 집중해서 참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구길벗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하게 됐을까요?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송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3: 길벗 자립생활 아카데미는 작년에는 사진 찍는 방법이나 AI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올해는 10월에 영상 공모전을 하는데 거기에 낼 계획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이다 보니까 장애인도 이런 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계정을 먼저 만들었고요. 수업 시간에 영상을 일주일에 한 개씩 만들어서 계정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이 올해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인도 기술이나 정보에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의 기회가 다른 기관에서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새로운 AI 기술을 익히고 이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군요.
1: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복습에도 열심히 일하는데요. 총 5명의 장애인이 함께하고요. 뇌병변 장애인이 가장 많고 발달장애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활용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중구길벗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 아카데미 수업 내용은 매년 달라지는데 장애인 이용자들이 배우고 싶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자립생활 아카데미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강사 주한건 씨도 만나봤습니다.
4: 이번 교육은 중구 길벗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에 교육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요즘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다 보니 수강생분들도 AI가 뭔지 궁금하다,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많으셔서 이번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수업인데요. AI로 아이디어를 얻고 영상을 기획하고 직접 결과물까지 만들어보면서 AI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해보는 시간입니다.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콘텐츠로 표현해보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교육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명은 짧게 실습은 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새로운 기능을 발견해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 해보시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자신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수강생들이 AI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군요.
1: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이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뿌듯해하거나 영상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린 다음 기분 좋아하면서 보여줄 때 조한건 강사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고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만큼

0: 부담감은 내려놓고 끝까지 수강생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AI가 생각보다 재밌네 라는 반응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강의를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 목표 꼭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조창길 씨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1: 핸드폰으로 영상을 즐겨보면서 나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 내어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AI가 화제인데 그것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답변을 잘 얻을 수 있는지 실습했어요. 영상 기획부터 구독, 편집, 자막 넣기 등 전반적인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점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는 동기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무사히 수술하고 나의 일상 취미를 다루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보고 싶어요. 세상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나만의 멋진 영상을 선보이는 그날을 위해 화이팅!
2: 예, 창길 씨는 전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군요. 네. 응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본인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요. 예. 아마 창길 씨의 채널에 여러 영상이 올라오고 유명해지면 뇌병변 장애인의 삶을 해당 영상을 보는 분들도 알 수 있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길 씨는 인터뷰할 때 표정이 참 밝은 분이었는데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처럼 노력하신다면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실 겁니다. 끝으로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기순 씨의 소감입니다.
3: 영상을 직접 만들고 배우고 싶었어요. 편집하는 거랑 AI 배우고 있어요. 맨 처음에 어려웠는데 패드 같은 게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처음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 선생님이 놓친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실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우리 동료들 중에 자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친하게 지내요. 많이 얘기하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접근 이야기도 하고 사는 세상 얘기도 하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포기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길벗 자립생활 아카데미 화이팅!
0: 네, 기순 씨도 동료들과 즐겁게 AI와 영상 제작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잘 활용해서 실제 자립생활에 꼭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10월에 있을 영상 공모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 네,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이 안에 그래서 그대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국가유산청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 교육생을 모집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자연유사 분야 유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교육생으로 선발이 되면 일단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새의 생태와 새소리를 구분해서 이 새소리로 종을 구별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지난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재능 기부자들의 목소리로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천연기념물 조류 생태도감 음성 해설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새소리 식별 능력과 교육 내용 이해도를 평가해서 우수 참여자를 선발한 후에 이 조류 음향 모니터링 자료 분석 분야에 또 참여시킬 계획까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서울과 대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이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보소통 플랫폼 넓은 마을에서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신청자는 희망 교육 지역과 교육 일정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유선 안내를 거쳐서 최종 교육 일정이 확정되게 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 신규 미술작가 발굴과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KAC 아트라운지 프로그램인데요. 공항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공간이 라운지죠. 이 라운지처럼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들이 전문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서 역량도 키우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8일 오후 2시까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서양화, 동양화, 도예입니다. 작가로서 자립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것은 공항 인근 거주자를 우대해서 선발을 한다라는 거고 전국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그리고 울산, 사천, 제주 등 이렇게 전국 각 지역에 총 16명의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를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발이 되면 미술 전문교육은 물론이고요. 전시 참여, 포트폴리오 제작, 또 고용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1차 서류 심사에 이어서 2차 면접 과정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되고요.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미랄복지재단 또는 미랄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그곳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예. 자,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팀인데요. 한국장애예술의 지평을 넓혀온 사물놀이 땀띠가 예술 여정을 담은 음악극을 선보일 예정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땀띠의 23년 역사를 소리와 국악 연주로 구성한 음악극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20여 해 동안 땀으로 엮은 사물놀이 땀띠 멤버들의 이야기 또 서로의 소리를 알아가는 삶의 예술을 조명하는 음악극입니다. 북, 장구, 꽹가리, 징의 서로 다른 박자 속에서도 서로 지켜준 그간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처럼 늦음 속에서도 웃음을, 웃음 속에서 친명을 피워낸 그들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물놀이뿐만 아니고요. 대금, 건반, 또 가야금, 첼로, 피리 등 다채로운 악기 연주자들이 참여해서 풍성한 음악을 성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모든 관객이 편안하게 음악을 혹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릴렉스드 퍼포먼스로 운영이 됩니다. 이건 공연 중에 자유롭게 입퇴장을 하실 수 있고 이동도 가능하고요. 전회차 수어 통역과 자막이 제공됩니다. 또 가까운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공연장까지 이동 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니까 사전에 신청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고요?
2: 네,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한마음 대축제가 6월 13일에 열리는데 이름하여 뮤크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야외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갖는 야외 힐링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에게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기면서 서로 위로와 공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무엇보다 캠페인을 통해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과 이 센터가 없는 지역에서의 왜 필요한지 또 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과 문화 휴식 돌봄이 어우러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의 시작은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장식을 하고요. 또 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로 이루어진 합창 공연, 가족이 함께 리듬을 만들어가는 드럼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무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역센터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이런 센터를 통해서 많은 혜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아시아 농인 국제교류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6월 12일에서 13일까지 서울 중구 플레이스 남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등 아시아 각국의 농인 공동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동안 농인 관련 문화, 산업 기술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국가 간 협력이라든지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그런 행사인데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요. 공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농인의 파워, 농인의 자부심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총 45개 부스가 운영을 하고요. 농인 참석자만 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그런 창작자 단체의 교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변진섭의 너무 늦었잖아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가까워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름 캠프의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학교나 학원 수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면 방학을 이용해 학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2026년 하반기 함께하는 과학 나눔 캠프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시각장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이고 8월 21일 금요일, 22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캠프 프로그램은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과학 실습과 코딩 교육, 진로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캠프관을 비롯한 주요 전시관 등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2-601-793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 청소년 중에도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과학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싶지만 시각장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캠프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거든요. 도전해보시는 거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6월 11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요.

네, 우리는 한 가중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매월 둘째 주 구경하는 재미와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전통시장 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서울 광진구의 자양전통시장을 소개합니다. 자, 근데요, 저는 미처 몰랐는데 여기 자양전통시장에 소문난 맛집이 그렇게나 많다고 해요. 네, 장 보러 갔다가 배만 채우고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자양전통시장을 어떻게 둘러보면 좋은지 지석봉 센터장님의 가이드로 다양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이죠. 지난주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6 WTC, 즉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인데요.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여러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여기 어떤 기기들이 선보였고 어떤 분들이 또 함께했는지 현장 소식으로 전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갈게요. 파파야가 부릅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자양 전통시장 나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6월로 접어들면서 낮 기온이 30도 가깝게 이제 올라가서 더위가
0: 완전
1: 좀
0: 예, 네, 여름이에요.
1: 네, 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예, 느낌인데요. 예.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는 선선한 바람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대야가 찾아오기 전에 산책이나 운동하시면서 건강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매달 두 번째 주에는 전국 방방곡곡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전통시장을 방문해봤습니다. 현대화 그 개량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일상의 장보기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반나절 시장 투어하기에는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인정과 볼거리, 먹거리가 푸짐한 자양 전통시장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0: 저 왠지 마지막에 먹거리 네, 여기서 이제 귀가 딱 쫑긋해지는데 네. 자, 그러면 자양 전통시장이면은 지하철역으로 말하면 어디가 가까울까요?
1: 네. 지하철, 서울 지하철 네, 2호선 구의역.
0: 구의역.
1: 네.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차도를 오른쪽으로 끼고 약 한 5분 정도 직진하시면은 앞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길이 있는데요. 네. 그 건너면 바로 왼쪽에 시장 들어가는 초입이 있습니다. 이 시장 초입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은 시장의 동문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횡단보도 건넌 후부터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하철 그 출구에서는 천천히 걸으셔도 대략 6, 7분 정도 걸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구의역은 지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4번 출구로 나오시려면은 건대 방향으로 타셨다면 앞쪽, 강변역 방향으로 타셨다면 뒤쪽으로 탑승하시면 편리합니다.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분과 서문에 그 공용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그 방향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0: 네. 자, 자양 전통시장은 어떻게 오래된 시장인가요?
1: 네. 자양 시장은 1970년대 후반에 이곳 뭐 자양동하고 구의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골목형 시장입니다. 1990년대에는 광진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성장했고요. 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중소기업청의 그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선정이 되면서 이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투입되면서 시장 그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점포별 특색을 살리는

0: 그 간판 같은 것들도 네. 이제 만들어지고요. 시장 로고나 캐릭터가 개발되었습니다. 또 구역마다 다른 색상으로 방문객들에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여름철 이용객의 그 편의를 위해서 쿨링포그라고 해서 위에 이제 천장이 있는데 네. 그 천장에서 안개같이 물안개같이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되게 좀 선선하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시설도 만들어졌습니다.
1: 좋습니다. 예. 네. 그 전통시장이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 반면에 네. 약간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있잖아요.
0: 덜어 있죠.
1: 네. 네. 자양 전통시장은 어떤가요?
0: 이 시장 전체를 이제 구조를 좀 미리 알고 가면 좋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양 전통시장은 되게 좀 구조가 단순합니다.
1: 네.
0: 지하철 역사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초입 골목에서 약 한 4, 5분 정도 걸어가시면은 시장의 동문이 나오고요.
1: 네.
0: 또 직진으로 약 한 50m 가면은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직진으로 가시면은 서문 방향, 왼쪽으로 가면 남문 방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서문 쪽으로 가면은 한 약 7, 80m 시장이 쭉 이어져 있고요.
1: 네.
0: 남문 방향은 약 200m로 길게 좀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문 방향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작은 골목들이 몇 개 있는 게 특징입니다.
1: 네, 북문이 없다.
0: 네, 북문은 없습니다.
1: 네, 동문, 서문, 남문으로 이루어진.
0: 네.
1: 자, 이제 시장에 들어섰습니다.
0: 네.
1: 어디부터 가보면 좋을까요?
0: 먼저 소개할 곳은 떡갈비 가게입니다.
1: 네. 네,
0: 동문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왼편에 가게가 있는데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줄을 길게 서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식당입니다. 동글동글 커다란 떡갈비가 4개에 만 원인데요. 포장하시는 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집에 와서 밥 반찬으로 드시거나 또 간식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의 식감과 양념이 아주 잘 어우러지고요. 특히 또 육즙도 살아 있어가지고 네, 더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는 그 겨자 소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같이 찍어 먹으면 아주 환상의 맛입니다. 하루에 1,000개 이상 판매가 되는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요. 자양시장의 시작은 떡갈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어떻게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밥공기를 기준으로. 꽉 채우나요?
0: 생각보다 커요. 네네, 커서 특히 저희 그 조카 8살짜리 조카애가
1: 네.
0: 너무 잘 먹더라고요. 한 제 주먹의 한 3분의 2? 상당히 큽니다.
1: 주먹이 네. 거의 뭐 30cm 되시니까. 농담입니다.
0: 네.
1: 자, 떡갈비 이제 포장봉투 옆에 들었어요.
0: 네.
1: 든든합니다.
0: 네.
1: 자, 이제 다음 어디로 가볼까요?
0: 떡갈비는 사실 포장을 했으니까
1: 그쵸?
0: 뭔가 직접 먹어봐야 할 텐데요. 추천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네. 시장 그 서문 그 초입에 아주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는데요.
1: 그럼 일단 동문에서 쭉 서문까지 가면
0: 맞습니다.
1: 서문 입구 쪽에 떡볶이 집이 있다.
0: 네. 머리에 잘 저 넣으셨네요.
1: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0: 네. 서문 쪽으로 가셔서 거의 끝쯤에 이 떡볶이 집이 있는데 요즘 떡볶이 가격이 1인분에 한 4천 원 이상 하는 경우들은 많은데.
1: 4천 원이면 싼 편이에요.
0: 네.
1: 진짜.
0: 네. 근데 여기는 3,500원입니다. 네. 다른 데보다 좀 싸고요.
1: 근데 막 양이 막 그냥.
0: 양도 아주 푸짐하게
1: 네.
0: 네. 주는데 안쪽 매장에서 먹을 수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밀떡의 부드러움과 함께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잘 어우러져서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데요. 달달하면서도 약간 그 매운맛이 탁 치고 올라오는 그렇죠. 그런
1: 네,
0: 맛입니다.
1: 그래야죠.
0: 네. 네. 이곳은 수제튀김도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김말이가 아주 튼실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어느 정도 양념이 그 간이 되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1: 설마 여기 김말이 직접 마는데요?
0: 직접 수제로 만듭니다.
1: 그럼 네. 진짜 맛있는
0: 거네. 네네네.

0: 그런 식당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2026년 현재 그 가격입니다. 꽈배기나 찹쌀 도너츠는 3개에 1,00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로케나 또 팥 도너츠 찐빵은 2개에 1,000원이고요. 김말이는 3개에 2,000원. 오징어 튀김은 하나에 1,000원인데요. 만두가 네. 무려 10개에 2,000원입니다.
1: 와. 네. 진짜. 근데 작은 거 아니고.
0: 생각보다 커요.
1: 오, 네. 그러면 엄청나네요, 진짜.
0: 네. 혹시 네. 시판용 제품을 그냥 뭐 이렇게 데워주는 거 아니냐. 네,
1: 설마.
0: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네.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모두 직접 만든 그런 만두입니다. 저희는 냉동고에 좀 쟁여놔야지라는 생각으로 만두 50개와 네. 네. 그 다음에 꽈배기, 도너츠, 튀김 등을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요. 김치하고 고기 그 본연의 맛이 잘 살아 있어서 맛이 좋았고요. 특히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네네. 돌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튀김이 만두에 비해서는 좀 비싼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크기가 정말 워낙 커서 일반적으로 한 3,000원 정도 하는 오징어 튀김도 여기서는 단돈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1: 와, 네. 네.
0: 그 식당 사장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매년 쌀을 기부하고 계시다고 어머나. 하는데 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음이 더욱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가격은 저렴해도 맛은 최고인 만두집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진짜 말씀해 주셨지만 싸게 팔면서 이웃돕기까지 해주시고 네. 진짜 존경스럽고요.
0: 네.
1: 자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신들 다 분식 얘기만 하고 있다.
0: 네. 네.
1: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어디 소개 좀 해 주시죠.
0: 네. 그 밥집으로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초밥집이 있습니다. 개당 900원에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가격인데요.
1: 생선 초밥이요?
0: 네네.
1: 와.
0: 근데 퀄리티가 네. 아주 좋습니다. 매장에서 먹으시려면 오래 좀 기다려셔야 하고요. 포장을 하시면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네네. 바로 포장이 되고요. 포장하셔서 뭐 그 시장 내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드셔도 되고 집에서 맛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초밥 말고 그 초밥 너무 많이 기다린다 해서
1: 네네.
0: 그 서문 쪽 방향으로 가다가 그 보리 비빔밥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칼국수와 콩국수도 판매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보리 비빔밥을 주문하면은 배추김치하고 깍두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비빔밥과 함께 된장찌개하고 양배추 쌈이 서비스로 나옵니다.
1: 이야.
0: 네. 각종 나물과 달걀 프라이 그리고 고추장과 함께 잘 비벼 먹으면 되는데요. 된장찌개 국물을 한두 숟갈 좀 넣어서 먹으면은 더 풍미가 더 삽니다.
1: 네네.
0: 네.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자란 반찬을 계속 이제 물어보시면서 알아서 막 그 갖다 주시더라고요.
1: 세상에.
0: 네. 네. 배추김치가 겉절이로 방금 만든 겉절이로 나와서 너무 맛있어서 한 두 번은 더 받아 먹은 것 같고요. 네. 밥도 그냥 줄 테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 센터장님한테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0: 옆에 테이블에도 막
1: 모두에게
0: 네네 저희보다 한 5분 늦게 오신 분들에게도 뭐 더 먹으려면 더 먹어라 이렇게
1: 네.
0: 말씀하시고요. 비빔밥과 함께 저희는 콩국수도 맛을 봤는데요. 직접 썰은 칼국수 면으로 콩국수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진한 콩국과 쫄깃한 면발이 만나서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곳 자양시장에서 제대로 된 한 끼는 보리 비빔밥과 콩국수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 이제 뭐 엄청납니다. 지금 네. 분식부터 시작해서 밥 먹었고요.
0: 네.
1: 국수 먹었고요.
0: 네.
1: 이제 소화 좀 시켜야죠. 그죠?
0: 구경 한번 해야죠.
1: 네, 좀 구경할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0: 네. 이곳 자양시장은 앞서 말씀 말씀드린 대로 그 유명한 식당들 제가 이제 앞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곳 외에도 한 130곳 정도의 가게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과일 가게나 채소 가게, 정육점이나 생선집, 그리고 뭐 의류 가게나 또 이불 가게 등 뭐 시장에서 다양하게 있을 만한

0: 곳들 다 있고요. 또 시장이다 보니까 떡집이 또몇 곳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도 다양한 떡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1인 가구를 위한 반찬 가게들이 몇 집이 또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내가 더덕구이가 되게 맛있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금도 집에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9,000원 통닭집, 그리고 1,000원 빵집, 을 포함해서 여러 매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제품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양전통시장을 둘러봤는데요. 통로도 비교적 넓고 구조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시장 투어하는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가족이나 지인, 연인과 함께 자양전통시장에서 나들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는 한 번만 가면 안될것 같아요. 좀몇번 가야 된다.
0: 네, 저도 그 처음으로 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1: 네네. 네. 자, 오늘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김현철이 부릅니다. 동네.

한 가족 책장. 나는 2009년 6월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광주 경기에서 시구를 했다. 터미널에 있는 점포의 광고를 계기로 하게 되었는데 나더러 눈이 안 보이니 시타를 하라고 한다. 동업자 유사장이 시구를 하면서 던진다고 말하면 나더러 배트를 휘두르라는 것이다. 나는 그러면 이벤트가 되겠냐? 내가 시구를 해야 볼거리도 되고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며 시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전지훈련을 가기 몇 달 전 담양 온천호텔에서 기아 타이거즈 선수와 임원단의 연수 때 내가 특별 강사로 초대돼 강연을 한 적이 있어 조범현 감독을 비롯한 코치와 선수들을 만난 적이 있었기에 더 반가웠다. 내가 말했던 강연 내용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프로로서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섬에서 올라와 운동화도 전문 감독도 없이 연습해 전국 소년체전 준우승을 한 섬마을 배구 선수단을 예로 들었다. 영화로도 제작돼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시민들 간 친목과 화합 그리고 희망을 주는 선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때 당시는 내가 한화전에 시구를 하리라는 예약은 없었지만 강의 내용대로 시각장애인이 시구를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새로운 이벤트를 선물하게 된 것이다. 보통 유명 인사들은 시구를 하면서 포수 쪽으로 던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던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시구 전날 동림동 장애인체육관을 찾아 친구들과 시구 연습을 했다. 포수 역할을 하는 친구에게 소리를 내라 하고 나는 소리 방향으로 공을 던졌다. 처음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공이 날아갔다. 여러 차례 소리 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절하니 포수 방향으로 맞춰졌다. 몇 번을 연습하니 7에서 80%의 성공률이 됐다. 시구하던 날 관람석에는 응원단의 웅성임이 가득하고 안내하는 선수가 투수석에 나를 세웠다. 그때의 분위기는 내가 마치 스타라도 되는 듯 기분이 업됐다. 시구를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져주니 눈뜬 사람보다 잘 던졌다고 칭찬을 해준다. 운동장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봉사가 시구를 했냐며 여러 지인들로부터 문자와 전화가 걸려왔다. 매번 있는 시구지만 뭔가 감동이 있고 이벤트가 있는 특별한 시구였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시타를 했다면 특별한 느낌이 적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해 기아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다. 그 뒤로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에게 시구를 하게 하면 우승할 수 있다는 징크스를 알려주고 싶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외식산업업체인 주식회사 두메의 김갑주 대표가 쓴 책 어둠 속의 빛을 찾아에서 김갑주 대표가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김갑주 대표는 대학 시절 망막색소 변성으로 인해 1급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절망하지 않고 외식산업에 도전했고요.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장애인식 개선 사업도 활발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장애인의 날에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 책에는 김갑주 대표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뿐 아니라 여러 봉사활동 그리고 후원활동을 펼치는 이야기들도 실려 있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김갑주 대표의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캐럴 킹이 부릅니다. You've got a friend.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인데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장애로 인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점자 정보 단말기, 스크린 리더, 확대 독서기 이런 기기들이 다 보조기기에 해당이 되죠.
0: 네. 네. 이 최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네. 이제 그 기기들을 다 써볼 수는 또 없잖아요.
1: 없죠. 네. 네. 특히 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내가 어떤 걸 더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조기기를 접하는 장이 있다면 너무나 좋은 기회일 텐데요. 얼마 전에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2026 WTC 보조기기 시연회였는데 WTC는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컴퓨터

0: 컨퍼런스의 줄임말이거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우리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지원부의 강석철 부장에게 들어보시죠.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기기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이맘때쯤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기들이 굉장히 가격이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본인의 돈으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서 일부의 그 본인 분담금만 내면은 그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다른 장애인도 그렇고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정보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력의 그 제한점인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그런 보조기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개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시연회를 열어서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충분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했으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제품들 많이 체험해 보시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보조기기가 자기한테 맞는지를 이제 또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이 보조기기는 정말 필요한 거니까요. 네.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걸 텐데 다양한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정보를 듣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2: 네. 네.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사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연회에는 최대한 많은 업체들 그리고 다양한 보조기기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날 15개 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들을 많이 알리고자 했고요. 네. 또 시각장애인들도 꼼꼼히 체험해보고 궁금한 건 질문을 하면서 시연회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 현장 함께 보시죠.
3: 만져봐도 돼요?
4: 만져보셔도 되죠. 당연히 만져보셔도 되고요. 노트북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눌러보셔도 이렇게 나와요.
5: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목록 아래쪽.
4: 그리고 지금 핸드폰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3: 네.
4: 아이콘 넘기거나 네네. 페이지 넘기거나 이럴 때 네. 이렇게 손으로 쓸어서 넘기죠.
3: 네네.
4: 맞죠? 그죠?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손가락 한 번만 주실래요?
5: 바탕 화면
4: 제가 하나 눌렀어요. 한글을 눌렀어요.
3: 네.
4: 이렇게 쓸어보시면
5: 한글
4: 넘어가요.
3: 어머.
4: 그죠?
3: 화면을.
4: 네, 맞아요.
5: 한숲.
4: 네. 이렇게 넘어가서 오히려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3: 신기해. 네,
4: 직관적으로 사용도 가능하시고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시고.
3: 이거 혹시 스캔하는 종이는 어디에 올려놓는 거예요?
4: 스캔하는 종이는
6: 차이가 이제 여기는 네. 이어폰하고 마이크는 없는데 웹 전용으로 검색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그리고 저 추가적으로는 그 스마트 신호등 기능이 있거든요. 횡단보도에 있으면 저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성으로 안내가 가능해요. 미니가. 네.
7: 미니가. 이거 좋다. 원래 이거 3S도 되게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6: 네. 너무 가볍죠.
7: 미니 들어보니까 진짜 가볍네요.
6: 약간 젊으시고 약간 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
7: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톤도.
6: 네, 되게. 맞아요.
7: 근데 작은데 키감이 나쁘지 않네요.
6: 아, 그렇죠. 네.
7: 측면 버튼 이런 거 막 눌러도 되죠.
6: 네.
7: 이렇게 잘 봤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한번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7: 네, 한번.
6: 네, 감사합니다.
2: 근데 반응 너무 좋네.
0: 리액션이 좋죠. 네.
2: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찾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0: 네.
2: 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 맞아요. 네, 이 네. 업체들의 그 자리 배치가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한 군데 체험하고 바로 옆으로 가서 체험을 하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업체가 참여하는지를 미리 파악한 분은 어디 어디만 가겠다 하는 걸 정해놓고 거기만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2: 딱 네. 전략적으로.
0: 그렇죠.
2: 사실 이런 시연회 자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0: 그럼요.
2: 그렇죠.
0: 네.
2: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도 이 기간에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 보조기기 업체인 만큼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고요. 또 자신들의 제품들을 많이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시연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참여 업체 중에 리보, MVI 그리고 모아드림을 함께 만나보시죠.
6: 저희는 이렇게 특수 키보드라는 이렇게 조금 버튼식으로 된 버튼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제 전화부터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웹 검색할 때도 버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시간 같은 것도 버튼 하나로 확인할 수 있고 통화 중 녹음 뭐 알람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고 점자 사진도 들어있거든요. 그 스마트폰을 굳이 꺼내지 않고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8: 노트북 기반으로 해서 이제 OCR이라고 해서 이제 음성 출력 장치 이제 카메라로 스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음성으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제품 하나랑 그리고 영상 출력 장치라 그래서 이제 약시 분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제품을 볼 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모니터 암 통해서 허리나 목 쪽 좀 보호하시면서 제품을 조금 더 선명하고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수신기가 세 개가 있고 송신기가 하나가 있는 제품인데 그 수신기를 해당 위치에 놓고 송신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능적인 제품.
9: 학령기 학생과 학령기를 지난 중도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기 위한 촉지훈련서부터 언어점자까지를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점자 학습기이고요. 디지털라이즈를 해서 언제 어디서나 점자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기와 시각장애인들은 그 그래픽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라이즈를 해서 촉각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오디오를 주로 해서 정보를 익히는 것과 그것의 보완제로서 촉각을 느낌으로 인해서 그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업체도 열심히 설명하고 네. 또 듣는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열심히 체험하시네요.
0: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연회 가장 좋은 건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져보고 체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제품들과 뭐가 다르고 좋아졌는지를 직접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제품 자체를 만져보기를 원했고요. 네. 또 이런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최신 기기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2: 사실 네. 남이 좋다고 나한테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0: 나한테 그렇죠? 맞는 거 찾아야죠. 네. 네.
2: 그러니까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최신 동향도 파악하고 요즘 나오는 보조기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실물을 체험하느라 바쁘게 다니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는 한 가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걸 어떤 걸 택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7: 저는 이제 절시력 당사자이고 또 점자도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확대 독석이나 크게 보는 거 그다음 점자 제품이 또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또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제품이 뭐가 있는지 최신 기기가 뭐가 있나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 제일 좋은 건 실제로 기기를 만져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맞도록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점자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0: AI를 접목한 그런 기기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제 관심이 갔던 게 한손의 세븐인데 이 한손의 세븐에서도 이제 작성한 내용을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거나 그런 기능을 써볼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이 컸고 스마트 안경도 있었어요. 이 안경은 그 주변의 사물을 찍어가지고 또 묘사를 하는 그 설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삶이 또 많이 편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맞는 기계 가 필요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신청 시에 참고가 되려고 그래서 목적에 맞게 또 신청을 해야 되니까 또 제가 그거 관련해서 계획서도 작성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11: 저는 이 학구열이 좀 높아요. 공부는 못해도 학구열이 워낙 높아서 그런 거 관심이 많았는데 한 손에 AI 기능도 좀 관심 있고 그 촉각 끼고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그 제품이 좀 많이 갖고 싶어 욕심도 생기고 처음에는 뭐 비슷비슷하겠지 했는데 새롭게 이렇게 멀티라인이 되는 제품도 보고 한두 가지씩은 생각지 못했던 신기한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시연회에서는 나의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를 파악하고 체험해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자리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죠. 네.
2: 근데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0: 네,
2: 거니까.
0: 네. 맞아요.
2: 그 보조기기 최근 트렌드 좀 특징 어떤 거예요?
0: 일단 업체들은 그 기술을 더 보완해서 그 새로운 제품, 좋은 제품을 선보이는데요. 네. 네, 최신 트렌드, 특히 올해의 트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2: 여기도
0: 그러니까,
2: 역시.
0: 예, 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사물이나 환경을 설명해주고 분석해주는 보조기기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여서요. 시각장애인들이 이 AI 쪽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2: 아무래도 네. 이제 시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는 네. 사물의 이미지 아니면 주변 환경 네. 이런 걸 설명해주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또 나오면서 기능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완해주는 어떻게 보면 눈이 돼주는 건데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AI 관련 보조기기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7: 왼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12: 글자 인식.
7: 한 번 더. 그리고 두 번 톡톡 한번 눌러보세요.
12: 일본어로 뭐라고 막 있거든요. 저도 일본어를 못 읽는데.
13: 후쿠이다 신도쿠는 북알프스와 노천온천의 고장으로 소알 모양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하고 향기로운 녹색 온천수입니다.
12: 다른 나라 어느
13: 분이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 세모 3개월 이상.
12: 이거 예, 팜플렛 좀 주세요.
14: AI 비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눈처럼 보고서 인식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식 인 건데 이제 색깔 인식이라든지 글자 인식, 상황 인식, 또 표정 인식, 분위기 인식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리고 톡톡 두 번 두드리면 그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데 특히 표정 인식이나 분위기 인식을 넣은 이유는 시각을 잃으면서 소통을 잘 못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분위기나 표정을 읽는 것도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하셨으면 그래서 시각 보조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3: 이미지에서 남자가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15: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뭐라고 답변하는지.
13: 이미지 해설 도우미 집 이미지 속 남자는 전체적으로 단정한 세미 정장 캐주얼 정장 스타일로 입고 있습니다. 보이는 범위 안에서 옷차림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딱 물어보면
16: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에 AI 프로그램을 탑재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현재 화면에 나타나 있는 상황을 AI를 이용해서 설명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기능을 사용성이 좋게 만든 프로그램이 탑재된 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음성 프로그램도 있고 이미지를 읽어주는 것도 있지만 AI를 활용하면 조금 더 사용자 편의에 맞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업체에서도 이 AI 관련 보조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실제로 당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2: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각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어요.
0: 맞아요. 이렇게 네.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주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게 도와주는 즉 개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능력 발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조기기가 이 정보 접근의 장벽을 낮춰주고 또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2: 네.
0: 그리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더 좋아질 거니까 그쵸.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2: 맞습니다.
0: 네, 예. 시각장애인들은 보조기기의 중요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7: 보조공학기기는 시각장애를 뭐 부셔준다, 시각장애를 극복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시각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이제 좀 덜어주고 또 시각장애 개개인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조공학기기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시각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정보의 장벽이 높잖아요. 아무리 정보를 접하려고 해도 접할 수 있는 마땅한 그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그럴 때 보조기기라도 있으면은 정보 접근의 장벽도 낮아지고 더 넓게는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특히 스크린 리더가 삶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워드 작업도 하고 SNS라든가 그런 채팅 통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업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됐고 그 외에도 독서도 좀 할 수 있고 음성 소리 나는 녹음기 이용해서 녹음도 하고 이제 터치 기반이니까 타이핑이 조금 느리잖아요. 문자 보낼 때 그 리보 키보드를 통해서 좀 더 빨리 보내면 이제 상대방도 좀 덜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 네, 제가 전에 그 지석봉 센터장님한테 들었는데 네. 그 보조기기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0: 몇 백만 원 단위잖아요.
2: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0: 부담스러워요.
2: 지원금 꼭 좀 받아야 되는데.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사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원하는 분들은 많고
2: 그렇죠.
0: 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지난달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약 열흘 정도가 남았거든요.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이 잘 담긴 그 신청서 지원서 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강석철 부장에게 들어보시죠.
1: 한정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가의 제품을 신청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가라고 하면은 100만 원 이상 하는 제품들이 그런 경우인데 확대 독서기나 점자 정보 단말기 이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선정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경쟁이 많이 치열하고 잘 안 된다고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어느 정도 장애로 인해서 보조기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직업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꼭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조기기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신청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보조기기를 통해 가지고 좀 생활이라던가 뭐 직업적인 거라던가 학업적인 거 부분에서 잘 활용하셔 가지고 많은 정보와 그런 것들이 잘 접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조기기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필요한 게 있다면 신청을 해야겠죠.
2: 그럼요.
0: 네. 그런데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신청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도 그 직장이 있는 장애인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2026 WTC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자, 마지막 곡으로 김범수의 끝사랑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우리가 알약을 삼키는 진짜 이유 영양제의 심리학 과학의 성적표는 차분했다. 질병 예방의 만능 열쇠도 아니고 드라마틱한 회춘도 없다. 하지만 뇌 건강이나 결핍 보완 같은 분명한 역할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중의 반응은 과학의 온도와 사뭇 다르다. 연구 결과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아무리 신중하게 말해도 광고와 후기, 알고리즘은 필수 생존템이라며 뜨겁게 반응한다. 이 온도차를 이해하려면 생리학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양제는 화학 물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심리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1조 원을 주고 산 것은 비타민이라는 성분뿐만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 마음의 위안이기도 하다. 1. 치킨을 먹기 위한 면죄부, 도덕적 허가 효과. 오늘 비타민 먹었으니까 저녁엔 튀김 좀 먹어도 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놀랍게도 이는 나만의 착각이 아니다. 대만의 심리학자 원빈 치우의 연구는 영양제의 역설적인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종합 비타민을, 다른 쪽에는 위약을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위약이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비타민을 먹었다고 믿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뷔페에서 몸에 나쁜 음식을 더 많이 집어먹었고 걷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허가라고 부른다. 비타민을 삼키는 행위로 건강을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 뇌는 역설적으로 나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발급해버린다. 쉽게 말해 캡슐 하나로 건강을 사는 게 아니라 어제 먹은 술과 부족한 운동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내는 면죄부를 사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다. 비타민이 면죄부가 되면 건강을 깎아먹지만 반대로 오늘도 챙겼다는 신호가 되어 식사, 운동 루틴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다. 같은 알약도 면죄부가 될지 긍정 루틴의 시작 버튼이 될지는 쓰는 방식에 달려있다. 2.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간단한 의례, 통제 환상. 질병, 노화, 그리고 죽음.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인간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 앞에 설 때 불안을 느낀다. 인류학자 브로니스와프 말리노프스키는 결과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클수록 인간은 의식에 의존한다고 했다. 고대인들이 가뭄 때 기우제를 지냈듯 현대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라는 재난 앞에서 영양제를 삼킨다. 대체 의학에 맞서는 미국의 의사 폴 오피슨 이를 능동적 대처 욕구로 설명한다. 운동과 식단은 힘들고 결과가 더디다. 하지만 영양제를 구입하고 삼키는 건 즉각적이고 쉽다. 이 작은 행위는 나는 내 몸을 방치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통제감을 회복시켜준다. 하지만 그 통제감이 행동, 즉 식사, 수면,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알약에서 멈출 때 영양제는 도구가 아니라 그저 불안을 덮는 부적이 된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3.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증명서. 자기 신호화.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영양제를 가장 열심히 챙겨 먹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식습관이 좋고 운동을 하고 담배를 안 피우는 건강한 사람들이다. 영양학적으로는 보충제가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먹는다. 이유는 정체성에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자기 신호화라고 부른다.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이다. 바쁜 출근길, 귀찮음을 무릅쓰고 영양제 통을 여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긴다. 나는 바빠도 건강을 챙기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야. 이 뿌듯함이야말로 영양제가 주는 최고의 효과일지 모른다. 그래서 영양제를 끊기 어렵다. 단순히 제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자기관리자라는 나의 이미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4. 믿져야 본전이라는 보험 심리, 파스칼의 내기.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심리는 계산기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면 믿는 편이 이득이다 라고 했다. 믿었다가 없으면 본전이지만 안 믿었다가 지옥에 가면 낭패라는 논리다. 영양제 심리도 이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말보다 혹시 모를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들의 계산법은 과학이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이다. 효과가 없으면 그냥 비싼 소변으로 나가겠지. 작은 손해. 하지만 만약 효과가 있다면? 안 먹어서 병이 생기면 어떡해? 치명적 손해. 이 비대칭적인 기대 심리가 1조 원 시장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다. 우리는 영양제를 먹으며 비타민만 섭취하는 게 아니다. 면죄부, 통제감, 정체성, 그리고 안도감을 함께 삼킨다. 하버드 의대의 테드 캡척 교수는 이를 의미 있는 플라시보라고 설명한다. 양리학적인 기적은 없을지라도 내 몸을 돌본다는 그 의례 자체가 주는 심리적 치유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가장 날카롭게 꼬집은 사람은 잡식동물의 딜레마의 저자 마이클 폴란이다. 관찰 연구에서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건강해 보인다는 결과가 종종 나온다. 하지만 폴란은 그 이유가 알약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대개 운동을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식단에 신경을 쓰는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들을 건강하게 만든 건 영양제 알약이라기보다 그 알약을 둘러싼 생활 습관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조언을 던진다. 영양을 챙겨 먹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양제는 먹지 마십시오. 통쾌한 말이다. 하지만 이 조언에는 약점이 있다. 너무 이상적이라는 점이다. 누구나 유기농 채소로 채워진 식탁을 차리고 매일 1시간씩 햇볕을 쬐며 운동하고 스트레스 없이 8시간 푹 잘 수 있다면 영양제는 애초에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야근에 쫓겨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지하철에서 쪽잠을 자며 나이가 들어 소화력마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폴란의 말처럼 완벽한 생활 습관이 정답이라면 영양제는 그 정답을 써내지 못하는 현대인을 위한 현실적인 패치다. 완벽하지 못한 식단과 환경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차선책으로 알약을 선택한다. 식단을 영양제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보자. 이 알약이 효과가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알약을 내 불완전한 삶을 지탱하는 보조도구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습관을 덮는 이불로 쓰고 있는가로 말이다. 영양제가 내 식단의 불가피한 빈틈을 메우고 건강관리의 시작 버튼이 된다면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을 쓰고도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영양제 소비의 본질은 알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삼키는 사람의 태도에서 갈린다. 종합 비타민제 누구에게 필요한가? 잘 먹고 있다면

0: 굳이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된다. 특히 10대와 2030의 경우 종합비타민에 의존하기보다 나만의 균형 잡힌 식단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먼저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종합비타민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 신약을 사용하는 경우다. 2026년 발표된 48만 명 규모의 성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약물 사용 6개월 차에 7.5%, 12개월 차에 13.6%의 사용자가 비타민 D 결핍을 겪었다. 철분 수치 역시 다른 당뇨약 사용자보다 26에서 30%나 낮았다.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진은 절대적인 음식 섭취량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사용자의 60% 이상이 칼슘과 철분을 필요량보다 적게 먹고 있었고 비타민 D 섭취량은 권장량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칼슘과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육량 감소로 이어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 해소와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 결핍도 심해졌다. 노년층도 마찬가지로 영양 결핍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창 많이 먹을 때는 영양소 부족을 걱정할 일이 없지만 식사량이 줄어들면 비는 곳이 생기기 쉽다. 나이 들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하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 27.8%는 영양관리 주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칼슘, 비타민, 단백질 등 부족 패턴도 비만 신약 사용자와 비슷한 양상이다. 약의 힘을 빌리든, 의지로 식단을 조이든, 혹은 노화로 인해서든 절대적인 식사량이 줄어들 때는 종합 비타민과 칼슘, 단백질을 전략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은 방어책이 될 수 있다.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프롤로그. 20여 년의 판사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가 된 직후부터 이 글을 썼다. 그리고 지금 열흘 남짓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머물며 태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프롤로그도 밀림과 농지가 가득한 발리 내륙 지방 오부세 리조트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쓰고 있다. 그건 발리에 해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숲속에 머물게 될 줄은 몰랐다. 여행하기에도 글을 쓰기에도 참 좋은 곳이다.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글을 써오는 동안 글쓰기는 때로 그림을 그리는 일 같기도 했고 음식을 만드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글 속에 그리는 시간과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글을 쓰면서 여행을 하니 이중으로 여행하는 기분이다. 발리 여행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 하나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인데 그중 일본 코미디언의 포르쉐 이야기가 나온다. 포르쉐를 갖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해서 샀는데 정작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포르쉐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에게 포르쉐를 운전해달라고 하고 본인은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으며 자신의 포르쉐가 달리는 모습을 감상했단다. 택시기사가 포르쉐가 있는데 왜 택시를 타냐며 황당해하니

그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단다. 바보야.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포르쉐를 타면 포르쉐를 볼 수가 없잖아. 지금처럼 내 삶에 대한 에세이를 쓸 때는 앞에 코미디언처럼 택시를 타고 나의 삶이라는 차가 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느낌이 든다. 삶을 살아가는 나와 그걸 관찰하며 기록하는 작가로서의 내가 분열되는 것이다. 이번 책에서 내가 추적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삶이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운전으로 치면 대리운전기사와 유사하다. 그러다 보니 그 카메라 프레임 안에 항상 나와 의뢰인이 함께 잡히게 된다. 또는 제3자까지도. 기존 에세이 혼밥 판사의 프레임 안에는 나만 잡히고 타인들은 프레임 밖에 머물렀던 것과 다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나와 이들 간의 관계가 포착된다. 원래 이 책을 처음 쓸 때는 판사의 일과 변호사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레임 안에 항상 타인이 등장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자꾸 밟히다 보니 글의 초점이 일에서 관계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내 삶의 목표는 사는 듯 사는 삶이다. 이보죠. 그래서 대체 당신이 말하는 사는 듯 산다는 것이 뭐요? 라고 누가 물으면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하듯이 간명한 답변을 하지는 못한다. 재즈 연주자들에게 재즈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괜한 딴전을 피우다가 트럼펫을 맛보기로 연주해 보이는 것처럼 그저 사는 듯 산다고 느껴지는 일상을 예시로 들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사기 범죄가 24만 건에서 42만 건으로 80% 증가했습니다. 사기가 절도를 넘어 1등 범죄가 된 시대,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당연해졌는데요. 판사도 변호사도 일반 시민도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책의 저자 역시 변호사로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목격하며 구치소에서 불안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고 법정에서 서로를 끝내 의심하는 공방을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역설이야말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정재민 변호사의 글은 법정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사건 기록이면서 인간과 사회를 향한 성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굳건히 믿었던 시절을 지나 그저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라는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기록들.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0: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그냥 쓸어 담으면 되지.
1: 이거 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뭘 하겠다고.
0: 주먹구구식이라니.
1: 이거 다 자원이잖아. 자원이 생기면 너부터 정해야 돼. 누가 통제하냐 이거야.
2: 우린 규칙대로 할 거야. 발견된 자원은 조 전체가 공유해.
1: 조원들이 공평하게 나눈다?
2: 당연한 거잖아. 뭘 주장하고 싶은 거야?
3: 야, 넌 들어가. 내가 얘기할게.
4: 김재현이 조장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보니 불독은 행동대장이고 진짜 리더는 이 녀석인 것 같았다.
3: 이 공간 우연히 얻어 걸린 거 아니잖아. 우리 다 같이 찾은 거잖아.
5: 맞아.
3: 그럼 이 공간을 누가 관리할지부터 먼저 정하자는 거야.
2: 관리를 한다고?
3: 그래. 여길 지킬 힘이 있는 애들한테 우선권을 주자는 거지. 쉽게 말해서 잘하는 놈이 더 가져가자는 얘기야.
2: 그러니까 니네가 여길 지킬 힘이 있다는 거야?
3: 그렇지. 막말로 여기 주인이 나타나면 어떡할 건데? 다른 조에서 알게 되면 개털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지. 왜? 힘이 있으니까.
4: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재현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듯 시우의 반응을 살폈다. 긴장감에 공기가 터질 듯 팽팽해졌다. 그때였다.
2: 야, 김재현.
3: 말해.
2: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3: 뭐? 개수작?
2: 니들이 여길 통째로 먹고 싶은 모양인데 이 자원은 조원들하고 공평하게 배분할 거야. 다른 조에서 알든 말든 내 조원들은 내가 지켜.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허수작했다간 니들 네 명 벙커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0: 얘야, 우리 오늘 A라인에서 배식 받는 거야?
1: 그럼 당연하지.
0: 실감이 안 나. 나 본과에 와서 A라인 배식은 처음이거든.
1: 야, 입이 떡 벌어질걸? 기깔나게 먹어보자고.
2: 그렇게 좋아? 유미야, 고맙다. 네 덕분이야.
0: 고마워.
2: 이번에 또 미아의 그 직감, 그게 우리 살렸어.
0: 맞아.
2: 정말 대단한 직감 아니야?
3: 이쯤 되면 미아가 우리 조 행운의 부적이네.
2: 그런데
3: 싱크홀 때도 미아가 알아채서 피했잖아.
2: 맞아.
1: 맞아, 그때도 그랬구나.
2: 세총 사건 때도 미아 덕에 피했고, 오늘 비밀 장소 찾은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미아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0: 맞아. 아, 뭐래?
3: 어? 야, 미아 얼굴 빨개진다. 어? 귀까지 빨개졌어?
2: 너 주목 받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나 봐. 어? 칭찬하면 막 도망치고 싶고, 그치?

0: 아, 잘 먹었다. A라인 식사는 클래스가 달라요. 조장! 어? 나 디조에 놀러가면 안 돼?
1: 안 돼! 너 해솔이한테 오늘 일 자랑할 거잖아.
0: 야, 내가 바보냐? 그런 얘기를 왜 하냐?
2: 야, 야, 저 입 나온 거 봐. 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나 봐.
3: 가도 돼. 대신 나랑 같이 가.
0: 나 진짜 그 얘기 안 해? 어?
3: 나도 볼 일이 있어서 그래. 애들 잘 지내는지 확인도 할 겸.
1: 어? 아, 그럼 나도 갈래.
2: 나도 그럼.
3: 그래, 가자.
4: 유미야,

0: 같이 가자.
1: 아니야, 난 일찍 잘래.
0: 어, 그래?
1: 응.
0: 그래, 그럼 쉬어. 어이 축구부들, 너네는 같이 안 가?
2: 됐거든. 에이. 니들이나 많이 놀다 오셔.
0: 알았어, 가자 얘들아.
3: 야 재현아, 우리 탁구랑 한 게임 할까?
4: 니들끼리 가, 난 할 일이 있어.
3: 어? 응? 아니 무슨 일?
4: 그런 게 있어.
3: 아니 그래? 알았어. 가자. 가자.
1: 뭐야, 나랑 김지원만 남았잖아. 에이, 어떡하지? 도망갈까?
4: 류미야.
1: 어?
4: 너 류미야 맞지? 비밀 창고 발견한.
1: 어. 근데?
4: 난 김재현이야.
1: 그래서?
4: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
1: 무슨 얘기?
4: 아, 왜 이렇게 긴장을 해?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1: 할 말 있으면 해.
4: 너도 며칠 전에 합류했다며. 다른 지역에서 왔고.
1: 그래서?
4: 우리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신입에다가 외지인 출신인 거.
1: 근데?
4: 친하게 지내자고. 너 능력자라며. 내 생각엔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악수.
1: 김지현이 커다란 손을 내밀었다.
4: 악수 안 해? 팔 떨어지겠다.
1: 미안. 내가 원래 낯을 좀 가려서 친구 되는데 오래 걸리는 편이야.
4: 아, 누가 친구하지? 그냥 악수나 하자는 건데. 그것도 싫어?
1: 어, 싫어.
4: 아, 거절한다고? 나를? 아, 그러니까 나 지금 까인 거네. 아, 이게 진짜.
1: 얘는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애야. 한 번도 자기가 거절당할 거라고 상상해본 적 없는. 키 크고 잘생기고 운동까지 잘해서 어딜 가나 높은 서열을 차지하는.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왔고 망한 세상에서도 그 자신감이 꺾일 일이 없었던 그런 인간.
4: 야,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 줄게. 악수해. 내 손 잡으라고.
1: 싫다니까.
4: 왜? 왜 싫은데?
1: 야, 너야말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아무하고나 친구 안 해. 곤방지게 어디서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기회를 주네 마네야?
4: 오, 제법이다. 네가 그러니까 더 친구하고 싶은데.
1: 아, 뭐래.
4: 난 쉬운 애들은 흥미 없거든. 너처럼 능력도 있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애들 딱 내 스타일이야.
1: 미안한데 넌 내 스타일 아니거든.
4: 뭐? 야, 그러지 말고 나 한번 믿어봐. 내 손 잡으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난 내 사람들 끝까지 책임져.
1: 내 사람들?
4: 그래, 내 사람들.
1: 아, 그래서 니네들끼리만 똘똘 뭉쳐 다니는 거야? 네 사람들끼리만?
4: 왜 또 갈라치기 해? 난 선 그은 적 없다.
1: 갈라치기는 네가 먼저 한 거야. 내 사람이라는 건 내 사람과 내 사람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말이잖아.
4: 근데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네가?
1: 김재현의 표정이 사납게 일그러졌다. 그래, 김재현은 권력을 자기가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거야. 이 뜬금없는 친구 제안은 날 자기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인 거고.
4: 그래,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너 후회하게 될 거다.

0: 어, 여기.
1: 왜 보자고 한 거야?
0: 아, 그게 너 우리 조 부조장이지?
1: 부조장? 아닌데.
0: 그럼 뭐 조장 비서인가? 아니 뭐 시다바리?
1: 뭔들. 난 내 역할에 충실할 뿐이야.
0: 아, 난 또 너네들 사귀는 줄 알았잖아.
1: 함부로 넘겨짚지 마.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0: 어, 정색하니까 더 의심스럽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1: 할 말이라는 게 뭔데? 빨리 말해.
0: 아, 딴 게 아니라 싱크홀 말이야.
1: 싱크홀 왜?
0: 넌 그거 정말 니네가 처음 발견한 거라고 생각하냐?
1: 무슨 말이야?
0: 거긴 원래 A조 구역이었어. 세총 사건 후에 니네 조장이 만약에 사태를 피하려고 A조랑 바꾼 구역이었다고.
1: 그래서?
0: 원래 그 구역 담당했던 A조 조장이 거기 싱크홀 있는 걸 몰랐을까? 알았을 거야. 하지만 조사하기 귀찮았겠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구역을 찾으니까 골칫덩이였던 구역을 너네 조에 넘긴 거야. 자기가 먹기 싫은 걸 니네 조에 떠넘긴 거라고.
1: 누가 그래?
0: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만 몰랐나 봐. 내가 얘기했잖아. 좋은 구역 딴에는 조장이 있다고. 니네 비밀 창고 발견하기 전까지 맨날 C등급 받은 거 이상하지 않아? 딴 조는 A등급 잘만 받아. 건 뭐냐면 니네가 가난한 지역만 돌았다는 얘기야.
1: 그래서 뭘 주장하는 건데?
0: 내 밑에 들어와. 난 내 사람 확실하게 챙겨.
1: 너 이런 식으로 CEO 리더십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0: 무너뜨리긴. 난 그냥 다 같이 살아남는데 좀 더 힘 있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거지. 지금 대답 안 해도 돼. 생각할 시간 줄게. 근데 나는 너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 차로 와.

0: 어? 야! 이런 것도 쓸 수 있을까? 응? 다들 어디 갔지? 야, 찬민아.
1: 어? 왜?
0: 애들 다 어디 갔어?
1: 글쎄, 밖에 나갔나? 어, 저기 있는데? 우리 조애들?
0: 그러네. 축구부랑 같이 있네.
1: 쟤들 언제 친해진 거야?
2: 나한테만 접근한 게 아닌가 보네.
1: 뭐? 축구부가 너한테 접근했어?
2: 아, 아니.
1: 어, 야, 애들 들어온다.
2: 어, 어.
3: 너네 비례를 시켜야 돼.
4: 아, 그럼. 아,
5: 알았어. 걱정 마.
2: 창민아.
1: 뭘 지키는데?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한 거야?
4: 아, 그게
3: 우리끼리 비밀 얘기했음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되냐?
1: 뭐?
3: 보고받고 싶으면 너도 내 밑으로 들어오던가.
1: 뭐라는 거야? 됐거든?
3: 야, 니들도 가서 할 일 해.
4: 알았어.
3: 오, 우리 조 능력자가 여기 계셨네. 어때? 감이 좀 오냐?
2: 감이라니?
3: 두 명은 이미 내 쪽으로 왔어.
2: 그래서?
3: 너 똑똑하잖아. 누가 살아남을지 감 오지 않아? 내가 말했지. 너 후회할 거라고.
2: 후회 안 하는데.
3: 뭐?
2: 난 시호가 살아남을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안 가는 거야.
3: 걔 좀 있으면 끝인데. 너 알지? 벙커에도 탄핵이란 제도가 있다는 거. 조장한테 문제가 있으면 조원들이 조장을 바꿀 수 있어. 어른들이 문제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 뽑는 것처럼.
2: 그러니까 너 조장 자리를 노린 거였어?
3: 노리기는 끝까지

0: 조장, 비가 종일 올 것 같은데? 그칠 비가 아니야.
1: 좋아. 그럼 오늘은 수색 접는다. 벙커로 돌아가.
2: 다른 조는 대부분 수색 나갔어.
3: 맞아.
1: 그건 다른 조 사정이고, 우리 조는 비 오면 수색 안 하는 게 원칙이야.
4: 이유가 뭐야?
1: 우린 저 노란색 비가 뭔지도 몰라. 어떤 독극물이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5: 아, 그럼 앞으로도 비 올 때마다 벙커에 처박히자는 얘기야? 비 올 때 안 나가면 화장실이랑 정화조 청소해야 돼.
4: 아니, 난 청소하기 싫어. 꾸준히 실컷해봤자 시드급밖에 안 주는데.
2: 장마 때 맨날 비 올 텐데 비 맞는 게 무서워서 안 나갈 거면 차라리 산림조로 전향을 하든가.
1: 오빠.
0: 근데 얘들 왜 이러냐? 예전엔 이러지 않았거든.
6: 조원들이 뜻밖의 반기를 들자 조장의 얼굴엔 당황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였다.
7: 내가 보기엔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되도록 비를 피하는 게 좋다는 의견, 그리고 앞으로도 비는 계속 올 텐데 그때마다 벙커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의견, 둘 다.
6: 뭐야, 다들 김지연 말에 동조하는 눈빛이잖아.
7: 그래서 말인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어때? 우린 민주주의 사회니까.
1: 다수결이면 투표를 하자는 거야?
8: 해보자.
7: 봐봐, 다들 원하고 있잖아. 뭐 그동안의 독재에 질렸나?
9: 독재.
7: 투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0: 이거 가나봤자 내가 손 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야, 끈 다 터질 것 같지 않아?
1: 야야야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생각하지 말자. 일단 이거 보고 쟤는 쫄았어.
2: 유라는 계속 괴물의 몸

0: 몸에 손을 댄 채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대체할 수만은 없었다.
1: 일단 내가 전원들한테 손을 데려갈게. 이번엔 도련님 혼자 날리지 말고 두 마리 날려줘.
2: 알았어요.
0: 유라는 손을 떼기 전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유라의 손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괴물의 몸이 처음 약을 먹고 커질 때처럼 울룩불룩해졌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 괴물의 몸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커졌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괴이한 광경에 소초모와 도련님은 뒷걸음질을 쳤다. 도련님은 지금까지 보여준 용맹함은 어디 갔는지 놀란 나머지 꼬리를 부풀린 채 현우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괴물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신음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고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하던 괴물은 쪼그라들더니 그만 퍽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다. 징그러운 광경에 소초모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다. 효석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효석은 도련님과 함께 현우의 품에 파고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유라도 란주의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뒤편의 괴물들은 대장이 갑작스레 사라진 모습에 당황한 듯했다. 그러나 남은 놈 중 하나가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대범하게 소초모들을 향해 달려왔다. 주저앉은 채 서로 꼭 부둥켜하는 소초모들의 비명이 창고 안을 가득 메운 순간이었다. 달려오던 놈이 순간 자리에 멈춰섰다. 놈의 몸에서는 이상한 꿀럭 소리가 계속해서 났다. 곧이어 그놈 역시 자신의 대장처럼 온몸이 울룩불룩해졌고 작아졌다 커지기를 반복했다. 소초모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다. 현우는 컨베이어 벨트 한쪽을 덮고 있는 먼지 쌓인 천막을 끌어내려 소초모들 위를 덮었다. 먼지 쌓인 천이 소초모들을 덮자마자 퍽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똑같이 꿀럭거리는 소리와 연이은 퍽 소리가 세 번 더 들려왔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현우는 천을 치웠다. 괴물의 파편이 여기저기 튀어 있어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냄새마저 고약했다. 괴물들은 모두 다 터져버린 것 같았다.
3: 미치겠다. 나 대약하다 그래.
0: 효석은 입을 막고 컨베이어 벨트 뒤쪽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효석이 속을 개어내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유라 역시 속이 메스꺼웠다. 얼른 창고를 나가자고 하려는데 채령이 유라를 툭툭 쳤다. 채령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괴물의 파편들이 연기를 뿜으며 사라지고 있었다. 곧 거대한 창고 안 괴물들의 흔적은 죄다 사라졌다. 도련님과 고양이들에게 당해 눈이 먼 라투스는 지쳤는지 먼 구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유라는 높은 천장에 매달린 온갖 철제와 목재를 그제야 발견했다. 창고 안이 다른 이유로도 위험했다는 생각에 유라는 소름이 돋았다.
3: 나가자, 진짜로.
0: 얼굴이 창백해진 효석이 말했다.
4: 그래, 아무래도 범초본에서 우리 뒤를 밟은 것 같아. 얼른 장소를 옮기자.
0: 란주의 말에 유라는 동의했다. 범초본 본부장 딸과 돌아온 것, 범초본의 뒤를 밟히고 있다는 말, 그리고 채령을 쫓아온 듯한 이 수상쩍은 사람들까지. 유라는 란주와 효석에게 할 말도 많지만 들을 말도 많겠다고 생각했다. 다섯 사람은 창고와 공장지대에서 빠져나왔다. 조금 걷자 경원중학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범초본의 뒤가 밟혔다고 생각하니 유라의 집으로 돌아가기 꺼.

0: 버려진 소초모들은 학교로 들어갔다. 경원중학교 본관 옆에 커다란 체육관이 보여 다가갔고 뒤편에 쪽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섯 사람은 쪽문으로 체육관 안에 들어갔다. 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자 모두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
1: 그래, 채령이랑은 어떻게 만난 거야? 왜 너희 셋은 범초분에 쫓기고 있는 거고?
0: 유라가 묻자 드러누워있던 효석이 똑바로 일어나 앉았다. 란주와 효석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0: 란조와 효석의 이야기 첫 번째.
1: 너희랑 다투고 유란의 집에서 나간 뒤에 나랑 효석이는 각자 집으로 갔어. 달리 갈 데가 없었거든. 그리고 폰을 꺼놓고 이틀간 집에 콕 박혀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효석이를 만나 PC방으로 갔지. 우리 둘이서라도 이해진의 흔적이나 증거를 모아서 범처분으로 가자는 생각이었어.

0: 란주와 효석은 PC방에서 이예진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늘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 친구가 정말로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 란주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1: 그렇게 마음이 안 좋으면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지 그랬어.
0: 효석이 물었다.
2: 듣고 싶은데 또 듣기가 싫더라고.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화가 났어.
1: 나 사실 나도 좀 서운했거든. 내가 이런데 넌 오죽했겠냐. 차라리 다른데 집중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안 나게 말이야.
2: 어디에 집중할 건데?
1: 어디겠어. 이예진이지. 우리가 이예진의 흔적을 증거물로 찾아서 범초본에 가져가면 능력도 입증되고 거기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본부장 아저씨랑 팀장 누나가 명함 주고 갔잖아. 연락하라고. 아, 이러고 있다가 범초본 쪽에서 먼저 다 찾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냥 지금 범초본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이예진 찾는 일에 투입해주지 않을까? 지금까지 한 거 봤으니 우리 능력은 충분히 알 거 아니야.
0: 란조는 순간 범초본에는 가지 말라던 유라의 말과 채령의 실험 이야기가 생각나 선뜻 효석의 말에 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간 생각이 잠긴 끝에 란조는 결정을 내렸다.
2: 그래, 가자. 범초본으로.
0: 란주는 무턱대고 찾아가기 전에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지훈은 범초본의 정확한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고 도착하면 입구에서 자신을 찾으라고 말했다. 지훈이 일러준 주소는 서울시 외곽이었다. 지하철과 버스를 총 3번이나 갈아타고서야 효석과 란주는 범초본에 도착할 수 있었다. 범초본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곳답게 굉장히 세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효석은 입을 헤벌리고 하늘과 구름과 햇빛이 반짝이며 반사되는 커다란 유리 건물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워낙 건물이 커서 란주 역시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0: 나 너무 설레. 너 안 설레?
1: 주접 그만 떨고 가자.
2: 그토록 오고 싶었던 범초본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오게 될 줄이야.
3: 란조는 심란한 마음으로 효석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두꺼운 유리로 된 커다란 입구에는 검색대가 있었고 입구 너머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두 사람은 검색대를 통과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4: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5: 아, 윤지우 팀장님 만나러 온 성란주랑 원효석인데요.
4: 네. 팀장님이 지금 잠시 급한 업무가 생기셔서 이거 받으시고 네. 2층의 요원실 옆 접대실에 계시면 팀장님이 오실 거예요.
3: 안내 데스크 직원과 효석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란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안내 데스크 옆에 커다란 화분 속 고무나무 잎을 만졌다. 범초본 입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이 보였다. 계속 잎을 만지자 밤이 되었는지 아무도 없는 텅 빈 데스크가 보였다. 전날의 기억, 오가는 사람들, 또다시 저녁, 그리고 끌려가는 채령의 모습이 보였다. 란조의 눈이 동그래졌다. 채령을 끌고 가는 사람도 낯이 익었다. 이예진과 초대형 라투스를 놓친 날 마주쳤던 덩치 큰 범초본 사람이었다. 그는 양손이 묶인 채령을 끌고 지하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채령은 안 내려가겠다는 듯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그 남자에게 잡힌 채 지하로 사라졌다.
5: 뭐하고 있어? 이거 목에 걸어. 2층으로 가래.
3: 효석이 부르는 바람에 란주는 고무나무 잎에서 손을 뗐다. 효석의 손에는 비지터 S라고 적힌 방문객용 명찰이 두 개 들려 있었다. 란주는 명찰을 받아서 목에 걸었다. 란주는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비지터 B를 받는 것을 지켜봤다.
6: 네, 1층 외층은 방문이 불가하시고요. 저기 왼쪽 코너도 오셔서 검사 대기실로 들어가시면 저희 요원들이 안내해드리니 따라가셔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3: 직원이 비지터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7: 우리도 옛날에 검사 받을 때는 B 받았는데, 그치? 아, 그 팀장님이랑 본부장님이 짱이긴 한가 봐. 우리 S 받은 거 보면 주변에 A 받았다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는데.
1: 이리 좀 와봐.
3: 란주는 소풍 나온 어린애처럼 들뜬 효석을 잡아끌었다. 그러곤 사람들이 박을 대는 안내 데스크에서 살짝 벗어난 복도로 효석을 데려갔다.
7: 왜?
1: 나 방금 저기 안내 데스크에 있는 고무나무 읽었는데 채룡이가 끌려가는 거 봤어. 어? 지하로.
7: 뭐?
1: 그 본부장 아저씨가 채룡이 제정신 아니라고 그랬잖아. 충격받았다고. 그럼 집이나 병원으로 데려가야지. 왜 여기 지하로 데려가? 애를 무슨 개 끌고 가듯 데려갔다니까?
3: 효석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뭐든 진지하게 생각할 때만 나오는 효석의 버릇이었는데 자주 보긴 힘든 모습이었다.
7: 야, 지하에 뭐가 있지?
3: 두 사람은 안내 데스크로 나가 범초본 안내표를 봤다. 지하 1층은 실험실이라 적혀 있었다.
7: 어? 지하 1층까지밖에 없나 본데?
1: 실험실 맞잖아. 지하 1층.
3: 란주가 이를 악문 채 효석에게 속삭였다.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두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란주는 효석에게 팔짱을 꼈다.
7: 뭐야? 왜 이래?
1: 웃어. 2층 올라가자, 효석아.
3: 란주는 얼굴이 새빨개진 효석과 꼭 팔짱을 낀 채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조용했다. 운 좋게도 범초본의 계단과 복도에는 아주 많은 화분이 있었다. 란주는 효석과 함께 중앙 계단 말고 또 다른 계단이 있는지 찾아봤다. 범초본에는 총 3개의 계단이 있었다. 중앙 계단과 건물 양쪽에 있는 계단 2개. 란주는 효석과 함께 맨 오른쪽으로 향했다. 2층 맨 오른쪽에는 요원실과 방문객용 접대실이 있었고 거기서 작은 복도로 걸어 들어가면 본부장실이 있었다. 그 근처에서 헤매는 것은 크게 오해를 사지 않을 거라고 란주는 생각했다. 가는 동안 두 번 정도 요원들과 마주쳤으나 요원들은 효석과 란주의 목에 걸려있는 비지터 S 명찰을 보고는 고개를 돌린 채 자기 할 일에 몰두했다. 맨 오른쪽 계단을 타고 란주와 효석은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 란주는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볼 수 있는 모퉁이에 효석을 세워 망을 보게 한 뒤 자신은 그곳에 있는 화분에 손을 댔다. 누군가 오면 효석은 크게 헛기침을 하기로 했다. 란주는 커다란 화분 옆에 쪼그려 앉아 화초와 난과 나무들의 기억을 읽기 시작했다. 다리가 저릴 만큼 기억을 읽었지만 체령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란주가 다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다.
8: 이봐, 학생.
2: 네?
8: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3: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인상을 팍 쓴 채 란주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란주는 말문이 막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란주는 애먼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할 말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9: 저희 S인데요.
8: 뭐?
9: 저희 S라고요.
3: 어느새 란주 옆에 다가온 효석이 비지터 S 명찰을 자랑스럽게 남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있었다. 남자는 당당한 효석의 모습에 기막혀하다가 명찰에 적힌 S를 보고서는 휙 돌아섰다.
8: 잘 사는 집 놈들이란. 아, 애를 진짜 싫은데 좀 회사에 못 돌아다니게 할 수 없나? 아이고.
9: 아저씨! 그거 청형이거든요? 청소년 혐오! 라고요!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과천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중복 입력 사고가 있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전북선관위가 개표 과정에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주시 중화산 1동 제3투표구의 개표 결과를 중화산 1동 제1투표구로 차고 입력 보고해 개표 결과가 잘못 공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서 역대 최고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적용해 과징금 6,246억 원가량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커가 쿠팡이 제공하는 다수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해 총 3,300여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430여만 명의 비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최근 국내외 주식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해외 투자 관련 과열 마케팅을 자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증권사 감사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투자 수익만을 강조하며 고위험 쏠림 투자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영업 행태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한 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업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 감소해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이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2.4%포인트 하락해 25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토지 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한 달 전에 비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5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 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087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약 32%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월에 집중적으로 신청됐고 5월 2주차 이후에는 1월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1kg을 몸속에 숨겨 밀반입한 브라질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소량으로 나누어 진공 포장한 필로폰을 삼킨 뒤 한국에 들어온 뒤 배설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태국에서 대마초를 다리에 붙이고 몰래 국내로 들여오려 한 30대 여성 B씨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2028년 주택 2,000호 착공을 목표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신규 공공주택지구 이른바 서리풀 2지구를 추가 조성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대 19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 택지를 서리풀 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000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경북은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저녁까지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최대 50mm까지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누구나 초보 시절은 있죠. 특히 운전 배울 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유턴 참 힘들기도 하고 또 감을 잡고 나면 또 제일 재밌다라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에 아주 확실한 노하우가 하나 있죠. 타이밍을 보고 박자에 맞춰서 제대로 핸들을 싹 감아 돌리는 건데 속도가 너무 빨라

도 안 되고 또 우물쭈물 쭈삐거려도 안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 자, 오늘 목요일도 바로 유턴할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쉼 없이 직진하고 오늘쯤 되면 몸도 마음 지치기 쉬운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을 향해서 유턴하면서 남은 한 주도 신나게 천천히 달려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모노입니다. 넌 언제나.

한 주의 정점인 목요일입니다. 앞으로 갈까, 잠깐 속도를 줄일까 살짝 고민되기도 하는데요. 조금은 느슨하게, 조금은 여유롭게 가도 괜찮은 목요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쁘게 달리기만 하느라 놓쳤던 내 주변의 풍경들, 오늘은 방향 전환하면서 천천히 음미해보시고요. 다가오는 주말도 가볍게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자, 강원래 노래 선물 목요일엔 달콤했던 90년대로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빈지노가 피처링한 어반 자카파의 목요일 밤 이 노래 듣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상상 속의 너.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 그룹 노이즈의 한상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이즈의 한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래요. 한상일 씨,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청취자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곡을 했어요.
0: 그래요.
1: 무지무지 아쉬운 밤이 생각나는 아하 이 노래. 네. 무지무지 아쉬운 밤. 여러분들 무지무지 아쉬운 밤 되게 많죠.
0: 아쉬운 밤. 네. 아, 이 밤이 가기 전에.
1: 네.
0: 아유,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다 보면. 네. 아야,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들어가자. 아야, 그렇게 어딨어.
1: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0: 그래요?
1: 무지무지 아쉬운 밤이.
0: 어떤
1: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춤추면서 클럽 다닐 때.
0: 네.
1: 밤이 11시, 12시 이렇게 새벽 지나가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춤을 못 추잖아요.
0: 나이트클럽이 끝나고.
1: 네.
0: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1: 그래서 무지무지 아쉬워. 내일을 기다려야 돼. 또 하나는 즉석 만남을 했는데.
0: 즉석 만남?
1: 나이트클럽이 끝나가지고.
0: 두 개 다 나이트클럽 얘기네. 네.
1: 갈 데가 없어요.
0: 아, 그 나이트클럽 그 나이트가 밤이네.
1: 밤이죠.
0: 아하. 그래가지고 그 즉석 만남을 했는데 헤어질 데가 없어. 아,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
1: 갈 데가 없죠, 거기서. 아. 그리고 그때만 해도 11시 넘으면 거의 다 문을 닫을 때고.
0: 네.
1: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 어디 이동할 수 있는 뚜벅이었기 때문에 차도 없었기 때문에.
0: 그때라는 게 90년대인 거죠.
1: 90년대죠.
0: 90년대 초반. 90,
1: 91, 92 뭐 요 91, 92, 93. 예, 요 사이 앨범 내기 전에.
0: 그래서 그때 아쉬움을 달래고자.
1: 예.
0: 오늘 무지무지 아쉬운 밤이 생각나는 아하! 이 노래. 예. 선곡해 오셨군요.
1: 그럼요.
0: 오늘 한상희 씨가 선곡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노래들을 선곡했는지 한 곡 한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첫 번째로 만나볼 무지무지 아쉬운 밤이 생각나는 아하 이 노래 어떤 곡입니까?
1: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은 왜 밤이 좋은지 아세요? 금요일까지 학교 가고 토요일날 놀잖아. 아, 토요일날 학교 갔나?
0: 토요일 밤이 좋은 이유는. 네. 그 다음날 일요일.
1: 아, 맞다.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죠.
0: 그 다음날 일요일이 학교 안 가고.
1: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헷갈렸네.
0: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맞아요. 쉬는 죄송해요. 날이기 때문에. 네. 토요일 밤은 길어지면. 맞아요. 길어질수록. 맞아요. 좋다라는 거. 네.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1: 김종찬 이 분은 원래는 그 발라드를 좀 많이 히트를 시켰어요. 당신도 울고 있네요. 사랑이 저만치 가네.
0: 나 사랑이. 근데 김종찬 씨의 목소리가. 네. 약간 뭔가 이 허스키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한데도 그 답답함에 아주 신비한 매력 있는.
1: 제가 표현하자면. 네. 네. 여러분 그 영국의 릭 애슬리랑 좀 비슷해요.
0: 아, 릭 애슬리.
1: Never gonna give you up. 아. Never gonna say goodbye. 뭐. 아무튼 뭐.
0: 그 목소리는 박효신 씨하고 더 비슷한 것 같은데.
1: 나는 목소리가 왜 안 맞냐.
0: 그래요.
1: 네, 아무튼 요새 아무튼 뭔가, 히트를 많이 쳤어요.
0: 허스키한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었던. 네. 김종찬 씨.
1: 토요일은 밤이 좋아.
0: 아, 토요일은 밤이 좋아. 네. 아, 근데 요즘에는 토요일보다는 금요일. 왜냐면 요즘엔 토요일도 쉬는 경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학교도 안 가고 학생들도.
1: 저는 매일 좋아요.
0: 아, 그래요?
1: 매일 학교 안 가니까.
0: 매일 밤이 좋다.
1: 네, 매일 밤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무지무지 아쉬운 밤이 생각나는 아하! 이 노래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이 노래는 정말 뭐 대단한 노래입니다. 우리들의 그 영원한 오빠 소방차.
0: 소방차의
1: 어젯밤 이야기. 또 어젯밤이 생각나잖아.
0: 토요일은 밤이 좋은데 일요일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네. 어젯밤에 뭐 했다고.
1: 어젯밤에 뭐 했지?
0: 어젯밤엔
1: 난 내가 미워졌어. 그럼 어젯밤에 기쁜 일이 있었던 사람은 어젯밤이 생각나죠. 아, 어젯밤. 예. 그리고 소방차 이 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 아이돌이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1: 3인조로 나오셔서.
0: 근데 이 원조 아이돌이라고, 글쎄 원조 아이돌이란, 그러니까 아이돌이란 단어는 H.O.T라든가 그때부터 좀 사용이 됐지만. 이 소방차 같은 경우는
1: 뭐라고 해야 될까요?
0: 춤추는 트리오.
1: 예. 네.
0: 원조 댄스 트리오. 남성 댄스 트리오.
1: 그렇죠.
0: 예전에 그런 팀도 있었대요. 뭐 별넷이라든가 브루벨즈라든가.
1: 별내.
0: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은 네. 댄스는 아니지만 네. 그때 당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소방차 같은 경우는 진짜 춤을 추면서 네. 와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차 멤버들은 김태형, 이상원, 정원관 그 후에
1: 도건우 씨라는 분이
0: 그 이후에 이제 이상원 씨 탈퇴하고 도건우 씨 와 네. 도건우 씨가 와가지고 뭐 백덤블링 네. 하는데 막 붕붕 날아다녔던.
1: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네. 소방차 그 선배분들이 입으셨던 그 승마
0: 승마바지
1: 승마바지에 아. 남자 신발인데

0: 한 거. 소방차 형님들의 그 승마 바지와 지우개 신발. 아, 정말 기억납니다.
1: 맞아요. 노래도 노래고 춤도 춤이지만 네. 패션만큼 또 네. 앞서갔던 특히 정원관 씨의 그 일자머리.
0: 아우,
1: 앞머리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했던. 네.
0: 일명 바가지.
1: 바가지 머리. 네.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그거 여섯 살 때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바가지를 해놓고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네. 그 뭐, 하여튼 전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노래도 워낙 신이 났고.
0: 네.
1: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무지무지 아쉬운 밤이 생각나는 아하! 이 노래.
0: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0: 목요일엔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합니다. 노이즈 한상희이 추천하는 무지무지 아쉬운 밤이 생각나는 아하! 이 노래 오늘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아, 요 제목 정말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0: 너무너무 좋아하는
1: 안혜지의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아 밤이 이게 지나면 안 돼요.
0: 좋다기보다도 좀 아쉬운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1: 네.
0: 아 밤 이제 밤쯤 됐으니까 뭐 좀 먹을까? 뭐 좀 우리가 놀을까? 근데 벌써 이 밤이 다 지났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아하.
1: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눈이 좋은 이유가
0: 네.
1: 낮에 잘 안 다니고요.
0: 밤에 많이 다녀서.
1: 밤에 많이 다니고요.
0: 야행성이요. 네.
1: 그리고 제가 책 잘 안 보고.
0: 네.
1: TV 잘 안 보고 컴퓨터 안 하고.
0: 어, 그래서 눈이 더 좋아진 거다.
1: 네, 근데 그거를 저기 AI들 물어봤더니
0: 네.
1: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나왔어요. AI가.
0: 아, 그래요? 책 안 보고.
1: 네. 그리고 햇빛, 자외선. 그리고 저 항상 선글라스 많이 끼잖아요.
0: 네.
1: 모자 앞으로 이렇게 챙. 저도 몰랐는데 그게 굉장한 제 눈을 지키는.
0: 아니 낮에 안 돌아다니고 밤에 선글라스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1: 밤에 낮에 선글라스 끼고요.
0: 아, 낮에는 선글라스 네. 끼고. 어허.
1: 그 밤만 되면은 눈이 반짝반짝하죠.
0: 어허.
1: 그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0: 그거하고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하고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1: 이 밤이 다 지나고가 아트가 좋아요.
0: 아, 그래요? 일단은 네. 한상희 씨는 밤이 좋다라는 거죠.
1: 밤이 좋죠.
0: 노래 나가는 동안도 계속 아, 난 밤이 좋아, 밤이 좋아 막 그런 얘기 많이 네. 하시는데.
1: 그리고 저희처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0: 네.
1: 밤에 이렇게 조용할 때 이렇게 창작을 많이 하죠.
0: 그렇죠. 그렇죠.
1: 강원희 씨도 안무 만들고 그럴 때 밤에 거의 만들지 않으셨나요?
0: 밤에 많이 하고 특히 이 가수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노래 녹음은 거의 밤에 해요.
1: 그죠?
0: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잘 나온다 해도 밤에 나온 목소리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제가 노래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0: 그러니까 목이 좀 풀리고 몸도 좀 풀리고 이게 전혀 그렇다는 거.
1: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예전에 해봤더니 낮에 잘 안 되더라고요.
0: 그때 내가 널 닮아갈 때 그 랩 한 소절.
1: 네, 너의 그런 촌스러운 모습, 너의 그런 무딘 센스 그거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0: 그런 소절이죠.
1: 네, 아우, 내 소절이요.
0: 내 소절?
1: 네, 그거 한 시간 했어요.
0: 아 그래요?
1: 김창완 프로듀서가 나와! 겨우 해가지고 한 거예요.
0: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나오라는 네, 얘기인 네, 거죠.
1: 근데 지금은 잘해요. 옛날보다.
0: 아무튼 안혜지의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몇 네. 시쯤일까요 이게?
1: 이 밤이 다 지나면 아마 12시가 좀 넘어.
0: 밤 12시?
1: 네.
0: 아니죠. 새벽 한 5시?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이거 밤이니까. 밤이 다 지나고.
0: 밤이 다 지나고.
1: 우리는
0: 해 뜰 때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1: 해 뜰 때쯤? 아 그때 해 뜨면서 눈이 부시면서 막 그럴 때.
0: 아, 해 뜰 때쯤은 밤이 다 지나고가 아니라 하루가 다 지나고.
1: 하루가 지났죠. 하루가 지났죠. 12시 넘었으니까.
0: 이렇게 편하게 할 거예요. 네. 그래요. 자,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안혜재 씨의 곡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무지무지 아쉬운 밤이 생각나는 아하! 이 노래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전영록 선배님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 좋아.
0: 벌써 밤이 다 지나고 했는데 아니야. 아직도 어두운 밤이야.
1: 왜냐면 그 클럽에서 안 나오면 아직도 거기는 어두워요.
0: 아. 맞아요.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디스코텍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 한 번쯤 또 뭐 영화관이라든가
1: 네, 네.
0: 그런 데서 계속 있어본 분들은 밤에 들었으니까 아직도 밤인가? 그리고 밖에 나왔을 때는 환해져 있는데도
1: 그래서,
0: 안에 있으면 계속 깜깜한
1: 그래서
0: 거잖아.
1: 여러분 보시면 클럽 같은 데 가면 시계가 없어요.
0: 아.
1: 물론 안 어울리기도 하는데 시계가 왜 없는지 아세요?
0: 몰라요.
1: 그 시간을 보면서 사람이 집에 가면 안 되거든.
0: 아하, 몇 시인지 모르게?
1: 네, 그래서 시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0: 그런 쪽으로는 아주 머리가 똑똑하시네.
1: 그런 쪽으로만 똑똑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으면 이게 밤인지 새벽이 갔는지 잘 모릅니다.
0: 야, 네. 근데 전영록 씨 84년도에 발표된 곡이네요.
1: 예, 예.
0: 아, 전영록 작사 김정택 작곡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 노래와 또 함께 히트를 했던 곡이 불티라는 곡도 있어요.
1: 불티 나의 뜨거운 마음에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채워서 이제라도 살며시 예? 이걸 보셔야 되는데.
0: 아 그래요?
1: 예.
0: 혓바닥이 너무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1: 예. 아 이거 좋습니다.
0: 근데 진짜 이 밤 얘기하니까
1: 예.
0: 노이즈 한상희 씨가 아주 더 신나신 것 같아요.
1: 강원희 씨랑 저랑은 사실은 낮보다 밤에 활동하는 시기가 어렸을 때도 많았고요.
0: 맞아요.
1: 춤을 추고 안무를 만드는 시간이 진짜 수십 년 동안 밤에 많이 새벽에도
0: 그러니까요.
1: 그럴 때 있잖아요. 자다가 딱 새벽에 눈 떠가지고 갑자기 안무가 생각나면 혼자 일어나서 막 해보기도 하고.
0: 맞아요. 근데 이게 밤에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 저도 이제 잘 맞는데 네. 지금 이제 노래 선물 진행하면서 아침형 인간이 됐지만 네네.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같이 일을 할 때 아침형 인간 친구들하고 일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게 우리는 보통 한 2시, 3시쯤에 만나가지고 6시, 7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1: 그렇죠.
0: 그 친구들 6시, 7시 되니까 우리는 퇴근할게요 그러고 없어지는 거예요.
1: 아.
0: 아침 9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1: 그렇죠. 9시부터 일을 했죠.
0: 그래서 그게 이제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요 차이가 있었는데 아마도 노이즈 한상희 씨는 저녁형 인간.
1: 저는 지금도 밤인간. 그게 바뀌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참 걱정입니다.
0: 네. 네. 그럼 뭐 이렇게 계속 지내면 되는 거죠. 뭐.
1: 그래서 이게 가끔씩 이렇게 제가 이게 잠을 언제 잤는지 언제 또 자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0: 그게 이제 불규칙한 네. 식사와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인데 네. 그런 것도 잘 바꿔야지 또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1: 네.
0: 아무튼 오늘은 밤입니다. 밤 얘기하는데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1: 무지무지
0: 아쉬운 밤이 생각나는 아하 이 노래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아니 이제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저녁 녹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0: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낭만 가득한 20세기로 떠나보는 시간.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오늘은요.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무지무지 아쉬운 밤이 생각나는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밤은 또 어떤 아쉬운 밤인지 소개해 주시죠.
1: 아, 이건 진짜 대단한 밤인데?
0: 그래요?
1: 김한선의 오늘 밤!
0: 아, 오늘 밤이 오늘 밤.
1: 내일 밤도 아니고 내일...
0: 어젯밤도 아니고.
1: 그저께도 아니고.
0: 어젯밤도 오늘 아니고 밤이야. 오늘 밤.
1: 아. 네, 오늘 밤. 근데 오늘 밤인데 그 다음 노래는 서태지 아이들의 오늘 밤인데 이 밤이 깊어가지만.
0: 아, 이 밤이 깊어가지만.
1: 이야, 이거 대단한 노래입니다.
0: 그래요.
1: 예.
0: 김한선 씨가 1986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1: 아, 일찍 데뷔하셨죠.
0: 86년도라고 하면 김한선 씨가 제가 알기로는 만 16세 때.
1: 아.
0: 만 16세 때고 김한선 씨는 만 14세 때부터 인순이와 리듬터치로
1: 아.
0: 활동을 했어요.
1: 대단하신 분이죠.
0: 인순의 리듬터치의 매니저가 예전에 미팔군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췄던 한백희 씨.
1: 오.
0: 그분이 김한선 씨의 이모라서.
1: 한백희 씨.
0: 예, 김한선 씨를 마돈나처럼 키워야겠다. 네. 해서 이제 먼저 춤 연습을 하게.
1: 네.
0: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순의 리듬터치 했던 거죠.
1: 제가 그 2015년 정도에.
0: 네.
1: 그 LA에서 박완규 김한선 그 콘서트를 했었는데.
0: 아, 그래요?
1: 제가 프로모터를 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백댄서들을 못 데리고 왔어요.
0: 왜요?
1: 왜냐하면 그 거기서 백댄서를 데리고 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0: 아하.
1: 그래서 그쪽에서 백댄서를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 필이 안 나와서 그냥 무대 혼자 섰는데.
0: 네.
1: 리듬을 쳐줘요 이거를 부르는데 완소희 누나가 요 앞에 계셨는데.
0: 네.
1: 완소희 누나가 백댄서가 없어서 너무 어색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안무를 배워서 리듬을 쳐줘요 이거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0: 손을 지금 넘기다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1: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듬 세이크 춤을 하면 완소희 누나가 저를 밀치면 제가 무대에 넘어지면 완소희 누나가 제 위에 이렇게 서서 약간 이렇게 그 유혹하는 듯한 그걸 하는데 제 눈을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0: 눈이 무섭죠.
1: 눈이
0: 지금
1: 굉장히 그 진짜 역동적이에요. 네, 그리고 무대에서는 제가 그래서 완소희 누나 이렇게 살짝 허리를 잡았는데
0: 네.
1: 완소희 누나 허리를 더 세게 잡으라고 제 손을 더 땡기더라고.
0: 오.
1: 그러니까 그 프로의
0: 더 무서워졌죠.
1: 네, 프로의 그 느낌. 네. 저는 이렇게 살짝 잡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확 땡기더라고.
0: 네. 아무튼 김한선 씨의 오늘 밤 이 노래 만나보고 이 노래와 함께들 무지무지 아쉬운 밤이 생각나는 아하 이 노래. 서태지 와이들의
1: 이 밤이 깊어가지만.
0: 이 밤이 깊어가지만. 네.
1: 뭐 이거는 뭐 깊어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빼도박도 못해요. 이 밤이 깊어가기 때문에. 뭐 가장 확실한 그 밤이죠.
0: 그러니까 이 밤이 깊어가지만이란 말이 나오기까지는
1: 네.
0: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완성이 안 됐어요.
1: 네.
0: 성공이 안 됐고 뭔가 좀 한데 밤이 깊어가면서 더 이제 좀 진지하게
1: 네.
0: 얘기들 하고
1: 네.
0: 뭔가 음식도 뭐 이런 게 기타 등등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서태지 와이들이 나나라요 뭐 환상 속의 그대 뭐 이런 댄스 위주의 이런 그 강한 비트를 했는데 요것도 댄스는 있는데 약간 네. 서정적인
0: 서정적이기보다도 네. 이 노래 안무가 더 좀 획기적이었고 힙합이란 장르. 네,
1: 맞아요. 힙합.
0: 어떻게 보면 그 2집 때 하여가 이전에 뭔가 그 힙합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1: 그렇죠.
0: 근데 참 서태지 와이들 이 밤이 깊어가지만 하면 생각나는 게 1집의 히트곡이 참 많았어요.
1: 1집의 히트곡 많았죠.
0: 거의 전곡이. 그러니까 이 밤이 깊어가지만도 1집 곡이에요.
1: 그렇죠. 1집 거죠.
0: 1집 곡인데.
1: 이 밤이 깊어가지만.
0: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 예.
0: 아, 청취자 여러분 중에 서태지 와이들 팬 계신지 모르겠지만
1: 네, 여기도 있어요.
0: 이 예, 밤이 깊어가지만 예. 뮤직비디오를 우리 이모 집에서
1: 어? 이모 집?
0: 네, 우리 엄마 동생 집에서
1: 아 진짜요?
0: 네, 촬영을 했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그냥
1: 그 집이 어떤
0: 양재동에 있는 그냥 보통 집이에요.
1: 아 진짜요?
0: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자켓

0: 촬영을 하다가 네. 자켓 촬영을 하다가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 서태지 씨가 뮤직비디오도 여기서 찍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모님께서 뭐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영광이죠 해서
1: 와.
0: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가 아직도 그 너튜브에서 찾아보면 네. 조금씩 나와요.
1: 와 대박입니다.
0: 그래요.
1: 이야.
0: 그래부터 대박까지는 아니고 예. 그래서 서태지 와이들 하고 함께 이모님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래서 기념이 됐는데 참 이번 기프가지만 뭔가 좀 약간 아까 한상희 씨도 얘기했지만 느린 듯 느린 듯 하면서 그 비트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매력적인 아주 매력적인 서태지 와이들의 그런 색깔이 잘 담겨있는
1: 사실은 이런 비트로 춤을 추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0: 쉽지는 않죠.
1: 네, 이런데 춤을 잘 춰야 진짜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에요.
0: 네. 춤을 잘 춘다기보다도 다양한 장르의 춤을 소화해낼 수 있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1: 아,
0: 적어요 한상희 씨.
1: 적고 있습니다.
0: 적고
1: 아까 다양한
0: 아니,
1: 장르.
0: 진짜 청취자분들께 아까 김한선 씨의 눈을 그 한상희 씨가 흉내냈는데 그걸 못 보여줘서 정말 아쉽네요. 보이는 라디오만 됐더라도
1: 지금 하고 보이는 있어요. 라디오만 됐더라도
0: 지금도 그렇게 눈을 뜨고 계십니다.
1: 어둠이 무서워요.
0: 그래요.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무지무지 아쉬운 밤이 생각나는 노래. 이 노래 두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자 김한선의 오늘 밤, 서태지와 아이들, 이 밤이 깊어가지만.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한상희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상희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무서워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때는 당사자의 인권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시혜적 접근이 아니라 안전한 포용을 촉진할 수 있게 인권적 관점에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기능 저하를 반영해서 다면 평가 원칙을 명시하고 진단검사와 정신건강학적 지원,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형사, 사법 절차상의 권리 보장을 의무화해달라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지는 시기인 만큼 그 어떤 부분도 소외되지 않는 인권적 관점의 제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조용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꿈!

조용필의 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인천 색동원 거주시설 장애인의 거취 문제가 지금까지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활성화 방안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방부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마포지의 지회장 김옥숙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제가 나설 때도 단체로 교육하거나 단체로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맞춤형, 회원들의 맞춤 교육, 맞춤형 이런 거로 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대1.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배우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들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요. 어르신들이 나들이나 뭐 이런 거 정말 저희들은 어렵잖아요. 저희가 지향하는 게 어디든지 교통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안 가고 올해도 승봉도를 가서 1박 2일 그렇게 혼자 가족들 다니 뭐 이런 데 안 찾아가고 못 찾아가는 곳 그런 데를 주로 나들이나 뭐 이런 거를 체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저희가 시도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닿는 곳은 뭐 다른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 그런 데를 될 수 있는 대로 좀 가기를 원했고 그런 데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울릉도, 독도 뭐 이런 데도 다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날씨나 뭐 이런 것도 따라줘서 뭐 3대가 공을 쌓아야 된다는 그 독도도 저희가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회를 맡을 젊은 분들이 좀 와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송창식의 우리는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탈의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1: 네, 지난해 한 시각장애인은 이 공공수영장에 장애인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 신체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발달장애인 자녀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던 보호자도 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면서 이용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고요. 네. 또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수영장을 찾은 아들이 장애인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을 요청했지만 이 수영장 측이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없다면서 이 제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0: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에서 이와 비슷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에서 이 장애인 이 탈의와 또 샤워실 이용을 이 둘러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수영은 전 연령층이 즐기는 이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과 유아 그리고 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이용객들은 이 탈의와 샤워실 이용 과정에서 이 적지 않은 제약을 겪고 왔습니다. 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신체장애인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이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영유아 등의 특성도 반영될 필요가 있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이 향후 지방정부가 수영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 보호자와 성별이 다른 경우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가족 탈의와 샤워실을 이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이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시설 이용 자체가 어려웠던 현실도 이번 권고를 통해서 일부 개선될 전망입니다.
0: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색동원 거주시설 장애인의 거취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단체들이 농성에 들어갔죠?
1: 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학대 사건이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자 이 장애인단체들이 인천시청 앞에 이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이 군과 복지부는 이 색동원에 남아있는 장애인 15명과 타 지역 쉼터로 옮긴 17명 등 모두 32명을 대상으로 희망 거취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보호자 의견도 듣고 또 지난달 9일에는 이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지역 이 자립훈련 시설도 방문하고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대위는 강화군과 이 보건복지부가 이 색동원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거취를 확인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피해 장애인들의 거취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1: 네, 현재까지 색동원에 이 체류 중인 장애인 6명과 외부 기관으로 옮긴 장애인 8명 등 총 14명은 이 자립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강화군은 우선 장애인 5명을 6월부터 지역 자립훈련 시설로 이동시키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색동원 거주 장애인 1명의 경우 이 당사자와 보호자가 각각 자립과 전원으로 의견차를 보여서 계획을 정하지 못했다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색동원에서 타 지역 시설로 거취를 옮긴 장애인 8명을 담당하는 복지부 역시 이들에 대한 거취 계획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이제는 더 늦지 않게 피해 장애인들이 안전한 곳에서 또 이 돌봄과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요.
1: 네, 그래서 공대위는 사건이 드러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이 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색동원과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이 거취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 복지부는 이달 중에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이 거취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 자, 세 번째 이슈 들어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네요.
1: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선거방송에서 공영방송 전반으로 최소 2명 이상의 이 수어 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이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4월에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한국 수어 통역사 수가 배치에 따른 이 방송사의 비용 부담과 또 비장애인 시청권 등을 고려할 때 이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에 해당 답변을 검토한 결과 일부 권고가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서 장애계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 방통위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0: 예, 이런 논란에 방통위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죠.
1: 네, 방통위는 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에 이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제도를 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회신한 내용을 인권위 권고 거부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 선거방송에서 이 발화자별로 이 토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이 방통위의 입장을 장애계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1: 네, 장애계는 선거방송 수어 통역 확대와 또 발화자별 이 정보 제공 문제는 이 수년째 제기되어 온 과제로 이 방통위가 이 장애인의 보편적 신청권 강화를 약속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중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비용이나 이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예. 자, 다음 이슈는 차별 소송 내용인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승소했지만 위자료를 배상받지 못해서 재판 소원을 제기했다고요?
1: 네, 대법원은 지난 3월에 A씨 등 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A씨 등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운 불편에 대해서는 이 시정 조치는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지급 청구는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 대법원이 차별로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배상은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1: 네, 대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이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제품이라도 이 장애인에게 콘텐츠의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차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들이 6개월 안에 이 화면 낭독기로 인식 가능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하는 1심과 2심의 시정 조치를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서 다만 1심은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0: 그래서 위자료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건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요?
1: 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 A씨 등 18명이 이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손해배상 소송에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이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 단계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정재판부가 심사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A씨 등이 다툰 이 확정 판결의 취지가 이 헌재의 결정 내에 반하,

0: 과 또 국제개발협력 확대에 나설 것을 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보조공학이 단순한 편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의사소통권 그리고 노동권과 노동 그 교육권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기반이기에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부합하는 정책 전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1: 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들은 개별 단체 입장에서 보조기기 접근권의 중요성을 피력했다고요.
0: 네, 한국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는 이 뇌병변 장애인에게 이 보조기기와 AI는 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이 몸의 일부이자 또 세상과 소통하는 입이고 또 이동할 수 있는 다리로 이 맞춤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이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로 이 보조공학은 이 시혜나 복지급여가 아닌 이 권리로 보장해야 하고 또 보편적인 지원 체계의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1: 예. 이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조공학 접근성 격차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잖아요.
0: 네, 전 세계 약 25억 명이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약 한 10억 명 정도만 정도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기술의 격차가 이 삶의 기회와 또 권리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공정하게 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장애 포괄적인 국제개발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이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이 보조기기와 AI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 우리나라가 AI와 또 보조공학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저소득 국가의 보조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 국제개발 협력에 나설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왁스의 노래 이어드리죠. 황혼의 문턱.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활성화 방안 살펴본다고요?
1: 네, 여성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순히 병원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접근 전 과정에서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동 지원 부족이라든지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일의 진료 환경, 또 수어 통역도 부재이고 의사소통 지원도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지체장애 여성 중에는 진찰 때에 오르는 것이 어려워서 정기 검진 자체 포기하는 이런 사례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그 여성 장애인의 의료 수요가 비장애 여성과 비교해서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여성 장애인은 일반 여성과 이 동일한 여성 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장애로 인해서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라든지 피임 생리관리 또 폐경기 건강관리 등의 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이동하는 것과 체위변경이 어려워서 일반적인 진료 환경으로는 충분한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성장애인의 의료정책은 단순한 이 진료 중심이 아니라 건강관리 전반을 포괄해야 하고요. 네.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별도의 건강지원 체계가 현재 필요합니다.
0: 그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1: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전동식 진찰대라든지 이동 리프트, 또 장애인 화장실, 의료소통 지원 체계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반의 산부인과를 방문한 이 여성 장애인이 포기를 하고 방문을 포기하고 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하면서 그때부터 정기 검진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조기암 치료라든지 여성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이제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도 높아지니까 차별적인 언행을 줄이면서 또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결국은 이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의 한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 현재 가장 큰 한계는 기관 수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지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의 여성 장애인들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킬로를 이동해서

0: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1: 네.
0: 또 이제 지정을 받은 후에도 인력 부족이나 운영 예산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비스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용 장비도 없고 코디네이터도 없어서 이용자 지원이 어렵다 이런 사고도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운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고요.
1: 네.
0: 이제 따라서 이제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장애 진화 산부인과의 지역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죠?
0: 지역 격차는 의료기관 수의 차이를 넘어서 건강권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하지만 지방은 이 선택적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산전검사를 위해서 뭐 KTX나 이 장애인 콜택시를 연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1: 네.
0: 이렇게 이용을 하면 숙박비나 교통비 추가로 발생을 하고요. 또 응급상황에서 장거리 전원이 필요한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결국은 의료를 이용하는 이 서비스 수준을 구조를 지역에 따라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건강 불평등 문제입니다.
1: 예. 자료에서 제안한 ABC형 수성 모델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0: 수성 모델은 장애 진화 산부인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현실적인 전달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형은 권역 거점별로 이렇게 고위험 임신 수술을 담당하고 B형은 지역 거점별로 일반 진료와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또 C형은 생활권 내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1차 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연동이 되게 되면 의료기관 참여도 확대할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장애 진화 산부인과 운영 과정에서 전문 인력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0: 전문 인력이 장애 진화 의료 서비스의 핵심 요소가 되고요. 의료 장비만 갖춘다고 해서 이 장애 진화 서비스가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예.
0: 이제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뭐 간호사, 수어 통역사, 심리 상담사,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까지 협력이 되어져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예약부터 검사하면서 귀가할 때까지 코디네이터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발달 장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쉬운 설명이나 적응 프로그램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학제적인 인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여성장애인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여성장애인은 진료 예약부터 이동 검사 치료 퇴원 이후까지 관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담 코디네이터가 이런 의료 서비스 이용 전반의 역할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1: 네.
0: 이제 임신한 중증장애 여성이 병원 예약을 하고 또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검사 일정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한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1: 예.
0: 이런 걸 보면 의료 공백을 줄이면서 치료의 지속성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결국은 코디네이터가 이 의료 서비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발달장애 여성의 산부인과 진료 환경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0: 발달장애 여성은 이제 진료 과정에서 설명 부족과 의사결정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쉬운 글 자료라든지 그림 설명으로 하는 도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우리 발달장애 여성에게 확보를 해주면서 이해를 도와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1: 네.
0: 뭐 실제로 이 의료 현장에서 그림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검사를 거부하는 율이 감소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료 시대에 이제 보호자 교육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1: 네.
0: 또 발달장애인 역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장애 진화 의료 장비들은 표준화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죠.
0: 의료 장비는 의료 접근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전동식 진찰대나 이동 리프트가 없으면 중증장애 여성은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조차 받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실제로 진찰대에 오르지 못해서 검진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초음파실과 체위 보조기기 마련이 좀 되어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해져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

0: 이 사실은 각각의 병원에서 마련할 수는 없으니 국가 차원의 표준화 기준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1: 네네.
0: 이런 것이 마련되었을 때 의료 서비스의 질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여성 장애인의 의료 이용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은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0: 근데 경제적인 부담은 의료 포기가 주요 원인이 되는 부분인데 의료를 포기하는
1: 네.
0: 이제 교통비, 숙박비, 비급여, 검사비, 또 보조기기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또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때는 진료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1: 네.
0: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저소득 여성 장애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정기검진을 미루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정말 질병의 조기 발견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1: 예.
0: 따라서 국가 차원의 그 의료 이동 지원, 또 경제적인 지원 확대가 정말 절실합니다.
1: 네.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 교육도 필수로 진행돼야겠죠.
0: 의료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의료진의 인식 개선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성 장애인들이 진료 과정에서 출산이 가능하냐, 양육이 가능하겠냐,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험은 사실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방문을 기피하는 이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의료진에 대한 장애 감수성 교육이 단순하게 친절한 그런 친절 교육이 아니라 인권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보다 존중받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성 장애인 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짚어 주신다면요.
0: 앞으로의 정책은 이제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서 생애 주기별로 건강권을 보장하는 체계로 발전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이라든지 만성질환, 재활, 돌봄, 또 복지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연계가 필요하고요.
1: 네.
0: 특히 여성장애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그리고 장애인체나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산후조리원, 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고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이런 정책 전환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서영은의 음성으로 듣죠? 내 안에 그대.

0: 내일은 풀어나는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방부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이 방부목이란 게 뭔가요?
1: 네, 방부목. 이게 방부제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학 처리를 한 목재를 말합니다.
0: 예예.
1: 나무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 자재죠.
0: 그렇죠.
1: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방부목이 보급되면서 친환경 소재라고 해서 편의시설을 제작하는 것이 붐이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사로라든지 핸드레일 등을 방부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0: 네네네.
1: 근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0: 예.
1: 이 야외에 방부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변형이 아주 심해집니다.
0: 아, 예, 예.
1: 그러다 보니 방부목으로 제작한 경사로 핸드레일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예.
1: 그래서 오늘은 방부목으로 제작한 편의시설 실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일단 뭐 환경과 어우러진다고 공원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1: 네네.
0: 편의시설 설치에도 활용을 했었군요.
1: 네네. 이 방부목이 단순히 나무 겉면에 방부제를 바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거대한 밀폐 탱크 속에 이제 목재를 넣고 강한 압력을 가해서 방부액을 나무 속 깊숙이 이제 밀어넣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비바람을 맞아도 방부 성분이 쉽게 씻겨나가지 않고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데요.
0: 그렇겠죠. 예.
1: 그래서 이제 물이 잘 닿고 또 습기가 많은 야외 구조물이 많은 곳에 사용이 돼요.
0: 네.
1: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야외 데크라든지 그렇죠. 산책로 테라스에 있죠. 또 전원주택의 울타리, 펜스, 정자, 가로수 주변에 나무 틀이라든지 또 벤치, 화단, 외부 계단과 난간에 사용하다 보니까 방부목이 자연스럽게 편의시설에 또 설치가 되게 된 겁니다.
0: 예, 뭐 회사나 본인이 살고 계신 집 주변에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1: 네네.
0: 방부목에 이렇게 장점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했던 거겠죠.
1: 네네. 이게 대부분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많이 쓰는데
0: 네.
1: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경사로나 핸드레일에 방부목이 널리 사용하게 된 이유는 안전성이라든지 유지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시공성 측면에서 목재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0: 아, 그렇죠. 예.
1: 외부 환경에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좋았었는데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 방부목은 약품 처리를 통해서 곰팡이라든지 해충 뭐 수분으로 인한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오랜 기간 본래 형태와 강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이동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사용자의 안전한 촉감과 그립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나무가
0: 나무니까.
1: 제일 따뜻하잖아요.
0: 예. 예, 예.
1: 이런 보행 편의성인데 나무라서 이제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0: 네.
1: 또 미끄럼 방지와 부드러운 촉감이 좋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라든지 시각장애인 또 보행 약자가 사용하는 핸드레일이 이게 아주 촉감이 좋게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방부목을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바로 시공성과 충격의 흡수성입니다.
0: 어.
1: 이게 뭐냐면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요. 경사로의 기울기 법정 기준 12분의 1, 뭐 완화 시 18분의 1의 이 어떤 기준하고 또 핸드레일의 높이 또 연속성 등 이런 설치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0: 네.
1: 이런 금속재는 변형이 어렵잖아요.
0: 꺾고 그렇죠.
1: 휘우고 자르고가 어려운데
0: 네.
1: 나무는 이게 너무 쉽습니다.
0: 그렇죠.
1: 세부 각도를 조절하거나 길이를 재단하기에 이게 목재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거죠.
0: 예. 그러면 이 방부목 소재의 핸드레일이나 경사로는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1: 네. 방부목 소재의 경사로 핸드레일은 주로 이제 자연 친화적인 환경 또 주민들의 보행 빈도가 높은 야외 공공 공간 그리고 기존 도심 내 틈새 공간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설치된 것을 보면 먼저 도심 공원과 숲길입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무장애 탐방로나 둘레길에 가장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0: 네네네.
1: 또 산책로와 숲길은요. 휠체어나 유모차가 산이나 공원을 원만하게 이렇게 원활하게 오를 수 있도록 조성한 테크킬 주변에 방부목 경사로와 핸드레일이 세트로
0: 예.
1: 설치가 되어 있죠. 생태공원 습지에도 수분이 강한 방부목 소재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외부 진입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0: 네네.
1: 지자체 뭐 주민센터 같은 거
0: 어.
1: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에
0: 아,
1: 이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0: 예.
1: 왜냐하면
0: 설치돼
1: 예, 이게 철제보다 비용이 엄청 싸거든요.
0: 네.
1: 또한 노후 도심의 골목길과 경사지 보형래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평지가 부족하고 계단이 많은 산동네나 구도심의 가파른 골목길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0: 아하, 예.
1: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설치된 것이 아파트 단지 내 조경 공간과
0: 맞아요.
1: 커뮤니티 센터의 외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0: 놀이터 쪽에도 많이 있고.
1: 예. 예, 뭐 공원형 아파트를 지향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휴게 공간 뭐 이런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어린이 놀이터 주변이라든지 네. 또 커뮤니티 센터로 이어지는 경사로와 계단 난간에 입주민의 안정과 미관을 위해서 방부먹과 합성 소재 핸드레일이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저희가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설치하기 좋다는 이유로 제작된 이 방부먹 편의 시설들이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이게 한 20년 되니까. 방부목으로 제작된 경사로 핸드레일은 자연 친화적인 미관과 이제 시공성 때문에 널리 설치가 되지만
0: 네.
1: 설치 후 수년이 지난 지금 거의 20년 돼가는데 이게 내구성 안전성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 심각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0: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1: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니까 목재 변형과 파손이 있는데
0: 아무래도 그렇죠.
1: 네, 예. 우리나라는 일단 사계절이 있습니다. 네, 사계절이 있기
0: 더웠다,
1: 때문에
0: 더웠다 추웠다 뭐 예.
1: 네, 방부 처리를 했더라도 나무 본연의 성질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수년간 야외에서 햇빛과 눈비를 맞으면 이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바로 갈라짐하고 가시돋침하고 뒤틀림 뭐 아니 이걸 고정하게 나사들이 일어나니까 돌출돼서 나와요.
0: 예.
1: 나사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은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핸드레일을 잡고 이동하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요.
0: 예.
1: 또 다른 사고 예를 좀 보면 이 판 목재가 뒤틀려서 고정해 두었던 못이나 나사못이 위로 튀어나와서
0: 그러게요. 예.
1: 휠체어 바퀴를 펑크내거나
0: 바퀴.
1: 또 보행자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기와 음지에서 발생하는 부식과 입기입니다. 이게 벌레가 안 끼는데 대신 부식하고 입기가 낍니다.
0: 예, 예.
1: 아, 방부액의 효과는 영구적이 않죠. 시간이 흐르면 방부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본래의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0: 네.
1: 먼저 그 이렇게 썩는 것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습기가 자주 차는 하부 구조, 바닥 쪽, 예, 예. 음지 쪽
0: 아.
1: 여기는 연결 부위에서 썩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0: 아하.
1: 이 상태에서 중량이 무거운 전동휠체어가 지나가면 경사로 바닥이 꺼지는 이제 대형 사고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 예, 큰일 납니다.
1: 입기와 곰팡이로 인한 미끄러짐도 이게 상당한 위험인데 방부목 경사로는 대리석만큼이나 미끄럽습니다.
0: 아.
1: 휠체어가 밀리거나 이제 보행자가 낙상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이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부목 편의시설이 재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 1, 2년 주기로 표면을 좀 청소를 하고 목재 보호제인 오일스테인을 주기적으로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0: 아, 예.
1: 그런데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제 유주보수 방치 이게 유주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0: 예, 뭐 사람도 없고
1: 쫓아다니면서 기름할 수 없으니까요.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설치 이후 어떤 관리를 좀 방치하고 있는데
0: 예.
1: 관리가 안 된 방부목은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이 되고 또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결국 돈 문제인데
0: 네.
1: 주기적인 오일스테인 작업이 초기 시공비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든다 그래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마찬가지죠. 프린터기 잉크 프린터기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잉크 사시라고 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0: 요즘은 더 좋은 자재들이 많으니까 방부목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1: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되니까 새로운 대형 어떤 건축 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0: 그래요,
1: 있는데요.
0: 예.
1: 최근에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플라스틱 수주와 나무 가루를 섞은 합성 목재나 알루미늄 샌드위치 공법 등
0: 아.
1: 대안 자재들이 대거 등장하고
0: 네네.
1: 있습니다. 일단 합성 목재는 방부목과 달리 썩지 않고요. 일단 가시가 돋지 않습니다. 또 오일 스테인을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0: 그렇죠.
1: 이 때문에 최근에는 굳이 관리가 까다롭고 이 수명이 짧은 방부목으로 편의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론이 있어서 이게 이제 대체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0: 예.
1: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더 쌉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싸고요. 그래서 당연히 요즘에는 방부목이 이제 도태되는 순서를 좀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다고 지금 설치된 방부목을 전부 교체할 수도 없을 텐데
1: 네네.
0: 이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건데 관리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1: 네, 이게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뭐 핸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규격과 형태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 있지만 사실 재질의 자체를 특정 소재로 사용하라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0: 아.
1: 적절한 복종 어떤 조항은 없지만 근데 유지 관리의 법적 근거를 보면요. 장애인 등 편의법 제9조 편의시설의 유지 관리가 가장 직접적인 근거 법령인데 시설주나 관리자는 편의시설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시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방부목 시설에 적용을 하면 목재 유실, 파손, 뭐 피스 돌출, 또 표면 거침, 가스 돌침 이런 것으로 인한 장애인이 다치거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유지 관리 의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법 제23조 시정 명령과 제29조 과태료가 있는데요. 시설주가 방부목 경사로나 핸드레일을 관리하지 않아서 기준이 미달하게 될 경우 행정청은 수리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장애인 등 편의법 제11조를 보면요.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편의시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하는데 네. 이 조사에서 방부목으로 이렇게 제작된 편의시설이 뭐가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하고 이거에 대한 파손을 좀 점검을 하고 개보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0: 예.
1: 방부목이 생각보다 오래가요. 20년 뒤도 20년, 관리만 잘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좀 더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관리 주체 못지않게 법을 집행하는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부목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한강 고수부지 갔다가 제가 가시에 찔릴 뻔했어요.
0: 한강 둔치에서요? 아이고,
1: 생각보다 거기가 자연 환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방부목으로 많이 편의시설을 해놨더라고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 그래서 방부목으로 만든 핸드레일과 경사로는 목재 특성상 수분이 취약해서 주기적인 오일 스탠 도장도 꼭 좀 해주시고 파손 부위 보수가 좀 필수적인데 이게 경사로가 끊겼어요. 나무가 늘어나갖고 이를 방치할 경우 좀 지자체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까 시설 유지 관리 같은 것 좀 해주시고 시설 유지 관리 대장도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성수의 생각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잭스키스가 부르는 커플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미군의 대일한 공습이 현재 시간 10일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근교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의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은 곧 멈출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란이 미국 협상팀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란을 폭격해 박살낼 것이라고 답했다고 잉스트 기자는 전했습니다. 이란이 오늘 이틀째 이어진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과 혁명수비대를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란비아 중앙군사본부는 오늘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 두 척을 겨냥해 이란군이 발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 발표에 대해 상선들이 여전히 해협을 통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남부에서 식수 저장고가 미군 공습으로 파괴돼 45도에서 50도까지에 이르는 폭염 속에 2만 명의 식수 공급이 끊겼다고 이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란 관영매체 프레스 TV는 현지 시간 10일 당국 발표를 인용해 이날 미군 공습으로 호르무즈간주 시리크의 쿠에스탁과 베마니 지역 주변 10개 마을에 대한 식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방송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담수화 공장과 식수 탱크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식수 공급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2만 명입니다. 미국 공습에 대응한 이란의 보복으로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은 걸프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규탄에 나섰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레인에서 회동한 걸프국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이 공격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더 큰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걸프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모든 공격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노선과 관련해 미중 사이에서 단순히 균형을 잡기보다 경쟁과 협력의 역학관계 그리고 새로 부상하는 도전 과제를 종합평가해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는 안보 협력을 하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하는 이른바 안미 경중 접근 방식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역대 최고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적용해 과징금 6,246여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커가 쿠팡이 제공하는 다수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해 총 3,300여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430여만 명의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28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8%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도 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일 경제 공동체 추진에 힘을 싣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 지역으로 일본을 좋은 후보지라고 꼽았습니다. 최 회장은 일본이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 전력 환경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생태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K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내년 한국에서 첫 가동을 시작하는 인공지능 팩토리를 2028년에서 2029년까지를 목표로 일본에서도 문을 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50mm까지 거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저는 지금도 월드컵 하면은 무조건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2002 한일 월드컵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자국팀을 응원하는지, 어떻게 월드컵을 관전해야 더 재미있는지,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채운 우리 붉은 악마들이 전 세계에 알렸잖아요. 벌써 24년 전 일이네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는 개막식에서 BTS의 정국이 드리머스 열창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아직도 지역적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지구촌의 또 하나 특별한 축제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내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9일간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3개국이 함께 치르는데요. 참가국이 기존의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났고 총 경기 수도 기존의 64경기에서 104경기로 2배 가까이 증가해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우리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내일과 19일 그리고 25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 행사도 열리는데요. 또 한 번 붉은 악마들의 물결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선수단 목

모두 건강하게 부상 없이 잘 싸워서 좋은 성적을 내주길 기대합니다. 우리 애청자들도 열심히 응원하시겠죠?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퇴대회 황정희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희 세상보기에 이어서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펼쳐집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로 신청하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2018년 121만 9천 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150만 명을 돌파한 뒤 불과 4년 만에 200만 명대에 진입한 겁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도 4.5%에서 7.5%로 상승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11만 3천 명, 여성이 104만 9천 명으로 각각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금융사기와 채무 문제를 겪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해 동작구 중앙센터를 전담센터로 지정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초기 대응과 불법 사금융 추심 중단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중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지원이나 공적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금융 피해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이나 전화 서울 711국에 6560번에서 1번까지로 가능합니다. 센터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해 지난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마다 탑골공원 북문 인근에서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추진 중인 공공노인복지주택사업에 대해 국민연금수급자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단이 직접 운영할 경우 월 임대료는 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고 수급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임대료는 평균 5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64%로 응급 상황 대응과 돌봄 서비스, 자녀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선호 주택 규모는 20평대 초반 소형이 가장 많았고 응급 호출, 왕진 의료 등 의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공단은 사업성 검토 후 올 하반기 의사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현숙이에요. 인생 팁.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황정의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노인복지 정보,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국은퇴협회 황정의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지구촌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인류가 겪어야 하는 문제 중에 이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2: 폭염이나 폭한 등 노년층과 어린아이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급격한 무더위와 심하게 추운 날씨에 매우 취약하죠.
1: 네, 네.
2: 오늘은 날씨에 관해서입니다.
1: 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될 여름 날씨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2: 지난해 무더위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2025년 전국 평균 기온은 2024년에 이어서 역대 2위였고 6월에서 8월 한여름 평균 기온은 역대 1위였죠.
1: 네.
2: 그래서 올여름의 날씨가 또 얼마나 더울지에 관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1: 네.
2: 기상청이 여러 기후 예측 모델 결과와 각종 기후 현황을 종합 분석해서 발표하는 2026년 기상 전망 3개월의 전망을 보면요. 올해 6월에서 8월 기온은 평년 1991년에서 2020년 비해서 더 높을 확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1: 네네.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여름철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요.
2: 네, 이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름이 가장 뜨거웠던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온열 질환 등등 이 무더위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기류의 영향으로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하니 수해 피해 걱정도 또 커집니다.
1: 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해 바다 표면 온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가고 있고 높아가고 있고 또 이상 징후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면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대한 위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유럽 연합 EU 산하의 기후 변화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6년 3월 전 세계 해수면의 평균 온도는 20.97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1: 네.
2: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24년 3월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기온이 높다고 하는데요.
1: 네네.
2: 이렇게 이례적인 고수온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하네요.
1: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러한 기상재해

0: 얘는 이제 해마다 심해질 거라고 하잖아요.
1: 네. 세계 기상기구 WMO의 전 세계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부터 2030년 사이에 가장 더운 해가 올 것으로 예측됐다고 하네요.
0: 네.
1: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2024년보다 더 더워질 확률이 86%라고 합니다.
0: 네, 네.
1: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5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엄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0: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특히 더 더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 그렇죠. 우리나라는 주변 해수면 온도 상승도 세계 평균을 뛰어넘고 있고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도 두 배 이상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기상청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최근 30년 평년 기온보다 1.48도 높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 한반도의 무더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같은 기간에 세계 평균 기온 상승치는 0.74도로 예측돼서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가 두 배나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 네. 더욱 걱정스러운 게 올해는 더위가 5월 중순부터 일찍 찾아오면서 올 여름도 극한 폭염이 온다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1: 그러게요. 올해는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이 됐죠. 이미 5월부터 낮 기온이 30도 수준인 날이 반복이 되면서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0: 네.
1: 극단 기상 위험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기준인 33도를 넘기도 합니다.
0: 네.
1: 게다가 강릉에서는요, 지난달에 벌써부터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0: 네네.
1: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0: 네.
1: 근데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더 빠르다고 하네요.
0: 네. 지난해 극한 폭염으로 여름철 평균 기온이 최고치를 보였는데 올여름도 예년보다 더울 거라는 전망이어서 걱정이에요.
1: 네. 이제는 한반도에서 봄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매년 더욱 뜨거워진 여름이 찾아온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심상하게 여겨지는 듯도 합니다.
0: 네.
1: 강수 또한 일정하게 내리는 것이 아닌 기습적인 호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인한 극한 기후를 일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못 올 거라는 전망이 계속되니까 더욱 대비를 잘 해야 되겠어요.
1: 그래서 기상청은요, 기존 폭염 특보 수준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 기후 시대에 발맞춰서 대응하기 위해 경보의 체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0: 네네.
1: 올해부터 기존의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구성된 폭염특보 체계에 이보다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도 추가로 신설해서 대응한다고 합니다.
0: 네.
1: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기온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 기온 39도 이상인 날이 하루만 예상돼도 내려진답니다.
0: 네.
1: 또한 밤동안에 폭염을 감지하는 열대야 주의보도 발표되는데요.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이 하루만 예상돼도 내려진다고 합니다.
0: 네, 네. 우리나라 온난화가 세계 평균보다 두 배나 빠르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1: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지구의 환경 문제는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0: 네.
1: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상적인 이 기상 현상이 이어질 거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도 올해는 5월부터 때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0: 네.
1: 영국 런던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5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하네요.
0: 네네.
1: 그리고 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지역에서도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0: 네네. 유럽 지역의 일반적 날씨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떤가요?
1: 우리가 날씨를 비교할 때 보통 이렇게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여겨지죠.
0: 네.
1: 물론 이제 세계 지도에 같은 위도라도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참고로 도시들의 위도를 비교해보면요.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위도 숫자는 커지는 겁니다.
0: 네.
1: 서울과 그리스 아테네는 북위 약 37도, 미국의 뉴욕시는 북위 약 40도, 프랑스 파

0: 영국인들이 어떻겠어요. 영국 가정에는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 없는 집도 많았습니다.
1: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때이른 폭염이 찾아왔군요.
0: 네, 이번에 유럽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북상한 더운 공기가 서유럽 상공의 고기압 시스템에 갇힌 열도움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파리에서는 아마추어 달리기 경주에 나선 남성 한 명이 이 더위 때문에 또 사망하고 한 10여 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등 이렇게 폭염 인명 피해가 유럽 각처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나라도 올해 때이른 불볕더위에 벌써 온열 질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한여름이 아직 오기도 전인 5월부터 이미 30도를 넘나들고 온열 질환자가 조기 속출하면서 온열 질환의 이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하네요.
1: 네,
0: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6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 네.
0: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15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4배 이상이나 급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지난 5월 16일에는 5월달인데도 벌써 동대문구에서 8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표된 지역에서 야간에 열대야까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다음 날 온열 질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도 극한 찜통 더위에다가 비도 많이 와서 고난이 예상된다고 하니 노년층들은요 더욱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1: 네, 황정혜 세상보기 오늘은 날씨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온투협회 황정혜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김광석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오늘 목요일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이제 시작할 겁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신청 받으니까 전화주세요. 장원에 뽑히시면 참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KBS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으시면 훨씬 편하게 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전시회 선물이 있는데요. 전이수 작가의 최근 작품을 포함해 원화 60여 전과 페어링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이수 특별전 인 고향에 초대하는데요. 고향 어울림놀이 어울림 미술관에서 열리고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원하시는 날짜에 안내 문자 확인 후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모두 7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오늘 하늘빛은 이분이 작고 가신 노래 하이난 사랑 가사 첫머리하고 꼭 닮았습니다. 코발트빛 바다, 늘어진 야자수 아래가 떠오르는 날씨입니다. 국민 작곡가 박성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0: 네.
1: 제가 처음에 무식해가지고 코발트 빛이 어떤 걸 몰라서 그 당시에.
0: 그 당시에.
1: 작사가한테 물었습니다. 네. 코발트 빛 색깔이 어떤 거냐 이랬더만 저 바닷물하고 비스무리하다 하더라고요.
0: 비스무리해서 정말 날씨 좋을 때는 네. 전 속초를 가끔 가는데 속초에서 쫙 내려다보고 보면은 그야말로 코발트 빛. 속초 바다 그 바다 빛이 동해 바다 그 바다 빛이 코발트 빛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끝이 바다이고 하늘인가
1: 모르죠.
0: 모를 정도로 하늘색하고 똑같으니까 네. 그 코발트빛 아래 바다 늘어진 야자수 아래 아롱만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남극의 가시 이건 아시죠?
1: 아니 그거는 제가
0: 쉽게 아실 수 있죠.
1: 제가 처음으로 네. 하이난을 갔었어요. 2001년도에
0: 네.
1: 그런데 그 작사가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갔다가 놀러 갔다가
0: 아.
1: 거기서 그 가사를 적흥으로 써가 가사도 그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0: 네네.
1: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저는 참 기분 좋죠.
0: 아,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작사 작곡이 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네요.
1: 네.
0: 네. 권성희 씨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은 하이난 사랑도 이분이 작곡하신 겁니다. 자, 앞에서 그냥 웃음을 참느라고 아주 아유 저 순한 눈빛이 그냥 다 감겨가지고 안 보입니다. 노래마당 반주를 맡아주시는 든든한 기둥, 은근한 멋쟁이. 멀리서 보면 나훈아 같은 분, 멀프나 최지혁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최지혁입니다.
0: 아니 이 박성훈 대선배님께서 코발트빛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앞에서 킥킥 웃고 계셨어요.
1: 그 25년 26년 전이니까.
0: 맞아요. 그때는
1: 네, 그렇게 몰랐어도 진짜 몰랐어요. 뭐
0: 청자빛은 얘기해도 네, 네. 코발트빛 얘기는 별로 안 했었죠. 우리도 청자.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더 쉽게 또 다가가게 됐죠. 자,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2,2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1: 와,
0: 대단하죠.
1: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40몇 퍼센트가
0: 반 정도 다 되죠. 네. 네, 네. 내일과 모레 부산에서 BTS 공연이 열려서 많은 세계 아미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데요. 요즘은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도 많이 찾고

0: 있다고 해요. 우리 박성훈 씨 고향 창녕군도 여행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1: 아, 좋죠. 네네. 아, 또 자랑하자면은
0: 또 자랑.
1: 네. 화왕산 있지요. 네. 우포늪 있지요. 네. 부곡 온천 있지요. 네. 남지 유채꽃 밭이 대단하거든요.
0: 그렇죠.
1: 최고입니다. 향기 좋고.
0: 양파맛. 밭도 대단하고
1: 양파 마늘이 최고거든요.
0: 양파 마늘 최고. 네네. 오늘 창녕 양파 마늘 아가씨 노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최지혁 씨는 고향 자랑을 좀 안 하셨어요?
2: 아니요, 했었어요. 했었는데
0: 짧게
2: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진 데만 했고요. 네. 정말 숨은 명소가 있습니다.
0: 어디예요?
2: 순창에 가면 장군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0: 순창에?
2: 장군목.
0: 장군목?
2: 예.
0: 나무 목자예요?
2: 예, 성진강 네. 줄기 상류인데요. 네. 바위가 아. 기묘하게 형성이 된 계곡입니다.
0: 아,
1: 가봐야지 참 뭐
2: 있어요.
0: 오, 여행이 정말 좋겠네요. 예,
2: 많이 안 알려진데.
0: 안 알려졌으면 네. 더 가보고 싶죠. 그래.
1: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네네.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시면 네. 참 좋겠습니다.
0: 순창 장군목.
2: 예, 거기 네네. 가면 출렁다리까지 같이.
0: 아, 다리까지 연결해서 네네. 네. 오실 때는 순창 고추장을 꼭 사오시고요. 자, 이 시간은 전국 어디에 사시든지 즐겁게 참여하시면서 고향 자랑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에 참여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시는 72세 박수남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박수남. 본명이시죠?
3: 네.
0: 네. 네. 누가 그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3: 부모님이 지어줬겠지.
0: 부모님께서. 네, 네. 네. 혹시 끝자가 남녕남자이신가요?
3: 예, 동서남북 할 때 남행남자.
0: 네, 네. 그러니까요.
3: 예.
0: 남쪽에서 태어나셨나 보죠?
3: 아니, 고향은 사천입니다.
0: 아, 사천이시고요. 사천이면은 네, 또
3: 경남 사천.
0: 박성훈 씨가 또 잘 아시는 곳이네요. 네. 사천도.
1: 사천을 잘 모르는데 삼천포 그래야
0: 삼천포.
1: 방송 듣는 분들이 빨리 알아들어요.
0: 사천에 공항은 있잖아요.
1: 예, 예. 그래도
3: 네, 사천 공항.
0: 그러니까 부산 가려면 사천 공항에 내려서 갔잖아요.
1: 아, 그래서 아니 진주 가려면.
0: 진주 가려면. 예, 예, 예. 저 부산 갈 때 사천 공항에서 내려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1: 그러면
0: 오래전에
1: 비행기가 없었나 그때.
0: 네,
1: 부산
0: 네.
1: 네.
0: 아유, 좋은 곳이 또 태어나셨어요.
3: 네.
0: 그럼 몇 남매 중에 몇째세요?
3: 제가 7남매 셋째 딸.
0: 아이고, 셋째 딸.
3: 예, 네, 오빠가 이제 제 위에 있고, 예.
0: 네,
3: 딸이
0: 네.
3: 여섯.
0: 아, 입이 안 다물어져요, 지금. 그러면 7남매 중에 오로지 네. 오빠 한 분만 아들이었군요.
3: 네, 네. 그래서 아들 놓기 위해서 또 제 이름을 남자 그래서 이름을 지었나 봐요.
0: 네, 그렇게 지키도 하고. 네. 아니, 음성을 지금 말씀 좀 나누다 보니까 아주 네. 걸쭉하신 게 노래도 잘하실 것 같아요.
3: 아유, 천만의 말씀이.
0: 살림하면서 노래교실 꼭 빠뜨리지 않고 가신다면서요?
3: 네.
0: 네,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노래교실 가세요?
3: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예.
0: 네.
3: 또 이제 갔다 오면은 친구들하고 또 모여서 수다도 떨고 차도 한잔 먹고 그래 들어서 또 네. 뭐 살림하고
0: 네네
3: 그렇습니다.
0: 그런 데다가 또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신다면서요?
3: 아, 예, 체육관에 이제 동대문 체육관에 가서 또 헬스도 하고
0: 네네.
3: 또 저녁 식사하면은 또 그 둘레길 뚝방에 또 둘레길도 돌고 뭐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까지 체육관에서 운동하시고.
3: 네.
0: 그러면 일부러 운동하시려고 헬스를 끊으신 거예요? 회원권을?
3: 네. 네, 네. 왜냐면은 65세 넘으면은 동대문 체육관, 뭐 어디를 할 것 없이 다 65세 넘으면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0: 네, 네.
3: 좀, 그렇지, 싸지.
0: 아, 65세 이상은?
3: 네, 네.
0: 네, 운동비도 좀 싸고, 아무리, 네. 아무리 싸도 안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꼬박꼬박 잘 가신다는 건 성실하게 운동을 꾸준히 챙기시는 거잖아요.
3: 예, 하고 나면은 다르니까요.
0: 아, 몸이 다르죠.
3: 예, 훨씬. 제가 허리 협착증도 있고 허리도 네. 아프고 이러니까 좀 네. 하고 나면은 엄청 몸이 가볍고
0: 네.
3: 또 걷기도 좋고 그래.
0: 아니,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저녁 식사 마치고 나면 또 중랑천 따라서 한 시간 산책하신다면서요?
3: 아, 예, 그래 하고 나면은 중간중간 또 운동 기구가 또 많이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3: 예,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0: 네.
3: 그러면 또 거기에서 앉아서 또 다리도 올리고 벌리기도 하고
0: 돌리기도
3: 막
0: 하고
3: 예, 네. 근육 챙기는 운동은 다 하고 있어요.
0: 와, 야, 근육 챙기는 운동을 하시는군요.
3: 네, 나이가 들면 이제 근육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0: 네, 네.
3: 모양도 없고.
0: 네, 모양도 없고. 네. 아이고, 근데 다 이론은 아는데도 그 실천이 어려운데 우리 박소남 어르신께서는 이걸 꾸준히 실천하신다는 게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3: 예, 어쨌든 그 빠지지 않고 네.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현재까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
0: 잘하시는 거예요. 박수, 박수, 네, 박수 받으셔도 됩니다. 네,
3: 예, 그래 좀 감사합니다.
0: 밥맛도 있고 저녁에 잠도 잘 주무시고 얼마나 좋아요.
3: 예.
0: 네, 네. 자, 그럼 이제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교실 가신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네. 오늘 배호의 누가 울어 부르신다고 하셨죠?
3: 네.
0: 네, 반주 시작할게 잘 불러보세요.
3: 예, 감사합니다. 네.
0: 동대문대 71세 박순남 님입니다.

0: 박순아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했는 건 모르겠어요.
0: 아니 목소리가 쿡쿡한 게 저 악기를 치면은 테너 색소폰 소리가 나는 게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노래도 잘 배우셨어요.
1: 감사합니다. 뭐 아주 박자 음정 이런 거 틀린 건 없습니다.
0: 아, 괜찮은데 이제 아마 저 휴대 전화하신 것 같은데 조금씩 이제 시차가 조금 있는 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개성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매력이 있냐고 중요하거든요. 목소리가 그래. 매력이 있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박순암님이었고요. 자, 이제 중랑구로 가보겠습니다. 69세 이진교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3: 아, 출발 멋진 인생 이준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네. 아, 오늘 송가인의 붉은 목단꽃 부르신다고 준비하셨죠?
3: 네.
2: 네네.
3: 한번 불렀었는데 떨어졌어요.
2: 아, 그러셨었어요? 다시 재도전 하신 거군요. 잘하셨어요. 네. 아이고, 이제 69세밖에 안 되셨군요.
3: 제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요.
2: 아, 그러세요? 네네.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시내지만.
3: 아, 저는 서비스업에 있었는데요.
2: 네네.
3: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어머님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2: 아유, 그러셨군요.
3: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지 벌써 6주기, 올해가 10월 달 되면 6주기 되는데요.
2: 네.
3: 근데 그 전에 이제 송가인이라는 가수를 오디션에서 알게 됐어요.
2: 오, 네네.
3: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울했었는데 그 가수 노래 부르고 어떤 행사 같은 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둘이 살아요.
2: 오, 그러세요.
3: 네.
2: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잘 모시고 계시다가
3: 잘 모시지 못했으니까
2: 그게 후회가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누구든 다 그러세요. 잘 모셨다가도 떠나시고 나면은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잘못했던 거 불효만 떠오르시지요. 근데 어머님 가시고 우울하신 시기를 그래도 송가인 씨 노래를 좋아하면서 그리고 송가인 씨 행사 같이 다니시면서 우울증을 벗어나셨다는 말씀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3: 강아지 운동시키고 그게 고작이에요.
2: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 강아지가 같은 가족이었군요.
3: 그럼요.
2: 그럼 이제 어머님 가시고 난 뒤에 이제는 강아지가 조금 나이가 많아졌을 텐데.
3: 네, 13살입니다.
2: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3: 강아지도 많이 아파요.
2: 오, 이제 노견이 되니까.
3: 네.
2: 이제 강아지 함께 생활하시면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달래시고. 또
3: 그럼요. 그리고 강아지 보면서 어머님처럼 모시고 있다고 할까요?
2: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러시죠.
3: 네. 박성훈 작곡가님 거기 옆에 계시잖아요.
2: 네, 네, 옆에 계세요.
3: 양파 마늘 축제 때 갔어요, 작년에.
0: 오, 그래요? 그러셨구나.
3: 근데 거기에서 나오신 가수분들이 너무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2: 오,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놀고 있어요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3: 네.
2: 그럼 지금 69세쯤에 아직도 활동을 하실 그런 연세인데.
3: 네.
2: 왜 일을 안 하시는지요?
3: 근데 친구들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이라도.
2: 네, 네.
3: 은퇴해가지고도 일을 하는데.
2: 네.
3: 제가 한 돈벌이가 180에서 200 정도 직장을 다녔어요.
2: 네네.
3: 서비스업이 끝나고 다른 거 하면서.
2: 네.
3: 근데 강아지가 울어가지고.
2: 아.
3: 근데 제가 일을 한 달은 야간, 한 달은 주간 이렇게 해요.
2: 네네.
3: 근데 이제 옆에 이모님이.
2: 네.
3: 강아지가 운다고 아무도 없냐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아지가 울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2: 그럴 정도로 하여튼 지금 시간이 짧아서 더 애틋한 말씀 나누고 싶은데 좀 아쉽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강아지 벗삼아 열심히 건강 챙기시고요. 자, 그럼 송가인의 붉은 목단꽃 반주 시작할 테니까 잘 불러보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종량대 69세 이진교 님입니다.

0: 이진규님. 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주 뭐 그냥 막 그냥 내달리면서 확 노래하시는 게 시원스럽게 합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목소리들이 다 시원시원하게 듣는 분들이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노래도 신곡인데.
1: 저는 제 목소리가 싫어가지고.
0: 아니에요. 그냥 그 송가인 씨 노래가 많이 알려진 노래는 아닌데 이렇게 팬으로서 배워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아주 노래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라고요. 전북 익산으로 가보겠습니다. 75세 정모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3: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네네, 정경환의 바람의 연가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3: 예, 예.
2: 정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3: 요즘요?
2: 네네.
3: 아, 저는 이제 직장이 있어요.
2: 아, 그러세요?
3: 예, 예.
2: 네.
3: 그죠. 홈플러스에 이제 저 직장을 두고 있는데요.
2: 오, 네.
3: 그 두 명이서 격일제로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이런 식으로.
2: 아이고, 예. 70대 중반인데도 아주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군요.
3: 예, 예.
2: 그 박스를 정리해서 압축해서 실려 보내는 일을 하신다고.
3: 예, 예.
2: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럼 그렇게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 8년 됐어요.
2: 와, 그러면 아주 그냥 베테랑이시겠어요. 그 일 하시는 데.
3: 예, 그렇죠.
2: 일하시는 게 정말 좋으시죠?
3: 예, 좋죠. 그 네. 운동도 되고요.
2: 네.
3: 쉬는 날은 한 5,000보 정도 걸으면은,
2: 네.
3: 일하는 날은 한 12,000보 정도 걸어져요.
2: 네, 네.
3: 그러니까 운동도 되고, 네. 즐겁고,
2: 네.
3: 또 안식구한테 또 인정도 받고
2: 돈 버니까
3: 예예 예.
2: 얼마나 좋으세요. 거기다 이제 예. 취미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시네요.
3: 예예 예.
2: 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3: 예예 예.
2: 특히 주간보호센터 가서 봉사활동
3: 예,
2: 하시나 봐요.
3: 주간보호센터에 가가지고
2: 네.
3: 그 이제 저로 말하면 이제 형님 누나 빨 되죠.
2: 그러시죠.
3: 보통.
2: 네.
3: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 와 계시니까
2: 네.
3: 항상 좀 마음이 아프고
2: 네.
3: 항상 좀 건강 좀 챙기시라고 이렇게 제가 조언도 좀 하고 그래요.
2: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얼마나 네. 또 좋아하시겠어요.
3: 네.
2: 자, 그럼 정경환의 바람의 연가 반주 시작할 테니까 잘 불러보세요.
3: 예예. 예.
2: 네, 전북 익산의 75세 정모님입니다.

0: 정모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이 노래는 처음 듣는데 참 좋네요.
1: 아, 그래요?
0: 야, 바람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주 그 목소리가 구수하게 예, 이 예. 노래 곡을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 뭐 아마추어 분으로서는 잘한다 잘한다 그냥 뭐 그냥 가수다 그럴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앞으로도 아, 예. 노래 많이 부르시고 노래가 예. 많이 부르시면 그게 건강입니다.
1: 예예. 예.
0: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네, 오늘 세 분 노래 들어봤어요. 동대문구의 72세 박소남님은 배호의 누가 오르를 부르셨고, 서울 중랑구의 69세 이진교님은 송가인의 붉은 목단꽃, 그리고 지금 전북 익산의 75세 정모님은 정경환의 바람의 연가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새로운 노래들을 찾아내서 연습하시는 것도 두뇌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니 네. 또 요즘은 노래교실에서 네. 노래 강사님들이 네. 자꾸 신곡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그게 또 자꾸 젊어지는 것 같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젊은 신곡이.
2: 가사 외우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것도 두뇌 활동에 아주 정말 예. 도움이 되잖아요. 자, 그럼 세 분 가운데 오늘의 장원은 또 어느 분이 차지하실까요? 심사하시는 동안에 현금의 노래 듣겠습니다. 창령 양파 마늘 아가씨.

0: 네. 저 양파 정말 좋아하는데. 현금의 창녕 양파 마늘 아가씨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장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장원은 바람의 연가를 노래하신 정모님을 뽑았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네. 전북 익산의 75세 정모님. 이번 주 장원이 되셨어요. 와.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숭이 꿀차 장원상 보내드리고요. 세 분 모두에게 또 출연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KBS 3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코너에 들어가시면 즐거운 세상 노래마당 거기 딱 들어가시면은요. 다시 듣기도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성훈님, 조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유성화의 동백꽃 첫사랑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초가집 살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초가 삼간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기에서 삼간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세 곳, 즉 세 칸으로 된 작고 소박한 집입니다. 조선 전기에 송순이란 학자가 있었는데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와 초가 삼간을 짓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10년을 벼르다가 초가 삼간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에 한 칸 내어주고 강산은 방 안에 들일 곳이 없으니 주변에 둘러두고 보리라. 네, 아름다운 강산을 마당으로 삼은 집. 상상만 해도 얼마나 운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고고한 선비정신이 물질문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귀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홍세민의 노래입니다. 흙에 살리라.

네, 오늘은 가수 양희은의 에세이집 그럴 수 있어에 실려있는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누구나 상처입은 어린아이를 안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잘 견뎠어, 용타, 너 잘했어, 토닥거려주며 그 아이를 떠나보내라고 한다. 말이야 쉽지. 그래서 나도 어린 희은을 잘 달래보내자. 하지만 어떨 땐 내 안에 그 아이가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불현듯 그 상처가 아리게 올라올 때가 있다. 누구나 자기 삶의 무게가 제일 무겁다. 다시는 아픈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어찌 인생이 우리 마음 같을까? 상처가 난 자리에 또 상처가 나면 당연히 더 아프다. 하지만 아무리 죽겠어도 시간은 흐르고 흉터 위에 새살이 돋고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상처 입은 어린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순간을 늘리는 게 힘이 되었다. 운동이라면 질색이었던 내가 요즘은 매일 한 시간 넘게 걷더니 걷고 일주일에 세 번 아쿠아반에 출석한다. 먹고 떠드는 것만 좋아하는 내가 걷는 게 인이 박혀서 걷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수영복을 입고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너무 창피했던 내가 아쿠아반에 부지런히 다니게 되다니 나 스스로 생각해도 운동에 인이 박힌 건 용하다. 그렇게 스스로 칭찬할 거리를 만들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뭐 그 많은 상처들이 다 내 잘못인가? 하늘에서 느닷없는 똥바가지가 떨어졌고 하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게야.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말한다. 네 잘못이 아니야.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 양희은이 노래하는 노래 퍼프 들으시겠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요람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경상남도 하동군 노루목에 얽힌 전설입니다. 하동군 화계면에는 신촌마을과 정금마을이 있습니다. 두 마을 사이에는 노루목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 노루목일 때는 예로부터 지리산 자락의 험한 산세여서 무서운 산짐승이 우글거렸고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곳 마을 사람들은 하나의 믿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저 산이 스스로 걸어나와서 이곳이 나라의 도읍지가 될 것이고 수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며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인근 사찰의 스님들은 그날을 염원하며 매일 불공을 드렸고 마을 사람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촌마을의 젊은 여인 하나가 화계천에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무심코 흐르는 물을 보다가 두 눈을 비벼댔습니다. 물에 비친 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설마 내가 잘못 봤겠지? 하면서 여인은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다시 산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아보니 믿지 못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금마을에 있던 커다란 산이 쿵쿵 소리를 내며 신촌마을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은 들고 있던 빨래방망이를 떨어뜨리며 마을을 향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거대한 산이 걸어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마치 그 비명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산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구의 노래 산간처녀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은방울자매의 산유화, 박상규의 산너머 마을.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김정구의 상간처녀였고요. 은방울자매의 산유화, 박상규의 산너마 마을 이어졌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하동군에서 전해지고 있는 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산이 움직인다고 외치는 여인의 비명소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산은 이미 걸음을 멈춘 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됐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큰 한숨을 토하기도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여인을 힐난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저 요망한 계집을 보소.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조상님 말씀대로 장차 도읍이 세워졌을지도 모르는데 큰 복을 걷어차버렸네 그리여.

생각을 해보면은 산은 딱 그쯤에서 멈춰설 운명이었던 게야. 우리의 정성이 아직 하늘에 닿지 못한 탓이네. 어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안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단 말인가.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닐세. 어르신의 말씀에 젊은 청년 하나가 펄쩍 뛰며 반박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라면 산이 걸어서 올 것이라는 전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경망스럽게 고함을 치다니요. 마을의 이름으로 엄히 벌하고 당장 추방해야 후환이 없을 겁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다시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아닐세, 그건 틀린 생각이야. 하필이면 저 여인이 빨래할 때 걸어나와 눈에 띄었다는 것이 아직 우리의 치성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누군들 그 자리에서 봤다면 놀라 소리치지 않을 수 있었을고. 그러니 누굴 탓하지 말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터올리세. 저 산이 다시 움직일지도 모를 일 아닌가. 그 어르신의 말씀에 모두가 수긍을 하고 얼른 제단을 쌓고는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노래 들어보시죠. 진박남의 산천은 변하여도, 리타김의 여인의 눈물, 현인의 애정산맥, 그리고 이미자의 여로 네 곡 듣겠습니다.

네, 이미자의 여로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진방남의 산천원 변화여도, 리타김의 여인의 눈물, 그리고 현인의 애정산맥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하동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산이 걸음을 멈추고 며칠이 지나자 신촌마을에 흉흉한 변고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 하나 없던 평화로운 동네에 살인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다음 날엔 멀쩡하던 사람이 옆 동네로 넘어가 시비를 걸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이 노해서 재앙을 내린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고, 이웃 마을 사람들은 신촌 마을 사람들을 슬슬 피하게 됐습니다. 신촌 마을 사람들은 결국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당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지요. 산이 걸어나올 때 엄청나게 큰 고목 하나가 딸려왔어. 그 나무 속에 커다란 진애가 살고 있는데 그놈이 뿜어대는 도끼가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네 그리야.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무당을 불러 큰 구판을 벌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흘간 이어진 굿은 마지막 날 밤 최고조에 달했지요. 무당은 진애가 숨어있다는 커다란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면서 칼춤을 췄습니다. 북과 꽹과리 소리가 터질 듯 귀를 때렸고, 무당의 이마에서

저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지요. 신명이 오른 무당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나무를 돌던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구판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빙글빙글 돌던 무당의 걸음도 멈춰서 있었지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뜬 무당의 발밑에는 집채만한 진애가 맥없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쳤습니다. 모두 보아라, 진애가 죽었다. 이제 이 마을의 흉한 재앙은 모두 끝이 났다. 신촌마을 사람들은 무당이 가리키는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큰 진애가 힘없이 뻗어 있었고 곧이어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진애의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잠시 후 진애는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신촌마을에는 다시금 평온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하동군에서 전해지는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박재란의 산 넘어 남촌에는, 잔이리의 내일은 해가 뜬다, 정윤선의 먼 훗날, 그리고 한세일의 산비둘기, 네 곡 들어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2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500원 동전 첫 선, 지폐는 점차 폐기. 500원짜리 동전이 새로 나왔다. 12일부터 각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일제히 방출되기 시작한 새 동전은 앞면에 학이 새겨져 있고 100원짜리보다 약간 크다. 당분간 지폐와 함께 사용되다가 지폐는 회수되는 대로 폐기. 앞으로 500원짜리는 동전으로 대체된다. 지폐 수명이 불과 9개월인데 비해 동전은 20년에서 40년 쓸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보급될 자동 판매기 사용에도 편리하다. 네, 처음 500원짜리 동전이 나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그려져 있던 500원짜리 지폐도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는 참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긴 82년도 당시 500원이면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고 오락실에 가면은 재미있는 게임을 10판 정도는 할 수 있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지만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못 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인순이의 노래입니다. 떠나야 할 그 사람.

떠나야 할 그 사람 인순이의 노래였습니다. 평생 건강한 삶에 대해서 연구해온 어떤 의사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10계명을 얘기한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인상적인 게 바꿀 수 없는 한계는 받아들일 것, 이런 계명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지만 감당하기 벅찬 일을 억지로 해내려고 하거나 끝까지 놓지 못해서 생길 때도 있지요.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면서 몸과 마음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의 노래 낙원동 포장마차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을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가슴이 아픈 흉통은 증상뿐 아니라 원인도 다양합니다. 긴장했을 때도 그렇고요. 소화 장애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수 있죠. 또 심한 운동을 통해서도 흉통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또한 가슴 통증에 민감할 필요가 있죠. 여러 상황들에서 느껴지는 흉통,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슴 통증, 흉통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척추 변형의 하나인 노인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흉통이란 가슴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가슴 통증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흉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도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 우리가 그 가슴 통증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흔히 근육통도 올 수도 있고 또 병으로 치면은 대장포진 때도 가슴이 많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뭐 폐색전증이나 협심증 때도 올 수 있고 제일 무서운 우리 생명과 관련 돌연사 때도 심근경색 같은 때 그런 때 돌연사가 오는 때도 가슴 통증이 오죠. 그래서 하여튼 통증이 오면은 좀 연세 드시거나 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다 걱정들을 많이들 하긴 하세요.
0: 그렇죠. 네네. 근데 원인이 이렇게 워낙 다양해서 증상만으로도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근데 진찰을 자세히 해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검사 하나도 안 하고 다 맞출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대장포진 같은 거는 이렇게 가슴을 올리고 물집이 있나 잘 보면은 물집이 발견되고 통증 지속되면은 대장포진 진단도 할 수가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일 무서운 심근경색 같은 거는 벌써 환자분들이 막 식은땀 흘리고 얼굴도 노래지시고 뭐 이 병원에 보면은 가끔 외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땀 흘리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 여러 번 겪었지만은 심전도 찍고 이제 조영술 다서 바로 뚫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잘 선생님한테 표현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관찰 잘 하면은 이게 위급이 아니다 정도는 다 알 수가 있어요.
0: 네. 그런데 가슴 통증이 늘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 일시적으로나마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1: 사실 이제 제가 저는 심장내과를 하니까 그 외래 환자를 보는데 거의 한 5분의 4 환자들이 거기 흉통으로 와요. 물론 숨찬 분도 있지만은 근데 또 그중에 절반 경우는 근육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 드셨고 자기 담배도 피고 조금 살도 쪘는데 가슴이 아프니까 선생님 저 혈관 막힌 거 아니에요 하고 오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금방 진단 나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아프다는 자리에 통증이 있어요. 무슨 눌러보면은 그런 경우는 99% 심장병이 아니고 이제 근육통으로 가는데 그러면서도 조심할 거는 일단 우리가 팔다리 아픈 거는 뭐 혈관이 막혀봐야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심장을 막히면 바로 쓰러지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위중한 건지 아닌 건지는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분도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0: 네네. 그러니까 근육통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가슴 통증은 생길 수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저는 환자분 보고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가슴이 다 아프다 그러는데 딱 손가락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꽉 누르면 아야그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는 별로 검사 안 해요. 원하시면은 뭐 엑스레이 정도 찍지만은 그냥 진통 소염제 주면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내가 가슴이 자주 아픈데 지금 한번 눌러 보시고 아픈 데가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자기가 욱 하고 아플 정도면은 근육통인데 잘 물어보면은 꼭 무슨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했다거나 막 안 하던 골프 연습을 너무 무리하게 했거나 뭐 팔굽혀펴기를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병원에 안 가셔도 되고 본인이 이렇게 체조만 잘해도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시죠.
0: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가슴을 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원인이기도 한가요?
1: 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혈압이 올라가세요, 되게 다.
0: 그렇군요.
1: 오르고 또 이제 근육도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이 가슴이 아프다고 그냥 아픈 것보다는 네.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막혔나 혈관이 그래가지고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네. 분들은 간단한 검사하고 안정제만 줘도 금방 또 증상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시죠.
0: 네. 네. 또 공황 장애를 겪는 분들도 가슴 통증을 얘기를 하던데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뭐 가슴이 뛴다는 말도 하고 표현이 여러 가지던데요.
1: 예, 공황장애 환자분들도 그 심장내과로 많이 오세요. 뭐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황장애 발작되면은 호흡이 빨라지면서 숨이 차고 그리고 이제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쓰러지나 하면서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겪은 분들은 좀 아세요. 자기가 심장병이 아니라는 걸 근데도 일단은 겁이 나시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신과 치료를 잘 받으시고 아니면 안정제만 빨리 드셔도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자꾸 강요하지만 이게 공황장애 때문에 오는 통증인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통증인지 진짜 우리가 무서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으로 오는 통증인지는 한 번쯤은 이제 병원에서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요.
0: 네. 또 소화기 질환으로도 가슴 통증은 생길 수가 있나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는 분들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하거든요.
1: 이 역류성 식도염도 이제 가슴 복판에 답답하니까 굉장히들 불안해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의 네. 특징은 증상이 오래 가요. 한 1시간, 2시간씩 가고 되게 협심증은 움직일 때 되게 5분, 10분 아프다 가라앉고 심근경색증은 통증이 오래 가지만은 죽을 듯이 아프거든요. 식은땀 흘릴 정도로. 근데 이제 식도염은 그 정도는 아닌데 기분 나쁘게 뻔하고 식사랑 관련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음식을 드시거나 물을 마시면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통증이 1시간 이상 은근히 자주 온다 할 때는 심장보다는 요 식도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네. 참 그런 소화기 질환은 좀 흔한데요. 그럼 명치부터 앞가슴으로 타는 듯한 증상이 생기는 건 이것도 뭐 짧은 시간 나타나는 건가요? 지속 시간이 긴 건 아니죠?
1: 근데 운동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되게 심장병은 움직이면 더 아프거나 숨차거나 그러시거든요. 근데 식도염은 가만히 있을 때 되게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뭐 한 10분, 5분 오는 분도 있는데 대개는 30분 이상 지속이 되세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거의 매일 이런 증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뭐 매번 내시경 할 수도 없고 매번 심장 초음파 할 수도 그러니까 저는 식도염이 강력히 의심이 되면은 그냥 우리 그 위장약 그 겔 같은 거랑 거기 위염에 쓰는 약을 한 3일 정도 드려봐요 일단은 드시고 싹 좋아지시면은 나눠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하시라고든지 권해드리고 그러죠. 제일 쉬운 진단은 그냥 찬물 한 컵 쫙 드시고 통증 가라앉으면은 식도염으로 보시면 됩니다.
0: 네. 네. 또 물론 사고로 인한 가슴 통증도 있죠.
1: 많지요. 교통사고 후나 그런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집에서 부딪히거나 잠깐 미끄러져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책상 같은 걸 확 잡았다가 또 아프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엑스레이를 정밀하게 찝으면 살짝 이 갈비뼈에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기흉이라고 그 폐를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젊은 분도 많습니다. 20대도 많고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특히 키가 크고 좀 배짝 마르고 폐가 얇은 앞뒤가 이제 얇게 있는 젊은 학생들이 많은데 잘 물어보면은 갑자기 욱 하면서 그때부터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설마 뭐 젊은 사람이 무슨 병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간단한 5천 원 내고 찍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금방 나오거든요. 또 기흉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통증이 있다 할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0: 뭐 기흉 말씀하셨는데요. 폐 건강과 관련해서도 가슴 통증을 느끼지 않나요? 그러니까 폐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어서 증상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금방 말씀드린 이제 기흉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폐색전증이라 그래서 우리 다리에 이제 정맥에 그 피떡이 생겨 있다가 이제 그게 떨어져 나와서 폐 동맥에 딱 걸리면은 폐로 피가 안 가거든요. 네. 폐색전증은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0: 그렇군요.
1: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0: 예.
1: 그 비행기 타고 한 열몇 시간 쭈그리고 앉아서 가면은 이제 다리에 그 순환이 안 돼서 가끔 오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폐질환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담배 많이 피는 분들은요.
0: 예.
1: 담배 자체가 이제 그 기관지를 자극을 해서 은근히 이렇게 따갑고 아프고 그래서 또 병원에 또 심장내과로 많이 오세요. 이런 분들은 간단하세요. 담배만 줄이거나 끊으면은 금방 통증 없으시죠. 그래서 이 담배를 많이 펴도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0: 네. 뭐 가슴 통증의 여러 이제 증상들 유형들에 대해 쭉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슴 통증에서 가장 큰 걱정은 협심증, 심근경색을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인 거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도전사의 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 원인이기 때문에
0: 네.
1: 협심증이라는 거는 협잡. 말 그대로 좁아진 거예요. 심장혈관이 막힌 게 아니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심장이 편안한데 조금 뭐 건널목 신호가 막 바뀌려 그래서 막 뛰어가거나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거나 그 안 가던 등산 같은 거 갈 때 가슴이 답답하다가 통증이 오고 또 쉬면 괜찮아져요. 요거는 협심증인데 이것도 왜 위험하냐면 그러면 협심증으로 평생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막히는 경우도 있고 더 안 좋은 거는 그 동맥경화 있던 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툭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터지니까 오, 큰일 났구나.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갖고 그 터진 부위에 우리 몸의 백혈구, 적혈구 그런 혈소판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그거를 터진 그 찢어진 데를 막다 보니까 그게 논성질은 커져서 막혀버리거든요. 그게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은 되게 발생하면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벌써 50%가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제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특징적인 게 환자분들이 되게 응급실에 오시면 조용하세요. 빨리 진료를 안 해줘도. 나중에 물어보면은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아픈데 그 아픈 통증의 특징이 그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불편함과 답답함과 아픔이 아래턱에서부터 배꼽 사이에 대개 우리 가슴만 생각하는데 혈관이 이제 심장혈관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혈관이 막히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목이 아픈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 3분의 1은 배가 아픈데 심지어 가슴이 안 아프고

0: 식은땀을 흘리시고 얼굴에 노래지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식은땀 흘리면 굉장히 응급이거든요. 지금 피가 안 돌아서 혈압이 막 떨어지고 있는 단계죠. 그때는 빨리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5분이 아니라 이제 15분 이상 지속된다고 그랬는데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되게 이제 그러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본인이 쓰러지면은 이제 세상을 뜨게 되시는 거죠. 네.
1: 그런데 순간 가슴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자연적으로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야 할까요?
0: 반드시 가야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아프다가 가라앉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 혈관이 이렇게 파이프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육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 드시면 벌게지는 거는 혈관이 늘어나서 그렇고 우리 얼음물에 손 넣으면 하얘지잖아요. 그 혈관이 우그라들어서 잘 그러는데 협심증이 있거나 이렇게 심근 경색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이렇게 종아리 쥐나듯이 근육이 쥐가 잘 나요. 그래서 쥐가 심하게 올 때는 피가도 안 가니까 막 아프다가 조금 그게 쥐가 풀리면 또 통증이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100% 막혀서 쓰러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본인이 예전에 안 아팠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자주 아팠다 할 때는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응급실 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심근경색 같은 거는 혈관 조영술에서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스텐트 시술이 우리 집 자기가 직장이나 집 부근에 어느 병원이 가능한지를 미리 알아놓으셔야 돼요. 갔다가 택시 타고 갔는데 또 여기는 시술 못 돼요. 딴 데 가자 하면은 그거 찾다가 30분 2시간 걸리면 그새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큰 병원 가서 이렇게 뚫더라도 그때 이미 심장 근육이 상해버려가지고 스탠드 시술이 잘 됐는데도 평생 숨이 차거나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으시죠. 네.
1: 아무래도 골든타임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럼 흉통이 있을 때 스스로 119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되는 건가요?
0: 그런 상태면은 굉장히 좋으신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 경색이 오면은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연속해서 보는 것처럼 서서히 나 먼저 간다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저처럼 얘기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 심장이 섣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증이 있어도 말을 잘 하고 그러실 때는 혈압을 재보면 그래도 뭐 90, 80은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정맥이 생겨서 심장이 딱 섣버리면은 의식을 잃는데 그때는 혈압이 0이 나와요, 0이. 그래서 본인이 의심되면은 정신이 있으실 때 빨리 119를 부르든가 아니면 가족한테 빨리 연락을 하시든가 아파트든지 사시면은 옆집이라도 가서 두드려가지고 도움을 청하시고 제일 나쁜 게 혼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19는 전화를 이렇게 하다 끊어도 다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119 불러서 아니면 어떡하지 미안한 생각하지 마시고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1: 이렇게 쭉 말씀 주신 증상이 있을 때 가면 좋겠지만 또 가라앉은 다음에 병원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심전도를 하면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나요?
0: 심근경색은 거의 100% 나옵니다. 심전도만 찍어도. 100% 나오고 물론 이제 30분 이내에 찍으면은 15%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우리가 30분 만에 병원까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협심증도 한 7, 80%는 심전도를 알 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 혈관이 이렇게 쥐가 나서 경련이 오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통증이 가라앉을 때는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그 심전도가 정상이라도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그게 심장 효소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조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면은 일단 다 해결이 되시니까 병원을 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1: 뭐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말씀하셨는데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나요?
0: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이 오셨는데 아까는 굉장히 아팠는데 지금은

0: 괜찮아요. 그런데 심전도가 정상이면은 병원은 응급실 절대 퇴원을 안 시키고 네. 어,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금방 말씀드린 혈액 검사를 하고 네. 필요하면은 심장 초음파를 해도 잠깐 그 피가 안 갔으면은 심장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도 의심이 되시면 혈관 조영술을 하세요. 네. 그러면은 요즘은 혈관 조영술 있는 병원은 거의 다 밤이나 낮이나 응급으로 다 되거든요. 그럼 이제 동맥경화가 보이거나 이 혈관이 막혔다 뚫렸다 막혔다 뚫렸다 이렇게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고집을 부리시는데 네. 119도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거부 하시자 그러면 네. 자꾸 거부. 실제 저는 여러 번 겪었는데 네. 집으로 그냥 자이타운스 쓰고 가세요. 그리고 밤에 또 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절대 그런 고집 부리지 마시고 병원 선생님 말씀을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슴 통증, 흉통의 여러 유형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소라, 김현철의 그대 안의 블루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 측만증은 허리가 휘어져 보이는 상태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인 척추 측만증, 노인성 척추 측만증, 퇴행성 척추 측만증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화가 원인이 되는 척추 변형이 원인인 걸까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나이 들면서 척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측만증도 그중 하나일까요?
1: 예, 그 척추 측만증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보면은 이제 나이 들면서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관절 그도 약해지고 이제 뭐 디스크도 조금 무너지고 또 그 잡아주고 있는 근육도 약해지면서 그 나이 들면서 이렇게 그 척추가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는 그 측만증이 생기고 그것도 하나의 그 질병으로 간주를 합니다.
0: 네. 척추가 좀 무너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척추를 생각할 때 중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변형이 시작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가요?
1: 예, 그 사람 척추는 한 30세에서부터 이제 슬슬 퇴행성 변화가 시작돼 가지고 조금씩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냥 옆으로 휘는 거예요. 우리 그 건물 빌딩 조금 이렇게 오래되면은 기울듯이요. 그런 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때 연구 조사해 보니까 60세 이상에서는 한 세 분 중에 한 명 정도가 조금씩 한 10도 몇 도씩은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노인 허리가 되면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려면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허리가 조금씩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허리가 조금씩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척추 구조물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1: 예, 그 일단 생기는 거는 그 우리 디스크가 이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충격 흡수하는 그 물렁뼈를 이제 디스크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 신발 그 고무가 이제 오래 신으면은 얇아지잖아요. 그러듯이 그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 디스크도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줄어들면서 이제 비대칭으로 닳거나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관절 자체도 약해지고 또 척추뼈가 골다공증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주저앉으면서 내려앉으면서 그래가지고 사람 키가 보면은 젊었을 때 뭐 한 70이었다 170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면 한 165까지 줄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이유가 디스크 간격도 줄어들고 척추뼈도 조금씩 그 무너져오면서 생기는 거래 가지고 이제 그 줄어드는 건데 키가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단순히 아래로만 그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도 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척추 구조물의 변화가 같이 동반되면서 그 측만증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0: 대칭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1: 예. 그게 중심이 딱 맞다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계속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대칭이 깨지고 이제 또 문제가 한번 대칭이 깨지면은 이제 균형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수록 자꾸 이제 더 심해지죠. 우리 이제 볼펜이나 기둥도 처음에 있을 때는 조금 기울었을 때 문제 없지만 이제 자꾸 기울다 보면 이게 가속화되면서 더 기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허리도 한번 균형을 잃기 시작하면은 중력 때문에 계속 빨리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0: 퇴행성 요추 측만증으로도 불리던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그 이제 사람 척추는 흉추, 가슴 부위를 흉추라고 하고 아래 그 골반 부위에 있는 뼈를 요추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물이 무너져도 아래층서부터 이제 무너지잖아요. 받치고 있던 1층, 2층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 척추뼈를 받치고 있는 게 요추거든요, 골반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만증 허리가 이렇게 진행, 이제 허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은 요추 부위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요추 부위에 퇴행성 측만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0: 그럼 청소년기에 시작된 측만증이 성인이 돼서도 남아있기도 하고 또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나요?
1: 예.

0: 예, 그 청소년기, 그러니까 사춘기 급성장할 때 아직 이유는 모르지만 이제 원인 미상으로 이제 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면서 허리 근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건물 쓰러지듯이 이제 쓰러지는 그 퇴행성 척추 측만증도 있고 네. 그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1: 네. 각도라든지 증상도 좀 다릅니까?
0: 예, 그 청소년기 측만증은 일단 증상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흉추부에도 생기고 뭐 허리 중간에도 생기고 그 휘는 부위가 이제 각각이거든요. 여러 종류로 생기는데 그 퇴행성, 그 노인 나이에 생기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은 네. 대부분 아래 허리에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아래 척추 부위에서 지탱하던 요추가 무너져서 생기는 요추부 퇴행성 측만증이 많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그 허리도 아픈 게 동반이 돼요. 그 퇴행성 진환 때문에요. 그리고 또 협착증이 와가지고 이제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리도 저린 증상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생기는 측만증은 이제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기 허리가 휜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노인 허리는 골반 이서부터 무너지고 이제 통증, 허리 통증이나 이제 신경 저림 증상, 협착증 같은 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 심하지 않은데 허리 통증도 생기고 다리까지 이렇게 통증이 전해질 때 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또 옷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도 하거든요.
0: 예, 그 가능한데요. 네. 이제 허리 통증 있고 그 다리가 저리는 그 방사통 뭐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일단은 신경이 어디 부위에서 눌리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협착증을 의심할 수도 있고 네. 이제 협착증만 있는 경우에는 좌우 대칭은 잘 맞거든요. 근데 옷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거는 이제 허리가 네. 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옷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퇴행성 척추 측만증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노인성 척추 측만증의 진단도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나요?
0: 예, 진단은 아주 좀 간단한 편이어가지고 네. 이제 어깨가 기울다든지 뭐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우리 배에 주름이 조금씩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뱃살에 그 주름이 좌우 비대칭으로 있고 그러면은 그 이제 측만증을 의심해서 단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쉽게 아주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
1: 그렇군요. 그렇게 엑스레이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MRI나 CT 촬영이 또 진행되는 경우는 뭘 더 확인하는 건가요?
0: 그거는 이제 그 협착증,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이제 손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게 의심될 때는 그 신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이제 단순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측만증 휘어 있다는 것만 알 수가 있지 거기에 뭐 신경이 눌리는지 뭐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려면은 이제 MRI나 이제 CT 같은 걸 촬영하는데 보통 이제 MRI를 많이 촬영합니다.
1: 네. 그럼 저린 증상을 좀 많이 호소하실 때 찍게 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신경 증상이 있을 경우 신경이 눌리는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 MRI를 촬영합니다.
1: 네. 그럼 노인 척추 측만증으로 인한 위험이랄까요? 아무래도 일상의 불편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균형감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0: 예, 이게 노인 측만증의 가장 큰 문제 또는 위험은 이게 계속 진행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허리 근육도 약해지고 뭐 디스크도 퇴행이 더 오고 이 상황이 점점 불리한 요소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만증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술이 필요한 정도까지 휘어지면 빨리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1: 네. 뭐 수술 말씀하셨지만 일단 치료는 보전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0: 예, 그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까지 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를 않으셔가지고요.
1: 네.
0: 일단 뭐 한 10도, 20도 미만으로 휜 경우에는 그 허리 스트레칭 운동, 결국 이제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걸 이제 권장드려가지고 그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1: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0: 일단은 이제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

0: 그럼 이제 뭐 휘어 있으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면 그 수술로 해서라도 이제 안 아프게 해야 되고요. 이제 각도 자체로는 한 4, 50도 이제 휘어 있고 이제 거기에 동반돼가지고 신경 증상이 이제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고려합니다.
1: 네. 뭐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척추 변형으로 인해서 호흡 장애도 올 수 있나요?
0: 예. 그 측만증이 있으면은 그 내부 장기가 눌려가지고 이제 뭐 복부나 흉부에 있는 그 장기가 압박이 되면은 그 숨쉬는 공간 우리 허파죠. 그게 이제 같이 눌려가지고 숨쉬는 게 이제 힘 좀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가득 차면은 눌리면은 이제 숨이 차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측만증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지면 이제 배가 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에 있는 복부 장기들이 가슴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폐를 압박해가지고 그 숨쉬는 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아, 그러면 이런 상태로 볼 때 좀 수술이 효과적이라고 해도 고령인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요?
0: 예, 그 고령인 경우에는 단순히 허리만 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고혈압, 당뇨, 심장도 좋지 않으시고 또 이제 혈전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 혈관을 막히는 거, 뭐 뇌졸중 위험이 있는 거 그런 요인을 다 갖고 계셔가지고 마취 자체가 좀 그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이제 뭐 필요하면은 수술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뭐 내과적 질환이나 이제 복합 질환, 그 뭐 당뇨나 뭐 고혈압, 심장 문제 뭐 아니면 뇌졸중 위험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잘 파악하고 그 예방을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그 복합 질환이 있어가지고 나이 때문에 그 위험한 연령까지 막 너무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지연시키는 거를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척추 수술하면 안 돼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제 수술을 막 끝까지 안 하고 버티시다가 마지막에 오시면 이제 좀 수술이 커지고 위험해지죠.
1: 네. 그럼 노인들의 경우에는 측만증이 있을 때 걸음걸이에서도 균형이 안 잡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그 이제 허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제 불균형이 되니까 이제 대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몸이 쏠리니까 이제 연습되시면은 이제 몸 바로 이렇게 걸기도 어떨 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균형이 안 맞아 몸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걸을 때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한쪽으로 비스듬히해서 걷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자체가 또 악화 요인으로 그렇군요. 해서 측만증이 진행하니까 이제 뭐 휠 때 휘더라도 자세하고 운동 이제 꾸준히 하시면서 이제 적어도 이제 늦게 측만증이 이제 진행하게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1: 척추와 관절에 영향이 동시에 오는 건가요?
0: 예. 그 이제 척추가 보면은 한 33개의 척추가 있는데 그게 척추 관절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휘다 보면 어느 한쪽 관절에만 힘이 집중으로 이제 쏠리면서 그쪽 그 관절이 또 빨리 망가지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서 이제 통증도 오고요.
1: 네. 그럼 지팡이를 짚는 것으로는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겠어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지팡이를 안 짚으면은 더 그 무너지는 게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그 우리 이제 나무가 이제 쓰러지려고 하면 옆에 뭐 받쳐놓잖아요. 그 이제 안 받치면 이제 또 더 빨리 무너지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그 지팡이 좀 짚고 다니시라고 그러면 좀 쓰러지는 게 막는다고 하면은 또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고 이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해가지고 안 짚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 네. 그래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뭐 평소 생활 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척추 변형을 막을 수는 있을까요?
0: 예, 그거는 이제 그 노력하기 나름인데요. 뭐 80세, 90세 돼서도 허리 곳곳한 노인분들도 계시고.
1: 계시죠. 네.
0: 예, 어떤 분들 이제 허리 구부정 꺾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거는 결국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그 스트레칭 운동, 근력 강화 운동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자세나 운동은 뭐 어떤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걸까요?
0: 이제 자세는 뭐 허리가 이제 자꾸 피는 네. 그런 이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이제 자세 교정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운동은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 허리 근력 강화 운동 중에 이제 제일 지금 효과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네. 그 우리 엎드려 가지고요. 네. 방바닥에 그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로 이렇게 대고 네. 그다음에 발은 그 팔꿈치로 해 가지고 허리를 붕 떠 가지고 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하는 아, 네. 그 플랭크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운동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막 무리가 많이 가거나 힘이 들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운동 하시라고 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운동하라고 하면은 그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수중 치료라고 해서 수영장에서 걷기나 뭐 이런 거 운동하셔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 수중 치료 뭐 악화 치료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런 데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증상이 심해가지고 지상에서 운동을 잘 못할 아. 수 있는 분들은요.
1: 네. 또 진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노화로 생각해서 검사조차 안 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검사는 엑스레이로도 가능한 거죠?
0: 예, 예. 그래서 우리가 1,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때 한번 가서 허리 한번 엑스레이만 찍어도 그게 진단이 되고 해마다나 1, 2년에 한번 찍으면은 작년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더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한 60세 넘으셔가지고는 그 한번 1, 2년 뭐 2, 3년에 한번 꼭 한번 허리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찍어보시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인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상민의 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매우 높아서 같은 집안에서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를 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 문자를 가리켜서 말할 때 문자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라는 표현을 모두 들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맞는 외래어 표기 형태는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같이 말할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경우의 예로 서양식 순대라고 할 만한 음식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소시지 같은 건데요. 이것 역시 소세지가 아니라 소시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음악 용어 가운데 우리말로 경과구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패세지가 아니라 패시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메시지, 소시지, 패시지는 영어로 표기하면 뒷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뭐뭐세지라고 하지 않고 시지라고 한다는 것 잘 기억하셔서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바이올린 하나로 세상을 제패한 파가니니는 불가능에 가까운 연주 실력으로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파가니니에서 파가니니 역을 맡은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 씨,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영화 노팅힐 주제가 쉬 콘이 커버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코는 서울예고를 졸업한 후에 서울대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2010년 클래식을 기반으로 집시, 재즈, 탱고 등의 장르를 가미한 첫 앨범 누보 집시를 전곡, 작곡, 연주, 프로듀싱하면서 데뷔했는데요. 2011년 뮤지컬 모비딕으로 데뷔해서 그 이후에 뮤지컬 파가니니 지붕의 바이올린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2012년 일본에서도 정규 앨범인 누보 임팩토를 발표했고요. 또 후지 TV 드라마 붉은실의 여자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로도 인정받으면서 제44회 대한민국 창작미술대전 특선, 또 국제현대미술대전 특선 등 여러 미술대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초대석 뮤지컬 파가니니로 돌아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 씨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근데 앞서 제가 소개하면서 네. 직접 노래를 하신 거잖아요.
2: 네,
1: 근데
2: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커버곡들로 워낙 많은 사랑 받으셨었죠?
2: 네, 이제 팝콘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콘이 노래하는 클래식 팝송 시리즈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곡씩 1년에 걸쳐서 12곡을 이제 냈었는데 다 반응이 좀 좋았어가지고
1: 네.
2: 방금 들으셨던 쉬도 좋았고 또 고엽이라는 어텀 리브스 곡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1: 네. 근데 어떻게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이 노래를 이렇게 잘하세요?
2: 제가 천만 다행스럽게도 네. 그 서울대에서 음악 전공을 할 때 바이올린 전공을 했지만 이제 부전공으로 성악을 전공했어서.
1: 근데 그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 않나요, 두 개가?
2: 이제 네. 재능도 좀 있긴 해야 되는데
1: 네.
2: 열심히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1: 이제 뮤지컬 연습으로 한참 바쁘실 텐데 이 파가니니 공연 이제 몇 네. 번째인가요?
2: 초연, 재연, 요번이 이제 3연인데 예, 초연은 이제 2019년 세종문화회관 MC어터에서 먼저 했었고
1: 네.
2: 그때 제가 원캐스트로 50회를 혼자 했었습니다.
1: 근데 이거 더블 캐스팅 하고 싶어도
2: 네.
1: 바이올린까지 하는 분을 어떻게 찾겠어요?
2: 이제 좀
1: 네.
2: 배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1: 그렇죠.
2: 주인공 파가니니 역은 이제 연기와 노래뿐 아니라 연주까지 네. 잘해야 되는 역할이라서
1: 오히려 그분이 더 중요하겠어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2: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재연인 이제 2024년 이제 중앙박물관 극장 용해에서 했었을 때는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좀 파가니니 역할하는 분이 두 명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트리플 캐스팅으로 했었고 이제 올해도
1: 네.
2: 이제 그때와 똑같은 라인업으로 이제 트리플 캐스팅으로
1: 그렇군요.
2: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언제부터죠? 6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2: 네, 이제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네, 지금 한창 연습하고 계시겠네요.
2: 네,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1: 네, 호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이제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대가
2: 네.
1: 됩니다.
2: 네.
1: 자, 뮤지컬 파가니니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파가니니라는 사람 사람은 실존했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름이고요. 살아 생전에 바이올린을 너무 잘해서 이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닉네임이 늘 따라다녔는데
1: 네.
2: 이 뮤지컬에서는 그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닉네임에 좀 착안해서 파가니니가 사망하고 나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교회에서 파가니니의 그 시신을 교회 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금지했었다고 그래요.
1: 와.
2: 그 기간이 거의 36년 정도.
1: 네.
2: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이니까 좀 픽션을 가미해서 파가니니가 실제로 악마의 씨였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정말 순수한 예술가였을까? 이런 것을 이제 좀 파고 들어가면서
1: 네.
2: 네. 이제 파가니니를 둘러싼 이제 여러 캐릭터들과 갈등과 뭐 이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창작 뮤지컬인가요?
2: 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입니다.
1: 처음에 이 파가니니라는 작품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2: 처음에 이제 이 파가니니라는 작품의 그 오디션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음악가를 다룬 뮤지컬들은 우리가 좀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1: 네.
2: 파가니니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의 대명사인데
1: 네.
2: 제가 또 바이올린 전공자니까
1: 네.
2: 우연히 이제 오디션 공고를 보고 이거는 내가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창작 뮤지컬이니까 사실 어떻게 작품이 빌드업 될지도 그때 몰랐었지만
1: 네.
2: 파가니니라는 그 이름 하나만 보고 제가 용기 있게 오디션에 지원을 해서 이제 1차, 2차 합격을 딱 하고 예, 공연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때가 뮤지컬 첫 도전이었나요?
2: 아, 첫 도전은 아니었고 첫 도전은 거의 십몇 년 전에 모비딕이라는 제 창작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 뮤지컬이 한국 액터 뮤지션 뮤지컬의 시초라고 이제 불리는 작품인데
1: 네.
2: 그 마치 뮤지컬 원스처럼 모든 배역이 다 악기 연주를 하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작살잡이 하는 게 퀵헥이라는 이제 이방인 이제 선원을 맡았는데
1: 네.
2: 그 작살을 쏘는 그 모습이 마치 바이올린의 그 보우와 좀 활과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런 걸 좀 형상화시켜서 제가 그 배역을 맡아서 했었는데 굉장히 좀 한국 뮤지컬 역사에서 액터 뮤지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첫 작품이라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 했던 네, 작품입니다. 그 뒤에 이제 액터 뮤지션 작품들도 나오게 되었고 이제 뭐 외국에서 원스를 비롯해서 뭐 그레이트 코멧이라든지 네. 이런 또 액터 뮤지션들이 등장하는 작품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계속 올라가고
1: 네.
2: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1호 액터 뮤지션으로서 그러게요. 좀 뿌듯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1: 와, 그 오디션 할 때 파가니니 그 네. 심사위원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어요.
2: 아, 네. 심사위원분들께서 이제 뭐 이제 연출님, 제작사 대표님 네. 등등 계셨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오디션을 볼 때 뭐 이제 노래를 보고 뭐 연기 보고 안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하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파가니니다 보니까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는데
1: 네.
2: 그 오디션 곡명을 보니까 파가니니 카프리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2: 카프리스는 사실 너무 어려워서 전공자도 만만치 않은 곡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야 이걸 몇 명이나 이걸 와서 오디션을 볼까
1: 그러게요
2: 네,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오디션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연기랑 노래는 몰라도 이 바이올린 연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더 바이올린 네, 잘 알 테니까
1: 당연하죠.
2: 그래서 네. 정말 자신 되게 있는 이제 목소리로 들어갔더니 그럼 뭐 어떤 곡 하시겠어요?라고 이제 심사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당차게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카프리스 뭐 그때 뭐 1번, 5번, 24번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넘버들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믹스해서
1: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2: 네,
1: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2: 네, 보여드리겠더니 이제 막 심사위원께서 좀 빵 터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프리스를 좀 섞어가지고 연주를 들려드린 다음에 됐나요? 라고 했더니 이제 심사위원께서 충분합니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와,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시즌 인데
2: 네.
1: 이제는 정말 본인의 옷 같고 이거는 나를 위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2: 네. 사실 제가 이제 누적 공연 횟수가 100회가 넘어가요.
1: 와.
2: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제작사 회사한테 제가 물어봤었는데 카운팅을 서울 공연만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공연까지 합하면 제가 100회가 넘었는데
1: 네.
2: 서울 공연만 쳤을 때는 이제 6월 20일 첫 개막을 하고 나서 제 두 번째 공연이 이제 하루에 두 번을 그날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6월 20일 저녁 공연이 서울 공연 기준 100회여서 그때 이제 좀 콘 배우의 100회 특집.
1: 네.
2: 그래서 뭐 약간 좀
1: 이벤트가 있네요.
2: 스페셜 연주 네. 이런 걸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하기로 했었습니다.
1: 그때 가야 되겠네요.
2: 아, 네. 그때 시간 되면 와주십시오.
1: 네. 어때요? 이렇게 해차를 두고 정말 나한테 꼭 맞는 옷 같은 이런 작품을 설 때마다
2: 네.
1: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2: 굉장히 일단은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좀 이렇게 바람하지 않는 분을 직접 제가
1: 그렇죠.
2: 그 역할이 돼서 한다는
1: 바이올린
2: 게
1: 바이올린 하는 분들은 다 그분이 거의
2: 네, 네. 다들 선망이 되는
1: 게 연기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2: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무대 위에서 파가니니의 곡을 연주할 기회는 전공자들이야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돼서 직접
1: 네.
2: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한다는 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기회인데 제가 또 감사하게도 계속 세 번째 시즌 동안
1: 네.
2: 주인공 파가니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뮤지컬이란 게 특징이 초연을 했었던 때가 벌써 이제 2018년, 19년 이때니까 좀 횟수가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뮤지컬은 시간이 언제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고 연기를 할 때 항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 느낌을 다시 좀 불러오는 것 같아서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뮤지컬에 있는 이 파가니니란 이 캐릭터는 나이를 먹지 않거든요.
1: 불멸의 존재다.
2: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세 번째 시즌을 하면서
1: 네.
2: 감회가 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1: 파가니니가 굉장히 복잡한 인물로 유명한데
2: 네.
1: 연주 이상으로 캐릭터에 몰입하고 또 캐릭터 분석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하셨던 분이고 그 사람을 계속 동경해왔기 때문에
2: 네.
1: 몰입 각도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2: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시즌 했었을 때는 파가니니의 좀 천재성을 좀 많이 주목해서 그런 걸 열심히 제가 막 자료도 찾아보고 막 네.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으로 넘어오면서는 파가니니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0: 정말 위대한 예술가지만 한 그 인간으로서 고뇌와 이 알려지지 않은 좀 숨겨져 있는 이렇게 뭔가 고민들과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또 그게 보면은 파가니니의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1: 네.
0: 실제로도 파가니니는 이 자신의 아들 딱 하나 있는 아들을 정말 사랑해줬다고 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작년에 이제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네. 또 하늘나라로 가셨었는데 올해 이제 제가 이제 파가니니를 연기를 하면서 아들이 이제 물론 극 중에서 파가니니와 아들이 만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파가니니가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이 이제 회상하면서 좀 시작되는 그 작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극 중에서 이제 파가니니 아들을 계속 바라볼 때마다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 저의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인 네. 그런 뭔가 그런 모습을 좀 더 올해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 네. 파가니니가 아주 특이한 음악가였었다고요?
0: 네. 그렇죠. 그 시대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좀 남들이 쓰지 않는 주법 같은 것도 개발하기도 했었고.
1: 약간 이단화 같은 측면이 있었군요.
0: 네. 이게 실제로는 사실 단순히 연주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파가니니는 굉장히 뛰어난 기획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공연을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딱 이렇게 사로잡을 그 방법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큰 극장에서 뭐 다른 연주자 없이 혼자서 바이올린 한 대만 가지고
1: 네.
0: 그냥 공연을 꽉 채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실력이 뛰어났지만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뭐 동물 소리를 바이올린으로 막 모사해서 들려준다든지
1: 그래요?
0: 네, 그런 좀 사람들의 환기를 자극할 만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다 그러고 바이올린이 아닌 예를 들면은 뭐 좀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 나막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로 이렇게 하면 소리는 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현을 달아서 바이올린처럼 소리를 내서 막 연주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 신기하고 네. 막 박수 치니까 그런 이제 굉장히 좀 뛰어난 기획력도 있어서 자신의 공연을 좀 브랜딩 잘 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굉장히 괴짜 같은 면도 있었고 매력적인 존재였는데
0: 네.
1: 특히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있어 파가니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요.
0: 아, 이 바이올린 전공자들은 누구나 공감을 할 만한 얘기인데 사실 바이올리니스트의 역사는 딱 둘로 나뉘는 게
1: 네.
0: 파가니니 이전과 파가니니 이후 이렇게 왜 그러냐면 파가니니라는 이 존재가 나오면서 바이올린의 테크닉과 이런 난이도들이 두 배 이상 어려워졌거든요.
1: 네.
0: 네.
1: 원망스러운 부분도 좀 있겠네요.
0: 애증의 대상이죠. 굉장히 네. 좀 부러워하면서도
1: 네.
0: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것도 있는데 파가니니가 실제로 이제 손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게 그 말판 시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이 말단 비대증 같은 그 손이 굉장히 컸는데 또 이게 유연했다고 그래요.
1: 네.
0: 그래서
1: 그 손이 크면은 뭔가 이렇게 현으로 이렇게 할 때 불리한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0: 네,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큰데 이제 손가락은 그렇게 굵지는 않고 손이 커서
1: 네.
0: 예,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이제 배우다 보면은 이제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처음에 하다가 조금 올라가면 1포지션, 2포지션, 3 포지션 이런 식으로 가는데 파가니니는 손이 이제 크고 굉장히 좀 유연했기 때문에 파가니니에서 포지션은 낮은 데 높은 데 두 개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1: 남들이 손 두 개 있어야 하는 거로
0: 네, 그래서 막 그런 네. 걸 쑥쑥쑥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파가니니 곡들은 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본인은 이제 막 쉽게 쉽게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손도 잡고 막 이래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떠서 이제 뭐 왼손 피치카토라든지 그 당시에 잘 하지 않던 주법들을 본인이 막 연마해서 사람들한테 화려한 걸 많이 보여줬는데 제가 또 이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 저는
1: 네.
0: 활동을 하니까
1: 그렇죠.
0: 제가 이제 유럽 헝가리 가서 막 집시들과도 좀 교류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가니니가 정말 기록이 끊겨 있는 시기들이 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뭐 집시들을 만나서 걔네들이 또 주법을 흡수를 했다든지
1: 아.
0: 뭐 이런 그런 또 이제 가설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파가니니가 쓰는 그런 주법들이 그 정식으로 클래식만 했던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발생하는 주법은 뭔가 고급 만이라고 보기엔 조금 이 굉장히 희한한 주법이 생겼는데 어디서 가져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시라든지 조금 이렇게 민속 그런 악기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확대를 해보면
1: 네.
0: 파가니니가 이제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딱 많이 만나면서 이거 괜찮다 이러면 이제 흡수하고 이런
1: 네.
0: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닮은 면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연주할 때 더 신나서 하셨을 것 같은데
0: 네. 그래서 저도 집시 음악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0: 그 이제 실제로 뮤지컬 안에서 즉흥 연주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이제 좀 집시적인 주법을 넣어서 즉흥 연주를 한다든지 약간 파가니니에 대한 오마주처럼 이제 즉흥 연주를 하긴 하지만
1: 네.
0: 실제로도 파가니니는 뭐 즉흥 연주의 달인이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매회 이제 즉흥 연주는 바뀌잖아요.
1: 네.
0: 매회 그런 좀 영감을 얻어서 그날의 감흥을 즉흥 연주로 표현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파가니니 곡들로 그냥 콘서트만 해도 힘들 판에 이걸 연기까지 하면서 연주까지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얼마나 많이 연습하시고 노력하셨을까요?
0: 아 정말 네. 그렇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1: 네. 몇 곡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0: 카프리스 중에 가장 유명한 24번 카프리스랑 또 라 캄파넬라라는 유명한 곡을 좀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도 파가니니가 한 선을 위해서 작곡한 곡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모세 판타지라는 곡이 요거는 실제로 파가니니 역 배우가 한 선으로만 세팅된 바이올린 따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막에서 나오는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하는 건데
1: 네.
0: 실제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선으로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주가 너무 이렇게 유려하게 흘러가니까.
1: 네.
0: 근데 이제 모세 판타지라는 곡은 실제로 한 선으로만 연주하는 곡이기도 하고 그걸 좀 빌드업해서 거기서 좀 더 화려한 이런 식으로 좀 연주를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이제 카프리스 넘버들 중에 좀 다른 곡들도 나오고 거기다가 파가니니 곡은 아니지만 이제 살아 생전에 파가니니가 타르티니의 악마의 트리를 또 연주를 잘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파가니니 곡은 아니지만 악마의 트릴이라는 곡도 또 들어보실 수 있고
1: 네.
0: 그런 식으로 좀 클래식 곡들을 많이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와, 콘 씨가 하시니까 이제 기획하는 분들은 신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이것도 해볼 거 저것도 해볼 거
0: 네.
1: 고민하는 거 다 넣어서 해도
0: 네.
1: 너무 연주를 다 쓱쓱 해내니까
0: 네, 그래서
1: 매일 쓱쓱 변화하고
0: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창작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막 실험해보면서 가능하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뛰어다니면서 카프리스를 연주하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엄살을 부렸으면 그걸 좀 피했을 텐데 너무 또 제가 열심히
1: 흔들리지
0: 한다고
1: 않고 뛰어다니니까
0: 네,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해서 지금도 이제 그게 씬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1: 네.
0: 실제로 저 말고 다른 이제 파가니니 역한 배우들도 그 카프리스를
1: 왜 그랬어 막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네. 가만히 서서 하기도 힘든 네. 곡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합니까 이랬더니 와. 미안하다 내가 만들었다 와. 이렇게
1: 보는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고 재밌겠네요.
0: 네. 네.
1: 사실 연주 자체만으로도 워낙 어렵고 역동적일 것 같은데 거기 연기가 가미되니까
0: 네.
1: 더 신경 쓸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사실 또 파가니니 역할의 배우 말고는 다들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실력 있는 전문 뮤지컬 배우들이 또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연기란 게 아무래도 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되게 잘하는데 내가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민폐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1: 네.
0: 부분에 있어서 좀 처음에 파가니니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부담도 느끼고 쉽지는 않았는데 정말 이제 일단 연습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어느 순간 좀 깨달았던 것은 사실 예술가가 또 예술가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1: 그렇죠.
0: 너무 이렇게 연기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좀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었던 것 같아요.
1: 네, 평소 모습 보여줘도 진짜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0: 네.
1: 들어요.
0: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연기는 계속 그래도 또 연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3연 때는 또 더 좋은 연기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뮤지컬 파가니니로 들어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콘의 추천곡들로 함께할게요. 어떤
0: 네.
1: 곡부터 만나볼까요?
0: 첫 번째 추천곡은 이제 뮤지컬 파가니니에 나오는 이제 곡을 제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1: 네.
0: 24년도 공연에 그 스페셜 커튼콜에 쓰였던 곡이 있어요. 제목이 나의 음악인데 파가니니가 자신의 그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마음을 담은 정말 파가니니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곡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그 스페셜 커튼콜 때의 그런 실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생생한 현장음까지 함께 즐겨보시죠.

0: 네, 성악 전공하셨다고 하지만 목소리로만 들어보면 뭔가 락 그룹의 네. 리더 역할을 했었다고 해도
1: 아이고, 네.
0: 믿을 만큼 소리가 네. 굉장히 특별해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 성악 할 땐 또 다른 모습이신 거죠?
1: 예, 성악 할 땐 좀 더 이렇게 하는데 네. 뮤지컬이다 보니까. 아. 네.
0: 근데 사실 연주자로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뮤지컬이라는 네. 새로운 분야의 제안을 받았을 때 선뜻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좀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1: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우물만 파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클래식 바이올린 하면서 제가 뭔가 이제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할 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 야 이것저것 괜히 하다가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 있어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호기심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궁금하고 관심이 있으면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만약에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뭐 그러면 말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특히 제가 시도하고 도전했던 것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설사 이제 결과가 뭐 만족스럽지 못해도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남들이 못하는 저의 이제 좀 경험 수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뮤지컬 처음에 이제 그 모비딕이라는 작품으로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때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어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들여서 했었고 그 덕분에 이제 뭐든지 하나 시작하면 또 그 분야의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관계자들을 알게 되고 배우를 알게 되면서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저한테 또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분들로 또 바뀌어가지고
0: 네.
1: 계속 이제 뭐 그 뒤에 페임이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했었었고 네 지붕에 발리는 워낙 유명한 고전 뮤지컬이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하면서 이제 파가니니도 사실 오디션을 볼 때 제가 그냥 알았던 게 아니고 뮤지컬 관계자들이 거의 3, 4명 이상 저한테 연락이 와서
0: 너밖에 없다
1: 한 대더라 그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연락이 네. 왔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그런 이렇게 과감한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부자공도 성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뭐 네. 현악기 같은 현악기 사이에서는 부전공이 간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0: 나 성악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거는 이제 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봤더니 이제 교수님들께서 레슨을 막 이렇게 하실 때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들한테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노래하듯이 연주해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뜻이 뭐냐면은 이제 악기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자연스럽거나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노래는 1차 악기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노래하듯이 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럼 노래를 배우는 게 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부전공을 신청해서 이제 노래를 직접 배운 거죠.
0: 네.
1: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부전공 레슨 첫날에

0: 제 바리톤 선생님께서 딱 성악 이제 첫 레슨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막 하셨던 말씀이 노래란 말이야 연주하듯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그 성대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목소리는 그 감정이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래서 성악가들은 이제 악기처럼 정형화시켜서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걸 또 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1: 와.
0: 그래서 정작 노래를 배우러 갔더니 연주하듯이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웃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1: 와. 연기와 노래와 악기 연주는 장착을 했는데 그 뮤지컬에도 네. 춤도 필요하잖아요.
0: 아 그럼요. 네. 춤은 이제 페임이란 뮤지컬이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룬 이제 뮤지컬이에요.
1: 네.
0: 또 대극장 뮤지컬이었고 그래서 그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이 군무신이 많았거든요.
1: 아.
0: 전 제가 이제 또 예술 고등학교 학생인데 저는 이제 음악부의 학생이긴 했지만 그 학생들이 단체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춤추고 이럴 때는 제가 네. 여지없이 했었어야 됐으니
1: 아.
0: 그때 막 하면서 땀을 진짜 많이 뻘뻘 흘렸었고
1: 네.
0: 나 어렸을 때부터 춤도 배워놓을 걸 그랬다.
1: 근데 키 큰 사람들이 춤추는 거 잘 추기 쉽지 않지 않나요?
0: 네, 쉽지 않고 네. 그때 제가 느꼈었던 게 이제 제가 막 팔이나 다리 동작을 할 때 네. 남들보다 0.001초씩 늦는 것 같은 거예요.
1: 왜냐면 팔다리 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과학적으로.
0: 그래서 이제 그 안무 감독님도 네. 그렇고 연출님도 아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열심히 해봐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때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뮤지컬 할 때도 그 페임처럼 본격적으로 막 춤추고 이런 장면은 많지는 않았어서 파가니니에도 이제 군무 장면이 있긴 하지만
1: 아.
0: 예, 그렇게 헤비하지는 않은 그 할만한 예.
1: 네.
0: 그래서 춤을 잘 추고 있습니다.
1: 네. 이제는 뮤지컬도 이제 익숙한 장르가 되어 버렸는데
0: 네.
1: 바이올린 하면서 연기하는 거에 비교하면 웬만한 뮤지컬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아, 네.
1: 네. 뭐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들 없나요?
0: 그런 생각은 이제 최근에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파가니니라는 뮤지컬이 그래도 반응이 좋으면서 이제 초연, 재연, 3연치까지 오고 있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올린 하는 역할만 또 계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또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역할을 해본다고 하면 바이올린을 아예 빼고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성격은 이제 착한데 이제 뭐 연기할 때는 오히려 좀 반대되는 좀 악역을 해보고 싶다거나 그런 이렇게
1: 센 역할들
0: 네, 센 역할을
1: 네.
0: 그런 걸 하면서 좀 연기적으로 좀 분출을 해보고 싶다 이런 네. 이제 생각은 한번 해봤었어요.
1: 아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 연기, 춤, 노래 다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제작자 입장에서는 아 너무 아까워서 바이올린 하나 넣어야 되는데
0: 네.
1: 뭐 이럴 것 같아요.
0: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자 오늘 뮤지컬 파가니니로 돌아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추천곡 만나볼게요. 어떤 곡인가요?
0: 네, 두 번째 추천곡은 이번에는 이제 제 자작곡을 하나
1: 담겼던
0: 네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도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헝가리 가서 그쪽에 있는 집시들과 교류하면서 제가 거기서 또 팀을 집시들과 결성해서 공연도 예 부다페스트도 직접 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 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면 마치 그 우리나라가 이제 봤을 때 뭐 파란 눈의 서양인이 판소리 네. 하겠다고 한국에 온 그런
1: 그렇죠.
0: 느낌이니까 외국인이 우리 음악을 하겠다고
1: 일단
0: 왔네.
1: 경계할 수 있어요.
0: 그래서 네. 좀 신기하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할 때 그런 이제 집시들이 하는 전통적인 집시 레퍼토리도 했지만 제 자작곡들도 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우리나라 곡 아니었어? 라고 되게 칭찬해줬던 곡이 있어요.
1: 네.
0: 제가 이제 집시들의 음악을 열심히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이제 집시들의 스케일, 뭐 멜로디 이런 걸 막 썼던 네, 곡인데 길거리 축제라는 곡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곡이 현지 음악 전문가들, 집시들한테 좀 많이 칭찬을 받았던
1: 와.
0: 곡이니까 어떠한 그런 집시적인 느낌이 있는지 이것도 제가 실황으로 준비했어요.
1: 네.
0: 그래서 부다페스트에서 직접 그 외국인 집시들과 함께
1: 와,
0: 연주했던 버전으로 갖고 왔으니까
1: 네.
0: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 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이 집시들이 춤추는 장면이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곡인데 현장에서는 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겠네요.
2: 네, 그럼요. 네. 이렇게 좀 연주를 하고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이렇게 흥에 겨워서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 그럼 처음에 어떻게 집시 음악에 관심 갖게 되셨어요?
2: 그 제가 이제 서울대를 들어와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좀 아르바이트를 또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뭐 녹음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연주도 다니고 막 이렇게 다른 장르의 좀 음악들을 많이 좀 접하게 됐는데 대학생 시절에 홍대에 가서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려고 대기 중인데 그 외국인이 이제 있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나 바이올리니스트야 이랬더니 그래? 내 친구도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요거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이제 갖고 있던 음악을 하나 들려줬는데 그분의 이제 친구가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음악을 들었는데 클래식은 전혀 아닌데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직접적이고 마음을 두드리는 이런 굉장히 좋은 음악이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좀 제가 열심히 이제 찾아보게 됐고 한국에도 이제 유명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가끔 내한 공연 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마다 또 보러 가면서 이거 진짜 멋있다 이 음악 굉장히 괜찮구나 근데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어 니까 그럼 내가 한국에서 최초의 좀 이렇게 선구자가 돼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해서 혼자 이제 독학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2010년에 이제 제가 자작곡들로 이루어진 그 누보 집시라는 이제 앨범을 내면서 본격적인 이제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1: 집시 음악으로 논문까지 쓰셨어요?
2: 네, 논문 이제 제가 석사 그 학위 논문을 집시 음악에 관련돼서 이제 서울대 석사를 이제 그렇게 썼었고 그 다음에 또 학술지에도 요청을 받아서 제 집시 음악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료들도 좀 있고 그랬어가지고 학술 논문도 제가 쓰고 그렇게 썼어요. 약간 그래서 집시 음악 학자로도 좀 그래도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뭐 지금 들은 것만으로도 24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은데 화가로도 또 맹활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취미가 아니라 뭐 입선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2: 사실 제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어서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미술은 그 학교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이 있는데 바이올린 시간은 사실 없으니까 바이올린은 어떻게 보면 그냥 취미로 이렇게 계속 쭉 해오다가 이제 뭐 서울예고라는 이제 학교를 갈 때 제가 이제 바짝 노력해서 간 케이스고 그림은 학교에서 이제 잘 그리는 이제 학생들은 뽑혀가지고 뭐 사생대라든지 이렇게 학교 대표로 막 미술대도 보내주고 하는데
1: 대전 나가고 막 하죠.
2: 네네 제가 이렇게 좀 뽑히는 학생이었어요.
1: 서울예고 갈 때 고민했겠는데요.
2: 사실은
1: 갈 것인가?
2: 그래서 제가 중3이 되던 해 이제 부모님한테 저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니까 서울예고를 미술로 가고 싶어요 그랬다가 그 당시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런 미술이 순수 미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너무 너무 힘든 길이다. 근데 너 바이올린을 굉장히 지금 잘 해오고 있으니까 취미이긴 하지만 바이올린으로 서울예고를 한번 시험 볼래? 이랬더니 바이올린도 이제 좋아했었으니까 그러면 바이올린으로 시험 볼게요 이러고 이제 부모님이 미술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뤄주셨다가 이제 코로나 그 시기에 공연이 진짜 하나도 없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이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해왔다가 그 시기에 좀 본격적으로 더 하게 돼서 다행히 또 운이 좋게 뭐 전시회라든지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연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가을에 키아프라고 한국에서 제일 큰 거기도 초대 작가로 나가서 그림 있고 팔리기도 하고.
1: 뭐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요. 이거 다 하려면은 잠잘 시간이 없겠어요.
2: 그래서
1: 어떤
2: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림 그리는 건 이제 서양화 중에서 이제 그 비구상화, 추상화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크릴로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십 년 이상 음악과 함께 해온 사람이니까 그 음악적인 본질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 그림에도 시각적으로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1: 연주하듯이 또 그림 그리는 건가요?
2: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전시를 할 땐 제가 뭐 굳이 이렇게 뭐 콘이란 이름은 쓰지만 막 이렇게 뭐 바이올리니스트 막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냥 그림을 보러 온 분들이 이 네. 그림에는 왠지 모르게 좀 선율이나 그런 뭔가 파동, 리듬 이런 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1: 네.
2: 그런 거 볼 때는 아 굉장히 저의 그런 예술 세계를 잘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1: 그림으로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나중에 또 연주하는 거 보면 또 뒤로 넘어가겠네요.
2: 그러면 또 네, 좋죠.
1: 그러니까요. 여기서 끝난가 했더니 또 패션쇼 무대까지
2: 네.
1: 그건 또 어떻게 서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뉴욕에 가셨었다고요?
2: 네. 뉴욕 패션쇼에 또 제가 모델로 참여했었었는데
1: 또 키가 되니까
2: 네, 다행히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제가 키가 큰 편이라
1: 네.
2: 네, 이게 키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패션 디자이너님들의 콜라보레이션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원로 디자이너이신 뭐 이상봉 선생님이라든지 네. 뭐 유명하신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그런 패션쇼에 콜라보레이션으로 참여를 많이 해서 뭐 이제 런웨이에서 뭐 바이올린 하면서 막 이렇게 먼저 워킹을 하기도
1: 멋있겠네요.
2: 하고
1: 네, 예.
2: 그런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또 좋은 인연이 생겨가지고 이제 뉴욕 패션쇼를 가게 되는데 바이올린을 놓고 그냥 완전 모델로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런웨이 이제 모델로 참여를 하면서
1: 네.
2: 그 모델을 하기 위한 또 워킹 레슨도 받고 막 또 몸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또 이제 운동도 하고 막 그런 네.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1: 거의 눈을 뜨면 우리가 옷을 고르듯 오늘은 네. 누구로 살아볼까?
2: 네.
1: 그러고 일어나시나요?
2: 그럼 이번 달에는 이제 계속 뮤지컬 배우로 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1: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2: 네.
1: 오늘 뮤지컬 파가니니로 돌아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게요.
2: 마지막 추천곡은 이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작곡가님의 곡이거든요. 제가 아스트로 피아졸라라는 탱고 작곡가님의 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리베르 탱고라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알려진
1: 네.
2: 곡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리베르 탱고보다 제 좀 스타일은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강렬한 거를 좋아해서 특히나 제가 콘서트 할 때 앵콜곡으로 리베르 탱고를 잘 넣는 편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또 실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1: 그렇군요.
2: 제가 그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이제 콘서트라고 KON 하고 서트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 이제 콘서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1: 네.
2: 있어요. 그래서 그 콘서트 할 때 앵콜

0: 와, 정말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네요.
1: 아, 네. 네.
0: 그 에너지가 정말 막 뿜어져 나오겠어요. 관객들에게.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근데 이거 다 하려면 지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에너지가 대단하신가 봐요.
1: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또 하면서 거기에 정말 다 불태우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오히려 비워지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다 쓰는 순간 다시 다 와, 충전이 되는 네, 느낌이에요.
0: 와, 많이 드시나요?
1: 아, 제가
0: 비결이 뭔가요?
1: 잘 먹는 편이긴
0: 네,
1: 합니다.
0: 그래서 배우고 싶네요, 진짜. 예.
1: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연극 배우 형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기가 빨리고 지친다고 그래요. 배우들 아. 입장에서도. 근데 그날 공연에 남김없이 다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면 신기하게도 이제 100% 충전이 다시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사실 어떤 공연이든 어떤

0: 예술 활동이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전념하란 뜻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에너지를 많이 써도 물론 그날은 피곤하겠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신기하게 에너지가 확 채워지고 이런 기분을 이제 느껴서 뭐 남들보다 사실 몇 배 이상 좀 많은 활동을 하는 건 맞지만 그만큼 이제 제가 또 더 빨리 충전되면서 네. 예, 좀 사람들한테 제가 기운을 좀 나눠드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정말 다양한 모습과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계신데 연주자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단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0: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콘이란 K-O-N이란 이제 코리안 온 더 노트의 줄임말이거든요. 아. 이제 음표기의 한국인. 그래서 이제 콘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뭐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뭐 바이올린 연주를 하던 노래를 하던 저 사람의 예술은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예술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고 실제로 제가 그림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이런 다양하게 예술 분야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예술들이 좀 다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통해서 콘이라는 사람 자체가 보여주는 이제 궁극적으로 저만의 예술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좀 인지시키는 게 저의 궁극적인 꿈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1: 언젠가 콘 페스티벌 한번 해야 되겠네요.
0: 네. 그때 하면 꼭 제가 모시겠습니다.
1: 네. 모든 걸 다 만날 수 있는.
0: 네. 네.
1: 마지막 질문인데요. 콘에게 바이올린이란 무엇일까요?
0: 네, 코넥의 바이올린이란 저의 페르소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6살 때부터 제가 바이올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거잖아요.
1: 네.
0: 어느 정도로 많이 해왔냐면은 바이올린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근데 대부분의 전공자들이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면 사실 그 신체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악기를 계속하니까 약간의 몸의 변형이 좀 옵니다. 그래서 뭐 턱도 조금 비대칭이 된다든지
1: 예,
0: 어깨라든지 등등 이런. 그래서 어렸을 때 바이올린 할 때는 굉장히 좀 낯설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편하지 않은 느낌인데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이올린이 편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몸이 변형됐다는 뜻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편안하게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 몸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악기에 맞춰서 살짝 어깨도 좀 짝짝이고 이런 좀 변형이 오긴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은 저의 진짜로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올린을 빼놓고 저는 말할 수 없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의 콘을 이끌어준 가장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바이올린을 했던 콘이 있기에 그림을 하는 콘, 노래를 하는 콘, 다양한 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뭐 연주 듣는 우리는 너무 행복하지만 변형됐다고 하니까 그림 네. 그릴 때는 반대 자세로 한번 좀 그려보세요.
0: 아 그렇구나. 네,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건강을 위해서.
0: 네.
1: 자, 오늘은 뮤지컬 파가니니로 돌아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과 함께했습니다. 올해 6월 무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석양의 강물을 바라보며 박호영. 흘러간 과거가 저처럼 빛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석양이 드러누운 강물. 그 강물 위에서 웃음도 빛이 나고 눈물도 빛이 난다.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긴 강물과 저물어도 아름다운 석양. 그곳에선 슬픔도 기쁨도 다만 빛이 될 뿐이다. 저무는 노을은 언제 봐도 아름답듯이 우리 인생도 언제나 아름답기를 바라봅니다. 박호영 시인의 석양의 강물을 바라보며 보내드렸어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슨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오래 남는 대목은 바베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서 일했던 진정한 의미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단 한 번의 만찬에 써버린 이유도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전부를 작품에 쏟아붓는 사람이니까요. 바베트는 누구의 박수를 받기 위해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모든 기술과 감각과 열정을 다해 그 식사를 완성합니다. 진짜 예술가는 관객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이해하는 이가 드물더라도 그는 자기 안에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을 끝까지 실현합니다. 바베트는 말이 많은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설 내내 절제되어 있고 겸손하며 묵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내면은 더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녀 안에는 꺼지지 않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을 알고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재능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점이 바베트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바베트는 돈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선물했습니다. 그것도 남는 것을 조금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작품으로 건네는 방식으로요. 그녀는 설교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르치지 않지만 깨닫게 만들며, 강요하지 않지만 화해하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음식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말합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립니다. 오래된 원망이 녹습니다. 수십 년 전의 다툼이 용서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고백됩니다. 음식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아니, 바베트의 사랑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베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단 한 번의 만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그 누군가를. 그러나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바베트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 우리의 전부를 담은 무언가를 내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가까우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름 캠프의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학교나 학원 수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면 방학을 이용해 학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2026년 하반기 함께하는 과학 나눔 캠프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시각장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이고 8월 21일 금요일, 22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캠프 프로그램은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과학 실습과 코딩 교육, 진로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캠프관을 비롯한 주요 전시관 등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2-601-793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 청소년 중에도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과학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싶지만 시각장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캠프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거든요. 도전해보시는 거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6월 11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요.

네, 우리는 한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매월 둘째 주 구경하는 재미와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전통시장 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서울 광진구의 자양전통시장을 소개합니다. 자, 근데요, 저는 미처 몰랐는데 여기 자양전통시장에 소문난 맛집이 그렇게나 많다고 해요. 네, 장 보러 갔다가 배만 채우고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자양전통시장을 어떻게 둘러보면 좋은지 지석봉 센터장님의 가이드로 다양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이죠. 지난주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6 WTC, 즉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인데요.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여러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여기 어떤 기기들이 선보였고 어떤 분들이 또 함께했는지 현장 소식으로 전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갈게요. 파파야가 부릅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자양 전통시장 나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6월로 접어들면서 낮 기온이 30도 가깝게 이제 올라가서 더위가
0: 예, 완전,
1: 좀
0: 예, 네, 여름이에요.
1: 네, 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예, 느낌인데요. 예.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는 선선한 바람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대야가 찾아오기 전에 산책이나 운동하시면서 건강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매달 두 번째 주에는 전국 방방곡곡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전통시장을 방문해봤습니다. 현대화 그 개량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일상의 장보기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반나절 시장 투어하기에는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인정과 볼거리, 먹거리가 푸짐한 자양 전통시장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0: 저 왠지 마지막에 먹거리 네. 여기서 이제 귀가 딱 쫑긋해지는데 네. 자 그러면 자양 전통시장이면은 지하철역으로 말하면 어디가 가까울까요?
1: 네, 지하철 서울 지하철 네. 2호선 구의역.
0: 구의역.
1: 네,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차도를 오른쪽으로 끼고 약 한 5분 정도 직진하시면은 앞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길이 있는데요. 네. 그 건너면 바로 왼쪽에 시장 들어가는 초입이 있습니다. 이 시장 초입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은 시장의 동문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횡단보도 건넌 후부터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하철 그 출구에서는 천천히 걸으셔도 대략 6, 7분 정도 걸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구의역은 지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4번 출구로 나오시려면은 건대 방향으로 타셨다면 앞쪽, 강변역 방향으로 타셨다면 뒤쪽으로 탑승하시면 편리합니다.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분과 서문에 그 공용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그 방향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0: 네. 자, 자양 전통시장은 어떻게 오래된 시장인가요?
1: 네. 자양 시장은 1970년대 후반에 이곳 뭐 자양동하고 구의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골목형 시장입니다. 1990년대에는 광진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성장했고요. 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중소기업청의 그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선정이 되면서 이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투입되면서 시장 그 환경이 많이 변화가

0: 됐다고 합니다. 점포별 특색을 살리는 그 간판 같은 것들도 네. 이제 만들어지고요. 시장 로고나 캐릭터가 개발되었습니다. 또 구역마다 다른 색상으로 방문객들에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여름철 이용객의 그 편의를 위해서 쿨링 포그라고 해서 위에 이제 천장 이 있는데 네. 그 천장에서 안개같이 물안개같이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되게 좀 선선하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시설도 만들어졌습니다.
1: 좋습니다. 예. 그 전통시장이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 반면에 네. 약간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있잖아요.
0: 덜어 있죠.
1: 네. 네. 자양 전통시장은 어떤가요?
0: 이 시장 전체를 이제 구조를 좀 미리 알고 가면 좋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양 전통시장은 되게 좀 구조가 단순합니다.
1: 네.
0: 지하철 역사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초입 골목에서 약 한 4, 5분 정도 걸어가시면은 시장의 동문이 나오고요.
1: 네.
0: 또 직진으로 약 한 50m 가면은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직진으로 가시면은 서문 방향, 왼쪽으로 가면 남문 방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서문 쪽으로 가면은 한 약 7, 80m 시장이 쭉 이어져 있고요.
1: 네.
0: 남문 방향은 약 200m로 길게 좀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문 방향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작은 골목들이 몇 개 있는 게 특징입니다.
1: 네, 북문이 없다.
0: 네, 북문은 없습니다.
1: 네, 동문, 서문, 남문으로 이루어진.
0: 네.
1: 자, 이제 시장에 들어섰습니다.
0: 네.
1: 어디부터 가보면 좋을까요?
0: 먼저 소개할 곳은 떡갈비 가게입니다.
1: 네. 네,
0: 동문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왼편에 가게가 있는데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줄을 길게 서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식당입니다. 동글동글 커다란 떡갈비가 4개에 만 원인데요. 포장 하시는 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집에 와서 밥 반찬으로 드시거나 또 간식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의 식감과 양념이 아주 잘 어우러지고요. 특히 또 육즙도 살아 있어가지고 네, 더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는 그 겨자 소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같이 찍어 먹으면 아주 환상의 맛입니다. 하루에 1,000개 이상 판매가 되는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요. 자양시장의 시작은 떡갈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어떻게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밥공기를 기준으로. 꽉 채우나요?
0: 생각보다 커요. 커서 특히 저희 그 조카 8살짜리 조카애가
1: 네.
0: 너무 잘 먹더라고요. 한 제 주먹에 한 3분의 2? 상당히 큽니다.
1: 주먹이 네. 거의 뭐 30cm 되시니까. 농담입니다.
0: 네.
1: 자, 떡갈비 이제 포장봉투 옆에 들었어요.
0: 네.
1: 든든합니다.
0: 네.
1: 자, 이제 다음 어디로 가볼까요?
0: 떡갈비는 사실 포장을 했으니까
1: 그쵸?
0: 뭔가 직접 먹어봐야 할 텐데요. 추천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네. 시장 그 서문 그 초입에 아주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는데요.
1: 그럼 일단 동문에서 쭉 서문까지 가면
0: 맞습니다.
1: 서문 입구 쪽에 떡볶이 집이 있다.
0: 네. 머리에 잘 저 넣으셨네요.
1: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0: 네. 서문 쪽으로 가셔서 거의 끝쯤에 이 떡볶이 집이 있는데 요즘 떡볶이 가격이 1인분에 한 4천 원 이상 하는 경우들은 많은데
1: 4천 원이면 싼 편이에요.
0: 네.
1: 진짜.
0: 네. 근데 여기는 3,500원입니다. 네. 다른 데보다 좀 싸고요.
1: 근데 막 양이 막 그냥
0: 양도 아주 푸짐하게
1: 네.
0: 네. 주는데 안쪽 매장에서 먹을 수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밀떡의 부드러움과 함께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잘 어우러져서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데요. 달달하면서도 약간 그 매운맛이 탁 치고 올라오는 그렇죠. 그런 네, 맛입니다.
1: 그래야죠.
0: 네. 네. 이곳은 수제튀김도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김말이가 아주 튼실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어느 정도 양념이 그 간이 되어 있어서 맛 그냥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1: 설마 여기 김말이 직접

0: 아는데요?
1: 직접 수제로 만듭니다.
0: 야, 그럼 네. 진짜 맛있는
1: 거네. 네네네. 예. 이곳에서는 또 특이하게 지포튀김도 판매를 하는데요. 네. 예. 떡볶이하고 함께 먹으면 은근히 또 당기는 그런 네네. 맛입니다. 넉넉한 인심으로 퍼주시는 그 떡볶이와 함께 맛 좋은 튀김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이제 떡볶이와 튀김으로 위장이 열렸어요. 네. 예, 이제 시작이죠. 네. 어디 갈까요?
1: 자, 다음은 극강의 가성비 식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문 초입에 이곳은 이제 위치한 만두집인데요. 뭐 서울 몇 대 만두집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꼭 뭐 손에 꼽히는 그런 식당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2026년 현재 그 가격입니다. 꽈배기나 찹쌀 도너츠는 3개에 1,00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로케나 또 팥 도너츠 찐빵은 2개에 1,000원이고요. 김말이는 3개에 2,000원, 오징어 튀김은 하나에 1,000원인데요. 만두가 네. 무려 10개에 2,000원입니다.
0: 와, 네. 진짜. 근데 작은 거 아니고.
1: 생각보다 커요.
0: 네. 그러면 엄청나네요, 진짜.
1: 네. 혹시 네. 시판용 제품을 그냥 뭐 이렇게 데워주는 거 아니냐.
0: 네, 설마.
1: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네.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모두 직접 만든 그런 만두입니다. 저희는 냉동고에 좀 쟁여놔야지라는 생각으로 만두 50개와 네. 네. 그다음에 꽈배기, 도너츠, 튀김 등을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요. 김치하고 고기 그 본연의 맛이 잘 살아 있어서 맛이 좋았고요. 특히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네, 돌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튀김이 만두에 비해서는 좀 비싼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크기가 정말 워낙 커서 일반적으로 한 3,000원 정도 하는 오징어 튀김도 여기서는 단돈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0: 와, 네. 네.
1: 그 식당 사장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매년 쌀을 기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음이 더욱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가격은 저렴해도 맛은 최고인 만두집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 진짜 말씀해 주셨지만 싸게 팔면서 이웃돕기까지 해주시고 진짜 네. 존경스럽고요. 네. 자,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신들 다 분식 얘기만 하고 있다.
1: 네. 네. 네.
0: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어디 소개 좀 해 주시죠.
1: 네. 그 밥집으로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초밥집이 있습니다. 개당 900원에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가격인데요.
0: 생선 초밥이요?
1: 네네.
0: 와.
1: 근데 퀄리티가 네. 아주 좋습니다. 매장에서 먹으시려면 오래 좀 기다려셔야 하고요. 포장을 하시면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네네. 바로 포장이 되고요. 포장하셔서 뭐 그 시장 내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드셔도 되고 집에서 맛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초밥 말고 그 초밥 너무 많이 기다린다 해서
0: 네네.
1: 그 서문 쪽 방향으로 가다가 그 보리 비빔밥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칼국수와 콩국수도 판매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보리 비빔밥을 주문하면은 배추김치하고 깍두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비빔밥과 함께 된장찌개하고 양배추 쌈이 서비스로 나옵니다.
0: 이야.
1: 네. 각종 나물과 달걀 프라이 그리고 고추장과 함께 잘 비벼 먹으면 되는데요. 된장찌개 국물을 한두 숟갈 좀 넣어서 먹으면은 더 풍미가 더 삽니다.
0: 네네.
1: 네.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자란 반찬을 계속 이제 물어보시면서 알아서 막 그 갖다 주시더라고요.
0: 세상에.
1: 네. 네. 배추김치가 겉절이로 방금 만든 겉절이로 나와서 너무 맛있어서 한 두 번은 더 받아 먹은 것 같고요. 네. 밥도 그냥 줄 테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0: 센터장님한테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1: 옆에 테이블에도 막
0: 모두에게
1: 네네 저희 네네. 저희보다 한 5분 늦게 오신 분들에게도 뭐 더 먹으려면 더 먹어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요. 비빔밥과 함께 저희는 콩국수도 맛을 봤는데요. 직접 썰은 칼국수 면으로 콩국수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진한 콩국과 쫄깃한 면발이 만나서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곳 자양시장에서 제대로 된 한 끼는 보리비빔밥과 콩국수로 해봤습니다.

0: 가게나 또 이불 가게 등 뭐 시장에서 다양하게 있을 만한 곳들 다 있고요. 또 시장이다 보니까 떡집이 또 몇 곳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도 다양한 떡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1인 가구를 위한 반찬 가게들이 몇 집이 또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내가 더덕구이가 되게 맛있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금도 집에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9,000원 통닭집 그리고 1,000원 빵집 을 포함해서 여러 매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제품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양전통시장을 둘러봤는데요. 통로도 비교적 넓고 구조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네.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시장 투어하는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가족이나 지인, 연인과 함께 자양전통시장에서 나들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는 한 네. 번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몇 번 가야 된다.
0: 네, 저도 그 처음으로 갔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1: 네, 네. 자, 오늘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김현철이 부릅니다. 동네.

한 가족 책장. 나는 2009년 6월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광주 경기에서 시구를 했다. 터미널에 있는 점포의 광고를 계기로 하게 되었는데 나더러 눈이 안 보이니 시타를 하라고 한다. 동업자 유사장이 시구를 하면서 던진다고 말하면 나더러 배트를 휘두르라는 것이다. 나는 그러면 이벤트가 되겠냐? 내가 시구를 해야 볼거리도 되고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며 시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전지훈련을 가기 몇 달 전 담양 온천호텔에서 기아 타이거즈 선수와 임원단의 연수 때 내가 특별 강사로 초대돼 강연을 한 적이 있어 조범현 감독을 비롯한 코치와 선수들을 만난 적이 있었기에 더 반가웠다. 내가 말했던 강연 내용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프로로서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섬에서 올라와 운동화도 전문 감독도 없이 연습해 전국 소년체전 준우승을 한 섬마을 배구 선수단을 예로 들었다. 영화로도 제작돼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시민들 간 친목과 화합 그리고 희망을 주는 선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때 당시는 내가 한화전에 시구를 하리라는 예약은 없었지만 강의 내용대로 시각장애인이 시구를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새로운 이벤트를 선물하게 된 것이다. 보통 유명 인사들은 시구를 하면서 포수 쪽으로 던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던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시구 전날 독림동 장애인체육관을 찾아 친구들과 시구 연습을 했다. 포수 역할을 하는 친구에게 소리를 내라 하고 나는 소리 방향으로 공을 던졌다. 처음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공이 날아갔다. 여러 차례 소리 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절하니 포수 방향으로 맞춰졌다. 몇 번을 연습하니 7에서 80%의 성공률이 됐다. 시구하던 날 관람석에는 응원단의 웅성임이 가득하고 안내하는 선수가 투수석에 나를 세웠다. 그때의 분위기는 내가 마치 스타라도 되는 듯 기분이 업됐다. 시구를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져주니 눈뜬 사람보다 잘 던졌다고 칭찬을 해준다. 운동장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봉사가 시구를 했냐며 여러 지인들로부터 문자와 전화가 걸려왔다. 매번 있는 시구지만 뭔가 감동이 있고 이벤트가 있는 특별한 시구였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시타를 했다면 특별한 느낌이 적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해 기아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다. 그 뒤로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에게 시구를 하게 하면 우승할 수 있다는 징크스를 알려주고 싶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외식산업업체인 주식회사 두메의 김갑주 대표가 쓴 책 어둠 속의 빛을 찾아에서 김갑주 대표가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김갑주 대표는 대학 시절 망막색소 변성으로 인해 1급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절망하지 않고 외식산업에 도전했고요.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장애인식 개선 사업도 활발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장애인의 날에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 책에는 김갑주 대표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뿐 아니라 여러 봉사활동 그리고 후원활동을 펼치는 이야기들도 실려있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김갑주 대표의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인데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장애로 인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점자 정보 단말기, 스크린 리더, 확대 독서기 이런 기기들이 다 보조기기에 해당이 되죠.
0: 네. 네. 이 최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네. 이제 그 기기들을 다 써볼 수는 또 없잖아요.
1: 없죠. 네. 네. 특히 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내가 어떤 걸 더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조기기를 접하는 장이 있다면 너무나 좋은 기회일 텐데요. 얼마 전에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2026 WTC 보조기기 시연회였는데 WTC는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줄임말이거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지원부의 강석철 부장에게 들어보시죠.
2: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기기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이맘때쯤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기들이 굉장히 가격이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본인의 돈으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서 일부의 그 본인 분담금만 내면은 그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다른 장애인도 그렇고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정보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력의 그 제한점인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그런 보조기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개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시연회를 열어서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충분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했으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제품들 많이 체험해 보시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보조기기가 자기한테 맞는지를 이제 또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이 보조기기는 정말 필요한 거니까요. 네.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거일 텐데 다양한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정보를 듣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0: 네. 네.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사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연회에는 최대한 많은 업체들 그리고 다양한 보조기기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날 15개 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들을 많이 알리고자 했고요. 네. 또 시각장애인들도 꼼꼼히 체험해보고 궁금한 건 질문을 하면서 시연회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 현장 함께 해보시죠.
3: 만져봐도 돼요?
4: 만져보셔도 되죠. 당연히 만져보셔도 되고요. 노트북이 자체가 내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눌러보셔도 이렇게 나와요.
5: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목록.
4: 그리고 지금 핸드폰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콘 넘기거나 네네. 페이지 넘기거나 이렇게 네. 이렇게 손으로 쓸어서 넘기죠.
3: 네네.
4: 맞죠? 그죠?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손가락 한 번만 주시고요.
5: 바탕 화면
4: 제가 하나 눌렀어요. 한글을 눌렀어요. 네. 이렇게 쓸어 보시면
5: 한글
4: 넘어가요.
3: 어머.
4: 그죠?
3: 화면을
4: 네, 맞아요.
5: 한숲
4: 네.
5: 한오드
4: 이렇게 넘어가서 오히려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3: 신기해.
4: 직관적으로 사용도 가능하시고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시고
3: 그리고 혹시 스캔하는 종이는 어디에 올려놓는 거예요?
4: 스캔하는 종이는
6: 차이가 이제 여기는 이어폰하고 마이크는 없는데 웹 전용으로 검색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그리고 저 추가적으로는 그 스마트 신호등 기능이 있거든요. 횡단보도에 있으면 저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성으로 안내가 가능해요. 미니가. 네.
7: 미니가. 이거 이거 좋다. 원래 이거 3S도 되게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6: 네. 너무 가볍죠.
7: 미니 들어보니까 진짜 가볍네요.
6: 약간 젊으시고 약간 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
7: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톤도.
6: 네, 되게. 맞아요.
7: 근데 작은데 키감이 나쁘지 않네요.
6: 아, 그렇죠. 네.
7: 측면 버튼 이런 거 막 눌러도 되죠.
6: 네.
7: 이렇게 잘 봤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7: 네, 한 번.
6: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반응 너무 좋네.
1: 리액션이 좋죠. 네.
0: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찾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네. 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맞아요. 네, 이 네. 업체들의 그 자리 배치가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었는데요. 한 군데 체험하고 바로 옆으로 가서 체험을 하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업체가 참여하는지를 미리 파악한 분은 어디 어디만 가겠다 하는 걸 정해놓고 거기만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0: 딱 네. 전략적으로.
1: 그렇죠.
0: 사실 이런 시연의 자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도 이 기간에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 보조기기 업체인 만큼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고요. 또 자신들의 제품들을 많이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시연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참여 업체 중에 리보, MVI 그리고 모아드림을 함께 만나보시죠.
6: 저희는 이렇게 특수 키보드라는 이렇게 조금만 버튼식으로 된 버튼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제 전화부터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웹 검색할 때도 버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시간 같은 것도 버튼 하나로 확인할 수 있고 통화 중 녹음 뭐 알람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고 점자 사진도 들어있거든요. 그 스마트폰을 굳이 꺼내지 않고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4: 노트북 기반으로

0: 해서 이제 OCR이라고 해서 이제 음성 출력 장치 이제 카메라로 스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음성으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제품 하나랑 그리고 영상 출력 장치라 그래서 이제 약시 분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제품을 볼 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모니터 암 통해서 허리나 목 쪽 좀 보호하시면서 제품을 조금 더 선명하고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수신기가 세 개가 있고 송신기가 하나가 있는 제품인데 그 수신기를 해당 위치에 놓고 송신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능적인 제품입니다.
1: 학령기 학생과 학령기를 지난 중도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기 위한 촉지훈련서부터 언어점자까지를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점자 학습기이고요. 디지털라이즈를 해서 언제 어디서나 점자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기와 시각장애인들은 그 그래픽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라이즈를 해서 촉각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오디오를 주로 해서 정보를 익히는 것과 그것의 보완제로서 촉각을 느낌으로 인해서 그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업체도 열심히 설명하고 네. 또 듣는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열심히 체험하시네요.
3: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연회 가장 좋은 건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져보고 체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제품들과 뭐가 다르고 좋아졌는지를 직접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제품 자체를 만져보기를 원했고요. 네. 또 이런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최신 기기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2: 사실 네. 남이 좋다고 나한테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3: 나한테 그렇죠? 맞는 거 찾아야죠. 네. 네.
2: 그러니까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최신 동향도 파악하고 요즘 나오는 보조기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실물을 체험하느라 바쁘게 다니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는 한 가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걸 어떤 걸 택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4: 저는 이제 전시력 당사자이고 또 점자도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확대 독석이나 크게 보는 거 그다음 점자 제품이 또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또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제품이 뭐가 있는지 최신 기기가 뭐가 있나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 제일 좋은 건 실제로 기기를 만져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맞도록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점자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 AI를 접목한 그런 기기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제 관심이 갔던 게 한손의 세븐인데 이 한손의 세븐에서도 이제 작성한 내용을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거나 그런 기능을 써볼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이 컸고 스마트 안경도 있었어요. 이 안경은 그 주변에 사물을 찍어가지고 또 묘사를 하는 그 설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삶이 또 많이 편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맞는 기기 가 필요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신청 시에 참고가 되려고 그래서 목적에 맞게 또 신청을 해야 되니까 또 제가 그거 관련해서 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6: 저는 이 학구열이 좀 높아요. 공부는 못해도 학구열이 워낙 높아서 그런 거 관심이 많았는데 한 손에 AI 기능도 좀 관심 있고 그 촉각 끼고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그 제품이 좀 많이 갖고 싶어서 욕심도 생기고 처음에는 뭐 비슷비슷하겠지 했는데 새롭게 이렇게 멀티라인이 되는 제품도 보고 한두 가지씩은 생각지 못했던 신기한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3: 네. 그러니까 시연회에서는 나의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를 파악하고 체험해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자리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죠. 네.
2: 근데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네, 거니까.
3: 네. 맞아요.
2: 그 보조기기 최근 트렌드 좀 특징 어떤 거예요?
3: 일단 업체들은 그 기술을 더 보완해서 그 새로운 제품, 좋은 제품을 선보이는데요. 네. 네, 최신 트렌드, 특히 올해의 트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2: 여기도
3: 그러니까, 역시. 예, 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이 사물이나 환경을 설명해주고 분석해주는 보조기기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여서요. 시각장애인들이 이 AI 쪽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2: 아무래도 네. 이제 시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는 네. 사물의 이미지 아니면 주변 환경 네. 이런 걸 설명해주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또 나오면서 기능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완해주는, 어떻게 보면 눈이 돼주는 건데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AI

0: 관련 보조기기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 왼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2: 글자 인식.
1: 한 번 더. 그리고 두 번 톡톡 한번 눌러보세요.
3: 일본어로 뭐라고 막 있거든요. 저도 일본어를 못 읽는데.
2: 후쿠이다 신도쿠는 북알프스와 노천온천의 고장으로 소알 모양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하고 빠르죠. 향기로운 녹색 온천수입니다.
3: 다른 나라 언어도
2: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3: 정리해주고.
2: 물 따뜻하게 해준 생후 3개월 이상.
3: 이거 예, 팜플렛 좀 주세요.
4: AI 비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눈처럼 보고서 인식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식인 건데, 이제 색깔 인식이라든지 글자 인식, 상황 인식, 또 표정 인식, 분위기 인식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리고 톡톡 두 번 두드리면 그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데, 특히 표정 인식이나 분위기 인식을 넣은 이유는 시각을 잃으면서 소통을 잘 못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분위기나 표정을 읽는 것도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하셨으면, 그래서 시각 보조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5: 이미지에서 남자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6: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뭐라고 답변하는지.
5: 이미지 해설 도우미 집 이미지 속 남자는 전체적으로 단정한 세미 정장 캐주얼 정장 스타일로 입고 있습니다. 보이는 범위 안에서 옷차림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6: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딱 물어보면
7: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에 AI 프로그램을 탑재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현재 화면에 나타나 있는 상황을 AI를 이용해서 설명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기능을 사용성이 좋게 만든 프로그램이 탑재된 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음성 프로그램도 있고 이미지를 읽어주는 것도 있지만 AI를 활용하면 조금 더 사용자 편의에 맞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업체에서도 이 AI 관련 보조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실제로 당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8: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각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어요.
0: 맞아요. 이렇게 네.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주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게 도와주는 즉 개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8: 그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능력 발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조기기가 이 정보 접근의 장벽을 낮춰주고 또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8: 네.
0: 그리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더 좋아질 거니까 그쵸.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8: 맞습니다.
0: 네,
8: 예.
0: 시각장애인들은 이 보조기기의 중요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9: 보조공학기기는 시각장애를 뭐 부셔준다, 시각장애를 극복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시각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이제 좀 덜어주고 또 시각장애 개개인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조공학기기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시각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정보의 장벽이 높잖아요. 아무리 정보를 접하려고 해도 접할 수 있는 마땅한 그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그럴 때 보조기기라도 있으면은 정보 접근의 장벽도 낮아지고 더 넓게는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특히 스크린 리더가 삶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워드 작업도 하고 SNS라든가 그런 채팅 통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업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됐고 그 외에도 독서도 좀 할 수 있고 음성 소리 나는 녹음기 이용해서 녹음도 하고 이제 터치 기반이니까 타이핑이 조금 느리잖아요. 문자 보낼 때 그 리보 키보드를 통해서 좀 더 빨리 보내면 이제 상대방도 좀 덜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8: 네, 제가 전에 그 지석봉 센터장님한테 들었는데
0: 네.
8: 그 보조기기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0: 몇백만 원 단위잖아요.
8: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0: 그 부담스러워요.
8: 어떻게 지원금 꼭 좀 받아야 되는데.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사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원하는 분들은 많고
8: 그렇죠.
0: 네. 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지난달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약 열흘 정도가 남았거든요.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이 잘 담긴 그 신청서

0: 지원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강석철 부장에게 들어보시죠.
1: 한정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가의 제품을 신청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가라고 하면은 100만 원 이상 하는 제품들이 그런 경우인데 확대독석이나 점자정보 단말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선정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경쟁이 많이 치열하고 잘 안 된다고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어느 정도 장애로 인해서 보조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직업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꼭 보조기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조기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신청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보조기기를 통해 가지고 좀 생활이라던가 뭐 직업적인 거라던가 학업적인 거 부분에서 잘 활용하셔 가지고 많은 정보와 그런 것들이 잘 접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조기기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필요한 게 있다면 신청을 해야겠죠.
2: 그럼요.
0: 네. 그런데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신청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도 그 직장이 있는 장애인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2026 WTC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자, 마지막 곡으로 김범수의 끝사랑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때는 당사자의 인권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시혜적 접근이 아니라 안전한 포용을 촉진할 수 있게 인권적 관점에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기능 저하를 반영해서 다면 평가 원칙을 명시하고 진단검사와 정신건강학적 지원,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형사, 사법 절차상의 권리 보장을 의무화해달라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지는 시기인 만큼 그 어떤 부분도 소외되지 않는 인권적 관점의 제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조용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꿈!

조용필의 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인천 색동원 거주시설 장애인의 거취 문제가 지금까지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장애진화 산부인과의 활성화 방안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방부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마포지의 지혜장 김옥숙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제가 나설 때도 단체로 교육하거나 단체로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맞춤형, 회원들의 맞춤 교육, 맞춤형 이런 거로 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대1.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배우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들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요. 어르신들이 나들이나 뭐 이런 거 정말 저희들은 어렵잖아요. 저희가 지향하는 게 어디든지 교통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안 가고 올해도 승봉도를 가서 1박 2일 그렇게 혼자 가족들 다니 뭐 이런 데 안 찾아가고 못 찾아가는 곳 그런 데를 주로 나들이나 뭐 이런 거를 체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저희가 시도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닿는 곳은 뭐 다른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 그런 데를 될 수 있는 대로 좀 가기를 원했고 그런 데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울릉도, 독도 뭐 이런 데도 다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날씨나 뭐 이런 것도 따라줘서 뭐 3대가 공을 쌓아야 된다는 그 독도도 저희가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회를 맡을 젊은 분들이 좀 와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송창식의 우리는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탈의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1: 네, 지난해 한 시각장애인은 이 공공수영장에 장애인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 신체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발달장애인 자녀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던 보호자도 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면서 이용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고요. 네. 또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수영장을 찾은 아들이 장애인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을 요청했지만 이 수영장 측이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없다면서 이 제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0: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에서 이와 비슷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에서 이 장애인 이 탈의와 또 샤워실 이용을 이 둘러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수영은 전 연령층이 즐기는 이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과 유아 그리고 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이용객들은 이 탈의와 샤워실 이용 과정에서 이 적지 않은 제약을 겪어왔습니다. 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신체장애인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이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영유아 등의 특성도 반영될 필요가 있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이 향후 지방정부가 수영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 보호자와 성별이 다른 경우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가족 탈의와 샤워실을 이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이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시설 이용 자체가 어려웠던 현실도 이번 권고를 통해서 일부 개선될 전망입니다.
0: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색동원 거주시설 장애인의 거취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단체들이 농성에 들어갔죠?
1: 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0: 학동원 학대 사건이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자 이 장애인 단체들이 인천시청 앞에 이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이 군과 복지부는 이 새동원에 남아있는 장애인 15명과 타 지역 쉼터로 옮긴 17명 등 모두 32명을 대상으로 희망 거취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보호자 의견도 듣고 또 지난달 9일에는 이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지역 이 자립훈련 시설도 방문하고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공대위는 강화군과 이 보건복지부가 이 색동원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거취를 확인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피해 장애인들의 거취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0: 네, 현재까지 색동원에 이 체류 중인 장애인 6명과 외부 기관으로 옮긴 장애인 8명 등 총 14명은 이 자립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1: 네.
0: 하지만 강화군은 우선 장애인 5명을 6월부터 지역 자립훈련 시설로 이동시키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새동원 거주 장애인 1명의 경우 이 당사자와 보호자가 각각 자립과 전원으로 의견차를 보여서 계획을 정하지 못했다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색동원에서 타 지역 시설로 거취를 옮긴 장애인 8명을 담당하는 복지부 역시 이들에 대한 거취 계획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이제는 더 늦지 않게 피해 장애인들이 안전한 곳에서 또 이 돌봄과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요.
0: 네, 그래서 공대위는 사건이 드러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이 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새동원과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이 거치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1: 예.
0: 복지부는 이달 중에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이 거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자, 세 번째 이슈 들어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네요.
0: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선거방송에서 공영방송 전반으로 최소 2명 이상의 이 수어 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이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4월에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한국 수어 통역사 추가 배치에 따른 이 방송사의 비용 부담과 또 비장애인 시청권 등을 고려할 때 이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에 해당 답변을 검토한 결과 일부 권고가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서 장애계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 방통위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1: 예, 이런 논란에 방통위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죠.
0: 네, 방통위는 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에 이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제도를 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회신한 내용을 인권위 권고 거부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 선거방송에서 이 발화자별로 이 토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이 방통위의 입장을 장애계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0: 네, 장애계는 선거방송 수어 통역 확대와 또 발화자별 이 정보 제공 문제는 이 수년째 제기되어 온 과제로 이 방통위가 이 장애인의 보편적 신청권 강화를 약속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중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비용이나 이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예. 자, 다음 이슈는 차별 소송 내용인데 이 시각 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승소했지만 위자료를 배상받지 못해서 재판 소원을 제기했다고요?
0: 네, 대법원은 지난 3월에 A씨 등 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A씨 등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운 불편에 대해서는 이 시정 조치는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지급 청구는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대법원이 차별로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배상은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0: 네, 대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이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제품이라도 이 장애인에게 콘텐츠의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차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들이 6개월 안에 이 화면 낭독기로 인식 가능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하는 1심과 2심의 시순 조치를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서 다만 1심은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1: 그래서 위자료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건데 그 결과는 조치 않았다고요?
0: 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 A씨 등 18명이 이 시각장애인 외압 접근성 손해배상 소송에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이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 단계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정재판부가 심사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A씨 등이 다툰 이 확정 판결의 취지가 이 헌재의 결정 내에 반하거나 또 적법 절차를 어겨 재판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장애계가 보조기기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네요.
0: 네, 한국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와 또 한국 장애 포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 등이 이 세계 보조공학의 날을 맞아서 이 보조기기 접근권을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 국내 지원 체계 혁신과 또 국제 개발 협력 확대에 나설 것을 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보조공학이 단순한 편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의사소통권 그리고 노동권과 노동 그 교육권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기반이기에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부합하는 정책 전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1: 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들은 개별 단체 입장에서 보조기기 접근권의 중요성을 피력했다고요.
0: 네, 한국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는 이 뇌병변 장애인에게 이 보조기기와 AI는 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이 몸의 일부이자 또 세상과 소통하는 입이고 또 이동할 수 있는 다리로 이 맞춤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이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로 이 보조공학은 이 시혜나 복지급여가 아닌 이 권리로 보장해야 하고 또 보편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1: 예. 이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조공학 접근성 격차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잖아요.
0: 네. 전 세계 약 25억 명이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약 한 10억 명 정도만 정도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기술의 격차가 이 삶의 기회와 또 권리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공정하게 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장애 포괄적인 국제개발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이 정부가 유엔 장애인 결의 협약에 따라서 이 보조기기와 AI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 우리나라가 AI와 또 보조공학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저소득 국가의 보조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 국제 개발 협력에 나설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왁스의 노래 이어드리죠. 황혼의 문턱.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장애 친화 산부인과의 활성화 방안 살펴본다고요?
1: 네, 여성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순히 병원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접근 전 과정에서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동 지원 부족이라든지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일의 진료 환경, 또 수어 통역도 부재이고 의사소통 지원도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적으로 지체장애 여성 중에는 진찰대에 오르는 것이 어려워서 정기 검진 자체 포기하는 이런 사례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그 여성 장애인의 의료 수요가 비장애 여성과 비교해서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여성 장애인은 일반 여성과 이 동일한 여성 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장애로 인해서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라든지 피임 생리관리 또 폐경기 건강관리 등의 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0: 네.
1: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이동하는 것과 체위 변경이 어려워서 일반적인 진료 환경으로는 충분한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성장애인의 의료정책은 단순한 이 진료 중심이 아니라 건강관리 전반을 포괄해야 하고요.
0: 네.
1: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별도의 건강지원 체계가 현재 필요합니다.
0: 그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1: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0: 온음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전동식 진찰대라든지 이동 리프트, 또 장애인 화장실, 의료소통 지원 체계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반의 산부인과를 방문한 이 여성 장애인이 포기를 하고 방문을 포기하고 또 장애치나 산부인과를 이용하면서 그때부터 정기 검진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1: 네.
0: 이제 조기암 치료라든지 여성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이제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도 높아지니까 차별적인 언행을 줄이면서 또 신뢰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이제 결국은 이 장애치나 산부인과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진화 산부인과 제도의 한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0: 현재 가장 큰 한계는 기관 수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지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의 여성 장애인들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킬로를 이동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1: 네.
0: 또 이제 지정을 받은 후에도 인력 부족이나 운영 예산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비스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용 장비도 없고 코디네이터도 없어서 이용자 지원이 어렵다 이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운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고요.
1: 네.
0: 이제 따라서 이제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장애진화 산부인과의 지역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죠?
0: 지역 격차는 의료기관 수의 차이를 넘어서 건강권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하지만 지방은 이 선택적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이 산전 검사를 위해서 뭐 KTX나 이 장애인 콜택시를 연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1: 네.
0: 이렇게 이용을 하면 숙박비나 교통비 추가로 발생을 하고요. 또 응급 상황에서 장거리 전원이 필요한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결국은 의료를 이용하는 이 서비스 수준을 구조를 지역에 따라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건강 불평등 문제입니다.
1: 예. 자료에서 제안한 ABC형 수성 모델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0: 수성 모델은 장애치나 산부인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현실적인 전달 체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형은 권역 거점별로 이렇게 고위험 임신 수술을 담당하고 B형은 지역 거점별로 일반 진료와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또 C형은 생활권 내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1차 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연동이 되게 되면 의료기관 참여도 확대할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장애치나 산부인과 운영 과정에서 전문 인력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0: 전문 인력이 장애치나 의료 서비스의 핵심 요소가 되고요. 의료 장비만 갖춘다고 해서 이 장애치나 서비스가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예.
0: 이제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뭐 간호사, 수어 통역사, 심리 상담사,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까지 협력이 되어져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예약부터 검사하면서 귀가할 때까지 코디네이터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발달 장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쉬운 설명이나 적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학제적인 인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여성장애인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여성장애인은 진료 예약부터 이동 검사 치료 퇴원 이후까지 관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담 코디네이터가 이런 의료 서비스 이용 전반의 역할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1: 네.
0: 이제 임신한 중증장애 여성이 병원 예약을 하고 또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검사 일정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하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1: 예.
0: 네, 이런 걸 보면 의료 공백을 줄이면서 치료의 지속성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결국은 코디네이터가 이 의료 서비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발달장애 여성의 산부인과 진료 환경은 어떤 방향으로?

0: 개선돼야 할까요?
1: 발달장애 여성은 이제 진료 과정에서 설명 부족과 의사결정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쉬운 글 자료라든지 그림 설명으로 하는 도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우리 발달장애 여성에게 확보를 해주면서 이해를 도와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0: 네.
1: 뭐 실제로 이 의료 현장에서 그림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검사를 거부하는 율이 감소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료실에 이제 보호자 교육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0: 네.
1: 또 발달장애인 역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장애 친화 의료 장비들은 표준화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죠.
1: 의료장비는 의료 접근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전동식 진찰대나 이동 리프트가 없으면 중증장애 여성은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조차 받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실제로 진찰대에 오르지 못해서 검진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초음파실과 체위 보조기기 마련이 좀 되어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해져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각의 병원에서 마련할 수는 없으니 국가 차원의 표준화 기준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0: 네네.
1: 이런 것이 마련되었을 때 의료 서비스의 질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여성 장애인의 의료 이용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은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1: 이제 경제적인 부담은 의료 포기가 주요 원인이 되는 부분인데 의료를 포기하는
0: 네.
1: 이제 교통비, 숙박비, 비급여 검사비, 또 보조기기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또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때는 진료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0: 네.
1: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저소득 여성 장애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정기검진을 미루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정말 질병의 조기 발견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0: 예.
1: 따라서 국가 차원의 그 의료 이동 지원 또 경제적인 지원 확대가 정말 절실합니다.
0: 네,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 교육도 필수로 진행돼야겠죠.
1: 의료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의료진의 인식계에선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성 장애인들이 진료 과정에서 출산이 가능하냐 양육이 가능하겠냐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험은 사실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방문을 기피하는 이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0: 에.
1: 이 의료진에 대한 장애 감수성 교육이 단순하게 친절한 그런 친절 교육이 아니라 인권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보다 존중받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성 장애인 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1: 앞으로의 정책은 이제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서 생애 주기별로 건강권을 보장하는 체계로 발전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이라든지 만성질환, 재활, 돌봄, 또 복지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연계가 필요하고요.
0: 네.
1: 특히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그리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산후조리원, 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고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여성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이런 정책 전환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장애 여성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서영은의 음성으로 듣죠. 내 안에 그대.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방부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이 방부목이란 게 뭔가요?
1: 네, 방부목. 이게 방부제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학 처리를 한 목재를 말합니다.
0: 예, 예.
1: 나무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 자재죠.
0: 그렇죠.
1: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방부목이 보급되면서 친환경 소재라고 해서 편의시설을 제작하는 것이 붐이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사로라든지 핸드레일 등을 방부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0: 네, 네, 네.
1: 근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0: 예.
1: 이 야외 방부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변형이 아주 심해집니다.
0: 아, 예, 예.
1: 그러다 보니 방부목으로 제작한 경사로 핸드레일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예.
1: 그래서 오늘은 방부목으로 제작한 편의시설 실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일단 뭐 환경과 어우러진다고 공원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1: 네네.
0: 편의시설 설치에도 활용을 했었군요.
1: 네네. 이 방부목이 단순히 나무 겉면에 방부제를 바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거대한 밀폐탱크 속에 이제 목재를 넣고 강한 압력을 가해서 방부액을 나무 속 깊숙이 이제 밀어넣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비바람을 맞아도 방부 성분이 쉽게 씻겨나가지 않고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데요.
0: 그렇겠죠. 예.
1: 그래서 이제 물이 잘 닿고 또 습기가 많은 야외 구조물이 많은 곳에 사용이 돼요.
0: 네.
1: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야외 데크라든지
0: 그렇죠.
1: 산책로 테라스에 있죠. 또 전원주택의 울타리, 펜스, 정자, 가로수 주변에 나무 틀이라든지 또 벤치, 화단, 외부 계단과 난간에 사용하다 보니까 방부목이 자연스럽게 편의시설에 또 설치가 되게 된 겁니다.
0: 예, 뭐 회사나 본인이 살고 계신 집 주변에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1: 네네.
0: 방부목에 이렇게 장점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했던 거겠죠.
1: 네네. 이게 대부분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많이 쓰는데
0: 네.
1: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경사로나 핸드레일에 방부목이 널리 사용하게 된 이유는 안전성이라든지 유지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시공성 측면에서 목재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0: 아, 그렇죠. 예.
1: 외부 환경에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좋았었는데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 방부목은 약품 처리를 통해서 곰팡이라든지 해충 뭐 수분으로 인한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오랜 기간 본래 형태와 강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이동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사용자의 안전한 촉감과 그립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나무가
0: 나무니까.
1: 제일 따뜻하잖아요.
0: 예. 예, 예.
1: 이런 보행 편의성인데 나무라서 이제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0: 네.
1: 또 미끄럼 방지와 부드러운 촉감이 좋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라든지 시각장애인 또 보행 약자가 사용하는 핸드레일이 이게 아주 촉감이 좋게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방부목을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바로 시공성과 충격의 흡수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요. 경사로의 기울기 법정 기준 12분의 1, 뭐 완화 시 18분의 1의 이 어떤 기준하고 또 핸드레일의 높이 또 연속성 등 이런 설치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0: 네.
1: 이런 금속재는 변형이 어렵잖아요. 꺾고
0: 그렇죠.
1: 휘우고 자르고가 어려운데
0: 네.
1: 나무는 이게 너무 쉽습니다.
0: 그렇죠.
1: 세부 각도를 조절하거나 길이를 재단하게 이게 목재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거죠.
0: 예. 그러면 이 방부목 소재의 핸드레일이나 경사로는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1: 네. 방부목 소재의 경사로 핸드레일은 주로 이제 자연 친화적인 환경 또 주민들의 보행 빈도가 높은 야외 공공 공간 그리고 기존 도심 내 틈새 공간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설치된 곳을 보면 먼저 도심 공원과 숲길입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무장애 탐방로나 둘레길에 가장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0: 네네네.
1: 또 산책로와 숲길은요. 휠체어나 유모차가 산이나 공원을 원만하게 이렇게 원활하게 오를 수 있도록 조성한 테크킬 주변에 방부목 경사로와 핸드레일이 세트로
0: 예.
1: 설치가 되어 있죠. 생태공원 습지에도 수분이 강한 방부목 소재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외부 진입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0: 네네.
1: 지자체 뭐 주민센터 같은 거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에
0: 아,
1: 이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0: 왜냐하면
1: 예, 이게 철제보다 비용이 엄청 싸거든요.
0: 네.
1: 또한 노후도심의 골목길과 경사지 보행로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평지가 부족하고 계단이 많은 산동네나 구도심의 가파른 골목길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0: 아, 예.
1: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설치된 것이 아파트 단지 내 조경 공간과
0: 맞아요.
1: 커뮤니티 센터의 외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0: 놀이터 쪽에도 많이 있고. 예.
1: 예, 뭐 공원형 아파트를 지향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휴게 공간 뭐 이런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어린이 놀이터 주변이라든지 네. 또 커뮤니티 센터로 이어지는 경사로와 계단 난간에 입주민의 안전과 미관을 위해서 방부먹과 합성소재 핸드레일이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저희가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설치하기 좋다는 이유로 제작된 이 방부먹 편의 시설들이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이게 한 20년 되니까. 방부목으로 제작된 경사로 핸드레일은 자연 친화적인 미관과 이제 시공성 때문에 널리 설치가 되지만
0: 네.
1: 설치 후 수년이 지난 지금 거의 20년 돼가는데 이게 내구성 안전성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 심각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0: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1: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목재 변형과 파손이 있는데
0: 아무래도 그렇죠.
1: 네, 예. 우리나라에 일단 사계절이 있습니다. 네, 사계절이 있기
0: 더웠다,
1: 때문에
0: 더웠다 추웠다 뭐. 예.
1: 네, 방부 처리를 했더라도 나무 본연의 성질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수년간 야외에서 햇빛과 눈비를 맞으면 이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바로 갈라짐하고 가시도침하고 뒤틀림 뭐 아니 이걸 고정하기 위한 나사들이 이런

0: 나니까 돌출돼서 나와요. 예. 낯에 부딪혀 다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은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핸드레일을 잡고 이동하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요. 예. 또 다른 사고 예를 좀 보면 이 판 목자가 뒤틀려서 고정해 두었던 못이나 나사못이 위로 튀어나와서 그러게요. 예. 휠체어 바퀴를 펑크내거나 바퀴에. 또 보행자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기와 음지에서 발생하는 부식과 입기입니다. 이게 벌레가 안 끼는데 대신 부식하고 입기가 낍니다.
1: 예, 예.
0: 방부액의 효과는 영구적이 않죠. 시간이 흐르면 방부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벌레의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1: 네.
0: 먼저 이렇게 썩는 것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습기가 자주 차는 하부 구조, 바닥 쪽, 음지 쪽 여기는 연결 부위에서 썩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 상태에서 중량이 무거운 전동휠체어가 지나가면 경사로 바닥이 꺼지는 이제 대형 사고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큰일 납니다.
0: 입기와 곰팡이로 인한 미끄러짐도 이게 상당한 위험인데 방부모 경사로는 대리석만큼이나 미끄럽습니다. 휠체어가 밀리거나 이제 보행자가 낙상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 안 되죠. 결국은 이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부모 편의시설이 재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 1, 2년 주기로 표면을 좀 청소를 하고 목재 보호제인 오일 스테인을 주기적으로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제 유주보수 방치 이게 유주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1: 예, 뭐 사람도 없고
0: 쫓아다니면서 기름할 수 없으니까요.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설치 이후 어떤 관리를 좀 방치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된 방부목은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이 되고 또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결국 돈 문제인데 주기적인 오일 스테인 작업이 초기 시공비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마찬가지죠. 프린터기 잉크 프린터기에
1: 그냥 그렇죠.
0: 네, 잉크 사시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1: 요즘은 더 좋은 자재들이 많으니까 방부목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0: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되니까 새로운 대형 어떤 건축 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1: 그래요.
0: 있는데요. 최근에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플라스틱 수주와 나무가루를 섞은 합성 목재나 알루미늄 샌드위치 공법 등 대안자재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합성 목재는 방부목과 달리 썩지 않고요. 일단 가시가 돋지 않습니다. 또 오일 스테인을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1: 그렇죠.
0: 이 때문에 최근에는 굳이 관리가 까다롭고 이 수명이 짧은 방부목으로 편의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론이 있어서 이게 이제 대체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더 쌉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싸고요. 그래서 당연히 요즘에는 방부목이 이제 도태되는 순서를 좀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다고 지금 설치된 방부목을 전부 교체할 수도 없을 텐데
0: 네네.
1: 이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건데 관리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0: 네. 이게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뭐 핸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규격과 형태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 있지만 사실 재질의 자체를 특정 소재로 사용하라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적절한 복종 어떤 조항은 없지만 근데 유지 관리의 법적 근거를 보면요. 장애인 등 편의법 제9조 편의시설의 유지 관리가 가장 직접적인 근거 법령인데 시설주나 관리자는 편의시설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시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방부목 시설에 적용을 하면 목재 유실, 파손, 뭐 피스 돌출, 또 표면 거침, 가시 돋침 이런 것으로 인한 장애인이 다치거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유지 관리 의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법 제23조 시정 명령과 제29조 과태료가 있는데요. 시설주가 방부목 경사로나 핸드레일을 관리하지 않아서 기준이 미달하게 될 경우 행정청은 수리나 교체를 명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또한 장애인 등 편의법 제11조를 보면요.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편의시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서 방부목으로 이렇게 제작된 편의시설이 뭐가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하고 이거에 대한 파손을 좀 점검을 하고 개보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1: 예.
0: 방부목이 생각보다 오래가요. 20년 뒤도 관리만 잘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좀 더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리고 관리 주체 못지않게 법을 집행하는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부목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한강 고수부지 갔다가 제가 가시에 찔릴 뻔했어요.
1: 한강 둔치에서요?

0: 아이고, 예. 생각보다 거기가 자연 환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 방부목으로 많이 편의시설을 해놨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방부목으로 만든 핸드레일과 경사로는 목재 특성상 수분이 취약해서 주기적인 오일 스탠 도장도 꼭 좀 해주시고 파손 부위 보수가 좀 필수적인데 이게 경사로가 끊겼어요. 나무가 늘어나갖고.
1: 예. 아.
0: 예, 이를 방치할 경우 좀 지자체는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까 시설 유지 관리 같은 것 좀 해주시고
1: 예.
0: 시설 유지 관리 대장도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 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잭스키스가 부르는 커플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우리가 알약을 삼키는 진짜 이유 영양제의 심리학 과학의 성적표는 차분했다. 질병 예방의 만능 열쇠도 아니고 드라마틱한 회춘도 없다. 하지만 뇌 건강이나 결핍 보완 같은 분명한 역할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중의 반응은 과학의 온도와 사뭇 다르다. 연구 결과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아무리 신중하게 말해도 광고와 후기, 알고리즘은 필수 생존템이라며 뜨겁게 반응한다. 이 온도차를 이해하려면 생리학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양제는 화학 물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심리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1조 원을 주고 산 것은 비타민이라는 성분뿐만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 마음의 위안이기도 하다. 1. 치킨을 먹기 위한 면죄부, 도덕적 허가 효과. 오늘 비타민 먹었으니까 저녁엔 튀김 좀 먹어도 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놀랍게도 이는 나만의 착각이 아니다. 대만의 심리학자 원빈 치우의 연구는 영양제의 역설적인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종합 비타민을, 다른 쪽에는 위약을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위약이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비타민을 먹었다고 믿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뷔페에서 몸에 나쁜 음식을 더 많이 집어먹었고 걷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허가라고 부른다. 비타민을 삼키는 행위로 건강을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 뇌는 역설적으로 나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발급해버린다. 쉽게 말해 캡슐 하나로 건강을 사는 게 아니라 어제 먹은 술과 부족한 운동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내는 면죄부를 사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다. 비타민이 면죄부가 되면 건강을 깎아먹지만 반대로 오늘도 챙겼다는 신호가 되어 식사, 운동 루틴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다. 같은 알약도 면죄부가 될지 긍정 루틴의 시작 버튼이 될지는 쓰는 방식에 달려있다. 2.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간단한 의례, 통제 환상. 질병, 노화, 그리고 죽음.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인간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 앞에 설 때 불안을 느낀다. 인류학자 브로니스와프 말리노프스키는 결과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클수록 인간은 의식에 의존한다고 했다. 고대인들이 가뭄 때 기우제를 지냈듯 현대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라는 재난 앞에서 영양제를 삼킨다. 대체 의학에 맞서는 미국의 의사 폴 오피슨 이를 능동적 대처 욕구로 설명한다. 운동과 식단은 힘들고 결과가 더디다. 하지만 영양제를 구입하고 삼키는 건 즉각적이고 쉽다. 이 작은 행위는 나는 내 몸을 방치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통제감을 회복시켜준다. 하지만 그 통제감이 행동, 즉 식사, 수면,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알약에서 멈출 때 영양제는 도구가 아니라 그저 불안을 덮는 부적이 된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3.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증명서. 자기 신호화.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영양제를 가장 열심히 챙겨 먹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식습관이 좋고 운동을 하고 담배를 안 피우는 건강한 사람들이다. 영양학적으로는 보충제가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먹는다. 이유는 정체성에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자기 신호화라고 부른다.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이다. 바쁜 출근길, 귀찮음을 무릅쓰고 영양제 통을 여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긴다. 나는 바빠도 건강을 챙기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야. 이 뿌듯함이야말로

영양제가 주는 최고의 효과일지 모른다. 그래서 영양제를 끊기 어렵다. 단순히 제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자기 관리자라는 나의 이미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4. 믿져야 본전이라는 보험 심리, 파스칼의 내기.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심리는 계산기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면 믿는 편이 이득이다 라고 했다. 믿었다가 없으면 본전이지만 안 믿었다가 지옥에 가면 낭패라는 논리다. 영양제 심리도 이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말보다 혹시 모를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들의 계산법은 과학이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이다. 효과가 없으면 그냥 비싼 소변으로 나가겠지. 작은 손해. 하지만 만약 효과가 있다면? 안 먹어서 병이 생기면 어떡해? 치명적 손해. 이 비대칭적인 기대 심리가 일조원 시장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다. 우리는 영양제를 먹으며 비타민만 섭취하는 게 아니다. 면죄부, 통제감, 정체성, 그리고 안도감을 함께 삼킨다. 하버드 의대의 테드 캡척 교수는 이를 의미 있는 플라시보라고 설명한다. 양리학적인 기적은 없을지라도 내 몸을 돌본다는 그 의례 자체가 주는 심리적 치유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가장 날카롭게 꼬집은 사람은 잡식동물의 딜레마의 저자 마이클 폴란이다. 관찰 연구에서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건강해 보인다는 결과가 종종 나온다. 하지만 폴란은 그 이유가 알약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대개 운동을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식단에 신경을 쓰는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들을 건강하게 만든 건 영양제 알약이라기보다 그 알약을 둘러싼 생활 습관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조언을 던진다. 영양을 챙겨 먹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양제는 먹지 마십시오. 통쾌한 말이다. 하지만 이 조언에는 약점이 있다. 너무 이상적이라는 점이다. 누구나 유기농 채소로 채워진 식탁을 차리고 매일 1시간씩 햇볕을 쬐며 운동하고 스트레스 없이 8시간 푹 잘 수 있다면 영양제는 애초에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야근에 쫓겨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지하철에서 쪽잠을 자며 나이가 들어 소화력마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폴란의 말처럼 완벽한 생활 습관이 정답이라면 영양제는 그 정답을 써내지 못하는 현대인을 위한 현실적인 패치다. 완벽하지 못한 식단과 환경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차선책으로 알약을 선택한다. 식단을 영양제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보자. 이 알약이 효과가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알약을 내 불완전한 삶을 지탱하는 보조도구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습관을 덮는 이불로 쓰고 있는가로 말이다. 영양제가 내 식단의 불가피한 빈틈을 메우고 건강관리의 시작 버튼이 된다면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을 쓰고도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영양제 소비의 본질은 알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삼키는 사람의 태도에서 갈린다. 종합 비타민제, 누구에게 필요한가? 잘 먹고 있다면 굳이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된다. 특히 10대와 2030의 경우 종합 비타민에 의존하기보다 나만의 균형 잡힌 식단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먼저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종합 비타민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 신약을 사용하는 경우다. 2026년 발표된 48만 명 규모의 성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약물 사용 6개월 차의 7.5%,

0: 12개월 차에 13.6%의 사용자가 비타민 D 결핍을 겪었다. 철분 수치 역시 다른 당뇨약 사용자보다 26에서 30%나 낮았다.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진은 절대적인 음식 섭취량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사용자의 60% 이상이 칼슘과 철분을 필요량보다 적게 먹고 있었고 비타민 D 섭취량은 권장량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칼슘과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육량 감소로 이어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 해소와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 결핍도 심해졌다. 노년층도 마찬가지로 영양 결핍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창 많이 먹을 때는 영양소 부족을 걱정할 일이 없지만 식사량이 줄어들면 비는 곳이 생기기 쉽다. 나이 들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하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 27.8%는 영양관리 주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칼슘, 비타민, 단백질 등 부족 패턴도 비만 신약 사용자와 비슷한 양상이다. 약의 힘을 빌리든, 의지로 식단을 조이든, 혹은 노화로 인해서든 절대적인 식사량이 줄어들 때는 종합 비타민과 칼슘, 단백질을 전략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은 방어책이 될 수 있다.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프롤로그. 20여 년의 판사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가 된 직후부터 이 글을 썼다. 그리고 지금 열흘 남짓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머물며 태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프롤로그도 밀림과 농지가 가득한 발리 내륙 지방 우붓의 리조트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쓰고 있다. 그건 발리에 해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숲속에 머물게 될 줄은 몰랐다. 여행하기에도 글을 쓰기에도 참 좋은 곳이다.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글을 써오는 동안 글쓰기는 때로 그림을 그리는 일 같기도 했고 음식을 만드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글 속에 그리는 시간과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글을 쓰면서 여행을 하니 이중으로 여행하는 기분이다. 발리 여행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 하나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인데 그중 일본 코미디언의 포르쉐 이야기가 나온다. 포르쉐를 갖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해서 샀는데 정작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포르쉐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에게 포르쉐를 운전해달라고 하고 본인은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으며 자신의 포르쉐가 달리는 모습을 감상했단다. 택시기사가 포르쉐가 있는데 왜 택시를 타냐며 황당해하니 그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단다. 바보야.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포르쉐를 타면 포르쉐를 볼 수가 없잖아. 지금처럼 내 삶에 대한 에세이를 쓸 때는 앞에 코미디언처럼 택시를 타고 나의 삶이라는 차가 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느낌이 든다. 삶을 살아가는 나와 그걸 관찰하며 기록하는 작가로서의 내가 분열되는 것이다. 이번 책에서 내가 추적

시작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삶이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운전으로 치면 대리운전기사와 유사하다. 그러다 보니 그 카메라 프레임 안에 항상 나와 의뢰인이 함께 잡히게 된다. 또는 제3자까지도. 기존 SA 혼밥 판사의 프레임 안에는 나만 잡히고 타인들은 프레임 밖에 머물렀던 것과 다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나와 이들 간의 관계가 포착된다. 원래 이 책을 처음 쓸 때는 판사의 일과 변호사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레임 안에 항상 타인이 등장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자꾸 밟히다 보니 글의 초점이 일에서 관계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내 삶의 목표는 사는 듯 사는 삶이다. 이보죠. 그래서 대체 당신이 말하는 사는 듯 산다는 것이 뭐요? 라고 누가 물으면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하듯이 간명한 답변을 하지는 못한다. 재즈 연주자들에게 재즈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괜한 딴전을 피우다가 트럼펫을 맛보기로 연주해 보이는 것처럼 그저 사는 듯 산다고 느껴지는 일상을 예시로 들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사기 범죄가 24만 건에서 42만 건으로 80% 증가했습니다. 사기가 절도를 넘어 1등 범죄가 된 시대,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당연해졌는데요. 판사도 변호사도 일반 시민도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책의 저자 역시 변호사로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목격하며 구치소에서 불안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고 법정에서 서로를 끝내 의심하는 공방을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역설이야말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정재민 변호사의 글은 법정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사건 기록이면서 인간과 사회를 향한 성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굳건히 믿었던 시절을 지나 그저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라는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기록들.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0: 이거 감아봤자 내가 손 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야, 끈 다 터질 것 같지 않아?
1: 야야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생각하지 말자. 일단 이거 보고 쟤는 쫄았어.
2: 유라는 계속 괴물의 몸에 손을 댄 채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대체할 수만은 없었다.
0: 일단 내가 전원들한테 손을 데려갈게. 이번엔 도련님 혼자 날리지 말고 두 마리 날려줘.
3: 알았어요.
2: 유라는 손을 떼기 전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유라의 손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괴물의 몸이 처음 약을 먹고 커질 때처럼 울룩불룩해졌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 괴물의 몸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커졌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괴이한 광경에 소초모와 도련님은 뒷걸음질을 쳤다. 도련님은 지금까지 보여준 용맹함은 어디 갔는지 놀란 나머지 꼬리를 부풀린 채 현우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괴물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신음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고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하던 괴물은 쪼그라들더니 그만 퍽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다. 징그러운 광경에 소초모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다. 효석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효석은 도련님과 함께 현우의 품에 파고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유라도 란주의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뒤편의 괴물들은 대장이 갑작스레 사라진 모습에 당황한 듯했다. 그러나 남은 놈 중 하나가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대범하게 소초모들을 향해 달려왔다. 주저앉은 채 서로 꼭 부둥켜하는 소초모들의 비명이 창고 안을 가득 메운 순간이었다. 달려오던 놈이 순간 자리에 멈춰섰다. 놈의 몸에서는 이상한 꿀럭 소리가 계속해서 났다. 곧이어 그놈 역시 자신의 대장처럼 온몸이 울룩불룩해졌고 작아졌다 커지기를 반복했다. 소초모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다. 현우는 컨베이어 벨트 한쪽을 덮고 있는 먼지 쌓인 천막을 끌어내려 소초모들 위를 덮었다. 먼지 쌓인 천이 소초모들을 덮자마자 퍽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똑같이 꿀럭거리는 소리와 연이은 퍽 소리가 세 번 더 들려왔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현우는 천을 치웠다. 괴물의 파편이 여기저기 튀어있어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냄새마저 고약했다. 괴물들은 모두 다 터져버린 것 같았다.
4: 미치겠다. 나 대약하다 말해.
2: 효석은 입을 막고 컨베이어 벨트 뒤쪽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효석이 속을 개어내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유라 역시 속이 메스꺼웠다. 얼른 창고를 나가자고 하려는데 채령이 유라를 툭툭 쳤다. 채령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괴물의 파편들이 연기를 뿜으며 사라지고 있었다. 곧 거대한 창고 안 괴물들의 흔적은 죄다 사라졌다. 도련님과 고양이들에게 당해 눈이 먼 라투스는 지쳤는지 먼 구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유라는 높은 천장에 매달린 온갖 철제와 목재를 그제야 발견했다. 창고 안이 다른 이유로도 위험했다는 생각에 유라는 소름이 돋았다.
4: 나가자, 진짜로.
2: 얼굴이 창백해진 효석이 말했다.
1: 그래, 아무래도 범초본에서 우리 뒤를 밟은 것 같아. 얼른 장소를 옮기자.
2: 란주의 말에 유라는 동의했다. 범초본 본부장 딸과 돌아온 것, 범초본의 뒤를 밟히고 있다는 말, 그리고 채령을 쫓아온 듯한 이 수상쩍은 사람들까지. 유라는 란주와 효석에게 할 말도 많지만 들을 말도 많겠다고 생각했다. 다섯 사람은 창고와 공장지대에서 빠져나왔다. 조금 걷자 경원중학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범초본의 뒤가 밟혔다고 생각하니 유라의 집으로 돌아가기 꺼

0: 란조와 효석의 이야기 첫 번째.
1: 너희랑 다투고 유란의 집에서 나간 뒤에 나랑 효석이는 각자 집으로 갔어. 달리 갈 데가 없었거든. 그리고 폰을 꺼놓고 이틀간 집에 콕 박혀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효석이를 만나 PC방으로 갔지. 우리 둘이서라도 이해진의 흔적이나 증거를 모아서 범처분으로 가자는 생각이었어.

0: 란주와 효석은 PC방에서 이예진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늘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 친구가 정말로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 란주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1: 그렇게 마음이 안 좋으면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지 그랬어.
0: 효석이 물었다.
2: 듣고 싶은데 또 듣기가 싫더라고.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화가 났어.
1: 나 사실 나도 좀 서운했거든. 내가 이런데 넌 오죽했겠냐. 차라리 다른데 집중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안 나게 말이야.
2: 어디에 집중할 건데?
1: 어디겠어. 이예진이지. 우리가 이예진의 흔적을 증거물로 찾아서 범초본에 가져가면 능력도 입증되고 거기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본부장 아저씨랑 팀장 누나가 명함 주고 갔잖아. 연락하라고. 이러고 있다가 범초본 쪽에서 먼저 다 찾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냥 지금 범초본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이예진 찾는 일에 투입해주지 않을까? 지금까지 한 거 봤으니 우리 능력은 충분히 알 거 아니야.
0: 란조는 순간 범초본에는 가지 말라던 유라의 말과 채령의 실험 이야기가 생각나 선뜻 효석의 말에 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간 생각이 잠긴 끝에 란조는 결정을 내렸다.
2: 그래, 가자. 범초본으로.
0: 란주는 무턱대고 찾아가기 전에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지훈은 범초본의 정확한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고 도착하면 입구에서 자신을 찾으라고 말했다. 지훈이 일러준 주소는 서울시 외곽이었다. 지하철과 버스를 총 3번이나 갈아타고서야 효석과 란주는 범초본에 도착할 수 있었다. 범초본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곳답게 굉장히 세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효석은 입을 헤벌리고 하늘과 구름과 햇빛이 반짝이며 반사되는 커다란 유리 건물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워낙 건물이 커서 란주 역시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1: 나 너무 설레? 너 안 설레?
2: 주접 그만 떨고 가자. 그토록 오고 싶었던 범초본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오게 될 줄이야.
0: 란조는 신난한 마음으로 효석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두꺼운 유리로 된 커다란 입구에는 검색대가 있었고 입구 너머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두 사람은 검색대를 통과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3: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0: 아, 윤지우 팀장님 만나러 온 성란주랑 원효석인데요.
1: 네. 팀장님이 지금 잠시 급한 업무가 생기셔서 이거 받으시고 네. 2층에 요원실 옆 접대실에 계시면 팀장님이 오실 거예요.
2: 안내 데스크 직원과 효석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란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안내 데스크 옆에 커다란 화분 속 고무나무 잎을 만졌다. 범초본 입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이 보였다. 계속 잎을 만지자 밤이 되었는지 아무도 없는 텅 빈 데스크가 보였다. 전날의 기억, 오가는 사람들, 또다시 저녁, 그리고 끌려가는 체령의 모습이 보였다. 란주의 눈이 동그래졌다. 체령을 끌고 가는 사람도 낯이 익었다. 이예진과 초대형 라투스를 놓친 날 마주쳤던 덩치 큰 범초본 사람이었다. 그는 양손이 묶인 체령을 끌고 지하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체령은 안 내려가겠다는 듯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그 남자에게 잡힌 채 지하로 사라졌다.
0: 뭐하고 있어? 이거 목에 걸어. 2층으로 가래.
2: 효석이 부르는 바람에 란주는 고무나무 잎에서 손을 뗐다. 효석의 손에는 비지터 S라고 적힌 방문객용 명찰이 두 개 들려 있었다. 란주는 명찰을 받아서 목에 걸었다. 란주는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비지터 B를 받는 것을 지켜봤다.
3: 네, 1층 외 층은 방문이 불가하시고요. 저기 왼쪽 코너도 오셔서 검사 대기실로 들어가시면 저희 요원들이 안내해드리니 따라가셔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2: 직원이 비지터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4: 우리도 옛날에 검사 받을 때는 B 받았는데, 그치? 아, 그 팀장님이랑 본부장님이 짱이긴 한가 봐. 우리 S 받은 거 보면 주변에 A 받았다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는데.
5: 이리 좀 와봐.
2: 란주는 소풍 나온 어린애처럼 들뜬 효석을 잡아끌었다. 그러곤 사람들이 박을 대는 안내 데스크에서 살짝 벗어난 복도로 효석을 데려갔다.
4: 왜?
5: 나 방금 저기 안내 데스크에 있는 고무나무 읽었는데 채룡이가 끌려가는 거 봤어. 지하로.
4: 뭐?
5: 그 본부장 아저씨가 채룡이 제정신 아니라고 그랬잖아. 충격받았다고. 그럼 집이나 병원으로 데려가야지. 왜 여기 지하로 데려가? 애를 무슨 개 끌고 가도 데려갔다니까?
2: 효석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뭐든 진지하게 생각할 때만 나오는 효석의 버릇이었는데 자주 보긴 힘든 모습이었다.
4: 야, 지하에 뭐가 있지?
2: 두 사람은 안내 데스크로 나가 범초본 안내표를 봤다. 지하 1층은 실험실이라 적혀 있었다.
4: 어? 지하 1층까지밖에 없나 본데?
5: 실험실 맞잖아. 지하 1층.
2: 란주가 이를 악문 채 효석에게 속삭였다.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두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란주는 효석에게 팔짱을 꼈다.
4: 뭐야? 왜 이래?
5: 웃어. 2층 올라가자, 효석아.
2: 란주는 얼굴이 새빨개진 효석과 꼭 팔짱을 낀 채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조용했다. 운 좋게도 범초본의 계단과 복도에는 아주 많은 화분이 있었다. 란주는 효석과 함께 중앙 계단 말고 또 다른 계단이 있는지 찾아봤다. 범초본에는 총 3개의 계단이 있었다. 중앙 계단과 건물 양쪽에 있는 계단 2개. 란주는 효석과 함께 맨 오른쪽으로 향했다. 2층 맨 오른쪽에는 요원실과 방문객용 접대실이 있었고 거기서 작은 복도로 걸어 들어가면 본부장실이 있었다. 그 근처에서 헤매는 것은 크게 오해를 사지 않을 거라고 란주는 생각했다. 가는 동안 두 번 정도 요원들과 마주쳤으나 요원들은 효석과 란주의 목에 걸려있는 비지터 S 명찰

0: 회를 보고는 고개를 돌린 채 자기 할 일에 몰두했다. 맨 오른쪽 계단을 타고 란주와 효석은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 란주는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볼 수 있는 모퉁이에 효석을 세워 망을 보게 한 뒤 자신은 그곳에 있는 화분에 손을 댔다. 누군가 오면 효석은 크게 헛기침을 하기로 했다. 란주는 커다란 화분 옆에 쪼그려 앉아 화초와 난과 나무들의 기억을 읽기 시작했다. 다리가 저릴 만큼 기억을 읽었지만 체령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란주가 다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다.
1: 이봐, 학생.
2: 네?
1: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0: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인상을 팍 쓴 채 란주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란주는 말문이 막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란주는 애먼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할 말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3: 저희 S인데요.
1: 뭐?
3: 저희 S라고요.
0: 어느새 란주 옆에 다가온 효석이 비지터 S 명찰을 자랑스럽게 남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있었다. 남자는 당당한 효석의 모습에 기막혀 하다가 명찰에 적힌 S를 보고서는 휙 돌아섰다.
1: 잘 사는 집 놈들이란. 아, 애를 진짜 싫은데 좀 회사에 못 돌아다니게 할 수 없나? 아이고.
3: 아저씨! 그거 청형이거든요? 청소년 혐오! 라고요!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아끼며 예뻐하는 손주가 김유진입니다.
1: 내가 달라고 하면 뭐든 내놓으실 우리 아드님.
2: 어쨌든지 간에 내 입장에서만 촌수를 계산하면 전하의 조카입니다.
3: 야, 우리는 오직 후보자의 혈연 지연 학연만 따져.
4: 세상은 능력과 열정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2: 우리 유진이를 화랑도 부재해?

0: 괜찮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을 해. 네 가슴속에 품은 희망이 무엇인지.
1: 저는요 할머니,

0: 되고 연금도 나오고.
1: 선생님이 아니라 전 풍월주가 되고 싶습니다.
0: 풍월주. 그럴 줄 알았다.
1: 반드시 풍월주가 되어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녀석이 풍월주가 되고 싶다니.
3: 의젓하고 반듯한 데다 외모까지 준수한 김유신을 누구보다 예뻐했던 외할머니 만호태오.
4: 찾으셨다고요?
2: 보종공이 화랑도 부재자리를 정말 내놓겠습니까?
4: 대우마마의 명예 달렸지요. 대우마마께서 그 자리에 누굴 앉히고 싶어 하시면 비켜드리는 게 인지상정.
2: 내가 대가로 뭐를 치러야 하나?
4: 사과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우마마?
2: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공짜야. 꼭 뒤탈이 나거든.
4: 정 마음이 불편하시면 지금 제가 쥐고 있는 열쇠만 보장을 해주시지요.
2: 그것만 약속하면 화랑도 부재 자리를 내놓겠다?
4: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화랑도 풍월주야 따놓은 당상이죠.
3: 처음 사교계에 데뷔할 때부터 화랑도와 인연이 깊었던 미실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공작에 주로 화랑들을 캐스팅하여 화랑도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2: 세주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시니까 내가 감사히 받겠네.
4: 마마께서 흔쾌히 받아주시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0: 아버지. 우와, 네가 화랑도의 넘버 2 부제가 되었다는구나.
1: 외할머니 찬스로 화랑도 부제가 된 김유 씨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2: 할미 찬스,
1: 한 번에 더해 외할머니 찬스로.
3: 왜?
4: 와, 형 짱 먹었어. 이제부터는 형이 짱이야.
1: 꿈에도 그리던 화랑도의 풍월주가 되는 김유신.
2: 고맙네.
5: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태우마마.
1: 김유신이 발돋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관문을,
2: 문을 활짝 열어라.
1: 활짝 열어준 사람은 외할머니 만호태우가 아니라 희대의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 미실이었는지도 모른다.
5: 저의 마지막 영끌이었습니다.
2: 잊지 않겠네.
5: 그럼 전 이만. 아,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마마.
2: 청이라니 뭔가?
5: 풍월주 김유신공에게 직접 감사의 말 한마디라도 무리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사실 무리랄 것도 없는 얘기죠. 무리인가요?

0: 그 풍월주 김유신공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 모셔라.
0: 네. 들어가세요, 풍월주.
2: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있다. 오빤 딱 내 스타일.
3: 김유신은 풍월주가 되고 나자 제일 먼저 미실의 시녀가 아니고 미실을 찾는다.
4: 네가 풍월주가 되는데 세주가 힘 좀 썼어. 귀찮겠지만 오가다가 시간 남으면 한 번쯤.
5: 제가 풍월주가 되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6: 별 말씀을요. 달랑 임금의 옥새 하나 쥐고 있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힘을 쓰게.
5: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0: 그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화랑의 풍월주께서 이 미실의 뒷심이 되어주겠단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리 믿어도 되겠습니까?
1: 은혜는 반드시 은혜로 갚아야죠.
0: 어쩜 이 나라는 능력이 아니라 혈연과 지연이 우선인 나라입니다.
2: 혈통과 신분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던 신라사회에서 누구보다 곤란을 겪어야 했던 김유신.
0: 가야 출신이라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나 또한 여자라는 한계를 안고 궁에서 수십 년을 버티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1: 대단하십니다.
0: 우리 서로 모자라는 사람들끼리 등 좀 대주며 삽시다, 풍월주.
2: 쓰러져가는 마지막 빛을 살리기 위해.
1: 예, 세주님.
2: 치명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동화줄이 필요했던 미실과 김유신.

0: 자, 세속 5계는 하란도의 근본이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1: 신라 화랑의 대표 풍월주로서 완벽하게 정신무장을 한 김유신은
0: 고구려 백제를 항복시키지 않으면 우리 신라는 언제 운명을 달리할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갈 땅을 지키고 우리 백성을 화랑의 이름으로 지키려면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훈련만이!
2: 훈련만이!
0: 살길이다!
2: 살길이다!
0: 지금부터 3분 주겠다. 완전 무장하고 연병장으로 집합!
3: 집합!

0: 지금 사격하는 낭도가 누구냐?
1: 낭도 백석이용.
0: 백석이라. 제법 스피드도 빠르고 아주 정확해.
1: 그 사격뿐만이 아니요, 지상 예상 수중 공중전에서 정찰 침투 폭파 모든 종목에서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낭도요.
0: 백석이라고?
1: 잘 들리시나 보니 이 낭도들 사이에서는 터미네이터 아이언맨으로 알려주시오.
2: 잠시 후 백석입니다.
3: 그러셨습니까, 풍월주님?
0: 사격, 침투, 폭파, 잠수 모든 종목에서 기록을 깨고 있다고.
3: 풍월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훈련을 한 덕분입니다.
0: 너는 왜 용화향도의 낭도가 되었느냐?
2: 말씀드린 바대로 용화향도는 김유신이 통솔하고 있는 화랑팀으로. 자, 이 질문은 곧
0: 너는 왜 나의 쫄따구가 되었느냐?
2: 이렇게 쉽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3: 풍월주님 김유신을 도와 삼국통일의 역군이 되고 싶습니다.
0: 너 신라의 삼국통일을 믿느냐?
3: 믿습니다.
0: 백석, 오늘부터 넌 나의 왼팔.
3: 감사합니다. 왼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0: 인간 경기로 소문난 백석의 실력에 반해서 급친해진 김유신은
1: 머리 무릎 팔! 무릎 팔!
0: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백석과 함께 체력을 단련하고 무술을 연마한다. 그리고 뒤풀이로
2: 자, 장 들고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당나귀!
3: 당나귀!
2: 자, 마셔!
4: 풍월주님, 을지 문덕이라고 들어보셨슈?
5: 최근 SNS에서 가장 핫한 장수가 아니냐?
6: 예, 그 고구려 사령관 아니에요?
4: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백제 그리고 우리 신라에도 을지 문덕을 응원하는 문덕 빠들이 곳곳에 있다고요.
5: 백석, 넌 어떻게 생각해? 을지문덕.
7: 아, 을지문덕은 제가 제 아니 그 고구려 사람들이 제일 믿고 따르는 최고의 장수죠.
0: 당시 삼국을 통틀어 가장 핫한 장수는 누가 뭐래도 고구려의 을지문덕이었다.
5: 외계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6: 맞아요. 옐로우 블러드. 피가 설마 초록색인가요? 어떡해요.
0: 외계인이라는 소문까지 파다했던 능력자 을지문덕.
5: 을지문덕.
7: 옐로우가 아니고 그린.
6: 아니에요. 저 영어 잘.

0: 제 동생이 선생님인데요. 항상 노력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사랑해. 화이팅. 이자연.
1: 와이파이 한국인을 위하여 와파하니 이명호.
2: 아, 청이 하나 있습니다. 김청이. 이규창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을 찾아갑니다. 단양군은 충청북도 군단위 지역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고장인데요. 그런데도 단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양군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단양군을 많이 찾는 데에는 단양군의 다양한 별미들도 한몫을 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양군의 별미를 소개하는 식도락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의 별미를 맛보는 것 또한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인데요. 충청북도 단양에서도 맛있는 별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질 좋은 한지역 마늘이 나오고요. 단양을 둘러싸고 있는 소백산 자락에서는 많은 약초와 함께 더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에서는 민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쏘가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단양의 별미로는 마늘솥밥, 마늘떡갈비, 더덕구이, 쏘가리 매운탕 등이 있는데요. 단양읍내의 단양구경시장에서는 단양마늘빵을 비롯해서 마늘순대, 마늘만두 등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단양의 별미 가운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마늘솥밥입니다. 이 솥밥은 단양의 특산물인 마늘을 잘 활용해서 개발한 메뉴인데요. 고구마, 완두콩, 해바라기 씨 등을 마늘과 함께 넣어서 돌솥에다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늘솥밥은 일반 공깃밥처럼 미리 해놓는 밥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15분 정도 지나야 갓 지은 마늘솥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솥밥에다 마늘 떡갈비를 곁들이면 좋은데요. 몇 가지 새싹 채소가 떡갈비에 얹혀 있어서 식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더덕구이 역시 단양의 귀한 별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린 더덕을 숯불에 구워서 내주는데요. 입안에

해놓고 씹을수록 단맛과 함께 더덕 특유의 강한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운맛 때문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미리 부탁하면 고추장 양념을 조금 약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단양의 더덕은 소백산 자락의 고랭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쏘가리 매운탕은 호불호가 갈리는 별미입니다. 민물 매운탕 가운데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별미지만 민물 매운탕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격이 다소 비싼 것도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지만 단양에 와서 쏘가리 매운탕을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정도로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단양 유람선 선착장 근처에 쏘가리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쏘가리 매운탕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데요. 쏘가리 매운탕에 수제비를 추가하면 보다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쏘가리는 단양을 대표하는 명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단양 읍내에 쏘가리 조형물이 세워져 있을 정도인데요. 쏘가리 조형물이 있는 곳은 단양 다누리센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단양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일부러 이 쏘가리 조형물을 찾아와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의 식도락 여행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선거 관련해 정말 걱정했던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북 말고도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사례가 하루 만에 또 확인됐습니다.
1: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한 지역의 개표 결과를 누락하거나 각 후보자의 표를 바꿔 입력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박운 기자입니다.
2: 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 통계 시스템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경기도지사 투표자 수는 1만 6천여 명.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 투표자 수는 1만 5천여 명으로 429표가 차이가 납니다. 투표소에선 지자체장과 교육감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동시에 지급되는데 400여 표의 행방이 사라진 상황. KBS 취재 결과 경기도 광주 초월읍의 투표수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지를 분류하는 곳에서 개표 사무원이 초월읍 구투표소 개표 결과를 이 투표소로 잘못 입력해 구투표소의 결과만 두 번 입력된 겁니다.
3: 오입력했던 그 이투표소에 있던 구투표소 내역까지 수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구투표소의 내용이 중복 입력된 거죠. 이투에도 입력되고 구투에도 입력되고.
2: 광주시 초월읍 이투표소에서 투표한 1,700여 명의 표심은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 순서를 착각해 득표수를 잘못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에서 임태희 337표, 안민석 368표로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개표 보고 시스템에서 후보자 순서를 잘못 입력해 득표수가 뒤바뀐 겁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며 유권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주먹 구구식 개표가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도 다시 확인되면서 개표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궁입니다.
0: 선관위는 부실 선거 사태가 터진 이후 드러난 문제만 마지못해 해명하고 사과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한 전북 교육감 선거, 또 오늘 경기 교육감 선거 문제도 내내 숨기다가 보도 이후에야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내용마저도 믿기 어렵고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투표소 한 곳의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난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 투표록 속지에 중화산 1동 3투표소를 같은 동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해 만든 개표 결과를 먼저 입력돼 있던 멀쩡한 1투표소 결과에 덮어씌운 겁니다. 1투표소에서 투표한 1,104명의 민심은 증발했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밝혀지자 전북선관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6: 전북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5: 업무 편람이라든가 절차 시스템 개선하도록 할 것이고.
4: 뒤늦게 19표의 손해를 알게 된 후보는 선거 결과에는 승복한다면서도 선관위의 대처 과정은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공정관리가 생명인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부실 관리가 좀 많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4: 입력을 잘못했지만 당락에 영향은 없었다는 선관위의 해명에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8: 그 사실을 비공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권자와 시민들의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 그럼에도 선관위는 KBS가 보도하기 전까지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만큼 사태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0: 선관위는 법원이 증거로 확보하려던 잠실의 투표지 상자도 폐기물 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저희가 이 업체를 직접 찾아갔는데 상자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우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 재판부가 잠실 투표소에서 확보하려던 건 투표용지가 담겼던 상자입니다.
9: 용지 확보하셨나요? 용지 보관함.
1: 이 상자엔 1,900명분의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는데 선관위 지침과 달리 선거인의 50%보다 적게 용지를 인쇄했다는 의혹이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선관위는 법적 보관 대상이 아니라며 상자를 이미 폐기물 처리 업체에 넘긴 상태라 증거 보전에 실패했습니다. 상자를 넘겨받았다는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10: 폐기물 트럭 차라니까 여기 앞에 상자는 진짜 그렇게 있어요. 뭐 차에다 실고.
1: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물 처리를 맡긴 업체의 주소지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곳곳에 생활 흔적만 있을 뿐 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6: 혹시 박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11: 나는 하나도 짐을 여기다 버리고 오니까.
1: 해당 업체는 주소지만 이곳에 두고 출장을 다니며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장에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도 이 업체와 계약해 이번 선거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현장 검증 전날 상자를 버린 이유에 대해선 다른 폐기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을 뿐이며 법원 결정문을 받기 5시간 전에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로 처리되는 투표 관련 물품들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해당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용지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또다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0: 네, 경찰은 우선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과 지역 선관위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투표일에 각종 보고가 취합된 선거 종합상황실에선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수사관들이 들어섭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 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12: 어떤 자료 좀 확보하셨나요?
13: 어떤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계시는지.
1: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간부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본투표 당일 선관위 간부들이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처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가 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 절반 수준으로 인쇄했는지 의사결정 과정 등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오늘 작업엔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투입됐는데 투표 당일 각종 보고가 올라갔던 선거 종합상황실에선 한나절 가까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11: 말 그대로 선거지문 종합상황실이니까 여기가 컨트롤 하는 거니까 보고 받고 뭐 15분에 취합되는 보고 받고.
1: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시민 참정권 침해로 수사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또 그제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투표지를 적게 찍자는 결정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들은 보고만 받았다고 선관위가 역시 늑장 해명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지적한 투표지 배분 실패에 대해서도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14: 투표용지 인쇄 축소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 논의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TF가 선거인수의 50%로 투표지 인쇄 하한을 낮추는 안을 만들었고 지난해 말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했습니다.
15: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16: 경향이 있었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입니다.
15: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감축하여 인쇄할
14: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인 중앙선관위원들에겐 일반적인 행정안건의 하나로 보고만 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만 놓고 보면 송파를 비롯한 4개 구가 하한선 50%를 인쇄했고 나머지는 지침보다 많이 찍어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50%를 인쇄한 성북과 도봉에선 왜 투표지 부족이 없었을까? 선관위는 이제야 분배에 실패한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적게 찍은 것도 문제지만 투표소별 배분을 제대로 못했던 건데 실제로 송파구 전체에선 4만여 장, 강남구에선 무려 6만 장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을 방법, 본인들이 만든 편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인쇄 횟수를 축소한 경우엔 투표지의 10%는 따로 보관하다가 투표 상황에 맞춰 추가 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투표지 숫자를 줄인 만큼 모자란 곳 있을 수 있으니 일부를 따로 준비해뒀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란 겁니다. 하지만 투표가 중단됐던 곳들 중 이 규정을 지킨 곳은 없었습니다. 서울 선관위가 일련 번호 없는 예비용지를 3%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훨씬 적은 2천 장씩만 인쇄한 사실도 선관위 진상규명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부실 선거를 규탄하는 서울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선 충돌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의 경기장 봉쇄도 계속되면서 결국 체육단체들이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17: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집회 현장.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자신들의 일터를 존중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연일 경기장 출입구를 가로막으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18: 싸우기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섰습니다.
17: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에 난입하며 5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와 기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비난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체육단체들은 취재진과 함께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국제대회 참가와 자격시험 운영 등 업무가 모두 멈춰섰다며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9: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 저녁 7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참가 인원은 3천여 명. 오늘 하루 참가자 간 몸싸움이나 유튜버 폭행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0: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하게 하자고 입을 모으지만 위원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놓고는 여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0: 보도에 여소연 기자입니다.
1: 선거 8일 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 진상규명 및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야는 신속히 추진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3: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여야의 이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5: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는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1: 이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각각 따로 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여야 구체적인 데서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투표지 인쇄 축소와 선거 당일 대응, 제도 전반 등을 조사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참정권 침해로 인한 선거 효력 등도 포함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어디서 맡을지, 위원 숫자는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입니다.
5: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또 국민의힘은 특검도 동시 추진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합수본 수사부터 보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3: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1: 여야는 신경전 속에서도 다음 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데는 공감을 이뤘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4년을 기다린 시간,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새벽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립니다. 우리와 같은 A조에 멕시코와 남아공이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은 세계인의 축제, 이 기대와 설렘으로 달아오른 멕시코 현지 분위기를 이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북중미 대륙의 웅장함을 상징하는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 최대 9만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와 일명 거인의 신전이라 불리는 바로 이곳에서 내일 새벽 멕시코와 남아공의 개막전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역대 최다인 48개국이 참가하는 만큼 현지 분위기는 벌써 뜨겁습니다. 축구팬들은 하루 전부터 경기장 주변을 둘러싸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등 이미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2: 세 번째로 월드컵 대회를 멕시코에서 개최하게 돼 기쁩니다. 개막전은 3대1로 멕시코가 이길 겁니다. 이겨야요. 멕시코 만세.
1: 가장 먼저 베일을 벗는 멕시코의 개막식엔 월드컵을 상징하는 팝스타 샤키라가 공식 주제가 다이다이를 부르며 대회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선수들도 꿈의 무대를 향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홈 개막전을 앞둔 멕시코 선수들은 간이 농구 게임으로 긴장을 풀었고 남아공 선수들도 경기장 잔디를 직접 밟으며 경기 전 마지막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과달라라에서 대망의 1차전을 앞둔 대표팀 역시 최종 담금질을 마쳤습니다.
3: 저희 팀은 소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은 괜찮고요. 뭐 모든 준비는 오늘로써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4년 만에 열리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하나로 잇는 스포츠 축제 월드컵의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KBS 뉴스 이무영입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한국은 내일 오전 체코와 운명의 1차전을 치릅니다. 주장 손흥민은 매 경기 인생을 걸겠다는 각오와 함께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4: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월드컵이 낳은 눈물과 감동, 한의의 명장면마다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월드컵이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꿈의 무대라며 인생을 걸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5: 저는 당장 내일을 사는 사람.

0: 사람이 아니라서
1: 손흥민 선수입니다.
0: 오늘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저는 매 경기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경기들이기 때문에
2: 멕시코에서 손날두라 불린다는 질문에 미소를 짓기도 한 손흥민은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단정 지은 적은 없다며 선수들의 노력이 꽃 피울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0: 감다운을 시켜야 될 때가 조금 있을 정도로 선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한 거에 꼭 꽃이 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2: 홍명보 감독은 결전의 날을 앞둔 마지막 훈련에서 4분 연설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베스트 11을 확정했다며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충실히 준비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3: 2014년 대회에 참가를 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 월드컵을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대표팀은 한국 축구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약속의 땅에서 킥오프 휘슬이 울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4: 우리의 1차전 상대 체코는 경기 하루 전날인 오늘에서야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자신감인지 아니면 무모함인지 그 결과는 이제 내일 드러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미국 댈러스에 베이스 캠프를 꾸린 체코는 결전을 단 하루 앞두고 멕시코에 입성하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마지막 발맞추기에 돌입했습니다.
6: 제 뒤로 보이는 체코 대표팀의 훈련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곳 결전지 과달라하라에서의 현지 적응입니다.
5: 그러나 선수들의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골잡이 파트릭 시크를 비롯해 소우체크 등 핵심 멤버들은 가볍게 몸을 풀며 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코의 중원을 책임질 소우체크는 고지대 환경 적응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7: We heard a lot about the condition.
8: 고지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맞춰 다른 훈련들을 해왔기 때문에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한 발 더 뛴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코 국가대표 소우체크입니다.
5: 체코 감독은 고지대가 아닌 손흥민의 존재가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8: 한국은 무엇보다 공격진의 무게감이 엄청난 팀입니다. 손흥민 한 명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포진해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그 지점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체코 대표팀 감독입니다.
5: 3주 넘게 고지대 적응에 집중한 우리와 달리 뭐 아니면 뭐의 전략을 택한 체코. 마지막에 웃는 팀은 누가 될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4: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세 개 나라가 공동 개최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열게 된 미국은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성수 특파원, 월드컵을 앞둔 미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9: 네, 제가 나와 있는 워싱턴 DC 내셔널몰 광장엔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 경기가 열리게 되면 축제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It is pretty cool to see peopl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8: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와서 북미 전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9: 이런 길거리 응원장은 뉴욕과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 13곳에 설치됐습니다. 각 도시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멕시코에선 벌써 응원전이 시작됐고 미국 캘리포니아엔 피파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월드컵 홍보에 나섰습니다.
4: 네, 트럼프 행정부는 대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고 있다고요.
9: 네, 북중미 월드컵 경기의 75%가 미국에서 치러집니다. 미국 당국은 이번 월드컵을 최고 보안 수준 행사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경기장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맞춤형 방어 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장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데다 엄격한 비자 규제로 축구 팬들 입국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했습니다.
1: Most successful World Cup they've ever had.
11: 월드컵 사상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규모로 티켓이 팔린 적도 없었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팔린 적도 없었습니다.
9: 특히 뉴욕에서 열리는 결승전에는 미국 슈퍼볼처럼 전후반 사이 하프타임 축제가 열립니다. 가장 미국적인 월드컵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 경기가 열리는 내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시내 곳곳에서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응원전을 이끌 무대가 설치되고 시민들은 KT 광화문 빌딩의 벽면 미디어월과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응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료 지원 체계와 폭염 대책 등을 마련합니다.
12: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과징금이 6,200억 원 넘게 부과됐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유리 없이 컸던 피해 규모는 물론 정부 조사까지 방해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정부 조사의 결론은 과징금 6,246억 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급 과징금이 나온 건 피해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쿠팡 회사가 최초 신고한 유출 규모는 4,500여 명, 최종 조사 결과는 3,700만 명에 넘어 8,000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 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가족과 친구 등의 개인정보도 고스란히 새나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기본적인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했고 사후 조사까지 방해한 점 등이 가중 사유로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14: 약 5개월 분량의 앱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자동 삭제하는 자사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13: 시민단체들은 쿠팡에 대한 과징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쿠팡의 연 매출이 45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법정 상한의 절반 수준으로 피해자 한 명당 16,000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5: 국민의 이름, 연락처, 집주소, 생활기록이 고작 16,000 원짜리로 평가되어야 되겠습니까?
13: 쿠팡은 재차 사과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한 선제적 조치가 결정에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12: 이번 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 광고가 있는 웹페이지를 열기만 해도 그 이용자 정보를 쿠팡이 마음대로 가져간 겁니다. 이건 역시 피해 규모가 엄청납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 온라인 기사 등을 읽을 때 중간중간 보이는 쿠팡 광고. 이렇게 쿠팡 광고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방문만 해도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이 쿠팡으로 넘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1,100만 명분입니다.
17: 황당하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정보가 막 공유가 되고 하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16: 쿠팡 쇼핑몰에 로그인하면 기기별로 식별값이 부여됩니다. 이후 같은 기기로 쿠팡 광고가 게시된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면 광고 배너에 숨겨진 코드를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속 경로와 일시 등 개인 활동 기록이 쿠팡 서버로 자동 전송됐습니다. 쿠팡의 이런 개인 기록 무단 수집은 올해 2월까지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런 기록이 장기간 쌓이면 개인의 관심사는 물론 건강 상태나 정치적 성향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추론 가능하다고 개보이는 설명했습니다. 웹페이지 화면 전체를 투명 버튼으로 설정해 광고 닫기 버튼을 눌러도 쿠팡 쇼핑몰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납치 광고입니다. 심지어 쿠팡은 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도 납치 광고로 쿠팡 매출을 끌어올린 일부 웹 운영자들에겐 추가 수수료까지 지급했습니다. 쿠팡 측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광고 제휴 모델을 사용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보위는 또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관련 산재 소송 과정에서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쿠팡 자회사에도 과징금 2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12: 요양병원에 있던 중증 환자의 얼굴 안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보건당국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 요양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한 70대 환자. 코 안에서 무언가 툭 떨어집니다. 1cm 크기의 유충으로 구더기로 추정됩니다. 코와 입안에서도

0: 병원에서도 80대 환자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리가 사람 몸에 알을 낳아 구더기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에 이제 건강한 분들은 이제 파리가 접근한다고 하면은 쫓아낼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0: 당일 간호 기록을 보면 병원 측은 가족들의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유충을 제거했습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 즉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36조 6천억 원 적자로 나타나 7년 만에 최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포스코 ENC가 주관하는 건설 현장 7곳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비롯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등의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40대 미용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 피해자가 261명에 이르는 디지털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수뇌부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사장에서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가 인사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과 영상 등을 남겨 360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를 만나봅니다. 소설가를 꿈꾸던 청년에서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노동운동의 길에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이후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고 한국인권운동의 현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5년 인권운동의 기록을 담은 책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를 펴내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죽음과 절망의 현장을 지나온 그가 말하는 온기는 무엇일까요? 박래군 이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래군 이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1988년도에 세상을 떠난 동생 박래전 열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동생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우리 박 이사님께서 도서관 이름을 동화라고 지으셨던데 이 동화라는 이름이 어떤 사연이 있나요?
1: 제 동생이 이제 시를 썼고요. 제 동생의 필명입니다. 겨울동자에다가 꽃하자. 겨울에 피는 꽃, 겨울꽃입니다.
0: 꽃이라는 뜻이군요. 동화.
1: 성산동에 있을 땐 그렇게 해서 동화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세절역적으로 옮기고 나서는 아직 그거를 도서관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더 급한 게 있어가지고.
0: 빨리 옮겨서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그 박래전 열사도 형을 닮아서 문학소년이었나 봐요.
1: 시를 써서 유고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유고시 제목이 동화라고 하던데 그 시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형이 직접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동화.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르는 가을꽃일 수 없습니다.

0: 제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 발의 사슬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동화라 합니다. 세찬 눈부러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1: 아, 그 본인의 얘기가 아닌가.
0: 본인의 얘기고.
1: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대로 그 삶을 살지 않았나.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박래전 열사가 떠난 게 1988년 네. 6월
0: 6월 4일 날 분신했고 네네. 6월 6일 날 운명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예, 동생이 떠나고 나서 이제 한결같이 인권운동에 이렇게 투신을 해 오셨는데 어쨌든 형으로서는 나를 많이 따르던 동생이 이런 죽음을 맞았으니까 사실은 어떤 부채 의식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이
0: 네, 부채 의식도 있고
1: 그때 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0: 네. 동생을 그 묻으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니무까지 싸울게.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이제 유서에 보면은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뭐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염원을 그 유서에 담은 게 있거든요.
1: 네.
0: 네가 바라던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위해서 내가 니무까지 싸울게 하고 진짜 다짐을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산 사람끼리의 약속은 이 만나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변경할 예.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이제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유가족 협의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분신이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다들 이제 20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그 유서를 남겨놓고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 바라던 세상이 이렇게 모여진다고 제 동생이 어떤 그런 저거 바라던 그 민중이 주인된 새 세상하고로 모여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을 위해서 내 평생 걸겠다고 계속 다짐하고 이제 그랬었죠.
1: 네, 동생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평생을 바치셨는데 네. 원래 그런 문학 청년이셨잖아요.
0: 예, 예.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연대 국문과 간 게 소설 쓰려고 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 서클로 연세문학회를 찾아갔고,
1: 예, 예.
0: 그래서 1학년 예. 말에 이제 그 대학에서 하는 그 소설 응모 단편 소설 응모 해가지고 또 당선도 되고.
1: 네, 땅강아지라는 예. 단편 소설로 상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교내문학상.
0: 그래서 또 1학년이 그 예. 받기 어려운 건데 그걸 하니까 와,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문단에 예. 등단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그 운명처럼 제가 또 학생운동에 이제 빠져들게 된 거죠.
1: 군대도 막 이제 끌려가셨다고 그렇죠.
0: 그러던데요. 그렇죠. 강제징집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 다음 날 잡혀갔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 두들겨 맞다가 그리고 이제 바로 곧바로 이제 군대 끌려간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내가 학교 다니고 있을지 알았는데 근데 그거를 통보를 안 해주니까 제가 군에 간 지 2주 뒤인가 이제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가잖아요.
1: 네,
0: 그거를
1: 네.
0: 보고 이제
1: 아이고
0: 집에서 알게 된 거죠.
1: 부모님도 모르게 군대를 네, 가셨군요.
0: 그래갖고 나중에 집에서 다들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그러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면회도 할 수 없는 저 전방으로 보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인천에 가서 노동 현장 갔다가
1: 위장 취업이라고
0: 위장 취업을 했었죠. 네. 위장 취업을 하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한미은행 정보농성 사건 노동자 들어오고 이것도 예. 하다가 또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1: 근데 예.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제 열심히 또 인권운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아주 그 저 운동을 하면서 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성 네.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라든지 내가 이제 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거가 맞지 않, 틀린 게 아니라면 그걸 위해서는 내 모든 걸 걸어야지 뭐 하는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도 좀 뭐 인권 침해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엄청 심했었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감옥이 이제 진짜 정치대학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거기서 또 단련돼갖고 나오는 시기가 됐었던 거죠. 87년도 유랑쟁 덕분에 이렇게 이제 풀려났었는데.
1: 네, 네. 네. 그럼 요랑쟁 때문에 이제 가석방 돼서 네, 그렇죠. 네, 풀려나고 그 1년 뒤에 동생을 잃게 됩니다. 네, 예. 네.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0: 87년도는 저는 이제 그 87년을 그 유월항쟁으로만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87년 그 1월 달에 1월 14일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셨거든요.
1: 네.
0: 사실 그때부터 87년 내내 계속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월항쟁인 좀 6월 한 달 내내 싸움이 돼서 결국 노태우의 그런 6.29선을 끌어냈지만
1: 네.
0: 그다음에 이제 7.8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이제 그 전국에서 이렇게 싸워 가지고 1300개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그게 나중에 전노협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과정들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게 너무 6월 한 달로 이렇게 되니까 하고 명칭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싸웠는데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직선 제가 이제 도입이 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양김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이 분열하고 그러면서 노태우가 다시 집권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1: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학생운동권이고 이제 운동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서로의 그 책임들 하면서 굉장히 분열이 많이 심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동생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일치단결 뭐 대동단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동생이 좀 했었고 특히 이제 이게 그 다음에 88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뭐 5.18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타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워낙 그때까지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야합하는 거고 결국은 그 정치적으로 그런 학살 어중들을 용서해 주는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게 저희 동생의 입장이었어요.
1: 사실 그러다 저는 보니까 그 당시 학교 다닐 네. 때라서 기억이 나는데 87년에 어쨌든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국민이 승리했고 뭔가 이렇게 사회도 바뀌고 88년에 막 올림픽이 열리고 막 이런
0: 그렇죠.
1: 그런 상황에서 분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동생은 그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게 느꼈던 네. 아마
0: 그 동생은 단독 그게 아니라 그 전에 5월 네. 15일 날, 88년도 5월 15일에 조성만 열사가 서울 명동성당 카톨릭 회관에서 할복해서 떨어져 투신해서 죽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이런 문제들, 양심수 석방 문제, 뭐 또 조국 통일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광주 5.18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같은 것들을 외치고 죽고 5월 18일 날은 천안 당국대에 이제 최덕수가 또 5.18 진상규명 그 학살운용 처단 같은 것들 외치는 어떤 이런 흐름들 속에서 또 동생이 또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1: 네.
0: 그때가 되게 불안했었던 건 뭐냐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기대의 상황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1: 네.
0: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정치권들에 의해서 야합에 의해서 그 광주의 그 책임자들을 이렇게 이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죠. 운동하던 사람들 속에서는. 네.
1: 사실은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0: 그럼요.
1: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네.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0: 그렇죠.
1: 싸워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어서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 민주국민장으로 또 치러졌었고요. 6월 12일에 예, 예. 장례가 치러졌는데 지금 어디에 모셨습니까?
0: 마중물안공원에 있습니다.
1: 아,
0: 그때 이제 87년 6월 항쟁 그때 네네. 이한열 열사가 그 망월동 묘역에 이렇게 안장이 됐었잖아요.
1: 네네.
0: 그 이후로는 저는 그때 이제 운동권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망월동으로 가던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 이수선 어머니가 전태일 선배가 저쪽에 마석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자. 망월

0: 서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에도 그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제 해서 마석에 가자고 그래갖고 마석모란공원으로 가게 됐고
1: 예.
0: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갈 때만 하더라도 내 동생이 갈 때만 해도 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160명 있습니다. 그냥 운동을 하다가
1: 그렇게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0: 분들, 뭐 분신자결해서 갔던 분들도 계시고
1: 아.
0: 공권력에 희생되신 분들도 있고 운동하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병으로 돌아가시고
1: 네네.
0: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해서 160명이나 지금 있습니다.
1: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동생이었잖아요.
0: 예. 그렇죠. 만 25년을 같이 보고 살았으니까
1: 살고 또 형제간에도 서로 굉장히 의지가 되는 그런 동생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을 텐데 동생의 죽음 후에 형의 어떤 인생 행로가 본격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유가족 협의회랑 이제 함께하면서 그쪽에서 네.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던데 유가족 입장이 돼 보니까 그 동안에 좀 못 보던 어떤 것들이 좀 보이던가요?
0: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근현대사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역사에서
1: 네.
0: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게 그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고 하는 게 역사책에 다 쓰여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유가족이 되고서 보니까 와, 우리나라의 그 역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구나. 그 억울한 죽음들도 많이 있었고 저는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을 지원하다가 이제 유가협에서 이렇게 인권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리고 억울한 죽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고 뭐 의심은 가나 증거는 없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근데 그 전에 거기서부터 보니까 제주 4.3 때도 그렇게 많이 죽었고 그 한국전쟁 때도 그렇게 많이 죽었고 그런 죽음들이 계속 쌓인 거죠. 고문으로도 죽고 뭐 재판 받고서 사형당해서도 죽고 이런 죽음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괴롭게
1: 예.
0: 이렇게 저걸 한 거예요. 거기 이수선 어머니나 박종철 열사 아버님 또 배은식 어머니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유가족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왔거든요. 야, 이렇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쌓여서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가 됐고 인권이라는
1: 네.
0: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쪽에 이제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이 국가폭력 문제를
1: 네.
0: 해결하기 위한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할까 이렇게 되죠.
1: 그 한동안에 이런 뭐 분신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달려가셨다고
0: 예,
1: 들었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된 별명이 제야의 장의사다.
0: 예, 예,
1: 예. 예. 그 제발 좀 죽지 말아달라 이렇게 외치셨다고 하는데요. 예.
0: 그때 이제 유가족들도 이제 다 그러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그 유가족들이 가서 유가협에서 이제 가면은 저 뭐 하는 게 뭐냐면 그 유가족들의 방어벽이 돼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유가족들은 그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분신해 죽거나 아니면 공권력에서 희생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유가족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새로 저기 된 유가족들은
1: 네.
0: 그러면 이제 이 유가협에 계신 뭐 이수선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자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게 저쪽에 정권에서 막 회유에 들어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신까지 이제 빼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신 탈취에 가서 뭐 화장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역할들을 유가협에서 많이들 했고 그리고
1: 네.
0: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로 그 영안실 쪽을 담당하면서 장례까지 치르게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줘야 되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왜곡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장례도 참 많이 치르고
1: 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동생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0: 예.
1: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계속 직면하셨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예.
1: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0: 근데 이제 그때는
1: 네.
0: 그 분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더 강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유가족을 또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게 강하니까,
1: 네.
0: 그때는 잘, 그 당시 상황은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장례 치르고 뭐 하고 나서 좀 이게 좀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럴 때는 확 그런 게 이제 몰려오는 거죠.
1: 네.
0: 괴로우니까 이제 그때 이제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1: 예.
0: 요즘처럼 뭐 트라우마니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치유니 뭐 심리 상담이 이런 거 모르던 때잖아요.
1: 맞습니다.
0: 풀 수 있는
1: 예.
0: 방법을 몰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술에 의존.

0: 응원하고 뭐 그런 그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이제 유가족 활동을 하다가 인권운동가로 이제 활동을 넓히셨는데요. 특별히 세월호 유가족과 이제 함께 하면서 사실 이게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과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으로도 각성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됐는데
0: 그렇죠.
1: 옆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 유가족들이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들, 인권단체들, 시민단체들 다 모아서 그때 한 800개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대표급 공동대표격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유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유가족들은 우리랑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용당할까 봐 자기들이 우리
1: 정치적인 네. 어떤 이런 것 때문에
0: 그런 것 때문에 예. 할까 봐 그런데 우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유가족들은 처음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라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천만 서명 운동을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운을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무슨 수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받겠어요. 서명 운동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게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서 전국적으로 서명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서명 또 유삼들하고 또 같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같이 가서 네. 전국에서 서명 받고 이제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랑 같이 함께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근데 그때도 우리가 저기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방침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유가족을 이렇게 끌고 가자라고 하는 거를 절대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제가 이제 네. 해서 다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유가족들이 옛날 같으면 정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또 뭐 지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오겠지만 이젠 이 유가족들은 안 그랬던 거거든요. 정부도 충분히 알고 이런 상황 판단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같이 이제 맞춰서 보조 맞춰서 가자. 그 뒤에는 이제 4.16 연대라고 하면서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 이걸 또 만들었고 그 4.16 대단도 만들었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었던 거죠.
1: 네. 그 지난 45년 동안에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어요. 그걸 이번에 그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라는 네. 책에 담으셨더라고요. 네. 예. 말만 들어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온기. 여기서 온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0: 이게 그 1991년에 그 네. 강경대 여사가 이제 백골단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분신 정국이 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달, 6월달까지 13명이 죽어요, 그때.
1: 네.
0: 뭐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영균이라고 안동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노태우 정권 물러가라 뭐 백골단 뭐 분쇄하자 뭐 그래갖고 이제 또 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 있다 그래갖고 박종철 열사 아버님 모시고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거기 경북대 병원에 중환자실을 전부 비우고 이게 김영균 학생만 딱 혼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경찰들이 뺑 둘러갖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를 종철의 아버님하고 저거 이제 밀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온몸에 붕대를 다 칭칭 감고 이렇게 있는데. 그 종철의 아버님이 그 차디찬 그 영균이 손을 딱 잡으면서 니 뜻 안다.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말도 못 하는데 눈물이 쭉.
1: 아, 예.
0: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문장을 썼고 그게 이제 책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눈물은 당연히 온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따뜻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살아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1: 네, 그 뭐 흔히 말하는 사회운동, 인권운동도 포함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 그 따뜻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네. 그런 얘기도 하다 악만 남게 되더라 네. 그런 네. 얘기인가 이게 그런 운동을 할 때 특히 유가족들 이렇게 마음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게 투쟁이냐 애도냐 이런 고민의 지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제 그렇게 험한 현장들을 계속 보게 되고 예.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죽는 적에도 이제 그 특히 이제 분신하거나 아니면 저 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총으로 죽거나 뭐 이러면 진짜 끔찍해요. 저기들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근데 이게 경찰 공권력에서 막히고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악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괴물이 되겠다 싶어요. 진짜 그 네. 내가 운동하는 목적이 뭔지 뭘 위해서 하는 건지를 계속 자꾸 돌아보고 뭐 해야 하지 않으면 내가 괴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뭔지를 좀 한번 되짚어보고 또 다시 여기 하고 성찰하고 이러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가 투쟁이고 투쟁이 애도인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도조차 막아왔어요. 애도도 못하게. 뭐 저기 제주 4.3 때도 그렇고 한국전쟁 시기 때도 내 가족을 옆에서 죽는데 운다고 죽였어요. 운다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내 가족이 억울하니까 내 죽임을 이거 풀어달라고 했다고 그걸 또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슬픔들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저걸 했었던 거죠. 5.18 때도 마찬가지죠. 5.18 때도 폭도로 저거 하면 잡혀가니까 이걸 저걸 했었고 그때 진짜 여성들이 광주 시민들 여성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죠.
1: 네.
0: 그리고 부상당한 남편 부상당한 아들의 그런 저거를 병원도 못 가고 이러니까 그 약국에서 사다가 그걸 치료해줘 가면서 그걸 또 생계조정하고 이랬었던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민주화 오늘의 이런 민주주의를 저기 온 거죠. 이만큼 인권도 이만큼 또 진전시킨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책 속에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고요.
1: 네,
0: 저는
1: 네.
0: 그래도 너무 그 아프지 않게 내가 겪은 건 아픈 상황들이고 이제 그러지만 아프지 않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읽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책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1: 아, 네. 지금 사실은 저랑도 이렇게 이틀에 걸쳐 얘기하시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눈가가 빨개지는 거를 제가 봅니다. 그 많은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상처로 남아 계신 게 분명하고 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0: 그쵸.
1: 그 나의 눈물은 아직
0: 글쎄요.
1: 닦아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요.
0: 나의 눈물 어떻게 닦아. 방법을 모르겠고요. 아직은.
1: 사실 인권활동 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방법 좀 쉽게 그러니까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구호단체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인권단체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고요. 인권단체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인권재단 사람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1: 네.
0: 거기에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 후원을 해도 거기서 우리나라 인권운동 다 지원하잖아요.
1: 사람에서도 어떤 재정적 지원 같은 거 연결해 주십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아.
0: 인권운동 단체들 지원해 주고 뭐
1: 네.
0: 하고 그러니까 글로 해도 되고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길은 다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네.
1: 시민들이 믿고 참여하려면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0: 그럼요.
1: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0: 이게요.
1: 네.
0: 정말 요즘에는요 감시도 너무 저 많고 그래가지고 투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네
0: 그런 분들은 믿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6월 10일 이제 민주항쟁 39주년 맞아서 우리 박내군 이사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아 앞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0: 저는 지금 당장은 생명안전 기본법 만들어졌잖아요.
1: 네.
0: 제가 이제 그 법을 초기에 만들자고 하고 법안 내용 구성하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으로서 생명안전 기본법이 이제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정부하고 협의해가면서 좀 만들어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 그 재난안전과 관련된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법체계나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일들도 해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불행하게 죽는 죽음들 이런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1: 네. 생명안전기본법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시작 아닙니까?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겠네요. 예.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6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서 45년 동안 인권 현장에서 인권과 생명안전을 위해서 활동해온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강수량 철원 동성 24.5mm, 포천 영중남 17, 서울 강북구 9mm입니다. 지금도 포천, 가평, 춘천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밤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도 지역에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도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10mm로 적겠지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일요일 전국 내륙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0도, 대전, 세종, 광주 29도, 서울, 울산 28도, 부산 27도, 인천 26도, 제주 25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9.8도, 습도 7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우리 주변의 보행 환경을 더 안전하게 바꿔갈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모두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점자 블록 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유형 킥보드나 자전거를 세워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를 반영했는데요.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단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원시는 올해 말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두고 시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서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한 걸음이 될 텐데요. 모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서 이런 변화가 전국 곳곳으로 이어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지원 정책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신나는 세상 문 하나 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인공지능 시각보조기기를 종합행정타운 2층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이 기기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형태로 이용자가 후면 카메라로 문서나 주변 사물을 비추면 글자와 사물의 종류,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 실시간 음성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민원 현장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장애인 가족의 문화와 휴식, 공감을 위한 야외 힐링 콘서트 2026 뮤크닉이 열리는데요. 야외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고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이 됐습니다. 특히 돌봄과 양육에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들이 서로 위로와 공감을 나누고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대구 광역시 일대에서 제16회 전국척수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척수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각지의 척수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대구를 찾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자폐성 장애와 발달 지연 관련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오티즘 엑스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꿈을 그리다, 함께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열리고요. 관람을 희망하는 분들은 오티즘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김건모의 사랑이 떠나가네.

0: 장애인 지원 정책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6월과 7월 인구 사회서비스 분야 소혁신 3개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발급입니다. 오늘은 이와 연결해서 미성년 장애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소확신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 네. 소확신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행정의 줄임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일상에 직접 연결된 작지만 확실한 제도와 행정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법을 크게 바꾸거나 큰 예산을 새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지침 개정이나 요건 해석, 기관 간 협조 같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국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는 과제입니다.
0: 예,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요, 일상적인 돌봄 외에도 아이에게 필요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부 문서를 준비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장애인 증명서 제출이 필수인데 그동안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인증서가 없는 미성년 아이들의 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확신 과제로 선정됨으로써 내일이죠. 6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부모 본인의 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서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0: 예, 이 소식 반기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성년 장애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1: 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국 공통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돌봄, 발달장애인 지원, 보조기기, 교육 지원 등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면 먼저 경제적인 지원부터 살펴볼까요?
1: 네. 대표적인 제도가 장애아동 수당입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 아동 중에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에게 지급되는데요.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매월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18세 이상이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요. 복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급액과 세부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예, 장애아동 수당은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는데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에게 언어, 청능, 미술과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아동이 대상입니다. 또 9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애가 예견된다는 전문의의 의료서와 검사 자료 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해서 할 수 있고요. 다만 지원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장애아 가족들 중에는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1: 네,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이때 확인할 제도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아 돌봄이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동 보호, 놀이 지원, 외출 지원, 가족의 휴식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요.

0: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본 대상이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 역시 실제 이용 가능 시간과 본인 부담 금액은 매년 사업 안내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사업 수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예.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지원도 있나요?
0: 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6세에서 18세 미만의 등록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인데요. 방과 후에 의미 있는 여가생활, 자립준비 프로그램,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또래와 함께 활동할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예, 장애아동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는 어떤가요?
0: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있는데 자녀 양육에서 겪는 심리부담, 우울, 스트레스 등을 전문 상담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여가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도 있습니다. 가족이 지쳐 있으면 아이를 돌보는 힘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아이의 이동이나 의사소통 또 생활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중요하죠. 보조기기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가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복지료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고요. 단 이 역시 보조기기 품목은 장애 유형, 소득 기준, 내구 연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예, 교육 분야의 지원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장애 학생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통합교육, 치료지원,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은 학교나 보호자가 교육진흥청에 신청을 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예, 영유아가 있는 집이라면 어린이집 관련 지원도 확인을 해야겠죠.
0: 그렇죠.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장애아 보육류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와 보육류 신청은 복지로 아이사랑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것도 보육류 단가나 적용 기준은 매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 제도를 정말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부모님들이 어디서부터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너무 많은 거 말씀드렸죠.
1: 예.
0: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먼저 복지로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이나 발달재활서비스, 장애가족양육지원 등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길 권하고요. 두 번째 정부24에서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 일부 요금 감면, 각종 민원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 관련 복지 서비스를 확인하고 싶다 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은 학교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요. 이 밖에도 생활 요금 감면, 교통과 문화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내용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되는 주요 제도 중심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자녀의 나이, 장애 정도, 소득, 거주지, 재학 여부,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또 지자체나 교육

0: 교육청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 교육지원청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장애인 지원 정책. 오늘은 미성년 장애인 자녀가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조재지의 한 잔의 노래.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겠습니까?
2: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28살 먹은 뇌병변 여성 장애인이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그 모습이 그 비참하고 장애가 수용되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사례였다면 오늘 또 거의 그 비슷한 연령대의 뇌병변 장애인이

0: 겪고 있는 그 여성 장애인인데요. 자신의 그 장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수용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잠자기 전에 그런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서 잠을 자기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또 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져서 자신이 한심하고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삶이 해이감이 느끼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만성적 무기력이 있다라고 호소하는 상담을 한 사례입니다.
1: 예, 내담자분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회의감이 들고 또 무기력한 상태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예, 그래서 그 저도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를 MBTI 검사를 좀 해보니까 이 내담자가 INTP형으로서 감옥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면서 많은 그런 지적 호기심도 있고 세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유형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논리적인 유형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온 가정들에서 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실패를 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내려진 평가가 두렵고 뭔가를 도전하고자 하나 의욕이 적어지고 혹시는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성향들로 인해서 자꾸 망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내담자는 어떤 성장 배경과 경험을 해왔길래 이런 감정들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내담자를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 내담자가 7개월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때 이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이 어머니는 그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든 간에 장애를 최소화하려고 이 아이를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오가면서 이제 친정에서 아이를 이제 케어하면서 병원을 생활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친정으로부터 어머니가 비난받고 못 마땅한 시선들을 이렇게 받은 것을 이 아이가 이제 느꼈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힘들지 않게 하려면 내가 치료를 좀 잘 받아야 되겠구나 말썽을 부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뇌병변 이제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 엄마는 걱정이 되니까 아이를 좀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면서 조금만 틀려도 이거 틀렸느냐 왜 다 못했느냐 그렇게 하는 게 어렵느냐 이런 말들을 이제 자주 듣게 되고 특히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제 가르치면서 넌 장애가 있어서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늘 하고 되고 행대보다 너는 잘한 게 없다 이런 말들을 이제 늘 듣다 보니까 이 엄마로부터 내가 그다음에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 마음에 지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겠는데 또 실패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니까 아예 나는 안 하기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기력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부모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고요. 더 이상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무기력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어떤 상담을 진행을 하셨나요?
0: 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이 내담자도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내담자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이것들을 꾸준히 이겨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겨내고 있는 부분들을 진실성 있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만성적인 무기력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다는 부모의 완벽주의적 기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생존의 방식으로 방위 규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통찰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인간 중심과 이제 강점 기반의 상담을 이제 시행했는데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안전한 기지 구축 및 수용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 수용과 존중, 그다음 남편 영성을 통해서 그 고통과 무기력을 타당하는 데 이제 초점을 줘서 너가 무기단계 아니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도록 했고 중기 단계에서는

0: 속에서 이런 작은 목표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1: 예. 자, 부모의 완벽주의적인 기준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력을 선택한 내담자에게 3단계 상담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0: 예.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뭐 10회 정도 했는데요. 10회 정도의 상담으로 30년간 동안 갔던 내담자의 증언으로 왔던 깊은 상처와 어떤 생존의 방식을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없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하면 일관되고 진솔성 있는 것들을 발휘해서 할 거냐에 초점을 준 결과, 첫째는 이 내담자의 생각이 이제 전환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난을 자신을 비난이 자기를 비난한 게 아니고 자신을 실제는 걱정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겪고 있는 장애가 우려돼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엄마의 그 표현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둬서 나는 한심하다가 아니고 나는 나를 보호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어떤 긍정적 대화가 일상적인 속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참 유연한 사고가 자리 잡게 됐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가 밤마다 괴로웠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제 가라앉히고 억눌렀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일상적인 이 생활 속에서 긍정적 어떤 자기 패배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닌 긍정적 감정의 표현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그래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라는 어떤 무의식의 죄책감으로부터 점차 벗어나서 호가분한 일상생활이 좀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자신의 생각과 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남으로써 이 작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무기력했던 행동에서 벗어나서 재택근무 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작은 분량이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자기 그 혼잣말로 자기를 예 긍정적 대화가 늘어남으로써 자기 돌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내담자처럼 장애가 있어서 더 잘해야만 가치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어떤 잘못된 비합리적인 신념이 나의 무거운 짐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도 꽤 괜찮고 강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작은 자비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는 자기 대화를 많이 우리 장애인들이 한다라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그다음에 즐겁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1: 예,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자연이 부릅니다. 여자는 눈물인가 봐.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1: 네, 서울 중구 길벗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길벗 자립생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현재 AI 활용과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원예 과정 이렇게 두 가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AI 활용법을 배우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교육을 받는 날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음성 파일을 AI 툴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하고 이를 다시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이미지 자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영상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교육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2: 우리가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음악 같은 거죠. 오디오. 이런 것들은 저작권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생각하시면서 작품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요 사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놀라운 무료 이미지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둘러보기는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진이든지 일러스트든지 아니면은 비디오 뭐 음악 여기 옆에 보시면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검색어 우리가 키워드라고도 하는데 검색어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둘러보기는 얘네들 전체가 다 나와버려요.
0: 네.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요. 또 어디서 네. 뭔가를 검색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저작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틀어서 스톡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매번 필요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직접 촬영을 하거나 디자이너에게 일을 맡기면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예. 스톡 사이트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는 콘텐츠 백화점 같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한 스톡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담당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 수강생들이 상당히 집중해서 참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구길벗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하게 됐을까요?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송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3: 길벗 자립생활 아카데미는 작년에는 사진 찍는 방법이나 AI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올해는 10월에 영상 공모전을 하는데 거기에 낼 계획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이다 보니까 장애인도 이런 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계정을 먼저 만들었고요. 수업 시간에 영상을 일주일에 한 개씩 만들어서 계정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이 올해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인도 기술이나 정보에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의 기회가 다른 기관에서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새로운 AI 기술을 익히고 이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군요.
1: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복습에도 열심이라는데요. 총 5명의 장애인이 함께하고요. 뇌병변 장애인이 가장 많고 발달장애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활용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중구길벗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 아카데미 수업 내용은 매년 달라지는데 장애인 이용자들이 배우고 싶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자립생활 아카데미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강사 주한건 씨도 만나봤습니다.
4: 이번 교육은 중구 길벗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에 교육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요즘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다 보니 수강생분들도 AI가 뭔지 궁금하다,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많으셔서 이번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수업인데요. AI로 아이디어를 얻고 영상을 기획하고 직접 결과물까지 만들어보면서 AI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해보는 시간입니다.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콘텐츠로 표현해보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교육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명은 짧게 실습은 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새로운 기능을 발견해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 해보시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자신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수강생들이 AI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군요.
1: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이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뿌듯해하거나 영상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린 다음 기분 좋아하면서 보여줄 때 주한건 강사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고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만큼 부담감은 내려놓고 끝까지 수강생들이 즐겁게 참여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AI가 생각보다 재밌네 라는 반응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강의를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 목표 꼭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조창길 씨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5: 핸드폰으로 영상을 즐겨보면서 나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 내어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AI가 화제인데 그것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답변을 잘 얻을 수 있는지 실습했어요. 영상 기획부터 구독, 편집, 자막 넣기 등 전반적인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점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는 동기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무사히 수료하고 나의 일상 취미를 다루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보고 싶어요. 세상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나만의 멋진 영상을 선보이는 그날을 위해 화이팅!
0: 예, 창길 씨는 전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군요. 네. 응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요. 예. 아마 창길 씨의 채널에 여러 영상이 올라오고 유명해지면 뇌병변 장애인의 삶을 해당 영상을 보는 분들도 알 수 있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길 씨는 인터뷰할 때 표정이 참 밝은 분이었는데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처럼 노력하신다면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실 겁니다. 끝으로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기순 씨의 소감입니다.
6: 영상을 직접 만들고 배우고 싶었어요. 편집하는 거랑 AI 배우고 있어요. 맨 처음에 어려웠는데 패드 같은 게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처음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 선생님이 놓친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실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우리 동료들 중에 자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친하게 지내요. 많이 얘기하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이야기도 하고 사는 세상 얘기도 하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포기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길벗 자립생활 아카데미 화이팅!
1: 네, 기순 씨도 동료들과 즐겁게 AI와 영상 제작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잘 활용해서 실제 자립생활에 꼭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10월에 있을 영상 공모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얀의 그래서 그대는.

0: 이야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국가유산청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 교육생을 모집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자연유사 분야 유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교육생으로 선발이 되면 일단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새의 생태와 새소리를 구분해서 이 새소리로 종을 구별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지난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재능 기부자들의 목소리로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천연기념물 조류 생태도감 음성 해설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새소리 식별 능력과 교육 내용 이해도를 평가해서 우수 참여자를 선발한 후에 이 조류 음향 모니터링 자료 분석 분야에 또 참여시킬 계획까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서울과 대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이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보소통 플랫폼 넓은 마을에서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신청자는 희망 교육 지역과 교육 일정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유선 안내를 거쳐서 최종 교육 일정이 확정되게 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 신규 미술작가 발굴과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KAC 아트라운지 프로그램인데요. 공항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공간이 라운지죠. 이 라운지처럼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들이 전문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서 역량도 키우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8일 오후 2시까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서양화, 동양화, 도예입니다. 작가로서 자립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것은 공항 인근 거주자를 우대해서 선발을 한다라는 거고 전국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그리고 울산, 사천, 제주 등 이렇게 전국 각 지역에 총 16명의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를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발이 되면 미술 전문 교육은 물론이고요. 전시 참여, 포트폴리오 제작, 또 고용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1차 서류 심사에 이어서 2차 면접 과정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되고요.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미랄복지재단 또는 미랄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그곳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예. 자,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팀인데요. 한국 장애예술의 지평을 넓혀온 사물놀이 땀띠가 예술 여정을 담은 음악극을 선보일 예정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땀띠의 23년 역사를 소리와 국악 연주로 구성한 음악극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20여 해 동안 땀으로 엮은 사물놀이 땀띠 멤버들의 이야기 또 서로의 소리를 알아가는 삶의 예술을 조명하는 음악극입니다. 북, 장구, 꽹가리, 징의 서로 다른 박자 속에서도 서로 지켜준 그간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처럼 늦음 속에서도 웃음을, 웃음 속에서 친명을 피워낸 그들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물놀이뿐만 아니고요. 대금, 건반, 또 가야금, 첼로, 피리 등 다채로운 악기 연주자들이 참여해서 풍성한 음악을 성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모든 관객이 편안하게 음악을 혹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릴렉스드 퍼포먼스로 운영이 됩니다. 이건 공연 중에 자유롭게 입퇴장을 하실 수 있고 이동도 가능하고요. 전회차 수어 통역과 자막이 제공됩니다. 또 가까운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공연장까지 이동 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니까 사전에 신청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고요?
2: 네,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한마음 대축제가 6월 13일에 열리는데 이름하여 뮤크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야외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갖는 야외 힐링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에게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기면서 서로 위로와 공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무엇보다 캠페인을 통해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과 이 센터가 없는 지역에서의 왜 필요한지 또 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과 문화휴식 돌봄이 어우러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의 시작은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장식을 하고요. 또 장애의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로 이루어진 합창 공연, 가족이 함께 리듬을 만들어가는 드럼 공연,

0: 등 다양한 문화예술 무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역센터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이런 센터를 통해서 많은 혜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아시아 농인 국제교류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6월 12일에서 13일까지 서울 중구 플레이스 남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등 아시아 각국의 농인 공동체가 참여합니다. 그동안 농인 관련 문화, 산업 기술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국가 간 협력이라든지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그런 행사인데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요. 공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농인의 파워, 농인의 자부심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총 45개 부스가 운영을 하고요. 농인 참석자만 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그런 창작자 단체의 교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변진섭의 너무 늦었잖아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가까워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름 캠프의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학교나 학원 수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면 방학을 이용해 학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2026년 하반기 함께하는 과학 나눔 캠프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시각장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이고 8월 21일 금요일, 22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캠프 프로그램은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과학 실습과 코딩 교육, 진로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캠프관을 비롯한 주요 전시관 등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2-601-793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 청소년 중에도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과학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싶지만 시각장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캠프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거든요. 도전해보시는 거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6월 11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요.

네, 우리는 한 가중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매월 둘째 주 구경하는 재미와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전통시장 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서울 광진구의 자양전통시장을 소개합니다. 자, 근데요, 저는 미처 몰랐는데 여기 자양전통시장에 소문난 맛집이 그렇게나 많다고 해요. 네, 장 보러 갔다가 배만 채우고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자양전통시장을 어떻게 둘러보면 좋은지 지석봉 센터장님의 가이드로 다양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이죠. 지난주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6 WTC, 즉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인데요.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여러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여기 어떤 기기들이 선보였고 어떤 분들이 또 함께했는지 현장 소식으로 전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갈게요. 파파야가 부릅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자양 전통시장 나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6월로 접어들면서 낮 기온이 30도 가깝게 이제 올라가서 더위가
0: 완전
1: 좀
0: 예, 네, 여름이에요.
1: 네, 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예, 느낌인데요. 예.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는 선선한 바람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열대야가 찾아오기 전에 산책이나 운동하시면서 건강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매달 두 번째 주에는 전국 방방곡곡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전통시장을 방문해봤습니다. 현대화 그 개량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일상의 장보기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반나절 시장 투어하기에는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인정과 볼거리, 먹거리가 푸짐한 자양 전통시장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0: 저 왠지 마지막에 먹거리 네. 여기서 이제 귀가 딱 쫑긋해지는데. 네. 자, 그러면 자양 전통시장이면은 지하철역으로 말하면 어디가 가까울까요?
1: 네. 지하철, 서울 지하철 네. 2호선 구의역.
0: 구의역.
1: 네.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차도를 오른쪽으로 끼고 약 한 5분 정도 직진하시면은 앞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길이 있는데요. 네. 그 건너면 바로 왼쪽에 시장 들어가는 초입이 있습니다. 이 시장 초입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은 시장의 동문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횡단보도 건넌 후부터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하철 그 출구에서는 천천히 걸으셔도 대략 6, 7분 정도 걸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구의역은 지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4번 출구로 나오시려면은 건대 방향으로 타셨다면 앞쪽, 강변역 방향으로 타셨다면 뒤쪽으로 탑승하시면 편리합니다.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분과 서문에 그 공용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그 방향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0: 네. 자, 자양 전통시장은 어떻게 오래된 시장인가요?
1: 네. 자양 시장은 1970년대 후반에 이곳 뭐 자양동하고 구의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골목형 시장입니다. 1990년대에는 광진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성장했고요. 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중소기업청의 그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선정이 되면서 이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투입되면서 시장 그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점포별 특색을 살리는 그 간판 같은 것들도 네. 이제 만들어지고요. 시장 로고나 캐릭터가 개발되었습니다. 또 구역마다 다른 색상으로 방문객들에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여름철 이용객의 그 편의를 위해서 쿨링 포그라고 해서 위에 이제 천장이 있는데 네. 그 천장에서 안개 같이 물 안개 같이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되게 좀 선선하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시설도 만들어졌습니다.
0: 좋습니다. 예. 네. 그 전통시장이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 반면에 네. 약간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있잖아요.
1: 덜어 있죠.
0: 네. 자양 전통시장은 어떤가요?
1: 이 시장 전체를 이제 구조를 좀 미리 알고 가면 좋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양 전통시장은 되게 좀 구조가 단순합니다.
0: 네.
1: 지하철 역사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초입 골목에서 약 한 4, 5분 정도 걸어가시면은 시장에 동문이 나오고요. 네. 또 직진으로 약 한 50m 가면은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직진으로 가시면은 서문 방향, 왼쪽으로 가면 남문 방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서문 쪽으로 가면은 한 약 7, 80m 시장이 쭉 이어져 있고요. 네. 남문 방향은 약 200m로 길게 좀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문 방향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작은 골목들이 몇 개 있는 게 특징입니다.
0: 네, 북문이 없다.
1: 네, 북문은 없습니다. 네,
0: 동문, 서문, 남문으로 이루어진. 네. 자, 이제 시장에 들어섰습니다. 네. 어디부터 가보면 좋을까요?
1: 먼저 소개할 곳은 떡갈비 가게입니다. 네. 네, 동문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왼편에 가게가 있는데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줄을 길게 서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식당입니다. 동글동글 커다란 떡갈비가 4개에 만 원인데요. 포장하시는 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집에 와서 밥 반찬으로 드시거나 또 간식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의 식감과 양념이 아주 잘 어우러지고요. 특히 또 육즙도 살아 있어 가지고 네, 더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는 그 겨자 소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같이 찍어 먹으면 아주 환상의 맛입니다. 하루에 1,000개 이상 판매가 되는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요. 자양시장의 시작은 떡갈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0: 어떻게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밥공기를 기준으로. 꽉 채우나요?
1: 생각보다 커요. 오. 네네, 커서 특히 저희 그 조카 8살짜리 조카애가 네. 너무 잘 먹더라고요. 한 제 주먹의 한 3분의 2? 상당히 큽니다.
0: 주먹이 네. 거의 뭐 30cm 되시니까. 농담입니다. 네. 자, 떡갈비 이제 포장봉투 옆에 들었어요. 네. 든든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어디로 가볼까요?
1: 떡갈비는 사실 포장을 했으니까 그쵸? 뭔가 직접 먹어봐야 할 텐데요. 추천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네. 시장 그 서문 그 초입에 아주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는데요.
0: 그럼 일단 동문에서 쭉 서문까지 가면
1: 맞습니다.
0: 서문 입구 쪽에 떡볶이 집이 있다.
1: 네, 네. 머리에 잘 저 넣으셨네요.
0: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1: 서문 쪽으로 가셔서 거의 끝쯤에 이 떡볶이 집이 있는데 요즘 떡볶이 가격이 1인분에 한 4,000원 이상 하는 경우들은 많은데
0: 4,000원이면 싼 편이에요. 네. 진짜.
1: 네. 네. 근데 여기는 3,500원입니다. 네. 다른 데보다 좀 싸고요.
0: 근데 막 양이 막 그냥
1: 양도 아주 푸짐하게 네. 네. 주는데 안쪽 매장에서 먹을 수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밀떡의 부드러움과 함께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잘 어우러져서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데요. 달달하면서도 약간 그 매운맛이 탁 치고 올라오는 그렇죠. 그런 네, 맛입니다.
0: 그래야죠.
1: 네, 네. 이곳은 수제튀김도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김말이가 아주 튼실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어느 정도 양념이 그 간이 되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0: 설마 여기 김말이 직접 마는데요?
1: 직접 수제로 만듭니다.
0: 이야, 그럼 네. 진짜 맛있는
1: 거 네. 네네네. 예. 이곳에서는 또 특이하게 지포튀김도 판매 하는데요. 네. 네. 떡볶이하고 함께 먹으면 은근히 또 당기는 그런 네네. 맛입니다. 넉넉한 인심으로 퍼주시는 그 떡볶이와 함께 맛 좋은 튀김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이제 떡볶이와 튀김으로 위장이 열렸어요. 네. 이제 시작이죠. 네. 어디 갈까요?
1: 자, 다음은 극강의 가성비 식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문 초입에 이곳은 이제 위치한 만두집인데요. 뭐 서울 몇 대 만두집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꼭 뭐 손에 꼽히는 그런 식당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2026년 현재 그 가격입니다. 꽈배기나 찹쌀 도너츠는 3개에 1,00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로케나 또 팥 도너츠 찐빵은 2개에 1,000원이고요. 김말이는 3개에 2,000원, 오징어 튀김은 하나에 1,000원인데요. 만두가 네. 무려 10개에 2,000원입니다.
0: 와, 네. 진짜. 근데 작은 거 아니고?
1: 생각보다 커요.
0: 오, 네. 그러면 엄청나네요, 진짜.
1: 네. 혹시 네. 시판용 제품을 그냥 뭐 이렇게 데워주는 거 아니냐?
0: 네, 설마.
1: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네.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모두 직접 만든 그런 만두입니다. 저희는 냉동고에 좀 쟁여놔야지라는 생각으로 만두 50개와 네. 네. 그다음에 꽈배기, 도너츠, 튀김 등을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요. 김치하고 고기 그 본연의 맛이 잘 살아 있어서 맛이 좋았고요. 특히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네, 돌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튀김이 만두에 비해서는 좀 비싼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크기가 정말 워낙 커서 일반적으로 한 3,000원 정도 하는 오징어 튀김도 여기서는 단돈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0: 와, 네. 네.
1: 그 식당 사장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매년 쌀을 기부하고 계시다고 어머나. 하는데 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음이 더욱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가격은 저렴해도 맛은 최고인 만두집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 아, 진짜 말씀해 주셨지만 싸게 팔면서 이웃 돕기까지 해주시고 진짜 네. 존경스럽고요.
1: 네.
0: 자,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신들 다 분식 얘기만 하고 있다.
1: 네. 네.
0: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어디 소개 좀 해 주시죠.
1: 네. 그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초밥집이 있습니다. 개당 900원에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가격인데요.
0: 생선 초밥이요?
1: 네네.
0: 와.
1: 근데 퀄리티가 네. 아주 좋습니다. 매장에서 먹으시려면 오래 좀 기다려셔야 하고요. 포장을 하시면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네네. 바로 포장이 되고요. 포장하셔서 뭐 그 시장 내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드셔도 되고 집에서 맛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초밥 말고 그 초밥 너무 많이 기다린다 해서
0: 네네.
1: 그 서문 쪽 방향으로 가다가 그 보리 비빔밥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칼국수와 콩국수도 판매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보리 비빔밥을 주문하면은 배추김치하고 깍두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비빔밥과 함께 된장찌개하고 양배추 쌈이 서비스로 나옵니다.
0: 이야.
1: 네. 각종 나물과 달걀 프라이 그리고 고추장과 함께 잘 비벼 먹으면 되는데요. 된장찌개 국물을 한두 숟갈 좀 넣어서 먹으면은 더 풍미가 더 삽니다.
0: 네네.
1: 네.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자란 반찬을 계속 이제 물어보시면서 알아서 막 그 갖다 주시더라고요.
0: 세상에.
1: 네. 네. 배추김치가 겉절이로 방금 만든 겉절이로 나와서 너무 맛있어서 한 두 번은 더 받아 먹은 것 같고요. 네. 밥도 그냥 줄 테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0: 센터장님한테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1: 옆에 테이블에도 막
0: 모두에게
1: 네네 저희 네네. 저희보다 한 5분 늦게 오신 분들에게도 뭐 더 먹으려면 더 먹어라 이렇게
0: 네.
1: 말씀하시고요. 비빔밥과 함께 저희는 콩국수도 맛을 봤는데요. 직접 썰은 칼국수 면으로 콩국수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진한 콩국과 쫄깃한 면발이 만나서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곳 자양시장에서 제대로 된 한 끼는 보리 비빔밥과 콩국수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0: 자, 이제 뭐 엄청납니다. 지금 네. 분식부터 시작해서 밥 먹었고요.
1: 네.
0: 국수 먹었고요.
1: 네.
0: 이제 소화 좀 시켜야죠. 그죠?
1: 아, 구경 한번 해야죠.
0: 네, 좀 구경할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이곳 자양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명한 식당들 제가 앞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곳 외에도 한 130곳 정도의 가게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과일 가게나 채소 가게, 정육점이나 생선집, 그리고 뭐 의류 가게나 또 이불 가게 등 뭐 시장에서 다양하게 있을 만한 곳들 다 있고요. 또 시장이다 보니까 떡집이 또 몇 곳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도 다양한 떡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1인 가구를 위한 반찬 가게들이 몇 집이 또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내가 더덕구이가 되게 맛있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금도 집에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9,000원 통닭집 그리고 1,000원 빵집 을 포함해서 여러 매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제품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양전통시장을 둘러봤는데요. 통로도 비교적 넓고 구조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네.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시장 투어하는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가족이나 지인, 연인과 함께 자양전통시장에서 나들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는 한 번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몇 번 가야 된다.
1: 네, 저도 그 처음으로 갔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0: 네네. 네. 자, 오늘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김현철이 부릅니다. 동네.

한 가족 책장. 나는 2009년 6월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광주 경기에서 시구를 했다. 터미널에 있는 점포의 광고를 계기로 하게 되었는데 나더러 눈이 안 보이니 시타를 하라고 한다. 동업자 유사장이 시구를 하면서 던진다고 말하면 나더러 배트를 휘두르라는 것이다. 나는 그러면 이벤트가 되겠냐? 내가 시구를 해야 볼거리도 되고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며 시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전지훈련을 가기 몇 달 전 담양 온천호텔에서 기아 타이거즈 선수와 임원단의 연수 때 내가 특별 강사로 초대돼 강연을 한 적이 있어 조범현 감독을 비롯한 코치와 선수들을 만난 적이 있었기에 더 반가웠다. 내가 말했던 강연 내용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프로로서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섬에서 올라와 운동화도 전문 감독도 없이 연습해 전국 소년체전 준우승을 한 섬마을 배구 선수단을 예로 들었다. 영화로도 제작돼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시민들 간 친목과 화합 그리고 희망을 주는 선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때 당시는 내가 한화전에 시구를 하리라는 예약은 없었지만 강의 내용대로 시각장애인이 시구를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새로운 이벤트를 선물하게 된 것이다. 보통 유명 인사들은 시구를 하면서 포수 쪽으로 던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던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시구 전날 독림동 장애인체육관을 찾아 친구들과 시구 연습을 했다. 포수 역할을 하는 친구에게 소리를 내라 하고 나는 소리 방향으로 공을 던졌다. 처음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공이 날아갔다. 여러 차례 소리 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절하니 포수 방향으로 맞춰졌다. 몇 번을 연습하니 7에서 80%의 성공률이 됐다. 시구하던 날 관람석에는 응원단의 웅성임이 가득하고 안내하는 선수가 투수석에 나를 세웠다. 그때의 분위기는 내가 마치 스타라도 되는 듯 기분이 업됐다. 시구를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져주니 눈뜬 사람보다 잘 던졌다고 칭찬을 해준다. 운동장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봉사가 시구를 했냐며 여러 지인들로부터 문자

문자와 전화가 걸려왔다. 매번 있는 시구지만 뭔가 감동이 있고 이벤트가 있는 특별한 시구였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시타를 했다면 특별한 느낌이 적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해 기아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다. 그 뒤로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에게 시구를 하게 하면 우승할 수 있다는 징크스를 알려주고 싶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외식산업업체인 주식회사 두메의 김갑주 대표가 쓴 책 어둠 속의 빛을 찾아에서 김갑주 대표가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김갑주 대표는 대학 시절 망막색소 변성으로 인해 1급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절망하지 않고 외식산업에 도전했고요.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장애인식 개선 사업도 활발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장애인의 날에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 책에는 김갑주 대표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뿐 아니라 여러 봉사활동 그리고 후원활동을 펼치는 이야기들도 실려있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김갑주 대표의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캐럴 킹이 부릅니다. You've got a friend.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인데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장애로 인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점자 정보 단말기, 스크린 리더, 확대 독서기 이런 기기들이 다 보조기기에 해당이 되죠.
0: 네. 네. 이 최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네. 이제 그 기기들을 다 써볼 수는 또 없잖아요.
1: 없죠. 네. 네. 특히 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내가 어떤 걸 더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조기기를 접하는 장이 있다면 너무나 좋은 기회일 텐데요. 얼마 전에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2026 WTC 보조기기 시연회였는데 WTC는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줄임말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지원부의 강석철 부장에게 들어보시죠.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시각장애분들이 그 기기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이맘때쯤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기들이 굉장히 가격이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본인의 돈으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서 일부의 그 본인 분담금만 내면은 그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다른 장애인도 그렇고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정보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력의 그 제한점인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그런 보조기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개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시연회를 열어서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충분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했으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제품들 많이 체험해 보시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보조기기가 자기한테 맞는지를 이제 또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이 보조기기는 정말 필요한 거니까요. 네.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거일 텐데 다양한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정보를 듣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0: 네. 네.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사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연회에는 최대한 많은 업체들 그리고 다양한 보조기기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날 15개 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들을 많이 알리고자 했고요. 네. 또 시각장애인들도 꼼꼼히 체험해보고 궁금한 건 질문을 하면서 시연회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 현장 함께 해보시죠.
3: 만져봐도 돼요?
4: 만져보셔도 되죠. 당연히 만져보셔도 되고요. 노트북이 자체가 내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눌러보셔도 이렇게 나와요.
5: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목록
4: 아래쪽 그리고 지금 핸드폰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콘 넘기거나 네네. 페이지 넘기거나 이럴 때 네. 이렇게 손으로 쓸어서 넘기죠.
3: 네네.
4: 맞죠? 그죠?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손가락 한 번만 주실래요?
5: 바탕 화면
4: 제가 하나 눌렀어요. 한글을 눌렀어요. 네. 이렇게 쓸어보시면 넘어가요.
3: 어머!
4: 그죠?
3: 화면을...
4: 네, 맞아요.
5: 한수 네.
4: 이렇게 넘어가서 오히려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3: 신기해. 네,
4: 직관적으로 사용도 가능하시고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시고
3: 그 7시 스캔하는 종이는 어디에 올려놓는 거예요?
4: 스캔하는 종이는
6: 차이가 이제 여기는 네. 이어폰하고 마이크는 없는데 웹 전용으로 검색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네. 그리고 저 추가적으로는 그 스마트 신호등 기능이 있거든요. 횡단보도에 입으면 저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성으로 안내를

0: 가능해요. 미니가. 네.
1: 아, 미니가. 아, 이거, 이거 좋다. 원래 이거 3S도 되게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2: 네. 너무 가볍죠.
1: 미니 들어보니까 진짜 가볍네요.
2: 약간 젊으시고 약간 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1: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톤도.
2: 네, 되게. 맞아요.
1: 근데 작은데 키감이 나쁘지 않네요.
2: 아, 그렇죠.
1: 네. 측면 버튼 이런 거 막 눌러도 되죠.
2: 네.
1: 이렇게 잘 봤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 네, 한번.
2: 네, 네, 감사합니다.
3: 근데 반응 너무 좋네.
4: 리액션이 좋죠. 네.
3: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찾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네. 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4: 맞아요. 네, 이 네. 업체들의 그 자리 배치가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었는데요. 한 군데 체험하고 바로 옆으로 가서 체험을 하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업체가 참여하는지를 미리 파악한 분은 어디 어디만 가겠다 하는 걸 정해놓고 거기만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3: 딱 네. 전략적으로.
4: 그렇죠.
3: 사실 이런 시연의 자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4: 그럼요.
3: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도 이 기간에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 보조기기 업체인 만큼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고요. 또 자신들의 제품들을 많이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시연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참여 업체 중에 리보, MVI 그리고 모아드림을 함께 만나보시죠.
2: 저희는 이렇게 특수 키보드라는 이렇게 조그만 버튼식으로 된 버튼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제 전화부터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웹 검색할 때도 버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시간 같은 것도 버튼 하나로 확인할 수 있고 통화 좀 녹음 뭐 알람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고 점자 사진도 들어있거든요. 그 스마트폰을 굳이 꺼내지 않고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5: 노트북 기반으로 해서 이제 OCR이라고 해서 이제 음성 출력 장치 이제 카메라로 스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음성으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제품 하나랑 그리고 영상 출력 장치라 그래서 이제 약시분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제품을 볼 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모니터 암통해서 허리나 목 쪽 좀 보호하시면서 제품을 조금 더 선명하고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수신기가 세 개가 있고 송신기가 하나가 있는 제품인데 그 수신기를 해당 위치에 놓고 송신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능적인 제품.
6: 학령기 학생과 학령기를 지난 중도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배우기 위한 촉지훈련서부터 언어점자까지를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점자 학습기이고요. 디지털라이즈를 해서 언제 어디서나 점자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기와 시각장애인들은 그 그래픽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라이즈를 해서 촉각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오디오를 주로 해서 정보를 익히는 것과 그것의 보완제로서 촉각을 느낌으로 인해서 그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업체도 열심히 설명하고 네. 또 듣는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열심히 체험하시네요.
4: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연회 가장 좋은 건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져보고 체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제품들과 뭐가 다르고 좋아졌는지를 직접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제품 자체를 만져보기를 원했고요. 네. 또 이런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최신 기기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3: 사실 네. 남이 좋다고 나한테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4: 나한테 그렇죠? 맞는 거 찾아야죠.
3: 네. 네. 그러니까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4: 맞아요. 예. 최신 동향도 파악하고 요즘 나오는 보조기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실물을 체험하느라 바쁘게 다니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는 한 가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걸 어떤 걸 택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 저는 이제 저시력 당사자이고 또 점자도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확대 독석이나 크게 보는 거 그다음 점자 제품이 또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또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제품이 뭐가 있는지 최신 기기가 뭐가 있나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 제일 좋은 건 실제로 기기를 만져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맞도록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점자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7: AI를 접목한 그런 기기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제 관심이 갔던 게 한손의 세븐인데 이 한손의 세븐에서도 이제 작성한 내용을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거나 그런 기능을 써볼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이 컸고 스마트 안경도 있었어요. 이 안경은 그 주변에 사물을 찍어가지고 또 묘사를 하는 그 설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삶이 또 많이 편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맞는 기계가 필요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신청 시에 참고가 되려고 그래서 목적에 맞게 또 신청을 해야 되니까 또 제가 그거 관련해서 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8: 저는 이 학구열이 좀 높아요. 공부는 못해도 학구열이 워낙 높아서 그런 거 관심이 많았는데 한 손에 AI 기능도 좀 관심 있고 그 촉각 끼고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그 제품이 좀 많이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욕심도 생기고 처음에는 뭐 비슷비슷하겠지 했는데 새롭게 이렇게 멀티라인이 되는 제품도 보고 한두 가지씩은 생각지 못했던 신기한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4: 네. 그러니까 시연회에서는 나의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를 파악하고 체험해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자리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죠. 네.
3: 근데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네, 거니까.
4: 네. 맞아요.
3: 그 보조기기 최근 트렌드 좀 특징 어떤 거예요?
4: 일단 업체들은 그 기술을 더 보완해서 그 새로운 제품, 좋은 제품을 선보이는데요. 네. 네, 최신 트렌드, 특히 올해의 트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3: 여기도
4: 그러니까, 역시. 네. 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이 사물이나 환경을 설명해주고 분석해주는 보조기기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여서요. 시각장애인들이 이 AI 쪽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3: 아무래도 네. 이제 시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는 네. 사물의 이미지 아니면 주변 환경 네. 이런 걸 설명해주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또 나오면서 기능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완해주는 어떻게 보면 눈이 돼주는 건데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AI 관련 보조기기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9: 왼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10: 글자 인식.
9: 한 번 더. 그리고 두 번 톡톡 한번 눌러보세요.
11: 일본어로 뭐라고 막 있거든요. 저도 일본어를 못 읽는데.
12: 후에다 신도쿠는 북알프스와 노천온천의 고장으로 소말 모양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하고 빠르죠. 향기로운 녹색 온천수입니다.
13: 다른 나라 오는
12: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물 따뜻하게 해준 생후 3개월 이상.
14: 이거 예, 팜플렛 좀 주세요.
15: AI 비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눈처럼 보고서 인식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식인 건데 이제 색깔 인식이라든지 글자 인식, 상황 인식, 또 표정 인식, 분위기 인식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리고 톡톡 두 번 두드리면 그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데 특히 표정 인식이나 분위기 인식을 넣은 이유는 이제 시각을 잃으면서 소통을 잘 못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분위기나 표정을 읽는 것도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하셨으면 그래서 시각 보조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6: 이미지에서 남자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7: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뭐라고 답변하는지.
16: 이미지 해설 도우미 집 이미지 속 남자는 전체적으로 단정한 세미 정장 캐주얼 정장 스타일로 입고 있습니다. 보이는 범위 안에서 옷차림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7: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딱 물어보면
18: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에 AI 프로그램을 탑재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현재 화면에 나타나 있는 상황을 AI를 이용해서 설명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기능을 사용성이 좋게 만든 프로그램이 탑재된 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음성 프로그램도 있고 이미지를 읽어주는 것도 있지만 AI를 활용하면 조금 더 사용자 편의에 맞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업체에서도 이 AI 관련 보조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실제로 당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3: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각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어요.
4: 맞아요. 이렇게 네.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장애 해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주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게 도와주는 즉 개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능력 발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4: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조기기가 이 정보 접근의 장벽을 낮춰주고 또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3: 네.
4: 그리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더 좋아질 거니까 그쵸.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3: 맞습니다.
4: 네. 예. 시각장애인들은 이 보조기기의 중요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1: 보조공학기기는 시각장애를 뭐 부셔준다, 시각장애를 극복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시각장애로

0: 인해 겪는 불편함을 이제 좀 덜어주고 또 시각장애 개개인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조공학 기기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시각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정보의 장벽이 높잖아요. 아무리 정보를 접하려고 해도 접할 수 있는 마땅한 그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그럴 때 보조기기라도 있으면은 정보 접근의 장벽도 낮아지고 더 넓게는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 특히 스크린 리더가 삶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워드 작업도 하고 SNS라든가 그런 채팅 통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업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됐고 그 외에도 독서도 좀 할 수 있고 음성 소리 나는 녹음기 이용해서 녹음도 하고 이제 터치 기반이니까 타이핑이 조금 느리잖아요. 문자 보낼 때 그 리보 키보드를 통해서 좀 더 빨리 보내면 이제 상대방도 좀 덜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3: 근데 제가 전에 그 지석봉 센터장님한테 들었는데 네. 그 보조기기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4: 몇백만 원 단위잖아요.
3: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4: 부담스러워요.
3: 지원금 꼭 좀 받아야 되는데.
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사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원하는 분들은 많고
3: 그렇죠.
4: 그래서 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지난달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약 열흘 정도가 남았거든요.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이 잘 담긴 그 신청서 지원서 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강석철 부장에게 들어보시죠.
5: 한정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가의 제품을 신청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가라고 하면은 100만 원 이상 하는 제품들이 그런 경우인데 확대 독석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선정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경쟁이 많이 치열하고 잘 안 된다고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어느 정도 장애로 인해서 보조기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직업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꼭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조기기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신청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보조기기를 통해 가지고 좀 생활이라든가 뭐 직업적인 거라든가 학업적인 거 부분에서 잘 활용하셔 가지고 많은 정보와 그런 것들이 잘 접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조기기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필요한 게 있다면 신청을 해야겠죠.
3: 그럼요.
4: 네. 그런데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신청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도 그 직장이 있는 장애인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네. 2026 WTC 우리 동작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 김범수의 끝사랑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축구는 각각 11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발, 가슴, 머리 등으로 공을 쳐서 상대팀의 골대를 통과시키는 경기입니다. 이 간단한 경기가 풀어내는 이야기는 각본 없는 드라마죠. 끝이 보여도 끝까지 보고 싶은 작품인데요. 내일 새벽 대표적인 드라마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여느 때보다 관심이 별로다 하는 분들 계시지만요. 이때만을 기다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우리 선수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에서도 중계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최헌의 앵두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이 월드컵을 대하는 마음이 예년과는 확실히 다르죠. 예전엔 국가적인 축제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축구 좋아하는 소수의 팬들만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축구계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버린 점에 실망한 분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요. 그거 말고도 요즘엔 볼거리, 즐길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또 관심 가질 여력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근데 이번 국가대표 선수들이 역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하죠. 내일 당장 우리나라와 체코와의 경기가 진행되는데 부상 선수들 없이 부디 갖고 있는 능력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밴드 사운드의 곡들 준비했습니다. 송골매 처음 본 순간 그리고 건아드립니다. 금연.

しな。송골매처음본순간그리고건아들의금연함께들으셨습니다이승민님간밤에가위에눌리셨나봐요시간이조금지났는데도아직가위눌림이지워지질않네요라는사연주셨어요얼마나놀라셨을까요이승민님몸보신좀하셔야되는거아닌지모르겠습니다이승민님사연고맙습니다김성식님께서는출근길지하철은사람이엄청많아요라는사연주셨습니다많죠지옥철이라고그러죠이표현참좋아하진않지만딱맞는표현인것같습니다얼마나힘든지아침에출근할때거의뭐발이떠서갈때도있잖아요 이생활인들의고충을좀해결해줄수있는사람들어디계실까요없는걸까요 지금여러분께서는대한민국인기가요와함께하고계십니다노래두곡듣고대한민국히트송주제가있는노래로이어가죠박정훈의먼훗날에그리고김현식입니다어둠그별빛

0: Hey yo, you wanna dance?
1: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아직은 열기가 달아오르진 않았지만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부디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면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열정과 투혼을 가진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월드컵 송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 곡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입니다. 이 노래는 트랜스픽션이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붉은 악마 공식 응원가로 발표한 곡인데요. 전주만 나와도 피가 뜨거워지는 레전드 명곡이죠. 요즘도 축구 국가대표 경기 때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드럼비트, 강렬한 기타 사운드의 펑크록인데 보컬에 짱짜고 거친 목소리가 더해져서 듣는 순간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쫙 퍼지는 느낌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끝까지 가보자는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는 최고의 응원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잠시 후에 듣겠고요. 버즈의 Let's Go Together도 이어드릴 텐데 이 곡 역시 버즈가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붉은 악마 응원가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민경훈의 가창력과 버즈의 밴드 사운드가 뜨거운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꼭 축구 경기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뭐 에너지, 파이팅이 필요할 때 들으면 아주 좋은 곡이죠. 긍정적인 열정과 에너지가 충전되는 버즈의 응원가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버즈입니다. Let's go together.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월드컵 때 사랑받은 월드컵송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응원가 역사상 가장 품격 있는 곡이라면 아마 이 노래 꼽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2002 한일 월드컵 공식 주제가 챔피언스입니다. 챔피언스, 도입부의 오케스트라 사운드부터 남다른 스케일이 확 와닿죠. 클래식과 팝이 함께한 크로스오버 곡이고요. 중간에 국악까지 섞여들어서 조화를 이룹니다. 무엇보다도 조수미 하늘을 뚫는 듯한 노래가 압권이죠. 그 뜨거웠던 붉은 함성과 감동을 이 곡으로 다시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어드릴 곡은 가장 근래에 나온 곡인데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직전 월드컵이죠.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개막식에서 불러 전 세계를 뒤흔든 드리머스입니다. 전 세계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로 한국 가수가 다른 나라 월드컵 공식 개막식에서 메인 무대를 장식했기 때문에 엄청난 화제였는데요. 덕분에 선수단을 비롯한 전 국민이 응원을 받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풍의 이국적인 비트와 청량한 멜로디가 세련미를 더한 팝이었는데요. 강한 듯 감미로운 정국의 보컬과 카타르 가수였죠. 파하달 쿠바이시의 매력적 음색이 더해져서 되게 참 좋았습니다. 당시 무대 영상은 FIFA 공식 동영상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낳은 세계적인 스타들의 노래 들어보시죠. 조수미의 챔피언스, 이어서 정국이 부릅니다. 드리머스.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월드컵 맞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월드컵 송들을 모아봤습니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버즈의 Let's Go Together, 그리고 조수미의 챔피언스에 이어서 전국의 드리머스까지 들었는데요.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는 사상 최초로 하프타임의 쇼가 진행된다고 하죠. 바로 그 무대에 우리의 자랑 BTS가 오른다고 합니다. 함께 무대를 꾸밀 가수는 마돈나와 샤키라인데요.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들과 우리 BTS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니까 더욱 뿌듯해집니다. 월드컵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이렇게 하나 더 생겼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이하이가 부릅니다. 로즈.

0: to hurt you.
1: 오늘 들으면 선명한 위로가 될 것 같은 신쌤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쌤이 음악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1: 최근 누군가에게 이른바 영업당해서 설득당해서 새로 시작하게 된 습관이나 뭐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2: 이게 진짜 그 영업을 서서히 당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고 있는데 저도 요즘 친구들이 네. 갑자기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네. 수영이 너무 좋다, 뭐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한 번씩 이제 자유수영을 가다 보니까 네. 수영장이 또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수영장을 계속 나가보고 있습니다.
1: 그 뭐 이른바 영업당해서 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산다든지 하지도 않을 것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뭐 건강에 도움되는 운동을 하게 된다면
2: 맞아요,
1: 좋은
2: 맞아요.
1: 거죠 뭐.
2: 오히려 잘 되는
1: 예,
2: 일인 것 같아요.
1: 잘 된 거죠. 네. 꾸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만나볼 헌타이틀곡은요.
2: 네, 오늘은 임현정의 1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1: 임현정 노래가 언제였나요? 근래 이제 갑자기 주목받아가지고
2: 네. 예. 올해 초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더니 여전히 차트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1: 영화에 삽입됐거든요.
2: 맞아요. 그 영화 만약에 우리는이란 영화가 이제 또 잘 돼서 역주행 신화를 이제 또 한 번 선보이고 있는 임현정인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한번 임현정의 음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해 임현정이 오랜만에 공백을 깨고 또 신작인 엑스트라오디너리라는 앨범을 발매하면서 이 앨범이 또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팝 음악 부분의 후보로 오르면서 이제 영국에 거주하고 있던 임현정이 얼마 전에 또 한국에 와서 공연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데뷔 때부터 혼자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맡아서 하던 음악가인데 이 음악을 향한 열정을 굉장히 불태웠던 임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역주행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1집 수록곡 2100년쯤 내가 부를 노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2100년쯤 내가 부를 노래요.
2: 네, 정말 제목이 흥미로운데 96년도에 발매한 곡이에요. 이제 막 1집을 선보이는 가수가 100년 뒤에 부를 노래를 쓴다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그럼 이 노래는 그럼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는 곡일까? 아니면 2100년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면서 쓴 곡일까? 이런 것들이 좀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 곡을 들어보면 임현정이 2100년을 이제 종말 말의 때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은 하늘이 낀 그런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인류들이 떠오르는 곡인데 사실 지금부터 2100년이 이제 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곡을 들을 때 이제 종말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이 또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100년 뒤를 바라보고 내려온 노래 같네요. 임현정의 네. 2100년 즈음 내가 부를 노래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2: 감사합니다.

임현정의 2100년쯤 내가 부를 노래,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마이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돌핀.

0: 보라를 일으켜.
1: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왔습니다. 김으리님의 사연인데요. 거래처 사장님께서 석류 진액 한 명을 선물로 주면서 요거 마시면 이뻐진다 했는데요. 의리만 더 이뻐지면 안 되고 다 같이 이뻐져야 해서 얼음 동동 띄워서 직원분들한테 한 잔씩 다 돌렸어요. 저 잘했죠, 노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혜리님 애교도 참 많으시고 인정도 넘치시네요. 얼음 동동 띄운 석류 주스. 이 멘트 들으시고 입안에 침 고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뵙진 못했지만 마음은 1등이신 거 인정합니다. 김혜리님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토이의 그럴 때마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초가집 살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초가 삼간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삼간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세 곳, 즉 세 칸으로 된 작고 소박한 집입니다. 조선 전기에 송순이란 학자가 있었는데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와 초가 삼간을 짓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10년을 벼르다가 초가 삼간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에 한 칸 내어주고 강산은 방 안에 들일 곳이 없으니 주변에 둘러두고 보리라. 네, 아름다운 강산을 마당으로 삼은 집. 상상만 해도 얼마나 운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고고한 선비정신이 물질 문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귀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홍세민의 노래입니다. 흙에 살리라.

네, 오늘은 가수 양희은의 에세이집 그럴 수 있어에 실려있는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누구나 상처입은 어린아이를 안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잘 견뎠어, 용타, 너 잘했어, 토닥거려주며 그 아이를 떠나보내라고 한다. 말이야 쉽지. 그래서 나도 어린 희은을 잘 달래보내자. 하지만 어떨 땐 내 안에 그 아이가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불현듯 그 상처가 아리게 올라올 때가 있다. 누구나 자기 삶의 무게가 제일 무겁다. 다시는 아픈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어찌 인생이 우리 마음 같을까? 상처가 난 자리에 또 상처가 나면 당연히 더 아프다. 하지만 아무리 죽겠어도 시간은 흐르고 흉터 위에 새살이 돋고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상처 입은 어린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순간을 늘리는 게 힘이 되었다. 운동이라면 질색이었던 내가 요즘은 매일 한 시간 넘게 걷더니 걷고 일주일에 세 번 아쿠아반에 출석한다. 먹고 떠드는 것만 좋아하는 내가 걷는 게 인이 박혀서 걷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수영복을 입고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너무 창피했던 내가 아쿠아반에 부지런히 다니게 되다니. 나 스스로 생각해도 운동에 인이 박힌 건 용하다. 그렇게 스스로 칭찬할 거리를 만들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뭐 그 많은 상처들이 다 내 잘못인가? 하늘에서 느닷없는 똥바가지가 떨어졌고 하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게야.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말한다. 네 잘못이 아니야.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 양희은이 노래하는 노래 퍼프 들으시겠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요람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경상남도 하동군 노루목에 얽힌 전설입니다. 하동군 화계면에는 신촌마을과 정금마을이 있습니다. 두 마을 사이에는 노루목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 노루목일 때는 예로부터 지리산 자락의 험한 산세여서 무서운 산짐승이 우글거렸고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곳 마을 사람들은 하나의 믿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저 산이 스스로 걸어나와서 이곳이 나라의 도읍지가 될 것이고 수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며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인근 사찰의 스님들은 그날을 염원하며 매일 불공을 드렸고 마을 사람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촌마을의 젊은 여인 하나가 화계천에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무심코 흐르는 물을 보다가 두 눈을 비벼댔습니다. 물에 비친 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설마 내가 잘못 봤겠지? 하면서 여인은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다시 산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아보니 믿지 못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금마을에 있던 커다란 산이 쿵쿵 소리를 내며 신촌마을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은 들고 있던 빨래방망이를 떨어뜨리며 마을을 향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거대한 산이 걸어온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마치 그 비명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산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구의 노래 산간처녀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은방울자매의 산유화, 박상규의 산너머 마을.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김정구의 상간처녀였고요. 은방울자매의 선유화, 박성규의 산너마 마을 이어졌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하동군에서 전해지고 있는 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산이 움직인다고 외치는 여인의 비명소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산은 이미 걸음을 멈춘 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됐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큰 한숨을 토하기도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여인을 힐난하게 시작했지요. 아이고, 저 요망한 계집을 보소.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조상님 말씀대로 장차 도읍이 세워졌을지도 모르는데 큰 복을 걷어차버렸네 그리여.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곧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을 당장 동네에서 쫓아냅시다. 모두가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는데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마을의 큰 어르신이 나섰습니다. 이보게들, 진정들 아시게. 이 또한 다 하늘의 뜻인 걸 어찌하겠나. 저 안악을 탓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일세. 생각을 해보면은 산은 딱 그쯤에서 멈춰설 운명이었던 게야. 우리의 정성이 아직 하늘에 닿지 못한 탓이네. 어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안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단 말인가.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닐세. 어르신의 말씀에 젊은 청년 하나가 펄쩍 뛰며 반박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라면 산이 걸어서 올 것이라는 전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경망스럽게 고함을 치다니요. 마을의 이름으로 엄히 벌하고 당장 추방해야 후안이 없을 겁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다시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아닐세, 그건 틀린 생각이야. 하필이면 저 여인이 빨래할 때 걸어나와 눈에 띄었다는 것이 아직 우리의 치성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누군들 그 자리에서 봤다면 놀라 소리치지 않을 수 있었을고. 그러니 누굴 탓하지 말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터올리세. 저 산이 다시 움직일지도 모를 일 아닌가. 그 어르신의 말씀에 모두가 수긍을 하고 얼른 제단을 쌓고는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노래 들어보시죠. 진박남의 산천은 변하여도, 리타김의 여인의 눈물, 현인의 애정산맥, 그리고 이미자의 여로, 네 곡 듣겠습니다.

네, 이미자의 여로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진방남의 산천원 변화여도, 리타김의 여인의 눈물, 그리고 현인의 애정산맥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하동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산이 걸음을 멈추고 며칠이 지나자 신촌마을에 흉흉한 변고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 하나 없던 평화로운 동네에 살인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다음 날엔 멀쩡하던 사람이 옆 동네로 넘어가 시비를 걸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이 노해서 재앙을 내린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고, 이웃 마을 사람들은 신촌 마을 사람들을 슬슬 피하게 됐습니다. 신촌 마을 사람들은 결국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당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지요. 산이 걸어나올 때 엄청나게 큰 고목 하나가 딸려왔어. 그 나무 속에 커다란 진애가 살고 있는데 그놈이 뿜어대는 도끼가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네 그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무당을 불러 큰 구판을 벌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흘간 이어진 굿은 마지막 날 밤 최고조에 달했지요. 무당은 진애가 숨어있다는 커다란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면서 칼춤을 췄습니다. 북과 꽹과리 소리가 터질 듯 귀를 때렸고, 무당의 이마에서는 비오듯 땀이 쏟아졌지요. 신명이 오른 무당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나무를 돌던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구판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빙글빙글 돌던 무당의 걸음도 멈춰서 있었지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뜬 무당의 발밑에는 집채만한 진애가 맥없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쳤습니다. 모두 보아라, 진애가 죽었다. 이제 이 마을의 흉한 재앙은 모두 끝이 났다. 신촌마을 사람들은 무당이 가리키는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큰 진애가 힘없이 뻗어 있었고, 곧이어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진애의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잠시 후 진애는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신촌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하동군에서 전해지는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박재란의 산 넘어 남촌에는, 잔이리의 내일은 해가 뜬다, 정윤선의 먼 훗날, 그리고 한세일의 산비둘기, 네 곡 들어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2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500원 동전 첫 선, 지폐는 점차 폐기. 500원짜리 동전이 새로 나왔다. 12일부터 각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일제히 방출되기 시작한 새 동전은 앞면에 학이 새겨져 있고 100원짜리보다 약간 크다. 당분간 지폐와 함께 사용되다가 지폐는 회수되는 대로 폐기. 앞으로 500원짜리는 동전으로 대체된다. 지폐 수명이 불과 9개월인데 비해 동전은 20년에서 40년 쓸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보급될 자동 판매기 사용에도 편리하다. 네, 처음 500원짜리 동전이 나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그려져 있던 500원짜리 지폐도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는 참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긴 82년도 당시 500원이면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고 오락실에 가면은 재미있는 게임을 10판 정도는 할 수 있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지만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못 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인순이의 노래입니다. 떠나야 할 그 사람.

떠나야 할 그 사람 인순이의 노래였습니다. 평생 건강한 삶에 대해서 연구해온 어떤 의사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10계명을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게 바꿀 수 없는 한계는 받아들일 것, 이런 계명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지만 감당하기 벅찬 일을 억지로 해내려고 하거나 끝까지 놓지 못해서 생길 때도 있지요.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면서 몸과 마음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의 노래 낙원동 포장마차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알람을 맞추고 그 시간에 눈을 떴지만 망설이다가 이불 속에 좀 더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나 또 가고자 하는 장소나 목적지로 떠나기 위해서는 몸을 일으켜 이불 밖으로 나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불을 걷어내는 사소한 실행력이 먼저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일단 움직여볼까요? 동네 한바퀴, 피리밴드 저클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동네 한 바퀴, 피디밴드 저클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결국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움직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움직인다는 건 어쩌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겠죠.

헤어져 어쩔 수 없게 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네. 시 짓는 마음만 없어지지 않았다면 무슨 도린들 먹물 갈지 못하랴.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 벼루가 깨지다였습니다. 이미 깨진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쓸모 없어진 건 아닙니다. 먹이야 어떤 돌에서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이 없다면 먹을 갈 일도 없을 겁니다. 시를 짓고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유은선이 작곡한 20개의 향, 묵포도도, 김혜빈의 25현 가야금 연주입니다.

윤선이 작곡한 20개 향 묵포도도 김혜빈의 25현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예클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고요. 다음은 12잡가 10장가 최은호의 소리입니다.

0: 소서.
1: 12잡가 10장가 최은호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군이 작곡한 타미르 고원의 수상곡, 박형례의 소금, 그리고 김은찬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얼마 전 1,000만 관객으로 관심을 받았던 영화에서 단종 옆에 사육신이 있었죠. 오늘은 이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의 시를 가사로 한 시조를 만나보실 텐데요. 평시조 이모미입니다. 조선시대 성삼문화의 작품으로 3장으로 구성된 사설에서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단종이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으로 상황이 돼서 물러났을 때 성삼문을 비롯한 박팽년, 하위지 같은 인물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붙잡히고 말았죠. 그때 성삼문이 끌려가면서 지은 시가 이 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조 이모미 두 번째 장 사설입니다. 복례산 제일봉의 낙낙장송 되었다가. 복례산은 중국에 있는 전설의 산으로 신선과 불사약이 있다고 합니다. 불사약이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이죠. 성삼문은 그런 복례산에서 가지가 길고 키가 큰 소나무 낙낙장송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지조와 절개를 표현한 말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 백설이 만 건곤할지 독야 청청하리라.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어도 홀로 변치 않고 푸르겠단 말이죠. 그럼 평시조 이모미를 김호성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평시주 이모미 김호성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이혜진이 작곡한 해금 독주를 위한 연 권세별 해금 김현종 최용진의 타악 연주입니다.

이혜진이 작곡한 해금 독주를 위한 연, 권세별의 해금과 김현종, 최용진의 닭 연주였습니다. 마음만큼 안 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마지막 곡은 그런 의미에서 희망곡 준비했는데요. 김영우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당신이 까치라면 뭘 하겠는가?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가? 제가 신세미 평론가에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매일 하는데 늘 재밌게 대답을 잘해 주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대학 면접이나 취업 면접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우리 신세미 평론가도 당황하고 머리가 좀 아파질 겁니다. 어떤 말들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니까요. 너 왜 그래? 뭔 일 있어? 라는 질문이 귀찮지 않고 불쾌하지 않게 마음 따뜻하게만 느껴지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해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학래와 임철우가 함께 부른 내가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 또 어떤 상황에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하는 대답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이런 말도 항상 날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이 한다면은 진짜 걱정스러워서 묻는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다투던 중에 한다면 왜 나한테 괜히 시비야? 뭐 기분 나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떠십니까? 제가 하는 말들 모두 따뜻하고 편안하게 듣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K-POP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로도 찾아갑니다. 현경과 영애의 참 예쁘네요 듣고 송창식의 맨 처음 고백 이어드리죠.

현경과 영애의 참 예쁘네요. 그리고 송창식의 맨 처음 고백.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서영주님, 저는 아침으로 뼈째 썬 흔히 새꽃이라고 하는 자리돔회를 먹고 있어요. 통영에서 사온 회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용치놀래미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자리돔회라니. 저는 그래서 자리돔회 드신다고 해서 혹시 제주도에 사시나 하셨어요. 통영에 다녀오셨나 봐요. 서영주님. 여름철에 먹거리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잘 아시죠? 많이 남은 회들 부지런히 드셨기 바랍니다. 공은집님께서는 다치셨나 보네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소독받았습니다. 집에서 소독 가능하면 셀프 소독 잘하라고 하시네요. 회복까지는 대략 2주 정도 예상된다 하시고요. 라는 사연을 주셨거든요. 어쩌다가 다치셨을까요? 공은지님. 아유, 더운데 고생하고 계시네요. 지금쯤은 많이 나으셨으려나요? 회복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이어가죠. 지니의 뭐야 이건? 그리고 패닉입니다. 왼손잡이.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케이팝의 모든 것. 오늘도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지난 시절의 케이팝들, 그리고 요즘 막 사랑받는 케이팝들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2011년에 발표된 현아의 버블팝입니다. 중독성 있는 댄스비트가 여름날에 청량하고 핫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남자친구가 자기 행동에 자꾸 제약을 두니까 너에게 너무 맞추라고 하지 말라고 아주 당차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노래입니다. 스포티하면서도 건강미 넘치는 안무가 발표 당시에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난 다음 해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여자 입장에서 부른 노래인 오빤 딱 내 스타일이라는 곡을 현아와 함께 작업하면서 해외에서도 현아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덕분에 버블팝의 인기도 다시 올랐죠. 2015년엔 솔로 여가수로는 처음으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아의 버블팝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비스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입니다. 그룹 비스트에서 이름을 바꾸고 2017년 하이라이트로 처음 발표한 노래죠. 하이라이트의 데뷔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실 팀 이름을 바꿔서 나온다는 거 큰 모험이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만 했던 멤버들에게 팬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더욱 사랑했고 뭐 딱히 그게 아니더라도 노래가 좋습니다. 이 곡은 당시 각종 음원 차트와 음악방송 1위를 휩쓸면서 하이라이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화려하게 장식해줬습니다.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현아의 버블팝, 이어서 하이라이트의 노래입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지금 막 사랑받고 있는 두 곡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먼저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10년 만에 돌아온 IOI의 갑자기입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그리움과 추억을 노래한 곡인데요. 멤버인 전소미가 직접 만들어서 그 애틋함과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전소미는 이 곡을 발표하기 전까지 아주 많이 긴장하고 조심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음원이 발표되기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다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한 번만 듣고도 금세 따라하는 걸 보면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사실 이 곡은 그 전에 IOI가 들려줬던 곡들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죠. 그래서 좀 낯설어하는 팬들도 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결국 음원 차트 1위까지 휩쓸었습니다. IOI의 갑자기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 노래와 함께 들을 곡은 샤이니의 신곡 엔모스입니다. 샤이니 여섯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죠. 엔모스, 증기, 호흡을 뜻하는 그리스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공간이나 상황에 풍기는 특유의 분위기나 기운을 말하죠. 노래는 몽환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샤이니의 이번 미니앨범 수록곡은 지난달 말에 있던 콘서트 때 팬들에게 먼저 공개했는데 당시에 아주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내놓을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샤이니의 신곡 엔모스 함께 들어보죠. 먼저 IOI의 갑자기, 그리고 샤이니가 부릅니다. 엔모스.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현아의 버블팝,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IY의 갑자기에 이어서 샤이니의 엔모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이연경의 사랑아 날래, 그리고 박준희가 부릅니다. 눈 감아봐도.

0: 아티스트의 진심이 더 느껴지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무인도에 딱 한 명의 연예인과 갈 수 있다면 신세미 평론가는 누구와 가고 싶으세요?
1: 아, 플레임을 얘기해도 되나요? 약간 이름에 욕설이 섞여있어가지고 허키 예. 라는 분과 이제 같이 가고 싶은데 이분이
0: 왜요?
1: 프로듀서이자 예. 또 음악가이기도 한데요. 예. 아 정말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해서 영화 얘기도 할 수 있을 예. 것 같고 또 음악가이기도 하니까 음악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힙합 프로듀서이기도 하니까 힙합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0: 무인도에서의 무료함을
1: 예.
0: 너무 피할 수가 있겠네요. 이분 관계라면 그렇군요.
1: 아이.
0: 다방면에 아는 활동을 하면서 네. 아는 게 맞나 보군요.
1: 그냥 팬입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오늘은 BTS 멤버 정국의 첫 솔로 앨범 골든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솔로 앨범은 그간 이제 정국이 BTS 멤버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좀 흡수하고 경험한 그런 음악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좀 취향? 그런 관점들이 생긴 거를 이제 보여주는 앨범이었는데요. BTS가 사실 K-POP 정수로 세계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정국은 솔로 앨범에서는 완전히 미국의 팝 음악의 일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냥 팝의 음악의 어떤 스타일만 취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팝 컬처 일부로 들어갔는데요. 예. 이 앨범에 참여한 작곡가들도 굉장히 훌륭한 팝 스타들이에요. 에드 시런이나 션 맨데스나 메이저 레이저 같은 이제 팝 음악 시장에서 한자리하는 그 뮤지션들과 또 곡 작업을 했고요. 1번 곡부터 마지막 11번 곡까지 진짜 지금까지 남성 솔로 팝 가수가 해온 모든 스타일의 그 팝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마치 이제 본인이 팝 음악을 제대로 알고 임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11곡의 화려한 팝 음악 중에 오늘은 Yes or No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0: Yes or No요?
1: 네, 이 곡은 에드 시런이 작사, 작곡에 모두 참여한 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록곡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영국의 팝 음악 스타일이 조금 느껴집니다. 약간 쪼개진 비트에 리듬을 타면서 빠르게 불러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곡인데요. 정국이 굉장히 멋있게 소화하고 있고요. 들을 때마다 이 곡은 그냥 참 좋은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정국의 수록곡 중에 하나입니다.
0: BTS 정국의 Yes or No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정국이 부른 Yes or No,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득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담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듣고 왔습니다. 주은수님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뭐 저 같아도 서운하겠습니다. 우리 신랑이 며느리 될 아이에게는 예물로 명품백 해준다는데 28년 동안 살면서 저는 비싼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지만 왠지 서운하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거든요.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요? 서운하신 게 당연하죠. 어떤 집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남편이 아내분에게 그동안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선물을 해준다고 하던데 주은수님 남편께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있을지도 모르죠. 주은수님 속으로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남편분에게 말씀하세요. 갖고 싶은 거 있다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서운해만 하다가 예. 마음 알리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번 직접 말씀하십시오. 사연 고맙습니다. 주은수님. 오늘 끝고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가령 누군가와 대화하며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폭우에 불어난 계곡물처럼 늘어나 콸콸 소통이 될 때, 만나면 늘 30년 전으로 돌아가 장난을 걸고 싶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떠날 때, 직경 6.6cm의 연두색 테니스 공을 향해 라켓을 휘두르며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9년째 그만두지 않고 있는 독서 모임 엉그독에서 같은 책을 읽지 않았다면 동네 축구처럼 느슨했을 대화의 텐션이 책을 읽은 덕에 프로 축구처럼 올라갈 때,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별 생각 없이 먹은 자잘한 파가 촘촘히 박힌 따뜻한 계란말이와 묵은지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가 어릴 적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신 것처럼 맛있을 때, 길 가다 처음 만난 강아지가 내 앞에 드러누워서 무방비 상태로 배를 내놓을 때, 내가 변호한 분이 내게 변호사님이 제 변호사라서 너무 든든해요 라고 말했을 때, 공직을 마치자마자 유튜버가 되어 첫 채널 서초동 아고라를 운영해보았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한 문장씩 써내려갈 때 나는 사는 듯 산다고 느낀다. 삶은 두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혼자 사는 국면과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국면. 혼자 살 때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다. 자신을 믿어야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야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돌아보면 나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0: TBS 오디오 북.
1: 법대를 간 것도 판사가 된 것도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간 길이었다. 좋다는 길을 따라간 덕분에 나이와 깜냥에 비해 좋은 대접을 받고 손해도 보지 않았지만 그런 삶이 그리 만족스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았다. 그렇게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애써왔다. 그래서 불어 선배도 친구도 우근도 없는 낯선 직업 경로로 들어서서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 했다. 그 결과 포르쉐를 타는 삶을 산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 돈 내산 자전거의 페달을 내 두 다리의 힘으로 밟으며 살아간다고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로 족하다. 그러나 그 사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다. 혼자 있으면 편할 뿐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도 그저 편안함에 안주할 때가 많았다. 20여 년을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것을 오랜 세월 숙성시키는 일이 마감 바느질이 어딘가 매끄럽지 못한 옷처럼 어색하고 서투를 때가 종종 있다. 생각해보면 그중 가장 큰 서투름은 사람을 어떤 경우에 얼마나 믿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서투름이었다. 불행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타인을 믿지 않으면 불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를 늘 의심하고 경계하면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을 느낄 기회도 봉쇄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인들에게 사람을 얼마나 믿냐고 물으면 답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는 아예 안 믿는다고 답하고 어떤 이는 7알, 어떤 이는 5알을 믿는다고 한다. 나는 공무원으로 일할 때까지는 8, 9알을 믿었던 것 같은데 법정 밖 관계에서 말이다. 변호사가 되어 사기 사건들을 많이 맞고 나 자신도 수차 속다 보니 이제는 3알도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정도가 사는 듯 사는 삶을 사는데 최선인 것인지 불신의 가드를 더 올려야 할지 아니면 타인을 더 믿어주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지난번 낸 에세이 혼밥 판사가 혼자 사는 삶의 국면에 대해 말했다면 이번 에세이에서는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삶의 국면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믿음과 불신의 양상에 대해 믿음과 불신이 전방위적으로 작동하는 변호사의 일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 책의 사례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쓴 것이다.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는 재판받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저 마지막에 선택적으로 한쪽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니 믿음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접착제가 없다면 의뢰인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과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나는 가족 못지않게 온 힘을 다해 그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대리운전하는 변호사는 그렇게 믿음의 접착제로 연결된 의뢰인을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 검찰, 법원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믿어달라고 호소한다. 한 곳씩 들릴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믿는다거나 못 믿는다는 채점지를 내민다. 이 책에서

0: 작가로서의 나는 택시를 타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 모든 믿음과 불신의 관계를 관찰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형성되는 신뢰 또는 불신의 기류, 또 신뢰로 한편이 된 변호사와 의뢰인이 경찰, 검사, 판사를 만났을 때 촉발되는 신뢰와 불신의 화학작용을 관찰했다. 이 글의 카메라는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구치소, 법정을 비추지만 보다 깊은 층위에서는 법조계를 떠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언제 신뢰가 생기는지, 왜 믿거나 믿지 않는지, 타인과 세상에게 어떻게 신뢰받을 수 있는지, 그 결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말해보려는 것이다. 혼자서가 아니라 독자들과 함께.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듯 편안하게. 라켓으로 테니스 공을 칠 때처럼 집중해서 자잘한 파가 촘촘히 박힌 따뜻한 계란말이와 묵은지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처럼 맛있게. 서로의 말이 불신 없이 상대의 마음에 가서 닿으리라는 100%의 확신으로 그렇게 폭우에 불어난 계곡물처럼 콸콸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듯, 사는 듯이.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어느 피의자의 긴급 체포부터 구속까지. 어느 날 오후 늦게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분 좋게 저녁 약속 장소를 향해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1: 정재민 변호사님이죠?
0: 젊은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1: 제 남자친구가 방금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어서 잡혀갔어요. 남자친구가 자기가 혹시 잡혀가거든 변호사님을 찾으라고 미리 연락처를 주었거든요.
0: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위급할 때 펴보라고 장수들에게 남긴 비단 주머니 안에 내 연락처가 있었다는 것 같아 신기하면서도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으려는 이제는 뭔가 수상했다. 남자친구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녀는 박중규라고 답했다. 모르는 이름이었다.
3: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를 어떻게 알죠?
1: 아, 그건 저도 몰라요. 남자친구 아빠가 평소에 변호사님 말을 많이 했대요. 믿을만한 분이라고.
0: 그녀는 이어서 체포한 경찰 수사관에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문자메시지로 연락처를 보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경상남도 창원에서 박중규를 체포해 경기경찰청으로 데려가고 있단다. 밤 9시부터 조사를 할 예정이니 변호인도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박중규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내게 도움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다. 수임료를 준다는 말도 없었다. 그날 저녁에는 간만에 옛 판사 시절 동료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박중규와 그 여자친구가 다급히 도움을 청하고 경찰도 당장 밤 9시까지 수원으로 오라는 것이다. 저녁을 먹으며 잠시 고민하다 결국 가기로 했다. 여자친구의 눈물 섞인 절박한 목소리도 한몫했지만 박중규의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말이 걸려서였다. 아버지와 자식이 그렇게 나를 믿어주었는데 나는 계속 의심만 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잘 아는 분일 수도 있는데 도와주러 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누군지 알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지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밥값을 내고 일어나 차를 몰고 수원으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긴급 체포처럼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경찰에 도착해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 나는 수사관에게 잠시 박준규의 단독 접견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사관이 가리킨 어느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박준규가 양쪽에 한 명씩 형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팔뚝과 목덜미, 반바지를 입은 다리에 용문신이 그려져 있고 조끼 100kg을 훌쩍 넘길 정도로 체격이 컸다. 수갑을 풀어준 형사들이 떠나고 책상 앞에 앉자마자 그는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말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부친의 이름을 말했다. 이름을 듣자 박준규와 닮은 그 부친의 얼굴이 기억났다. 고향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알았던 10살 남짓 많은 형님이었다. 순간 그 형이 10여 년 전에 내게 연락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 절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며 도와달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사정을 들어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어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를 일부 써주고 담당 검사에게 사정 설명도 해주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때 그 아들이 바로 박준규였다. 준규는 그 당시 기소유예를 받게 도와준 삼촌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를 빼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자친구에게 미리 내 이름과 연락처를 일러둔 모양이었다. 나는 준규에게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총책이 맞는지 물었다. 접견 직전에 수사관에게 준규의 혐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그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준규는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사기 조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내가 그런데 왜 경찰이 너를 총책으로 지목했겠냐?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지만 준규는 한사코 아무런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영장 단계, 법원 단계마다 자백과 부인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면 불이익이 크고 변호사에게는 솔직하게 말해야 방어를 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준규는 사기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로서는 더 할 말이 없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길을 조언하되 선택은 의뢰인이 하는 것이고 선택 이후에는 의뢰인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곧 조사가 시작되었다.
4: KBS 오디오북. 야.
0: 수사관은 이미 구속된 5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박준규를 총책으로 지목했다고 했다. 특히 리더격인 L이 모든 지시를 준규에게 받았고 준규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준규의 지시를 받는 또 다른 인원을 통해 돈 세탁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마련한 돈은 준규가 지정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준규가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준규는 L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아도 긴급체포 이틀 전 L의 모친에게 연락이 와 자신의 아들이 적어도 상중하 중에 상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서 기분이 쎄해서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준규를 긴급 체포할 당시 준규의 차에 1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있었는데 조직의 금고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다른 조직원들이 준규가 한 번씩 포르쉐를 타고 와서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준규는 자기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긴 했지만 자신은 그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돈은 스무 살 때부터 했던 음식 장사로 모은 전재산이라고 했다. 경찰은 준규에게 휴대폰은 왜 두 개씩 들고 다니느냐, 긴급 체포 당시에도 텔레그램 수신이 잦던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준규는 휴대폰 중 하나는 이미 경찰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제출했고 다른 하나는 주운 것이라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다. 준규가 범행을 부인한 채 조사는 마무리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0: 자, 각자 원하는 항목에 손드는 거야. 비가 와도 수색 나가고 싶은 사람.
1: 따다다. 아.
2: 와, 무려 여섯 명.
0: 그럼 수색 나가기 싫은 사람?
2: 류미야, 박찬민, 두 명뿐이야? 철호와, 넌 뭐야?
3: 기권.
2: 그래 뭐 상관없어. 대세는 이미 결정났으니까. 조장, 어쩌냐? 나가야겠다? 왜 말이 없어? 상황 파악이 안 돼? 6대 2잖아.
4: 그래, 좋아. 관리조한테 가서 장화랑 우비 달라고 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모여.
5: 알았어.
6: 저기 차로아.
3: 어? 왜?
6: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수호편 아니었어?
3: 편? 난 누구 편도 아닌데.
6: 넌 언제나 시호 옆에서 부조장 역할을 했잖아.
3: 시호 편이라서 한 거 아니야. 누구 편.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선 그냥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건데.
6: 근데 왜.
3: 기권했냐고?
6: 어.
3: 실망.

0: 했어?
1: 어.
0: 실망할 때도 어쩔 수 없어. 난 쓸데없는 권력 다툼에 끼고 싶지 않을 뿐이야.
1: 그래도 기권은 아니잖아.
0: 왜 아닌데?
1: 아까 시호 표정 완전 한 대 맞은 얼굴이었어.
0: 그랬다가 금방 말짱해지던데. 너도 봤잖아.
1: 그래서 손절하기로 한 거야?
0: 손절은 무슨. 시호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을 텐데.
1: 그럼 조장한테 실망했어?
0: 그냥 좀 지친 것 같아. 시호의 방식에.
1: 어떤 방식?
0: 너무 원칙대로만 하는 거?
1: 야, 그건 좋은 거잖아.
0: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 기존 조언을 내치면서까지 축구부 4명을 받았던 것도 그렇고. 아,
1: 그건 그렇지만.
0: 조장들이 축구부 애들 성향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조에 들이기 싫은 애들을 전부 시호한테 몰아준 건데. 그건 뭐냐면 조장회의에서 시호는 아군이 없다는 뜻이야. 조장한테 인맥이 없으면 딸린 조언들만 피곤해져. 손해만 보고.
1: 그치만 우리 조 그동안 잘해왔잖아.
0: 참아왔던 거지. 이런저런 불이익을.
1: 야, 그래도 넌 시호를 도와줘야지. 그게 네 역할이라며.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고.
0: 지금 난 조장의 자질을 말하고 있는 거야. 물론 시호 공정하고 올고다. 하지만 벙커 전체가 공정하고 올고든 건 아니야. 이런 데선 연줄을 만들고 세력을 쌓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조원들, 내 사람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일 수도 있거든. 다른 애들은 어쩌면 재현이가 그런 조장이 돼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1: 난 김재현 싫어.
0: 어차피 생존 게임이야. 애들은 싫고 좋고가 아니라 어느 쪽이 나의 생존에 유리하냐 판단할 뿐이고. 그러니까 너도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1: 난 시호를 돕고 싶어.
0: 돕는다고? 걔가 남의 도움을 바랄 것 같아? 걔가 다른 사람한테 기대 같은 걸 할 것 같냐고.
1: 무슨 말이야 그게?
0: 넌 은시호를 몰라. 시호가 어떤 앤지.

0: 오늘 점심도 건빵 한 봉지가 다야. 아 그러게 괜히 나오자 그래가지고. 씨.
1: 욕하지 마. 조장이 무능해서 그런 거니까.
2: 내 말이 불평하려면 조장한테 가서 해.
1: 맞아.
0: 야 니들 갑자기 왜 이러냐? 김재원한테 세뇌라도 당한 거야? 아님 협박? 아 차로아 넌 왜 말이 없어. 너도 한통속이야?
3: 로아는 묵묵히 건빵만 씹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건 내가 차로아를 전혀 모른다는 거였다. 그동안 로아와 수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그건 단지 정보의 교환이었을 뿐 대화는 아니었다.
4: 난 내 역할에 충실할 뿐이야. 내가 시오를 잘 돕는 게 우리 모두를 돌보는 것이기도 하니까. 다들 견디고 있는 거 안 보여? 너만 정의롭고 너만 이타적이고 너만 제정신인 것 같아? 가자. 가서 기분 좋게 밥 먹자. 그래야 내일 또 하루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3: 로아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얘기들 중에 자기 얘기는 없었어. 다정하고 친절해서 익숙하다 착각했을 뿐이지. 저렇게 다정하고 친절한 것도 어쩌면 생존을 위한 연기일지도 몰라.
0: 아 분위기 겁나 꿀꿀하네. 차로아 무슨 말 좀 해봐.
4: 건빵이나 먹어. 오후 수색하려면 에너지 아껴야지.
0: 알았어.
4: 귀여워. 초딩 같아.
0: 초딩? 야, 너 선 넘었어. 해보자는 거야.
4: 미안.
3: 긴장감을 풀려고 시시한 농담을 하고 밝은 미소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새로 들어온 조언을 챙겨주고. 그런 게 정말 로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까? 아니면 성격에 맞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연기를 하면서 생존하고만 있는 걸까?

0: 그날 오후 수색을 마치고 벙커로 복귀하기 위해 길을 걸을 때였다.
1: 조심해!
2: 고마워. 지훈이 너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다.
1: 그래? 니들은 어때?
3: 우리도 든든해.
4: 든든해.
1: 아, 그럼 내가 앞장설까?
3: 좋아.
1: 조장, 내가 앞장서라는데. 어차피 벙커 가는 길 다 알잖아. 이왕이면 키 크고 덩치 있는 놈이 리더로 나서는 게 좋지 않아?
5: 그래, 뭐 그렇게 해. 내가 뒤로 갈 테니까 네가 맨 앞에서 가.
1: 그럴까?
6: 다들 잘 따라오고 있다.
5: 다들 뒤로 물러나. 내 눈에 빠졌어. 야, 김재현, 너 괜찮아?
6: 괜찮아.
5: 이마에 피나는 것 같은데 다쳤어?
6: 떨어지다가 벽에 긁힌 것 같아. 크게 다친 건 아니야. 뼈 부러진 데도 없고 근육도 멀쩡해.
5: 이거 맨홀 뚜껑이 낡아서 부서진 것 같은데. 하필 부서지기 직전에 맨홀 뚜껑에 발을 디딘 거였어. 생각보다 깊잖아.
7: 바닥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서 추가 붕괴는 없을 것 같아. 저 밑엔 하수도로 이어져 있을 것 같은데.
5: 맞아, 하수도야.
7: 추락 방지 장치도 없었나 봐.
5: 가만, 맨홀이라면 내부 사다리가 있을 텐데. 김재현, 거기 벽에 사다리 없어?
6: 없어.
5: 어쩐다. 아, 오다가 철물점을 본 것 같은데. 저기 야, 축구부. 저기 철물점 보이지? 가서 얘 꺼낼 수 있는 거 찾아서 갖고 와. 사다리 같은 거.
8: 알았어.
5: 내부 사다리가 없으면 오래 못 버틸 거야. 빨리 꺼내야 돼.
7: 그래도 어젯밤에 내린 비로 바닥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덜 다친 것 같아.
5: 야, 김재현, 그 밑에 물이 얼마나 찼어?
6: 허벅지까지.
5: 그럼 비가 계속 오면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8: 애들 온다. 이거 사다리.
5: 가만. 이거 안 되겠는데. 구멍에 들어가질 않아.
8: 야, 그럼 이거 밧줄.
5: 좋아. 이걸 던져보자. 야, 밧줄 던져줄 테니까 이걸로 허리를 묶어.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잡아당겨 볼게.
6: 알았어.
5: 저 던진다. 하나, 둘.
8: 저기 저 못해!
5: 다들 괜찮아? 깔린 사람 없지?
8: 저게 뭐야? 저 못해랑 나무랑 같이 쓰러진 거야?
5: 맨홀이 끌을 막아버렸어.
8: 야, 치우자. 치워야 재현을 꺼내지.
5: 안 돼. 우리 힘으론 어림도 없어.
8: 아니, 아니, 다 같이 들어올리면 돼.
5: 다들 괜찮아?
9: 간판이, 간판이 떨어졌어. 뭐가 흔들리는 느낌 들지 않아?
5: 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붕괴가 있을지도 몰라. 일단 벙커로 돌아가자.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날도 저물고 있어.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벙커로 돌아가서 두뇌조나 관리자의 도움을 구해보자. 정 안 되면 내일 날 밝았을 때 방어조랑 같이 와서 치워볼 수도 있고.

0: 이대로 가는 거야? 전부 다?
1: 어.
0: 내일이면 해결할 수 있어? 두뇌조라 해봤자 의학책 몇 권, 시설관리 매뉴얼 몇 권 읽은 애들이잖아. 관리조한테 장비가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방어조 애들이 수색원 하나 구하려고 벙커를 비우고 나서줄까? 설령 나선다 해도 아무런 도구 없이 나무랑 전봇대를 치울 수 있을까?
1: 치울 수 있길 바래야지. 나중에 생각하잖아.
0: 아니야, 지금 생각해야 돼. 밤중에 추가 붕괴가 일어나서 김재현 있는 거리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
1: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0: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쟤를 두고 가는 거 포기하는 거야. 새 총에 다친 그 애처럼 한 사람을 그냥 포기하는 거라고. 왜 아무도 말이 없어? 왜 이렇게 다들 잔인해?
2: 모두가 말없이 걷기만 했다. 그 순간 어떤 목소리가 기다렸다는 듯 머릿속에 울렸다.
1: 약속해 줄래? 언젠가 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친절을 베풀겠다고.
0: 뭐야, 내 앞이 지금 생각나는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1: 너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풀어줘. 그럼 나 맘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0: 미쳤어? 이런 상황에 친절은 무슨... 우리 언니만 살려주면 네가 시킨 대로 할게. 친절을 베풀게. 어떡하지? 괜히 약속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3: 류미야! 아, 너 뭐해? 왜 안 가?
0: 왜 그래? 나 여기 남으려고.
4: 어? 남다니?
0: 김재현 옆에. 한 명은 남아야 되지 않아?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혼자 두기는 그렇잖아.
4: 그래서 네가 거기 남아서 뭘 할 수 있는데?
1: 맞아, 남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피해만 더 커질 뿐이야.
0: 나도 알아. 아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 뒤에서 자꾸만 뭔가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4: 여튼 안 돼.
0: 조장!
4: 내가 너 감정 앞세우지 말라 그랬지. 이건 네 감정과 별개의 문제야.
0: 그런 거 아니야! 감정대로면 나도 벙커로 가고 싶어.
4: 근데
0: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 그래.
4: 그래서 너 혼자 남아서 뭐 할 건데?
0: 그냥 니들이 내일 아침 다시 올 때까지 김재현 옆에 있을게.
2: 시호가 잠깐 동안 내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4: 정말 그러고 싶어? 정말 괜찮겠어?
2: 어, 괜찮을 거야. 걱정 마.
5: 야, 너!
0: 나 뭐?
5: 재현이가 널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0: 그게 무슨 말이야?
5: 네가 재현이한테 마치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 같겠지만 남아봤자 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방해만 될 뿐이라고. 네가 다치기라도 하면 재현이는 불편하기만 할 거라고.
0: 상관없어. 난 김재현 마음에 들려고 남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게 불편해서 남는 거니까.
5: 진심이야?
0: 진심이야.
4: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3: 조장! 안 된다고 해!
4: 이미 결정 났어. 우린 갈게. 넌 여기 남아. 얘들아! 가자!
2: 나는 조원들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걷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점점

0: 가슴 속에 품은 희망이 무엇인지.
1: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화랑도 풍월주야 따놓은 당상이지요.
2: 제가 풍월주가 되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1: 모자라는 사람들끼리 등 좀 대주며 삽시다, 풍월주.
0: 삼국통일의 여권이 되고 싶습니다.
3: 얼치문덕이라고 들어보셨슈?
2: 외계인이란 소문이 있던데

0: 와이파 한국인 백내든 세 번째. 풍월주 김유신 열아홉 번째. 풍월주 김유신과 화랑낭도들 사이에서 한동안 가장 핫한 화제가 됐던 당시의 인물 을지문덕.
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의 을지문덕이라.
2: 어? 을지로 아니오. 응? 출생지, 출생연도, 가족관계 모든 게 비밀에 붙여진 인물이오.
3: 신비주의 장가요.
1: 연예인이야? 신비주의는 무슨?
4: 아유, 그게 아니고요. 그 2차 고수 전쟁에서 고구려의 영웅이 됐지만 그동안 중국과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2: 을지문덕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요.
4: 아, 나도 그 소문으로 들은 얘기야.
1: 합리적인 추측이야. 1차 고수 전쟁에서도 수나라는 막강한 화력과 병력을 가지고도 예상과 달리 고구려에 패했어. 전략의 귀재가 고구려에 있었단 얘기지.
3: 아, 저기 그 고수 전쟁이에요. 그 설마 그 월남 국수에 넣어먹냐? 그 아, 저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 호불호가 그 그렇게 갈린다는 그 고수 전쟁 말하시는 건가요?
2: 그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 고수 전쟁이란 말이요.
1: 아무튼. 을지문덕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전략가임에 틀림없어. 그런 장수가 신비주의다.
2: 진짜 옐로우 블러드 외계인 아니용. 근데 또 이름은 딱 토종이용. 문덕.
4: 아, 그 을지문덕은 누가 뭐래도 고구려의 장수야.
2: 고구려 군사인 줄.
4: 아니, 그럴 리가. 아니야.

0: 을지문덕이 화제가 됐으니 자 여기서 잠깐 을지문덕을 털고 가보자.
1: 진격하라!

0: 612년 수나라의 제2대 황제 수양제는 고구려를 침공한다.
1: 나 수양제는 수나라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0: 아버지 수문제와 형을 죽이고 헐 챔피언 벨트를 찬 수양제는 세계 제패를 꿈꾸던 야심가였다.
2: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0: 수나라에 국대급 맞냐 너희들?
3: 땅 따먹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0: 고구려의 국대급 군사들.
2: 무슨 땅을 먹으러 왔느냐 왔느냐.
3: 니네 땅을 먹으러 왔지로 왔지로. 안 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 내가 쳤다.
0: 겁도 없이 걸핏하면 선을 넘어 중국 땅을 넘보던 고구려.
4: 그래서 또 졌어?
5: 아쉬워. 아쉽게 양상 반갔는데요.
4: 뭐냈어?
5: 가위.
4: 아유 이 남자는 무조건 주먹이잖아 진짜.
5: 아유,
4: 고구려가 또 주먹내고 이긴 거 아니야? 야 심리전이 그렇게 어렵냐?
5: 아유 죄송해요. 아 육탄전 나 익숙해서.
4: 이번에는 내가 직접 출동한다.
5: 왜요?
0: 수양제는 세계 정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까이는 말 안 듣는 동네 아는 동생 같은 고구려를.
4: 양꼬치 같은 놈들.
5: 양꼬치?
0: 양아치 아냐 너? 제거대상 1호로 지목.
4: 심리전으로 밀리면 쪽수로 승부를 봐야지. 애들 다 집합시켜.
5: 어? 다요?
0: 수나라 황제 수양제 지휘 아래 1년이 넘는 전쟁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612년 1월
4: 진격하라!
0: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0: 나름 밀리터리 전문가로 라디오 방송에 초대된 패널 1과 패널 2.
1: 와, 이거는요 말 그대로 지축을 흔드는 말발굽 소리 아닙니까?
2: 예, 그렇습니다. 자, 1차 고휴 전쟁에서 휴양기 아버지 주문자가 대규모의 휴나라 병력을 동원하고도 내 용장으로는 고구려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습니다. 어이없는 패배였죠. 랭킹 상위를 차지하는 황제였지만 수문제도 문제가 있었죠.
2: 아니, 아무튼 이번에는 그 휴양제가 고구려를 굴비 바르듯이 발라버릴 각오를 단단히 했다. 저는 뭐 이렇게 보는데요.
1: 네, 그래도 그렇지 동네 아는 동생 하나 꼴리는데 애들을 너무 많이 끌고 나온 거 아닙니까? 113만 5238명.
2: 이야, 그걸 또 다 세셨네요.
1: 그렇습니다. 전투병만 110만이라는 얘기는요 보급부대 수송부대까지 합해서 300만
2: 2790만명.
1: 정확하십니다. 수나라의 군사들이 차례대로 북경에서 출발하는 데만 무려 40일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2: 아이고, 고구려로 진군하는 휴나라 군사 행렬은 400km가 넘었다고
1: 예.
2: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 그렇습니다.
2: 그 진짜 스케일은 짱이네요.
0: 20세기 이전의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원정군이 동원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구려와 휴나라의 고슈 전쟁.
1: 아무리 고구려 군사들이 멘탈 갑이라고 해도 이건 어렵겠죠.
2: 아, 이 정도면 거의 반칙이죠. 네. 제국의 황제가 해도 유무원해요.
1: 무려 원정군 300만.
2: 아, 고구려군은 한 100만 됐나요?
1: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요 고구려 병력 20만.
2: 아, 200만 아니고요?
1: 네, 그렇습니다. 20만. 20만 대 300만.
2: 아,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그 믿어도 되는 겁니까?
1: 아,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니, 무슨, 카도라 통신에서는요.
2: 아, 카도라가 누구죠?
0: 당시 전쟁의 승패를 놓고 내기를 했던 세계의 승부사들 역시
3: 수나라의 승리를 확신하며
4: 나!
3: 나는 노래했네.

0: 너희가 누구?
1: 진격의 방탄!
0: 따라한다. 진격의!
1: 진격의
0: 방탄!
1: 방탄!
0: 한 번 더. 진격의!
1: 진격의
0: 방탄!
1: 방탄!
2: 그렇게 고구려 군사들을
0: 레드 썬!
1: 레드 썬!
2: 방탄소년단으로 세뇌시키는 장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 을지문덕.
0: 마지막 너희가 누구?
3: 진격의

0: 레드 썬.
1: 용감하지? 용감한 방탄소년단 인기
2: 역시 용감하게 킥킥대래. 612년 4월 수나라의 대군은 요하를 건너 요동성 근처에 도착한다.
3: 지금부터는 내 말만 듣는다.
4: 배야, 전장에서의 동솔권은 전문가 장수에게.
3: 내가 배하야. 내가 짐. 이 지휘동 안 보여?
2: 각 부대 지휘관들의 작전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수양제는 세계적인 첨단 무기 강국이었던 수나라답게 최신식 공성 무기를 투입.
3: 발사!
2: 수차례 요동성을 공격한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들이 성벽 30m에 달하는 철옹성과 같은 요동성에서 전원 수비 태세에 들어가자.
3: 야 뭐야? 야 누구야 너? 야 누가 내 발목을? 야 놔라 야!
2: 많은 화력을 쏟아붓고도 요동성 함락에 실패하며 발목을 잡히는 수양제.

0: 폐하 그 오래 창모가 예년보다 빠를 거라고
1: 합니다. 일기예보가 그러면 늦는다는 얘기야.
2: 우리가 원정군입니다, 폐하.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세.
1: 알아 알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아유 짜증나.
3: 모를 것 같은 수나라의 황제이자 수장인 수양제. 예상과는 달리 요동성 공격이 장기화되자 원정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보급 문제와 곧 시작될 우기로 인해 수나라는 위기에 봉착한다.
1: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쉴 정도로 요동성 공격에만 집착하는 수양제.
0: 동지군, 작전을 바꿔야 합니다.
2: 벌써부터 분량 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난 요동성만은 포기 못해.
0: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먼. 그럼 그 요동성과 고구려 수도 평양을 동시에 공격하는
2: 건 수도만 함락하면 요동성은 불안치고 가재 잡듯이
1: 요동성과 평양성을 동시에?
2: 꽉 먹고 알맞듯이 누이 좋고 매부 좋듯이 얼마 되지도 않는 평양으로 두 곳을 수비하다 보면 곧 백기투항
1: 당장 별동대를 조직해 평양에 투입한다.
2: 예,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0: 있는지 아시는 분 과연?
1: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볼까? 지금 픽 웃으시는 분들 나이대가 을지문덕 박영재였습니다.
2: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있는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을 찾아갑니다.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김병종 미술관은 전망이 좋은 한적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단순히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공이 주는 편안함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진 미술관입니다. 따라서 김병종 미술관에 오면은 먼산이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에서 모처럼 독서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문을 연 김병종 미술관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남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문화명소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병종 미술관은 남원 출신의 화가인 김병종 화백이 기증한 작품들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획전을 통해 다른 작가들의 회화, 조각, 사진 등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종 미술관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편하게 앉아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갤러리는 김병종 화백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를 하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 김병종 화백의 다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의 아이라는 제목의 김병종 미술관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병종 미술관 1층 한켠에는 북카페인 윤술이 있습니다. 이 북카페에는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인문학과 관련된 도서 수천 권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김병종 화백 하면 가장 먼저 화첩귀행과 바보예수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생명연작이 김병종 화백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연작이 탄생하게 된 다음과 같은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9년의 어느 날 김병종 화백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생사의 기로에 섰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인해 김병종 화백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주 작은 미물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그의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김병종 화백의 생명 연작 가운데 하나인 화홍산수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붉은색 꽃이 주는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경건함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김병종 미술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곳이 치밀하게 기획된 자연 친화형 미술관이라는 점입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다는 점이 그렇고요. 독특한 형태의 깔끔한 미술관 건물이 자연과 잘 어울린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스커프를 닮은 미술관 2층의 대형 유리창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창을 통해서는 매번 다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제목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그리고 바람의 세기에 따라 창밖 풍경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김병종 미술관 근처에는 춘향전을 주제로 해서 꾸며진 춘향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관을 둘러본 후에 걸어서 춘향 테마파크까지 간 다음 남원 최고의 관광명소인 광한루원까지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있는 김병종 미술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을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입안은 물론 주변으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인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구내염과 같은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쉽진 않다는 지적입니다. 입안과 주변으로 어느 위치에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도 다양할 텐데요. 구강암의 위험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생기면 꽤 오래 고생하는 질환이죠.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건강365 비욘세의 러브 온 탑 듣고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강암은 입 안쪽을 비롯해서 입 주변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혀, 잇몸, 볼 안쪽, 또 혀 아래 입천장, 그리고 입술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구강암도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구강암 발생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도 궁금한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양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구강암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늘고 있다면서요?
1: 예, 구강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고령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고령화와 더불어서 이제 기존의 흡연 음주 또 불량한 구강 위생 관리가 더해지면서
0: 네.
1: 더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젊은 층에도 증가 추세여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네. 고령화, 흡연, 음주 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면서요?
1: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저희가 흔히 HPV 바이러스라고 많이 하는데요.
0: 네.
1: 구강암 또 작은 경부암뿐만 아니라 특히 목구멍 쪽에 있는 구인두에서 암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청소년기 예방접종이 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연관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입 안쪽이나 바깥쪽에 생기는 거라서 얼른 이상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1: 네, 초기 구강암은 작게 헐었거나 하얗고 붉은 반점처럼 보여서
0: 네.
1: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데요. 의외로 아프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0: 네.
1: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럼 구강암의 범위가 입 안쪽, 바깥쪽 혀, 입 천장, 입술까지 어디든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어디든 생길 수가 있고
0: 네.
1: 그런 부위에 따라서 명칭이 이제 붙기도 합니다.
0: 설암도 구강암의 하나인 거죠? 그럼 암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도 좀 다양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혀에 생기면 설암, 잇몸에 생기면 치은암, 볼 안쪽은 협점막암 이렇게 부위마다 이름이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구강암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랄까요? 어떤 암이 가장 많은가요?
1: 네, 방금 전 또 말씀드렸던

0: 설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전체 구강암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1: 입 주변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병으로도 불리는데 이런 증상들 중에 암의 신호일 수도 있는 건가요?
0: 예,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2주나 3주 이상 낫지 않는 구강 내 궤양, 또 하얗거나 붉은 반점이 계속되면서 움푹 패이거나 또 덩어리지게 자라난다면 의심해보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1: 네. 구강 내 궤양 말씀하셨는데 구내염도 흔하잖아요. 이것도 위험 신호일 수 있나요?
0: 네. 일반 구내염은 보통 한 주에서 3주 사이에 낫는데요.
1: 네.
0: 3주가 지나도 낫지 않거나 크기가 커지고 또 통증 없이 딱딱하게 만져진다면 단순 구내염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또 구내염은 항암 치료 중에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생기는 구내염은 보통 치료가 끝나고 이제 전신이 회복되게 되면은 잘 나을 수가 있는데요. 반면 암으로 인한 구강 병변은 치료 없이는 계속 악화될 수가 있어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네.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0: 통증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기수가 좀 진행되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을 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더라도 의심할 만한 이제 증상들이 발견이 되면은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은 입병이 뭐 2, 3주가 지나도 낫지 않으면 의심을 해야 되겠네요.
0: 네.
1: 또 다른 의심 증상들도 있을까요?
0: 네. 그 외에도 혹시 삼킬 때 불편감이라든지 목이나 목 주변 그리고 턱 아래 멍울 같은 것이 잡히는 것도 하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1: 출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0: 네. 피가 나는 원인 구강 내 출혈이라고 하죠. 보통 복용 중인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평소에 잇몸병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피가 지속적으로 난다거나 하면은 전문가를 보고 확인해서 나쁠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그런데 그렇게 출혈이 있다는 건 사실 양치를 하다가도 출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입에서 피가 난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양치를 했는데도 피가 계속 난다면 이것도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런 상황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게 또 고혈압 약제라든지 아니면은 협심증 약이라든지 또 뇌경색이 알았던 분들은 그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 같은 걸 먹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과 좀 감별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하지가 않으면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구강암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암이 잇몸 주변 뼈나 혹은 턱뼈를 침범하게 되면 치아 주변을 지지하고 감싸고 있는 구조가 약해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잇몸병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치아가 갑자기 흔들린다면 그 원인 또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치과 치료 중에 구강암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예.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구강암 조기 발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턱 주변으로도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턱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암이 진행되게 되면 턱 아래나 목 주변에 멍울이 잡힌다 그러죠. 멍울이 잡히거나 입을 벌리기가 갑자기 어렵거나 삼키기가 조금 껄끄럽다거나 혹은 턱이나 입술 부위가 치과에서 맞은 것 같이 저린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 멍울은 딱딱한 멍울인 건가요?
0: 맞습니다. 이 멍울은 좀 유동성이 떨어지고 딱딱하면서 눌렀을 때 통증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멍울일 것 같습니다.
1: 여러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있어도 암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치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0: 네,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증상이 치과 질환 중에 잇몸 질환과 겹쳐서 헷갈려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진단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0: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근데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조기 발견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0: 네, 크기가 보통 2cm 이하이거나 또 전이가 없다. 일기 상태를 조기라고 봅니다. 2단계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수술 범위도 작고 치료 성적도 훨씬 좋습니다.
1: 네. 그렇게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가 그만큼 높은 거네요.
0: 네, 엄청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1기에서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보통 80에서 90% 이상인 반면에 3, 4기로 넘어가게 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네, 조기 발견 시에는 수술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구강암의 원인에서 치주 질환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인 거죠?
0: 맞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면 만성 염증이라고 하죠.
1: 네.
0: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구강 위생 관리랑 정기적인 치과 검진 또 치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강암 예방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구강암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0: 네.
1: 그런데 구강암에도 종류가 있나 보죠. 편평세포암종이 많다면서요. 이건 또 뭔가요?
0: 네, 편평세포암종이란 이제 구강 점막세포 가장 바깥층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인데
1: 네.
0: 이 바깥 점막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종을 편평세포암종이라고 합니다. 이 구강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1: 네.
0: 이 외에도 침샘 기원의 암종, 또 색깔이 검정색으로 갈색으로 나타나는 흑색종,
1: 네.
0: 육종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구강암이 존재합니다.
1: 네. 그럼 암으로 진단이 되면 수술이 우선인가요?
0: 네. 구강암은 현재까지는 1차 치료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거나 후속 치료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1: 네. 조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로 이제 절개가 가능한데요. 림프절이라든지 전이 된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처음 진단 시에 이미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전이가 검사 시에 확인되지 않더라도 미세 전이 가능성을 우려해서 종양과 함께 목 주변 림프절을 같이 제거하는 예방적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1: 네. 그럼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 범위도 달라질 텐데요. 재건술이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0: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1: 네.
0: 이 구강은 얼굴의 모든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암을 제거하고 나면 제거하고 없어진 부위를 복원하는 재건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1: 네.
0: 간단한 재건술도 있지만 미세혈관 수술을 동반하는 고난이도의 재건수술도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암이 진행되어 턱뼈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턱뼈를 포함한 암을 제거하게 되는데 턱뼈는 얼굴의 외형과 씹고 삼키는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암 제거와 동시에 재건이 필수적입니다. 예전에는 암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재건한 뼈가 붓기를 기다리고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완성하는 턱 재건이라는 개념을 구강암 재건 수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환자 본인의 턱 형태를 미리 설계하고 맞춤형 재건 도구를 제작한 다음에 종양 재건, 턱뼈 재건, 임플란트 식립까지 암 수술 당일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술 처음 깨어날 때부터 턱 외형이 회복된 상태이고 씹는 기능도 훨씬 빠르게 돌아와서 상당히 진행된 암에서도 치료는 물론 삶의 질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최근에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재건을 한다면 어떤 부위를 쓰게 되는 건가요?
0: 제거는 보통 이제 다리에 네. 크게 두 가지 뼈가 있는데 정강뼈라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가 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종아리뼈가 있습니다. 네, 종아리뼈를 활용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미세혈관들을 또 같이 채취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또 골반뼈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1: 구강암도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얼굴 쪽이라서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은 또 하나의 구강암 치료의 큰 변화인데요. 특히 목구멍 깊숙이 생기는 구인두암의 경우에 입을 통해서 로봇팔이 들어가서 수술하기 때문에 얼굴에 흉터를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구강암 수술과 자주 동반되는 목 임파절 제거 수술이 예전에는 목 중앙의 절개를 통해서 진행되었었는데 로봇 수술은 귀 뒤로 흉터를 감출 수가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수술 후 흉터 등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위축을 많이 경험하시는데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또 턱 교정이나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턱 교정과는 다르지만 임플란트 재건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하루에 완성하는 턱 재건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로봇 수술이 결합되게 되면 얼굴에 흉터 없이 암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턱뼈와 임플란트까지 당일 재건하는 것이 한 번의 수술로 가능해집니다. 암 치료와 삶의 질 회복을 병행하는 접근이 최근 구강암 치료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1: 설암의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말하고 먹는 일은 어떨까요? 암 치료 후에 관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0: 물론 수술 범위나 부위에 따라서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어 치료와 재활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등을 통해서 치아 기능을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일상적인 식사와 대화가 가능한 경우들이 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1: 근데 구강암에서 설암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절제된 혀는 어떻게 이식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0: 예, 아까 말씀드린 재건 부분에서 그 부분은 잠깐 얘기를 안 해드렸었는데요. 예, 저희 몸에 이제 연조직이라고 하죠. 아까 턱뼈는 경조직, 뼈를 가지고 재건을 했다면 연조직은 이제 허벅지에 있는 살과 혈관들을 이식을 해서 혀를 재건하기도 하고 이제 손목에 있는 이런 얇은 피부와 혈관을 채취해서 혀를 재건하기도 합니다.
1: 그럼 혀 이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재건은 암수술과 함께 바로 이어지나요?
0: 네. 보통은 암수술과 동시에 재건하는 즉시 재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지연되게 좀 나중에 재건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수술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혀는 이제 말하고 먹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식 후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0: 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식 후랑 수술 후에 어느 정도의 재활이 되냐는 절제 범위랑도 연관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오셔서 수술을 받게 되시면 그 기능 회복도 훨씬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기능 회복을 위해서 뭐 특별한 훈련이 필요할까요?
0: 예, 저희 또 재활의 약과에서 이런 암 수술 후에 환자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재활 치료들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활 치료들을 병행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상태가 나날이 좋아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식을 하면 모양뿐 아니라 감각도 돌아오는 거죠?
0: 감각은 이제 저희가 이식편에 신경 재건을 요즘에 같이 해주기도 하는데요. 감각신경을 이제 얼굴 부위에 있는 다른 감각신경에 연결을 해주면 신경 회복 그리고 감각 회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거와 별도로 주변에서 이제 신경들은 천천히 모여들기 때문에 감각이 회복이 또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뭐 신경 이제 감각 회복 이런 게 천천히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뜨겁고 매운 음식을 섭취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상관없나요?
0: 그런 부분. 부분이 또 암 환자분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구강암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 중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해서 입안이 이유도 없이 화끈거리고 조금 떫은 맛이 나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0: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법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설암 수술한 부위 주변으로 또 생길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0: 네. 네, 그래서 암 수술 후에는 추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 2년 동안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 2년 동안 몇 개월 간격으로 저희들이 하는 암 검사들이 있습니다. 또 영상도 찍고 육안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3개월 또 5년간은 저희가 조금 기간을 늘려서 텀을 보긴 하는데 5년 동안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암 재발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암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양현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에디킴의 너 사용법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좀은 손발톱에도 생깁니다. 비교적 오래 고생하는 것도 피부 무좀과 비슷한데요. 손발톱에 무좀이 생기면 초기부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무좀은요, 피부 무좀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손톱, 발톱에도 무좀이 생길 수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피부 무좀과 또 동시에 손발톱에도 무좀이

0: 많이 어려워하시는 네.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0: 네, 그 무좀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균은 피부 사상균이라는 진균, 곰팡이균이 되겠는데요.
1: 네.
0: 이 사상균 할 때 이제 사는 이제 실사자를 써서 이제 실 모양의 이런 곰팡이균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 이 사상균의 특징은 이제 이 사상균이 번식하기 위해서 쓰는 영양분이 사람의 각질층에 있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단단한 단백질을 분해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케라틴 분해 효소가 이 피부 사상균의 특수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효소를 이용해서 사람 각질층 피부에도 있는 각질층을 녹여서 거기에서 번식을 하게 되고 손발톱에도 역시 손발톱 역시 대부분이 단단한 성분 구성 성분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 성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역시 피부 사상균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서 손발톱에 이제 피부 사상균이 잘 자라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피부 무좀균하고 같은 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손발톱 무좀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손톱이나 발톱이 각질처럼 하얗고 두꺼워지던데요. 초기부터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0: 네, 이제 손발톱에 이 피부 사상균이 감염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 현상이 이 말씀하신 이제 각질처럼 하얗게 두꺼워지는 우리 마치 피부 무좀처럼 그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손상에 의해서 피부 사상균에 의한 손발톱 손상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과도하게 과증식 각질층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방어하기 위해서 각질층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 오히려 이제 두껍고 하얀 각질을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아마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이후에 이렇게 두꺼워지고 하얗게 또 발톱 손발톱이 또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제 초기에는 아마도 이제 잘 겉으로 봐서 잘 안 보일 정도로 아마도 이 무좀균이 이 손발톱에 자리하는 과정을 추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끝에 손톱 끝에 피부와의 경계부 이쪽은 보통은 이렇게 잘 막혀 있는데 이쪽 틈새로 우리가 오염된 피부를 긁는다든지 해서 이 손톱 사이에 그런 피부 사상균이 끼게 되고 거기서 계속 자리하면서 케라틴 분해 효소를 내서 또 역시 손발톱을 녹이면서 그쪽으로 이제 침투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침범되는 부위가 이제 손톱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얗게 반달처럼 되어 있는 피부와 손톱 경계부 사이 그쪽 틈새로도 또 균이 자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피부 손톱 밑으로도 침투해서 자랄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손톱 끝 발톱 끝에 있는 피부 틈새로 들어오게 되고 그쪽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약간 변색 정도로 하얀 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시작되면서 점차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증상으로 보면 다른 질환과도 혼동할 수 있나요?
0: 네, 이렇게 손톱이 색깔이 변하고 두꺼워지고 이런 질환은 다른 질환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이 손톱에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가장 흔하게는 이제 손발톱의 손상, 여러 가지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세제라든지 피부염처럼 직접적인 이제 손발톱에 손상이 생겨서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손발톱 색깔이나 모형의 변화가 올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흔한 원인은 이제 손발톱 무좀인 피부 사상균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0: 네, 실제로 이제 손발톱에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무좀균

0: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네.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직접 이 세균, 진균을 직접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든지 네. 아니면 이 균을 배양을 시켜서 한참 지나서 이 균이 배양 검사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균이 있는데 이제 검사 과정에서 그 균이 채취가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손발톱 무좀이 강하게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손발톱에도 이제 무좀 손이나 발 피부에도 무좀이 있다든지 뭐 전형적인 점점점 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로 의심이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험적으로 치료를 먼저 또 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손발톱 무좀으로 오래 고생을 하시던데요. 치료는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0: 네,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 손발톱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두꺼워진 피부 각질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여기에는 직접적인 어떤 신경이나 혈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네. 계속 어느 정도 손발톱이 새로 나기 전까지는 이 균이 계속 잠복해 있다, 계속 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이 균이 더 증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발톱이 새로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또 어느 정도 손발톱이 깨끗해졌다고 하더라도 좀 증상이 좋아 보여도 이제 남아있는 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찰이나 또 추가적인 치료를 조금 연장해서 좀 치료 시간을 좀 길게 보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처방되는 약은 먹는 약인가요?
0: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이 약들이 있는데 네. 우선 이제 먹는 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손발톱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 각질층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침투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물론 이제 열심히 바르면은 그 바르는 약이 또 손발톱에 흡수가 되고 치료 효과는 있지만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먹는 약을 함께 이제 병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드시는 약은 이제 항진균제 직접적으로 이 진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몇 가지 종류의 약들을 먹는 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좋은 약들이 개발돼서 처음에는 약을 발라도 이제 잘 흡수가 안 됐지만 요즘은 이제 잘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좋은 국소도 포제들을 아직 좀 가격이 좀 부담되실 수 있지만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이제 동시에 같이 복합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치료하시는 경우에는 치료율이 80% 이상 또 재발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먹고 바르고 하는 것들을 함께 병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항진균제의 경우에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0: 네, 보통 이제 손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길게는 12주, 3개월 이상 먹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발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길게 12주에서 6개월까지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사람마다 이제 손발톱의 이제 성장 속도라든지 면역 여기 좀 다르기 때문에 경과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약들도 이제 매일 먹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 1주 정도 먹고 3주 동안 쉬었다가 또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손톱이 서서히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또 손톱에 충분한 새로 자랄 때 각질층에 약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항진균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도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먹고 바르는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드시는 약은 이제 전신적으로 흡수된 다음에 각 우리 손톱, 발톱까지 그 약물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워낙에 손발톱의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더디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계속 충분한 약물이 오랫동안 가기에 또 좀 한계점이 있겠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손발톱에 이런 항진균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투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이제 손발톱의 두꺼운 각질의 특성상 좀 흡수되는데 좀 장애가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나온 이런 국소도포제는 그래도 손발톱에 직접적인 효과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꾸준히 바르시는 치료를 잘 병행하시는 것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치료 기간은 새로운 손발톱이 자라는 동안 계속되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손발톱이 자랄 때까지는 좀 드셔주셔야 되고 이제 남아있는 진균이 또 잠복해 있다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균을 억제하는 치료를 계속 유지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주 드물게는 우리가 이제 먹는 약을 먹어도 그 진균에 충분히 도달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발라도 이제 깊숙이 있는 이런 곰팡이가 덩어리를 형성한 부위에 충분히 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약물 치료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드물지만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손발톱을 제거해서 거기에 있는 곰팡이 덩어리를 직접 제거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드물게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손발톱이 새로 자랄 때까지 꾸준히 잘 드시는 것이 매우 치료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주겠습니다.
1: 그런데요, 이 노인들은 만성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도 있는데 무좀약을 이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요?
0: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1: 그러시군요.
0: 여러 가지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있고 또 이 약물 자체가 이제 간이나 콩팥에 또 좀 부담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처음에 약을 시작하기 전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나 간 기능 상태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하고 또 약을 투약하면서 중간에도 강도 간 독성이나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는지 또 기존에 드시고 계신 약물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임상적인 수치가 변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잘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효과는 약하더라도 전신적인 부작용이 좀 적은 비유적 적은 먹는 약을 하면서 또 국소치료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든지 하면서 환자분의 그 위험 요인을 잘 평가해서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도 특히 이제 어르신들에게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손톱 무좀이 있는 분들은 집안일을 하면 안 되나요? 전염을 걱정하시던데요.
0: 네, 집안일 자체는 이제 가능하신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염을 시키거나 또 자가 감염 또 또 다른 부위로 내 몸에도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집안일 자체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더라도 이제 각질 조각이라든지 또 이러한 각질을 통해서 이제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특히 이제 뭐 수건이나 이제 슬리퍼, 발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분리하고 잘 세탁하고 소독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손발톱 무좀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0: 네, 대부분 이제 이러한 손발톱 무좀으로 인한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거나 이제 외모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그 세균 감염이 잘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균 감염으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 생기고 그 자리에 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겨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봉화지경 같은 것들이 어떤 초기 이 시초가 된다든지 특히 이제 당뇨 환자분 같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한번 세균 감염

0: 염증이 생기고 곪게 되면은 좀 더 깊은 조직까지 이러한 염증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써도 혈액순환이 잘 안 좋게 되면 항생제가 충분히 그 감염 부위에 충분한 효과를 또 내기가 어려워서 당뇨 환자의 합병증을 또 만드는 위험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제 이러한 그 손발톱 우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분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또 너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또 예외적으로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좀 항진균제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강적인 우선 치료 순위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의 어떤 이득을 잘 살펴서 치료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이 몸의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는 자가 전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손발톱이 변형되기도 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발톱 무좀 자체로 인해서
1: 네.
0: 손발톱이 뭐 이렇게 두꺼워지고 또 이렇게 잘 부서지기 쉬운 형태가 된다든지
1: 네.
0: 또 모양이 매끈한 형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 또 이렇게 외모적으로 이제 색깔도 변색이 된다든지
1: 네.
0: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소실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고 우리 손발톱 생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또 기저부가 또 손상이 되게 되면 또 2차적인 손발톱 모양의 변형이 또 좀 오래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손발톱 무좀으로 치료 중인 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부분들 짚어주세요.
0: 네, 우선 복약하시고 뭐 또 이렇게 바르고 하는 치료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1: 네.
0: 가급적이면 기간을 지켜서 충분히 끝까지 하시는 것이 좋겠고
1: 네.
0: 또 일부 환자분들은 드시다가 또 이제 간이나 전신적인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권고하는 중간 점검, 혈액 검사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1: 네.
0: 또 이제 치료를 잘 하더라도 이제 생활 환경을 통해서 본인이나 또 주변에 감염이 되거나 또 재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손발을 잘 건조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다른 가족들과 공유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고 또 이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또 우리 뭐 레이저 같은 보조요법 또 비용도 좀 들지만 이런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발톱 무좀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두의 김밥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개 관용구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술어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관용구 골격이 이리하다, 날 이리하다, 핏대가 이리하다, 무대에 이리하다.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순 우리말 동사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서다입니다. 골격이 서다는 어떤 일을 형성할 때 기본 줄거리와 틀이 이루어지다를 뜻하고, 예를 들어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골격이 서 있나?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날 서다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연장의 날이 날카로워지다를 뜻하는 경우엔 숫돌에 갈아 날이 선 칼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성격이나 표현, 판단력 따위가 날카롭다라는 뜻으로 쓴다면 그의 말은 날이 서고 조리가 분명하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따위의 기세가 세차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경우엔 겨울이라 그런지 바람에 날이 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핏대가 서다는 매우 화가 나거나 흥분하여 목에 핏대에 피가 몰리고 얼굴이 붉어지다고, 무대에 서다는 공연에 참가하단데 무대에 오르다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편리해진 만큼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되는데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보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낭독과 확대 소프트웨어, 점자 정보 단말기와 점자 출력기를,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 터치 모니터를, 청각 언어 장애인에게는 영상 전화기와 언어 훈련 소프트웨어, 소리 증폭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기들을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경기도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입니다. 신청은 오는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서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선정 결과는 7월 1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개별 문자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잘 이루어져서 일상 속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도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에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한시적 제도인데요. 그동안 도서벽지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됐고 2024년 11월부터는 인력 연계가 어려운 대상자에 한해 적용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요.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2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전통 민화의 아름다움과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감성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택에서 오는 14일까지 대한민국 민화 아트페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예술가 25명이 참여해서 자신만의 시선과 감성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가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넓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소통하는 공연 우리 동네 사람들 시즌 6 소리를 넘어 마음으로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선보이는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 시리즈는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지난 2019년 첫 무대 이후 매 시즌 새로운 주제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무대를 통해서 문화예술이 가진 공감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